0: 이 주먹도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돌을 골라야 되고, 어떻게 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 당시에 고인류가 얻어야만 했던, 얻을 수 있던 모든 정보의 총체가 그 당시에 160만의 주먹도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는 게, 뭐 은행일도 봐야 되고, 카톡도
1: 그렇죠.
0: 보내야 되고,
1: 예.
0: 내가 필요한, 또 내가 알아야 되는, 그리고 내가
1: 생존에
0: 소지할
1: 필요한.
0: 수 있는 모든 정보의 총량이, 모든 정보가 이 휴대폰에 들어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휴대폰을 항상 손에 꼭 쥐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주먹도끼는 도구로서의, 물론 기능도 당연히 있지만, 그 당시에 생존을 위한 모든 정보의 총체가 이 주먹도끼와 주먹도끼를 만들 수 있던 생각의 힘, 능력에 있었다.
1: 그러면
0: 이렇게
1: 이제
0: 생각을
1: 스마트폰
0: 하면은.
1: 같은 경우도 우리 최신 기종이 계속 나오잖아요.
0: 맞죠.
1: 기술이 발전을
0: 네네네.
1: 하면서. 그럼 주먹도끼도 혹시 시간이 흐르면서 더 정교해진 발전된 주먹도끼 형태가 나옵니까?
0: 이 주먹도끼는
1: 네.
0: 놀랍게도 인류 최고의 초장기 베스트셀러예요.
1: 초장기?
0: 예.
1: 아.
0: 그래서 거의 뭐 150만 년 이상 이 주먹도끼가 널리 애용됐고
1: 네.
0: 이후에는 석기 만드는 기술 자체가 완전히 퀀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돌나를 만들고 작은 돌나를 만들고 이 석기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완전히 바뀌면서
1: 네.
0: 뭐 발달하면서 또 새로운 주먹도끼를 대체할 새로운 이제 석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1: 구체적으로 저걸 뭘 합니까? 뭐 다양한 용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
0: 일단은 찍겠죠. 찍고.
1: 아, 찍어요.
0: 그리고
1: 몰려.
0: 뭐 찍겠죠.
1: 사냥감?
0: 짐승을, 그렇죠. 뭐
1: 사냥감?
0: 사냥감을
1: 아,
0: 찍든지.
1: 예.
0: 보면 찍고, 뭐, 베고, 거의 뭐 씹고, 뜯고, 뭐 맛보고, 즐기고 수준으로, 이 만능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의 맥가이버 칼에 준하는, 스위스 나이프에 준하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능을 할수 있는 도구다. 근데 멋있게까지 생겼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주먹도끼가.
1: 멋있어요, 제
0: 네.
1: 눈에는.
0: 그래서 그냥 이런 돌 조각 가지고서도 충분히 자르고 뭐다할수 있는데,
1: 네네.
0: 굳이 딱딱 단단한 돌을 뜯으려고 해서 좌우대칭에 가깝게 이런 멋있는 모양을 만드는 것. 이게 사실은 주먹도끼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네.
1: 스마트폰도 우리가 디자인 신경 쓰는 것처럼.
0: 맞습니다. 예.
1: 그렇군요. 저는 이제 평소에도 가장 궁금했던 게이 세상에 정말 온갖 다양한 형태의 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돌들이 다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 온갖 방식으로 깎이고 뭐
0: 네.
1: 깨지고 그러면서 더 다양한 형태의 돌들이
0: 맞죠, 맞죠.
1: 생겨났을
0: 네네네네.
1: 텐데. 근데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이런 주먹도끼 모양으로 깨졌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 고고학자분들은 이게 그냥 소위 말하는 짱돌이 아니라 진짜 선사시대 도구다를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까?
0: 일단은 석기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돌을 한번 제가 딱 두드려 깨는 걸 한번 딱 보시면, 야, 이게 사람이 깬 거랑 아닌 거랑 좀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
1: 네.
0: 사람은 두드려 깨니까 여기에 힘 받는, 이 스트라이킹, 때린 면에 볼록한 흔적이 어떤 거는 뚜렷하게, 어떤 거는 미세하게 남아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런 것을 잘 관찰해서 석기 분류를 하는 것이고요.
1: 네.
0: 실제적으로, 자연적으로 한세번 정도 이상
1: 네.
0: 동일하게 깨지는 거는 어렵다 봐가지고,
1: 예.
0: 하나의 이런 돌에 한세번 정도의 인위적인 타격이 있는 것들을 1차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떼어져 나온 부분들은 오목하게 파져 있죠. 자연만 같으면 일직선으로 돼 있을 텐데,
1: 네.
0: 그리고 내가 떼어낸 부분들은 볼록하게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관찰을 이제 구석기학자들이
1: 모수적으로
0: 해서,
1: 접근을
0: 그렇죠.
1: 하네요. 그럼
0: 그렇죠.
1: 실제 선사님들이 썼던 도구지만 걸러지는 경우도 있겠네요.
0: 많죠.
1: 조건이
0: 쓰다가,
1: 충족을
0: 그렇죠.
1: 못해서.
0: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자연적으로 깨진 거랑 1차적으로 구분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1: 네.
0: 그게 흔적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1: 네.
0: 얼마나 뚜렷하게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발견된 맥락적인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건 석기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1: 예. 본격적으로 그러면 전공리 주먹도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국사 코너에서도 이 얘기를 다룬 적은 있는데, 관장님께서 훨씬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78년에 한국 연천에서 한 미국 청년이 우연히 주먹도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돌 하나가 인류를 뒤집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의 순간인데 정확히 어떤 이야기입니까, 건전?
0: 일단은 미군 병사가 한탄강에서 이상한 돌을 주셨는데 그게 주먹토끼였다라는 것은 꽤 많이 알려져 있는 스토리인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미군 병사가 우연히 뭐 여자친구랑 놀러 갔다가 발견했다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사실은 이 그렉 보엔이라는 사람은 좀 굉장히 재밌는 특이한 사람인데요. 네. 미국에서 고고학 학부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이제 입대를 해서 미 공군 기상대에 근무했습니다.
1: 주한미군 내내 그랬구나. 예.
0: 주말마다 이 사람이 쓴 비망록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뭐에? 토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아. 그래서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한탄강 일대를 설명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서 조사를 하던 와중에 아. 이 주먹토끼라고 생각되는 아주 이상한 돌을 발견을 해서 아. 이걸 갖다가 이제 뭐 프랑스의 보르드 교수한테 편지를 보내고 그게 한국으로 오고 요즘 같으면 이메일로 막 보낼 텐데 네네.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네. 이제 한국의 김월영 교수 팀이 그래포인이 발견했던 장소에 가서 네. 이게 주먹토끼가 있는 유적이라는 걸 확인하게 됐죠. 네. 그래서 여자친구랑 같이 간 거는 맞는데요. 이분은 여자 결혼하셨습니다. 결혼하셔서 예, 예, 예. 그래서 그
1: 데이트가 주목적이 아니었다.
0: 그렇죠. 뒷동산에 가서 뭐 우연히 뭐
1: 물수저 빗들라고 돌 주었다가
0: 그런 건 아니고 네.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조사. 그래서 보고서를 자기 나름대로 그림도 그리고 아. 기록도 남기고 해서 네. 그래서 세계 유적이 발견된 사례들을 보면 어떤 소년이 발견했다거나 어떤 농부가 발견했다거나 그런 게 우연히. 대부분인데 네. 아마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유적 중에. 발견 히스토리가 가장 정확하게 남아있는 유적이 전국 유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네. 의도가 굉장히 분명한 조사였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사 코너에서 듣기로는 그 발견한 주먹토끼가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뭐 아슐리안형 석기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뭐 이런 네.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뭡니까?
0: 네. 그 아슐리안의 아슐은 네. 그와 같은 스타일, 이와 같은 스타일의 주먹토끼가 처음 발견된 프랑스의 동네 이름이에요.
1: 아, 프랑스에
0: 네. 그래서 이제 아슐리안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네. 아슐리안 주먹토끼는 이렇게 양쪽 면으로 떼어내서 이렇게 손바닥을 모은 것처럼 네. 그냥 이렇게 생긴 주먹토끼입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했냐면은 이제 서양의 학자들이 구석기를 처음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의 이제 많은 구석기 학자들이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금을 그어서 문화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네. 그 모비어스라는 교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금을 그어서 네. 이쪽에 동양에는 네. 이와 같이 한쪽 면만 떼어내서 뭔가 좀 투박해 보이는 이게 찌개라고 하는데요. 아. 요거는 주먹도끼라고 하고
1: 양쪽 면이 가공돼 있으면 도끼고
0: 그렇죠.
1: 한쪽 면이면 찌개입니까?
0: 찌개인데 아, 네. 뭔가 딱 보기에도 뭔가 아. 그 좀 차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1: 주먹도끼가 조금 예, 제 막눈으로 봐도 좀 더 정교해 그렇죠? 보입니다.
0: 예. 동양에는 뭔가 기술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찌개 같은 석기들을 주로 썼고 아. 서양에는 기술적으로 뭔가 네. 좀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네. 주먹도끼를 주로 썼다. 그러니까는 아. 뭐 지금으로 보면은 뭐 상당히 억울하지만 주먹도끼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그런 금을 그어서 문화권을 구분짓는 소위 말하는 뭐 서구 우월주의라든지 그런 뭐 아. 바탕의 학설을 뭐 반박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물건이 안 나왔으니까.
1: 근데 동양에선 그때는 그렇죠. 주먹도끼가 안 나왔으니까.
0: 예. 1978년도에 우리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예. 지금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예. 있는 이와 같은 양면 가공한 소위 말하는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네. 그야말로 뭐 세계사적으로도 아. 중요한 사건이고 네. 세계 구석기 문화 이원론이라고 그랬거든요. 세계 네. 구석기 문화를 둘로 나눠서 이것을 동양과 서양으로 구분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학설을 고고학적인 증거로서 네. 뭐 일거에라는 말이 좀 더 너무 센 얘기 같지만 그야말로 일거에
1: 한 방에.
0: 그런 편견을 아니면 그런 어떠한 그 좀 왜곡된 연구를 뭐라 그럴까 바로잡는
1: 사장시킨 거죠.
0: 그리고 네. 새로운 시각으로 이 아시아의 구석기를 바라보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엄청난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네. 뭐 우리나라에서 제가 뭐 주먹토끼를 주로 뭐 다루기 때문에
1: 치우쳐서 말씀하시는
0: 네,
1: 게 아니고
0: 치우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유물들이 있지만 예, 예. 이것은 가장 국보급 유물이 네. 사실은 그 전공리의 주먹도끼가 아. 아닌가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생각합니다. 아니,
1: 그럼 이거 전공리의 주먹도끼 나왔을 때 서구 학계에서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까? 바로
0: 일단은 좀 지금도 약간의 반론이 있습니다. 약간의 반론이 있는데
1: 반론이요?
0: 예. 주먹도끼 모양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주먹도끼의 형태가 우리나라 이렇게 두툼하고 아마 서양의 주먹도끼는 상대적으로 얄팍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서양의 주먹도끼를 만드는 기술이 뭔가 그래도 고도의 아. 더 테크닉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설명은 이제는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1: 그 과정에서 전공리 주먹도끼가 아주 큰 역할을 한 건데.
0: 네, 맞습니다.
1: 자, 그런데 요 얘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2021년에 전공리에서 또 세상을 놀라게 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초대형 주먹 찌르개가 발굴됐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대중에게 첫 공개가 돼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주먹 찌르개 이거 뭡니까?
0: 주먹 찌르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먹도끼가 이렇게 양면으로 떼어낸 양면 석기, 뭐 프랑스 말하면 비파스, 뭐 영어 바이페이스 양면으로 떼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양면으로 떼어낸 석기 중에 특정 형태들을 뭐 가로, 세로 비율을 계산해서 주먹 찌르개로 분류하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 야, 얼마나 크길래 초대형이라고 하나요?
0: 커도 너무 큽니다. 커도 너무 커요. 보통 우리가 초대형 석기 그러면은 네. 되게 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개 뭐 30cm 무게는 한 4kg 정도 되는데
1: 한 손에 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네. 그 정도 되는 것들이 양손에 드는 석기인데 예. 이번에 전국에서 새롭게 발견된 것은 42cm 네. 무게는 10kg 도저히 한 손으로는 들 수 없는 양손으로서도 어느 정도 힘 있는 사람이 간신히 들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큰 석기들이 있긴 있는데 2위권들이 대개 30cm에서 4kg거든요.
1: 예.
0: 다른 뭐 모로코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예. 나오는 속기들이
1: 압도적으로 크네요.
0: 그럼 커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듯이 크고 이것이 물론 개만 혼자서 달랑 나온 게 아니라 네. 이와 같은 다른 주먹도끼도 50여 점이랑 같이 출토가 됐고 그 커다란 초대형 주먹 찌르개라고 하는 석기를 만들 수 있는 똑같은 스타일의 원재료, 원석.
1: 아.
0: 그것도 같은 평면에서 같이 나왔거든요.
1: 예. 저렇게 크고 무거우면 저걸 좀 실용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썼을까요?
0: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1: 그러니까요.
0: 제일 의문입니다. 도대체 네. 왜? 네. 왜 주먹도끼도 굳이 그렇게 어렵게 두드려 깨는데 네. 그 돌이 사실은 한탄강에 가서 쉽게 찰 수 있는 돌도 아니거든요.
1: 아.
0: 이런 돌들은 우리가 규암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노란 호박돌.
1: 한탄강에서 주워온 돌이죠.
0: 한탄강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화강 편마암이라고 하는 뭐 아주 종류가 다른 돌입니다. 그것을 크기도 크니까 강변에서 줍기도 사실 어려운데
1: 네.
0: 그것을 가지고서 왜 굳이 네. 한 손으로는 들기도 어려운 그런 석기를 만들었을까.
1: 약간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이 있듯이.
0: 물론 기본적으로는.
1: 예, 약간 메머드 고기 같은 거 찢을 때 예, 저거 쓴 거 아니야?
0: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기능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1: 예, 예, 예,
0: 왜냐하면
1: 예.
0: 그 날, 사용했던 날을 초보적으로 분석해보니까
1: 예.
0: 뭔가 어떤 무른 성질에 뭘 썼다. 이런 지금 연구도 나오고 있는데
1: 예.
0: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커다란 뼈 같은 예. 것을 일격에 그냥 해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온 석기다. 무게가 있으니까.
1: 예.
0: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또 의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큰 석기를 만들었을까?
1: 예.
0: 스페인의 아타페르카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마데 우에소스라는 뼈의 구덩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 대개 한 뭐 4, 50만 년, 3, 40만 년 된 거기서 호모 안티세스로라고 분류하는 고인류
1: 네.
0: 호모 에렉투스랑 같은 시기에 뭐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근데 네. 한 28개체의 화석이
1: 네.
0: 동굴 안에서 같이 발견됐어요. 어른, 할아버지의 그 안에서 유일하게 미사용품 주먹토끼가 딱 한 점 발견됐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브루고스라고 하는 도시에 큰 일루지나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그 주먹토끼를 딱 전시했습니다. 별명이 엑스칼리버예요. 엑스칼리버.
1: 그것도 큰가요?
0: 그 주먹만 합니다. 진짜 요만한 예. 요만한 주먹도 보게요.
1: 예, 예. 엑스칼리버. 예.
0: 그 많은 그 유해들 사이에 왜 주먹토끼가 단 한 점이 들어있을까? 이것은 뭔가 주먹토끼가 도구로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뭔가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기능이 있었다. 아.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끼라고 하는 도구가 갖는 상징성에 대해서.
1: 예.
0: 그래서 이 초대형 주먹 찌르기에도
1: 네.
0: 뭔가 예를 들면은 나야, 나 막 이 정도야.
1: 아, 약간 그.
0: 그리고 뭐 부족장이랄까?
1: 그렇지.
0: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전에 고대에서 전쟁이 나면은 적장, 왕을 잡아다가 칼로 목 쳐도 상관없는데 네. 부어리라고 하는 큰 도끼로 굳이 막 상징성을 부여해서 적장을 참수하고 그렇지. 막 그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전에 너무 재밌죠. 고인류들도
1: 네.
0: 뭔가 자기가 쓰는 도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뭔가 그런 그 당시에 자기가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던 거랑은 뭐 다른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도구에 대해서 뭔가 상징적인 의미로서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1: 우두머리만 손에 쥘 수 있는 보검 같은 느낌. 예, 예. 약간
0: 그 파푸아 뉴기니 같은데 뭐 예. 이런 뭐 이런 그 주먹 돌도끼 연구한 그런 거에 따르면 되게 재밌어요.
1: 예.
0: 그 돌도끼를 남자들만 이렇게 딱 쥐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부인이나 아이들이 아빠 뒤에 가서 나무 하나 비워줘 그러면 가서 돌도끼 톡 빼고 했는데 쇠도끼가 보급되면서 완전히 남자들 시세가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1: 아~
0: 누구나 아줌마도 쇠도끼, 예, 뭐 애들도 쇠도끼 예, 예. 하니까 도끼라고 하는 물건이 우리 인류가 쓰는 도구 중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이다라는 연구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초대형 42cm나 10cm는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실용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혼자서 들기는 그렇죠.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1: 상징성.
0: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위세품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그 신라 그 왕의 보검같이 칼같이 예. 뭔가 상징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사실은 뭐 쉽지는 않겠지만
1: 예.
0: 우리가 그런 낭만 고고학의 입장에서
1: 저게 그 당시 그렇죠. 보물일 수도
0: 그렇죠.
1: 있어
0: 그렇죠. 그리고 뭔가 예.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재밌는 스토리, 그다음에 어떤 그 아주 뭔가 새로운 시각을 주는 그런 낭만 고고학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구로서 물론 도구로 쓰는 기능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예. 우리가 뭐 칼도 왜 큰 칼을 장군이 이렇게 무슨 지휘봉 같이 들고 다니는 예.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잘 모르는 상징성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공리에서 뭐 동아시아 최초의 주먹도끼가 나와서 소위 말하는 세계 구석기 문화 이원론도 혁파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고
1: 네.
0: 또 세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2위권이랑은 뭐 굉장히 격차가 있는
1: 긴가요?
0: 엄청나게 큰 크기가 길기뿐만 아니라 10kg짜리거든요.
1: 예.
0: 그런 도끼, 주먹도끼, 주먹찌르기가 나왔다는 것은
1: 전공리는 진짜 구석기 유적의 어떤 핫스팟이네요, 진짜.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아니, 이건 모두가 인정할 것 같아요.
0: 네.
1: 예. 마치면서 요 질문 짧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21세기를 사는 현대인 입장에서는 30만 년 전의 돌이다라고 하면 그냥 박물관 유리장 넘어 먼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AI가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한 이 시대에
0: 네.
1: 이 오래된 돌 하나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0: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먹토끼를 뭐 만들었던 수십만 년 전, 우리 연청 같으면 뭐 30만 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매일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30만 년 전에 응? 우리랑은 다르게 생긴 고인류들이 여기에 살면서 주먹토끼를 만들었구나. 오늘 내가 있구나. 그리고 30만 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우리랑은 다른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여기서 또 살아가겠구나?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보는 삶이 훨씬 더 풍요롭지 않을까? 풍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1: 네.
0: 특히 주먹도끼의 석기에 집중해서도 말씀드리면 이 주먹도끼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날을 쓰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주먹도끼 또 이 석기를 만들었던 그 당시에 뭔가 그동안 먹을 수 없었던, 먹을 필요가 없었던 짐승의 두꺼운 가죽을 찢어서 고기를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환경에 처했을 때 이와 같은 석기를 만들고 주먹도끼를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주먹도끼의 이 날에 집중해서 이름 커팅 엣지라고 합니다. 첨단이죠. 첨단. 커팅 엣지.
1: 아, 첨단이란 뜻이
0: 그렇죠. 첨단이죠. 예, 예. 커팅 엣지가. 첨단. 그래서 AI가 커팅 엣지죠. 첨단. 그래서 이 강변에서 약간 이거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강변에서 이 돌을 다 들여다보면서 야, 내가 오늘 이 주먹 도끼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고 고뇌했던 구석기 사람의 마음이나 지금 우리가 HB 이거를 몇 달을 뭐 쌓는다 그러잖아요. 네. 하, 이것을 인공지능 AI를 어떻게 더 개량하고 개발할까 고민하는 그 과학 기술자들의 마음이나 네. 결국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해서 과거와 미래가 현재의 나를 중심으로 쭉 연결되어 있구나. 네. 그런 것들을 박물관에서 이와 같은 그냥 돌이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그런 걸 한 번쯤 생각하는 것들이 네. 훨씬 더 뭐 좀 과하게 좀 외람되지만 좀 의미 있는 삶이 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그래서 첨단이라고 하는구나.
0: 네네.
1: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잇는 네네. 연결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석기 시대의 어떤 AI와 같은 존재였던 첨단 도구 주먹도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한용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90년대 중반 국내 PC 보급이 확대되면서 가정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고전 게임 중에 프리히스토릭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원제목은 선사시대라는 뜻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인돌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는데요. 청동기 유적인 고인돌로 불리지만 게임 속에는 구석기인과 매머드, 심지어 공룡이 함께 등장하고 약간 고고학적 고증에서는 좀 벗어난 설정을 가진 게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면적에 비해 선사시대 유적도 많고 또 게임 강국인 나라에서 그런 선사시대 배경 게임 하나 나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전공리 스테이지, 왕사동 스테이지, 고창 스테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또 이제 전공리 스테이지에서는 주먹지르개 같은 레어템도 나오고 이러면 좀 재미와 또 유익함을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잡지사 많이 셔터 내립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많으시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리볼빙 두세 번 이상 했다.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이미 빚을 못 갚는 구간에 계신 겁니다. 모두 빚을 갚을 수 없는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더 암담한 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뒤에 인생을 생각해봐도 이걸 갚을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월급이 갑자기 400만 원, 500만 원이 될까요? 잘릴 가능성은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원래 그 변호사가 되기 전에 노숙인 센터에서 일을 했었어요. 노숙인들은 100% 빚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감당이 안 된 사람들이 다 노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발사분이 계셨어요. 실력이 대단히 뛰어난 분이셔서 유명한 어떤 호텔 이발사로도 일하시고 기능올림픽 비슷한 대회에서도 수상하신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90년대 후반 어느 날부터 남자들이 머리를 자르러 이발소에 안 가는 세상이 갑자기 옵니다. 이발사라는 직업을 가지셨던 이 분이 남자들이 머리를 자르러 이발소에 안 가고 미용실에 가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예측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산업의 구조 변경이라는 게 갑자기 닥쳐온 거예요. 이 흐름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발소를 계속 영업을 하십니다. 근데 이번 달은 매출이 좀 떨어졌죠? 그러면은 주변에서 빌려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은 매출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플럭추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에 빌렸는데 다음 달은 갚지만 그 다음 달에 또 빌린 건 그 다음 달에 못 갚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특히 90년대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빚지기가 힘듭니다. 이러면 주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친구한테 빌리고 가족한테 빌리죠. 근데 가족한테 돈 빌렸다 못 갚고 친구한테 돈 빌렸다 못 갚으면 이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빚이 많아지고 사람들한테 갚지 못하고 내 주변에 내가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리볼빙을 한 두세 번 이상 했다.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카드 깡을 한다. 내가 도저히 돈이 없어서 뭔가 부업을 알아봐야 된다.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통계적으로는 이미 빚을 못 갚는 구간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네 가지 선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을 두 배로 열심히 합니다. 다른 일을 합니다. 내가 이발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뭐 택배도 하고 뭐 대리운전도 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대한 분들이죠.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러나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요. 건강을 해쳐서 오히려 원래 하던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범죄의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빚을 갚게 되고 그걸로 이제 빚을 청산해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사실상 범죄나 안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범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90년대 우리 굉장히 많이 목격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인생을 포기하고 어차피 내가 돈을 벌어봐야 빚을 못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노숙인이 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목격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야 빚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러고 오신 분들 거의 없어요.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안 될 때 저한테 오시거든요. 파산 사유의 1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실직입니다. 그리고 2위는 사업 실패입니다. 사실상 두 개가 같은 거죠. 거의 80%는 실직과 사업 실패로 인해서 파산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그 다음이 생활비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도박이나 뭐 코인 투자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사행성 높은 투자로 인해서 파산하게 되는 경우는 0.7%밖에 안 됩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50% 이상입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인들. 왜냐? 미국처럼 우리는 파산하고 싶다고 확 파산시켜주지 않아요. 법원이 엄격합니다. 사지멀쩡한 놈이 왜 일해서 돈을 갚아야지 왜 파산을 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60대 이상이 돼서 앞으로 노동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경우에 파산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들이 특히 어떤 문제들이 많냐면 요즘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50대 초중반이면 다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했던 일을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뭐 주로 요식업 같은 자영업에 도전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셨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어떤 안전망을 마련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날리게 되면 사실
급격한 어떤 빈곤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보통 집 같은 거 하나 유지하고 빚을 점점 키워가다가 이게 감당이 안 돼서 파산으로 나서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여기에 따라붙는 것들이 또 사기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게 됩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투자 사기, 뭐 수익형 부동산 사기. 사기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일종의 수익형 부동산에 관련된 반쯤은 사기고 반쯤은 투자 실패인 경우. 이런 경우들로 인해서 노년의 재산을 완전 날리게 돼서 파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회생 같은 경우는 청년층이 절반 이상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좀 이상해 하거든요. 젊은 애들이 무슨 빚을 져서 그걸로 회생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은 생활비가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지방 도시에 있는 한 학생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한 달에 드는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월세를 사는데 아무리 싸게 잡아도 보통 50만 원, 60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일단 통신비, 휴대폰은 모두 갖고 있으니까 인터넷비, 그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비, 여기까지만 해도 한 100만 원 됩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에 일단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끼에 만 원은 잡아야 돼요. 하루에 두 끼 먹는다고 했을 때 한 달이면 60만 원은 됩니다. 여기까지는 160만 원이죠. 여기다 대학생이잖아요. 교재도 사야 됩니다. 책도 사야 되죠. 앞으로 내가 취업 준비 같은 거 하려면 학원도 다녀야 되죠. 인터넷 강의라도 들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정말 작게 잡아도 최소한 40만 원,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등록금이 있죠. 좀 적게 잡아서 학기당 등록금을 600만 원으로만 잡아도 월로 환산하면 등록금만 100만 원입니다. 이 사람은 후배한테 밥도 한 번 안 사주고 친구들 MT도 한 번 안 가고 술도 한 번 안 먹고 이렇다는 전제하에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득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보태줄 수 있는 집은 괜찮아요. 근데 부모님이 과연 월 300을 계속 대줄 수 있을까요? 학교 생활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은 월 100만 원이면 정말 많이 버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정말 많이 해야 월 100만 원 벌 수 있어요. 정말 성실하게 부모님도 나름 100만 원씩 보태줬고 정말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걸 해도 기본적으로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학자금 대출 내지는 추가 대출이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문제는 이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언제 발생하냐면 대학을 졸업한 다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평균적으로 13개월 정도 취업 준비를 합니다. 취업 준비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생활비. 이것도 고스란히 빚 내지는 앞으로의 비용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취업을 했어요. 대기업 취업 예전처럼 하기 힘들죠. 특별한 전문직이 아닌 이상에야 처음에 중소기업으로 취업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심지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월 300만 원 세후로 받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아까 한 달에 300만 원 든다 그랬잖아요. 물론 여기서 학자금 등록금은 빠지겠죠. 대신에 회사를 다니니까 좀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고 옷도 사야죠. 조금 더 교통비도 더 많이 들 거고 회식 같은 데 참여도 해야 될 겁니다. 이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250, 3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앞에 졌던 빚들을 갚을 돈이 없습니다. 거기다 부모님은 더 이상 나한테 돈을 대주지 않아요. 취업한 애한테 왜 돈을 대주겠어요? 생활비만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지은 학자금 대출 거의 갚기가 어렵고 이 상태에서 딱 하나만 터지면 딱 하나. 뭐냐? 예를 들어 뭐 연애를 좀 심하게 했다거나 무슨 경조사가 터졌든가 엄마 아빠가 아프거나 이러면 이게 다 마이너스 통장 내지는 회사에서 내준 대출 이런 것들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1년 다니면 학자금 대출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빚이 4, 5천이 늘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빚이 한번 쌓이면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3천, 4천짜리 빚이면 뭐 그 정도 뭐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빡하면 5천 되고 깜빡하면 1억이 됩니다. 이러면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암담한 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내 뒤에 인생을 생각해봐도 이걸 갚을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월급 250만 원, 300만 원을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 월급이 갑자기 400만 원, 500만 원이 될까요? 안 됩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물가는 안 오를까요? 오릅니다. 물가 외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자, 뒤집어 놓고 내가 회사에서 잘릴 가능성은요? 이런 사람들이 빚을 진 상태에서 내가 10년, 20년 뒤에도 이걸 갚을 길은 없어요. 없어 보여요. 그런데 더해서 나는 열심히 일해서 빚도 못 갚는데 그동안의 부동산은 두 배, 세 배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씁니다. 혹은 투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투자는 마땅히 굉장히 모험적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95%는 망합니다. 오히려 빚만 더 쌓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지금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주식도 오르고 있지만 실물 경제, 낮은 소비는 굉장히 좀 약화되어 있고 반면에 물가는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망하고 있고 또 AI라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어요. 당장 그래요. 지금 AI 때문에 뭐가 얼마나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소리는 들리는데 아직 그 물결이 안 보이거든요. 당장 변호사들만 해도 지금 올해 나오는 변호사들은 수습자리를 구하기 되게 힘듭니다. 1년차 변호사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만 해도. 1년차 변호사 4명, 5명이 하는 일을 지금 4, 5년차 변호사 혼자 할 수 있습니다. AI를 적절히 활용하면. 용접공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용접공은 살아남는다. 내지는 뭐 미장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기술 배워라. 앞으로 5년 뒤에 건물이 지금처럼 지을까요? 공장에서 뭔가 AI를 토대로 효율적인 방식을 만들어내서 공장에서 모듈을 만들어낸 거를 그냥 현장에서 다 붙이기만 하는 그런 건축이 시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잘 생각 못하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 회생 파산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금융위기일 때 그럴까요? 금융위기 때도 늘어나지만 더 직접적인 연관을 주는 어떤 수치가 있어요. 뭐냐면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때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합니다. 최고 이자율이 30%에서 25%로 낮아지면 그때 회생파산 신청이 확 올라가고요. 25%에서 19%로 낮아지면 또 올라갑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빚을 어떻게 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40%로 빚을 질 수 있다면 이 빚을 지지 빚을 져서 앞에 걸 갚는 거예요. 더 높은 이자율의 빚을 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회생파산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나의 빚을 없애보자. 4% 5% 빚을 없애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빌리고 메꾸고 때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빌릴 데가 없으면 다른 길이 없으면 이때 회생파산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무리를 내서라도 갚는 사람이 있는데 안 갚는 사람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꼭 먼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성실하게 갚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성실하게 갚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 무리를 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성실하게 갚는 건 매우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과도하게 성실하게 갚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이거는 당신을 위해서나 심지어 채권자를 위해서나 왜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도 만약에 건강을 해쳐서 아예 못 갚게 되는 상황보다는 얼마라도 갚는 게 더 좋은 일이잖아요. 부업 같은 걸 하지 않고 투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이 있는 상황이지만 작은 돈을 어떻게든 크게 버는 방법을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높은 확률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쳐서 일종의 보험료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이자율은 낮습니다. 반대로 신용등급이 낮아서 못 갚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자가 높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고 이자를 냈다는 건 이미 일종의 보험료 같은 걸 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내가 내 과실로 사고를 냈습니다. 내가 내 과실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았을 때 운전해서 사고를 안 낸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까? 이때 우리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금을 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너 이렇게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보험료를 올리게 만들었으니 네가 잘못된 거야. 우리의 박탈감은 어떨 거야? 라는 얘기 하나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애초에 보험료와 보험금 안에 그게 계산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역시 이 사람한테 돈 빌려주라고 협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행은 언제든지 원할 때 돈 안 빌려줍니다. 은행은 본인이 판단하고 빌려준 거예요. 이 정도 이자율이면 이득이 날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돈을 못 받는다면 본인의 판단이 실패한 거고 본인들의 사업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까? 이거는 뒤집어 놓고 보면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일종의 사업에 관련된 얘기예요. 저는 논리적으로나 실제 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전 일종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은 이미 빚을 탕감하는 경우의 수들과 계산을 이미 다 하고 빌려준 거니까 그렇게 못 받게 되는 은행의 손해에 대해서 너무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건 비즈니스고 사업의 문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본인도 언제든지 실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버퍼를 미리 좀 마련해 두셔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파이프라인 늘린다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일에만 너무 매진하지 말고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이고 소비 습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회생을 해보면 회생이라는 게 월 155만 원으로만 생활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를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신용카드가 너무 익숙해요. 근데 신용카드는 빚을 지는 거거든요. 신용카드는 그 자체로 내 물건을 카드사가 먼저 내주고 나는 이 빚을 월말에 갚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카드 생활에 너무 익숙해요. 회생파산 신청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제일 큰 이유가 이제 빚을 못 낸다는 거예요. 내가 회생하면 이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빚도 못 지고 카드 생활도 못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죠? 이러는 거예요. 전 너무 답답하죠. 그 빚 때문에 빚을 자꾸 내가지고 힘들어졌는데 빚을 또 내지 못하면 내가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건 비슷한 건 뭐냐면 마약 중독자 얘기 같은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이 날 힘들게 하고 있는데 마약을 끊으세요라고 하면 아 이제 마약을 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스스로 나는 카드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을 때 이게 힘들다고 느낀다면 아 정말 그건 못 살 것 같아 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빚에 중독이 돼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 안에 규모 안에서 뭘 소비한다는 걸 안 해본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는 그거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일단 필요를 위해 긁고 나중에 카드값을 메꾸면서 후회하고 내 월급은 통장을 스쳐간다라는 거에 너무 익숙한 세대예요. 그런데 회생을 하면 155만 원 안에서만 써야 되거든요. 체크카드나 현금만 써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155만 원으로만 사는 경험을 하잖아요. 3년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고 뇌가 바뀝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쓰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돈 안에서 생활하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안 사고 안 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사람이 3년을 살면 그 뒤에 소비 패턴이 바뀌고 심지어 돈을 모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학교 같다고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옥 말고 진짜 학교. 3년 동안 소비 습관을 배우는 학교고 이 소비 습관을 바꾸고 나면 굉장히 더 이제 돈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악플이 많이 달리거든요. 어쨌든 돈 빌려가지고 못 갚은 놈인데 그거 없애주는 놈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친한 노숙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 되게 심하셨어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병원에도 갔고요. 뭐 선교단체 이런 데, 꽃동네 이런 데도 다녀오셨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잠시 그때뿐이고 다시 술을 드셔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파산을 했거든요. 파산을 했고 그동안 연락이 안 되던 5, 6년 동안 연락이 안 되던 자녀들에게 본인이 공공근로로 번 돈 중에 6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60만 원을 송금해준 그날 술을 끊었습니다.

0: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의미고 내가 돈을 번 만큼 내가 쓸 수 있다는 거.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이걸 언젠가는 모을 수 있다는 거. 이 희망이 없다면 인간은 쉽게 절망하고 쉽게 썩습니다.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회생이든 파산이든 이런 절차를 통해서 빚을 없애주는 거. 최소한 빚을 완전히 없애주는 게 아니라도 관리 가능한,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그 무게를 좀 줄여주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 모두 빚을 갚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썼어요. 사실은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빚지는 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지겠지. 아니요. 다음 달에 내가 갚을 수 있죠. 있겠지. 다음 달에 너는 잘릴 수도 있어요. 회사 잘리는 것뿐이 있나요?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빚을 함부로 지시면 안 됩니다. 못 갚을 수 있고 그러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상황에서 앞으로 더 잘 되겠거니 생각하면서 빚을 졌던 사람들을 네가 잘못해서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한다면 저는 사회 범죄도 늘어나고 사회는 생산과 소비의 어떤 동력을 굉장히 잃어버릴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실직이 남의 일일까요? 사업 실패가 남의 일일까요? 아니요. 제 일이에요. 저는 노숙인하고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뭐냐. 나도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 시대가 왔을 때 사람이 완벽하게 망가지지 않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회생파산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 교육을 하고 또 직업을 국가적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그게 안 되면 뭐 기본소득이 될지 연금이 될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겠죠. 이 회생파산은 시작점에서 그 위를 우리가 논의해야 될 시기라고 봐요. 인간이 살아간다는 건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인간이 희망이 있다는 건 내가 번 만큼 그 돈을 쓸 수 있고 내가 재산을 모아서 남들 정도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한테 희망이 있는지 내가 돈을 벌어서 이 돈을 내가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버는 돈을 빚 갚기든 뭐 어떤 이유든 내가 행복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지금 다 빼앗기고 있거나 어떤 것으로 힘든데 돈을 많이 쓰고 있거나 그래서 빚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면 이때는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회생파산 같은 걸로 빚을 없애는 것이든 아니면 나의 투자나 재무구조를 설계하고 소비구조를 바꾸는 것이든 어떻게든 새로운 시도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 우울한 얘기만 계속 드렸는데요. AI 때문에 실직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직업을 얻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시대가 바뀐다는 건 새로운 부자가 탄생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큰 기회가 온 걸 수도 있습니다. 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빚 때문에 어려운 상황,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서 관리한다면 그 뒤에 정말 새로운 기회, 정말 대단한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저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꼭 이번 기회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2: K-Radio.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0일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엔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성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여름비로 젖어있는 우리들의 도시 뉴욕에 고즈넉한 아침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늘에 일찌감치 떠올라 있어야 할 태양 대신 비구름이 거대한 텐트로 덮고 있는 날. 그래서 한편 생각이 많아지는 사색적인 하루의 시작입니다. 장유, 유서라는 우리 한국 문화에 존재해온 전통.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연장자의 존재는 어르신이란 말로 높이고 또 그 앞에서 허리를 굽혀 존경을 표하는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동안 눈만 뜨면 TV 화면 등에 보이던 익숙한 얼굴 닥터 앤서니 파우치, 이 파우치 박사의 얼굴이 화면에 며칠 다시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86세 86살이 되는 이 파우치 박사가 청문회에서 어린아이처럼 거의 20년쯤은 젊어 보이는 연방 상원 의원들에게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때 사람들과 경제를 중단시킨 이 셧다운. 당신이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었냐? 잘못됐다. 그 밖에 기금 사용이나 모든 결정들, 그리고 스스로 유명해지고 관심을 받는 걸 즐겼기 때문 아니냐? 일기장에도 썼다더라. 라며 호통을 치는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 앞에서 헌법 수정조항 5조를 들어 대답을 거부하길 100번 이상 했다는 소식이, 이 파우치 박사를 청문회장에서 국회를 모독했다고 야단인 상황을 전하는 또 뉴스에,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청문회라고는 하지만 장유, 유서가 떠오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정말 삶과 죽음 사이에서 정신이 없었는데 2026년 7월 30일 오늘 창밖으로 보이는 제대 말년 병장 군복 색깔로 변해가는 초록의 나뭇잎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날씨를 봅니다. 묘과 그 일대에 오늘 해가 지는 시각이 8시 13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일찍 들어가기 때문에 갑자기 태양과 좀 더 친해지고 싶은데 오늘은 8시 13분. 어제도 오후 3시부터 비가 한 2, 3시간 쏟아지고 그리고 그칠 것이다 했는데 어제 일기예보 그 시간에는 제가 있는 곳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제 해가 지는 석양도 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볼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씨로 77도, 섭씨로 25도, 최저 기온은 화씨 66도, 섭씨로 한 19도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이 비가 오전에 지금 축축 젖어가고 있는, 많지는 않지만, 비줄기가 굵지는 않지만 젖어 있는 날씨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올라갑니다. 화씨로 86도, 섭씨로 3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최저 기온도 그렇게 낮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내일은 드디어 맑은 날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맑다라고 제가 또 자신은 못하지만 오늘보다는 대체로 화창한 날이 내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온도가 30도 섭씨로 되고 비가 올 일은 거의 없는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밖에서 지내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썬데이는 대체로 맑다가 저녁 시간에 비가 좀 올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을 시작할 때는 비가 반드시 올 것이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7월 그리고 8월 첫날 이번 주 토요일 8월의 시작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8월 첫날은 밖에서 신나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 맑은 날이니까 이번 토요일을 기대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고대하던 미국 프로축구 올스타들, 멕시코 또 프로축구 리가 MX 올스타 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날 전야제부터 해서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했는데, 뭐 월드컵 축구 대회가 끝나고 나서 뭐 그렇게까지 대단했겠나 싶었지만, 어쨌든 우리 손흥민 선수를 기대하고 응원하는 마음들에는 듬뿍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스테디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테디움에서 열린 이 올스타전, 미국과 멕시코 올스타 간의 경기는, 일단 경기 결과는 4-3 메이저리그 사커 미국 올스타 팀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네 골 중에 반을 손흥민 선수가 냈습니다. 네 골, 상대팀의 세 골인데 네 골에 두 골을 손흥민 선수가 집어넣습니다. 지금 LAFC 소속으로 메이저리그 사커 어제 올스타 팀의 주장을 또 맡아서 선발 출전한 손흥민 선수, 20분까지는 끌려가는 0-1로 뒤지고 있었는데 전반 20분에 기가 막힌 이 파스가 또 있었습니다. 칼레스 힐,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에서 뛰고 있는 이 미국에서 지금 프로 축구 생활을 하고 있는 칼레스 힐 선수가 이 골대 깊숙이 저쪽 라인, 엔드 라인에 가서 패스를 역으로 해줬는데,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달려들어오고 있던, 정말 금방 들어왔어요. 뒤쪽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빨리 들어왔나. 제가 지금 이거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죠? 하이라이트만 봐서 두 골인데, 오른발 낮게 깔아차는 슈팅으로 동점골을 먼저 터뜨렸다는데, 이 골이 먼저네요. 저는 발리 두 번째 골을 지금 잘못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골로 손흥민 선수가 동점골을 만든 다음에, 3분 내에, 불과 3분 뒤에, 전반 23분에 다시 한번 이 힐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바로 이게, 그러니까 저 뒤쪽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앞쪽으로 달려와서 그 공이 있는 그 지점까지 오더니 공을 스탑을 시키지 않고 오른발로 말리, 그러니까 땅에 닿기 전에 바로 차 넣어서 성공을 시키는, 진짜 이 골도 너무 멋있잖아요. 말리 킥을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로 역전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 35분에, 그러니까 한 29명 맞나요? 29명의 선수들이 팬들의 투표에 의해서 올스타 팀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서로 좀 시간을 골고루 갖자 하는 의미였나요? 손흥민 선수 우린 계속 봤으면 좋았겠지만 전반 35분경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두 골을 몰아쳐서 어제 경기 결과 이번 올스타 최우수 선수 MVP로 선정된 그런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는 멕시코 리가 MX 올스타가 먼저 골을 넣어서 끌려가는가 싶었는데, 동점골과 그 다음 3분 안에 또 손흥민 선수가 멋진 골을 연달아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2-1로 경기를 뒤집으면서 앞서갔고, 후반 들어서 또 추격을 바짝 받기는 했지만 미국 프로축구 올스타의 에반데르가 또 세기 골을 터뜨려서 어쨌든 4-2까지 가고, 그리고 마지막 추격골을 멕시코 팀에서 넣었지만 그대로 4-3으로 끝났습니다. 네, 세 번째 골 미국 올스타에서는 필립 싱크나헤 선수가 넣었나요? 와, 이 압도적인 골 결정력과 클래스를 가진 손흥민이다, 써니에 대한 AP통신과 또 외국 언론들의 이 플레이 평가가 대단하게 칭찬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시스트한 칼레스 힐 선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어요. 이 선수가 진짜 잘하는 선수였구나.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을 대표하는 플레이메이커로 지난 몇 년 동안 손흥민 선수가 메이저리그 사커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꾸준하게 대표적인 이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발렌시아 유스에서 성장해서 아스톤 빌라와 데포르티보 라코루냐 등 유럽 무대를 거친
이 카를로스 힐 선수입니다. 근데 이게 GIL 이렇게 이름이 써 있어서 이게 스페니쉬이기 때문에 힐인 건 이번에 또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한 거죠. 2019년에 메이저리그 사커를 들어왔는데 와 손흥민 선수 어제 만나서 이렇게 미리 연습도 많이 못했을 텐데 정말 이 선수 이 팀의 모든 그 공격의 흐름이 그 발끝에서 시작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정교한 패스로 손흥민 선수에게 두 개나 공을 올려줘서 연결을 해줘서 어제 손흥민 선수 이렇게 두 골을 넣고 우리 진짜 기분 좋은 어제를 보냈습니다. 축구 이야기를 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일 마지막 날을 앞두고에는 오늘은 또 다른 할 얘기도 많이 있네요. 손흥민 선수 또 메이저리그 사커 축하합니다.

0: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60일 동안에 자세하게 휴전에 대해서, 종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협상하고 그걸 확정 짓자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 전쟁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이런데 린지 그램이라는 중요한 미국의 연방상원 의원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또 그 피어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미국에 오고 트럼프 대통령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만나서 전쟁을 함께 시작한 이후에 처음 직접 대면한 그런 또 회담을 하기도 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선박을 공격한 우크라이나 이거 잘했다라는 새로운 분위기의 관계로 진행이 되면서 이 방공 미사일을 또 기술을 허락해 주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의논까지 하는 우크라이나와의 관계가 됐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그렇게 가깝기 때문에 전쟁은 24시간 만에 끝날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이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푸틴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이 지도 하나로 제가 보고 있는데 상황이 전체적으로 지금 번져 나갈 수도 있다. 중동 전체가 하나의 연결된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다. 뉴욕타임즈가 분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공습과 드론이 또 이번 전쟁에서 쓰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그리고 프락지 이란의 프락지가 예멘의 후티뿐 아니라 이라크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바다 위에 선박이 공격되는 아주 전체적인 중동이 전쟁터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는 최근에 공격을 주고받은 미국과 이란 간의 지금 컨플릭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집트까지 미국 소유의 이 유조선이 다니다가 그 지나가는데 폭발을 하는 이거 드론이 온 거죠. 이 드론은 이란이 지금은 쏘아 올리고 있는 이 드론 공격 패턴의 일부인데 미국과 이란 간의 이 긴장이 해상 교통로까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과 이 홍해 입구 이게 아니라 이제 이집트 쪽에 그쪽의 유조선까지 폭발했다. 뭐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란은 지금까지는 그냥 중동 쪽에 이 미사일과 이란이 또 잘하는 그 드론으로 공격을 하고 그랬는데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해서 거기서 3명이 미군이 사망하고 많이 다치는 그런 피해까지 입혔습니다. 이란이 직접적으로 미국이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그 기지를 겨냥한 아주 좀 드문 예가 되겠지만 이 국경을 넘어선 이란에 지금 대담한 미군 기지의 공격이 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미국은 이 동맹 국가로서 어쨌든 민병대가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을 한 뒤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이라크 내 이란 이 프락지 세력을 또 같이 공습을 했다. 이 사우디 석유 시설이 공격을 받은 데 대한 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보복 성격의 작전이다라고 하지만 아무튼 지금 전반적으로 중동 내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확산될 수 있다. 후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멘 쪽에서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하고 있는 이 사실을 또 들어서 알고 있고요.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6: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라디오 상황의 모든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번씩 트럼프 대통령 혹은 이렇게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들여다보는 게 재미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릴 때 뭐 돈이 있는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오래전에 이민 오기 전부터 이 흑백 사진으로 해외 토픽 여기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부인 이바나 트럼프 맞죠? 되게 멋지게 차려입고 흑백 사진 속에서도 빛나던 트럼프 대통령의 금발 머리 진짜 뭔가 성공의 상징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또 우리 당시의 한국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트럼프라는 인물이 비즈니스맨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다른 이 정치가들이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뭐 개인적인 비즈니스의 그 경험을 가지고 미국의 경제도 내가 정책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상당히 신뢰가 갔던 그런 경우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말을 잘해야 되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한 번씩 발표가 되는 Office of Government Ethics 이게 정부 미국 정부의 윤리에 대한 것을 관장하는 그 Office에서 발표한 재정 공개 자료를 통해서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해놓은 걸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The Windfall President. 이게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어떤 횡재를 한 그런 대통령이다.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대부분의 우리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 재산에 추가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22억 달러가 넘는 그런 재산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이런 대통령이 자기 재산 늘린 것에 대해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걸 핵심 쟁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상한 것이 뭐 사실 국민들 하나하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라고 볼 때 우리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이거 불평등이 그가 가진 사람들은 너무 갔고 미들 클래스가 줄어들면서 이제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 미국이 그전 같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이렇게까지 재산을 많이 늘렸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원래 내가 대통령을 하건 아니면 그전에는 더 많이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전 대통령 바이든에 대해서 바이든 일가가 이렇게 해 먹었다. 뭐 이렇게 말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암호화폐 회사를 트럼프 일가 패밀리에서 시작하고 나서 아랍에미레이트 정부와 연계된 회사랑 체결한 거래에서 2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또 냈다라는 것을 이번 재정 그 공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암호화폐와 새로운 사업에서 폭발적으로 돈을 늘릴 수가 있었다. 돈을.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뭐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거의 미미하게 그 증가라는 것이 사업 수익이 4% 정도 부동산 골프장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개미 투자자들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 큰 소리 치는 거 믿고 다 집어넣는데 이렇게 우리가 손해를 봤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한 해 동안 대통령 2기 때 벌어들인 22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수익 규모 이걸 보면서 뭐 다 그렇지라고만 말했던 미국의 유권자들이 이게 부패에 대해서 이 공직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건 느낄 수 있다. 상위 3대 이슈다. 이런 문제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10년 전보다 관심이 늘었다. 뭐 법적인, 정치적인, 윤리적인 논쟁이 모두 얽혀있는 그런 복합적인 거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개념이 뭐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면 저는 빼고요. 이게 최근에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면서 뭐 개미 투자가라는 표현, 액수가 적은 걸 투자한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또 개미만큼 그 수가 정말 많을 수 있다라는 이 투자의 개념이잖아요.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 스탁 마켓에도 오르고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투자할 수 있는 이 IPO 기업이 그러니까 공적인 상장을 하면서 시장으로 나오게 된 후에 정말 개미 투자가 그보다 조금 더 매미 투자가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SNS에도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 비전문가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뭐 7월 현재 본다면 스페이스X와 한국인 투자자들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유튜브만 해도 전문가 비전문가가 올려놓은 분석들이 진짜 많죠. 올해 스페이스X가 주식 이렇게 시장에 상장되면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 게 큰 변화죠. 뭐 한국뿐 아니라. 근데 한국 투자자들이 더 관심이 많은 건 이제 스페이스X 이게 주식 상장되면서 직접 매수하게 된 한국인 투자자들이 상장 첫날 약 8억 850만 달러 규모의 스페이스X 주식을 순매수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한국인들이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관심이 되는 거죠. 지금 7월 24일 그 스타쉽 시험 비행이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스페이스X가 이 스타쉽을 쏴 올렸는데 이게 팔컨9의 그 재사용을 하자 이 결국은 투어리즘 우주 관광을 꿈꾸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매번 로켓을 재사용하지 않고 발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제작을 한다면 엄청난 비용이니까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팔컨X의 재사용 발사체 사업을 하면서 스타쉽 시험을 계속 하는데 이게 이제 7월 24일 날 그러니까 쌓아 올리는 부스터를 슈퍼 헤비 부스터가 스타쉽과 분리되면서 다시 돌아와서 물에 잘 착륙을 해야 되는데 착수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엔진의 일부가 점화가 안 됐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속도가 줄어들지 않은 그 엄청난 그 고속으로 멕시코만에 강한 충돌, 예상보다 강한 충돌을 했다. 그래서 이게 뭐 타겟에는 들어왔지만 엄청난 충격으로 스플래시 다운을 해서 이게 일부 실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패했다. 엄청나게 또 이게 유튜브를 비롯해서 스페이스X 투자자들이 반응을 한 거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주식 시장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의 투자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SK하이닉스 주식. 간단하게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그 이제 미국 시장의 투자자 심리도 한국 투자자들 이게 막 서로 교환을 하면서 엄청나게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로이터 통신의 이 보도에 따르면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로 SK하이닉스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최근에 주가가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올랐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게 잘했다라는 이 기업의 성적표가 나왔는데도 너무나 기대가 올라간 결과 이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같은 AI 반도체 필요한 지금 고역대 폭 메모리 HBM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그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늘면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7월 28일에 발표된 2분기 SK하이닉스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전체적으로 소셜미디어, 매스미디어에서도 뭐 결론적으로 SK하이닉스가 기업이 망가져서 주가가 폭락한 것이 아니라 너무 높은 기대가 현실과 부딪힌 것에 가깝다라고 로이터 통신을 비롯해서 이렇게 또 보도와 전문가들의 그런 평가가 있는데 분석이 있는데 이거 뭐 상관없다라고 지금 분노하는 투자자들 많은 거죠.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선거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의 그 프라이머리 예비선거 경선 일정에 지금까지 있어왔던 방법과 완전히 뒤바뀐 그런 순서를 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뉴햄셔 이런 식으로 예비선거 뭐 코커스 이게 지금 치러지는데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네바다를 가장 먼저 앞선 시점에 예비선거 이 경선을 치르는 구조로 민주당 쪽에서 이걸 바꿨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이렇게 먼저 하게 됨으로써 이게 인상이 강력하게 박히잖아요. 이 후보가 대선을 나감 유리하겠다. 일단은 뭐 블랙볼을 흑인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후보에 따라서 이 유권자층이 두터운 곳에서 먼저 경선을 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2028년이 아직도 참 까마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8년에 민주당 쪽에서 어쨌든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가장 먼저 프라이머리 예비선거 경선을 하는 주로 그렇게 순서 맨 앞에 세웠다라는 것은 카멀라 해리스라는 전 부통령 그리고 또 전 대선 후보를 앞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메릴랜드 주지사 웨스모어 또 조자주의 두 상원의원 이런 인물들을 생각할 때 흑인 유권자층에서 굉장히 호감이 높은 많은 그런 후보들이기 때문에 표면에 가장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를 1번으로 아이오와 코커스 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만약에 아니라 이제 바꿔놓은 거죠. 이런 어떤 상당히 뭔가 좀 달라질 것 같네요. 서서히 끌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초반부터 딱 이런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상대적으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 하원 의원도 지금 출마할 계획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뭐 유권자층에서도 라티노 유권자층에서 인기가 높은 정치인들이 유리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 내 프로그레시브 진영에서는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이번에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예비선거, 대통령 예비선거 일정을 이렇게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2027년부터 물밑 작업부터 해서 후보들의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시작이 됐네요. 사장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김수보석 47스트리트 5에베뉴와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 한글 간판 김수보석 보입니다. 재테크는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보사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사장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와보셨어요? 더 좋아졌습니다. K라디오.us, K라디오.us 하면 화면 오른쪽 상단 그 코너에 On air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라디오를 떠나서도 우리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앱으로도 지나간 인터뷰 재밌는 거 찾아서 들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가 없어도 들으실 수 있다. 우리 K라디오.us 확인하십시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The next E, College Consulting, 리서치 경시대의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오늘 뭘 먹나 날씨가 이러니까 뭐 손에 뭐가 일이 잡히지 않고 배는 고픈 것도 같은데 입맛이 없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뉴저지 한남체인 안에 위치한 만나방입니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나물도 맛있고요. 국찜 또 떡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터하 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접혀의 목소리가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해야 하는 에스터하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에 위치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 비전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그리고 시원한 생맥주, 또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까지? 한국 최신 시설에 또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됩니다. 빌리즘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플러싱 당구장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바드 2층에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됩니다. 전화로 한번 문의해 보시겠어요?
7766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했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후와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 한 자리에 모았어요.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핫시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할 수 없을 때만 하늠과 나의 마음은 뭔가 괜찮다. 그래도 내가 괜찮아 보이네? 라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네, 여름맞이 킴스 보석 소장품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우리 스튜디오를 뉴저지 우리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스튜디오를 위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제가 시야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또 오른쪽으로는 창밖이 보이고 그전에는 창밖이 뒤쪽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킴스포스의 김만표 대표님이 제 왼쪽에 앉아 계시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가? 그래서 오늘 막 이렇게 웃음을 막 웃고 있잖아요. 제가 많이 웃는 날은 이게 어색하고 혹시 실수했을까 막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소장품은 어떻게 이렇게 오늘 많이 푸셨어요?
1: 예, 요즘 아무래도 이제 미국도 250주년 기념이고
0: 네.
1: 또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를 들었더니
0: 네.
1: 우리 대한민국 휴전협정 그것도 미국에서 기념식까지 한다고.
0: 네.
1: 70주년 기념. 그래서.
0: 73주년 정전.
1: 네. 예, 킴스 보석에서도 사실 이건 저희 소장품이에요.
0: 네.
1: 예, 저희 아주 진품 명품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모았던 건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했는데.
0: 네.
1: 첫 번째는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리버리라고.
0: 네.
1: 100주년 기념으로 나온 아주 한정품이에요.
0: 네.
1: 이거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여기 내가 갖고 왔는데.
0: 진짜 예쁘네요.
1: 네.
0: 이게 언제 그러면 나온 거라고요?
1: 이게 100주년이니까. 꽤 됐죠. 250주년.
0: 예, 거래가 250주년이니까.
1: 고정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0: 이게 아까, 100주년, 가만히 있어봐. 100주년이면 언제 첫 건데. 그래서 약간 케이스라든가 이런 게 고전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1: 네.
0: 리트로 스타일. 와, 이거 진짜 오래된 거네요.
1: 예, 그래서 딱 두 점을 저희가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요. 리버리 골드 코인이에요.
0: 네. 그러니까 1886년부터 이게 그걸 생산을 하기 시작해서 리버티 코인을 네. 1986년이니까 이게 100주년, 1986년에 나온, 세 개의 세트로 된, 이건 골드. 골드가, 가운데 골드. 그리고
1: 양옆에는 실버가 두 개.
0: 실버가 두 개. 실버는 좀 큽니다. 그리고 가운데 골드가 있는데요. 이거 어디서 언제 이걸 소장하셨어요? 1986년에 나왔는데.
1: 예, 저희 킴스보석 그 전에 있었죠.
0: 그러니까 진짜 오래됐네요. 네. 45년 킴스보석. 그러네요. 올해 이제 이때부터 40주년 태어난 지 40년이 된 이 코인 세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소장품을 공개하실 수밖에 없었던 너무 많다. 소장품 풀자. 뭐, 이런 뜻일까요?
1: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재테크로.
0: 네.
1: 골드바, 실버바를 많이 관심 갖잖아요.
0: 네.
1: 이것도 지금 그런 개념으로요.
0: 네.
1: 이거는 사실은 그 무슨, 그 미국 역사도 있고, 콜렉티브란 그런 아주, 한정판인데, 이것도 미국 우표 같이.
0: 네.
1: 좋은 그 재테크 용이에요.
0: 네.
1: 그래서 많은 매니아들은 이걸 콜렉트를 해가지고요. 나중에 리셀 밸류가 있는, 예, 그러니까 뭐 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
0: 네.
1: 역사 공부도 하고 돈이 되는,
0: 네.
1: 그런 아주 일석이조,
0: 네.
1: 그런 그 개념으로 했는데, 예, 제가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0: 네.
1: 이제 때가 한번 여러분들께 저희 킴스보석에서 여름맞이,
0: 네.
1: 예, 킴스보석 소장품, 진품 명품,
0: 네.
1: 이렇게 세일한다고 두 개 갖고 나왔거든요.
0: 네.
1: 이런 건 진짜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시중에서는.
0: 그런데요. 이거 뭐 가격으로 그대로 따진다 하더라도 이게 1986년에 나온 United States Liberty Coin 세트인데 가운데 골드는 지금 8.3g이라고
1: 예.
0: 쓰신 것 같고요.
1: 예.
0: 또 양쪽에 두 개, 이 실버 코인은 26.7g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한정판인데 limited edition 이 세 개의 코인 세트가 한 세트만 있어요? 아니면 두 세트라고 하셨나요?
1: 두 세트예요.
0: 두 세트를 그렇죠. 다 네. 살 수 있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한 분에 한 네. 분만 해야죠. 하나씩.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자녀에게 물려줘도 좋고,
0: 네.
1: 아주 그 이제 나중에 또 리셀 밸류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나왔는데.
0: 네.
1: 골드바도 모으지만, 이건 더 가치가 있는.
0: 그렇네요.
1: 예, 가치가 네. 있는 아주 그런 소장품인데.
0: 네.
1: 해놓고. 시중에서는 약 이게 3,000불가량 간다 그래요.
0: 네.
1: 지금. 근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그냥 금값에, 금값, 은값에 지나지 않는 1,500불에.
0: 1,500불에.
1: 예, 측정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0: 네. 금값, 은값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건 1986년에 나온 미국의 이 공식 United States Liberty Coin Set 이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이걸 사실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데 3,000불 value 플러스 미래의 투자 또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이 반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스페셜 킴스 보석 소장품을 풀었기 때문에 1,500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인은 September 11 아직 이게 제가 사진으로 먼저 받아봤는데 이 코인은 이게 지금 실버로 어떻게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쌍둥이 타워.
1: 네.
0: 세프템버 11에 쌍둥이 타워가 올라가 있고 그 앞쪽으로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이런 디자인입니다. God bless America. 이거 역시 지금 그러니까 코인으로 코인 성격으로 나오는데 이건 뭐 엄청나게 넓어요.
1: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0: 네, 지름이 보통, 얼마나
1: 예,
0: 될까요?
1: 골드바나 실버바가 1온스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0: 네.
1: 이거는 4온스예요.
0: 그러니까, 4온스.
1: 예, 그러니까 아주 큰 거죠. 그러니까 4배가 큰 거죠. 보통 그리고 네. 이거는 이것도 한정판인데요.
0: 네.
1: 사실 그 세프템버 11 그 트윈타워 무너지는 거를
0: 네.
1: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난 기념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록이고 거기다가 이렇게 내용을 적은 거 보니까

0: 올려놔도 이게 커버가 충분히 될 만큼 뭐 그 정도 이걸 올려놔도 이 정도인데 지금 한 개밖에 없는 한정판 limited edition September 11, 2001년에 Twin Towers 기록하는 silver coin입니다. 이건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데 예, 소장품으로 나왔나요?
1: 이게 시중엔 없어요. 네. 네, 없는데 제가 아마 관심 있는 분은 한 분이 아마 네. 이게 행운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은값, 실버값, 네. 4온스 450불에 측정했는데 이건 1000불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불에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네. 아주 진짜 오리지널 그 예, 기념 예, 코인인데 그냥 은값으로 제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999.9% 그래서 컨디션도 아주 최고 좋습니다.
0: 그래요. 네. 뭐 그냥 어제 만들어 왔다 해도 그냥 그대로 반짝이는 이게 은이 보통 우리가 색깔이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999.9% 실버 진짜 순 은은
1: 예.
0: 변하지를 않네요.
1: 안 변하고 예. 그러니까 참 이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건데 참 좋다 저도 생각을 했고요.
0: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코인은 한국전쟁 6.25 전쟁 기록하는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이것 역시 반짝이는 세버 이것도 999%겠네요. Limited Edition 한 병사가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1991년에 나온 것 같아요. 예. 보니까
1: 예, 이것도 지금 오래됐죠. 그래서 네. 이것도 한국 전쟁을 미국 사실 잊혀진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0: 네.
1: 약 3만 뭐 6천 명, 7천 명이 전사한 네. 전쟁 그건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코인을 만들었어요.
0: 네.
1: 이게 한국 게 아니고 네. 미국 정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쟁 기록을 그때 그 미국이 잊지 네. 말자는 뜻으로 아마 만들었는데
0: 네.
1: 우리 앵킴 씨가 아주 경매에 가서 어렵게 입수했어요.
0: 그래요?
1: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네. 이게 사실 코인만 나온 건데
0: 네.
1: 그 옆에 보면 프레임이 있죠.
0: 그걸 앵킴 디자이너가
1: 예, 이게 목에 찰 수도 있고 목걸이 네. 할 수 있게 이걸 착용했는데 그것도 실버로 아주 순수하게 쌌어요. 근데
0: 네.
1: 진짜 아주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은 목걸이도 할 수 있고
0: 네.
1: 선물도 할 수 있는
0: 네.
1: 이게 일거양득이 되는
0: 네.
1: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은값으로
0: 네.
1: 프레임값만 해도 100불이 넘어요. 만드는 네. 공전이나 뭐 은값이 근데 29.5g이에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거를 시중 가격은 약 500불에서 1000불까지도 가요.
0: 네.
1: 그냥 은값 250불에.
0: 와, 이건 정말 대단한, 네. 대단한, 그러니까, 킴스버 속이기 때문에 소장하고 있던 코인을, 기념 코인을 공개하니까 그 가격이 나오지 250불에 가질 수가 없겠는데, 그 반대쪽에는 우리 한반도에, 네, 지도에서나 볼 수 있는,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진짜, 밑에는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써있는 $1 코인이지만, 거기에 한반도가 있고, 독수리의 또 머리가 그 옆에 있고요. 이 정면 앞쪽에는 Korea라는 단어와 함께 병사가 총을 들고 이렇게 언덕을 오르는 그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250불이라고 제가
1: 그렇죠.
0: 믿어줬습니다.
1: 그 은값에 지나지 않고요.
0: 네.
1: 이거는 박스가 있고요. 케이스가 있고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서티피켓이 있어요.
0: 아, 서티피켓도 같이 와요? 250불? 아, 여기.
1: 네, 아주.
0: 근데 250불에 나온 게 이게 신기하대요. 한 점밖에 없는 거죠?
1: 이건 서너 점이 있으니까요.
0: 아, 서너 점 있어요?
1: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아마 좋은 자녀들에게 선물이나
0: 네.
1: 신세진 분들에게 선물하는 아주 좋은 기념이고 저는 놀란 게 네. 한국 정부에서도 발행하지 않은 걸
0: 네.
1: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0: 네.
1: 직접 해서 우리 앵킴 씨가 감동을 받고 프레임을 네.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주 컬렉티블한 예 아주 리밋 한정판입니다.
0: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거 서울 올림픽 우리가 정말 축하하고 before and after 서울 올림픽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 면에서 바꿔놓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실버 코인이 나왔는데요. 여러 개 있는 것 같네요.
1: 예, 이건 네. 이거는 이제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건데요.
0: 네.
1: 올림픽 골드 코인.

0: 처음 저도 봤어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1원수가 넘더라고요. 그거는 왜냐면 미국은 원수를 따지지만 한국은 돈당 따지기 때문에.
1: 돈당도 넘네.
0: 이게 해보니까 네. 1.08 온수예요. 넘고 또 하나는 지금 것도 있는데 5.5 온수.
1: 네.
0: 그러니까 1988년도에 한국
1: 그렇죠.
0: 신용으로 발행한 건데
1: 네.
0: 어렵게 저희도 입수했던 거를
1: 네.
0: 금화는 두 개.
1: 네.
0: 그다음에 또 작은 거는 세 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올림픽 은화도 같이 있어요.
1: 그래서 네.
0: 우리 앤 김 씨가 다 프레임을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은
1: 네.
0: 은값 금값만 받고
1: 진짜
0: 예 이거는 한국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진짜 아주 그 무슨 특별 수집하는 데 가야 구입할 수 있는 또 박물관에 가서나
1: 네.
0: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물건들입니다.
1: 그러네요. 서울올림픽 기념 골드코인, 실버코인 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저도 서울올림픽 개막식 또 폐막식에 그때는 한국에서 방송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0: 네. 네,
1: 거기서 TV 화면을 보면서 말을 했던 그 시절이 생각나네요. 김수보석의 소장품 골드코인, 실버코인 정말 기념 주화라고 한마디로 요약하기에는 그 가치와 의미가 대단합니다. 투자에 또 약속할 수 있는 그런 가치도 갖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0: 네, 맨하탄 112-840-3412
1: 오늘 킹스보석 김남표 대표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세상의 모든 아침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의 자리 나혜덕 시인의 시가 눈에 보입니다. 어렵게 멀어져 간 것들이 다시 돌아올까봐 나는 등을 돌리고 걷는다. 추억의 속도보다는 빨리 걸어야 한다.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건 뒷모습뿐. 눈부시는 것도 등에 쏟아지는 햇살뿐일 것이니 우리의 기억이 구름 아래서 찬란합니다. 김경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숍,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수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특별한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휴가를 기다리고 주말을 기다리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고요. 그렇게 달력을 넘기다 보면 오늘은 그저 무난하게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작은 순간에 만들어지는 행복이 의외로 우리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되거든요. 그 순간들을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더욱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바쁜 하루겠지만 잠시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 속에도 오늘만의 작은 기쁨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하루가 아무 일도 없었던 날이 아니라 문득 미소 지을 이유 하나쯤은 있었던 날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0: 7월 30일 목요일에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소나기가 한번 퍼부었는데 괜찮으셨나요? 혹시 지나가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비를 맞으신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투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뒤에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목요일 여러분들의 사연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제 앞에 놓인 사연을 제가 오늘 조심스럽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거나 의견 있으시면 카톡으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사연을 쓰면서도 용기가 안 나네요. 저는 5년 전에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어요. 오랜 투병 끝이라 마음의 준비는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준비된 이별은 없더라고요. 아빠는 그 뒤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셔서 같은 길을 산책하고 저녁이면 엄마 사진 앞에 서서 인사도 나누시고 그리고 주무셨어요. 그런 아빠가 안쓰러워서 저는 늘 아빠 이제 좀 웃고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아빠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어떤 모임에서 알게 된 분과 가끔 밥도 먹고 차도 마신다고요. 몇 년 전에 남편을 여인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담담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알아요. 아빠도 아직 살아갈 날이 많고 외로움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아빠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라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 자리에 없다는 사실을 아빠 옆에 다른 분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통해 다시 확인받는 기분이랄까요? 마치 엄마의 자리가 지워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제가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아, 장인어른도 행복하실 자격이 있잖아요, 뭐. 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맞는 말이 제 마음을 다 풀어주지는 못했어요.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이 기분 아마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며칠을 혼자 끙끙 앓다가 아빠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나 사실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아빠는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엄마 잊은 적 한 번도 없다. 그냥 남은 시간을 혼자 앉아서 보내는 게 좀 막막하더라. 그 말에 제가 오히려 울었습니다. 아빠도 저만큼, 아니 저보다 훨씬 더 그 빈자리를 견디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도 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건 아빠의 행복을 막는 마음이 아니고요. 엄마를 잃었다는 사실을 다시 마주하기 싫었던 제 두려움이었다는 걸요. 혹시 저와 비슷한 마음 겪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저만 유별난 딸은 아니겠죠? 네, 보내주신 사연, 어우, 제가 읽는데 왜 제가 울컥하나요? 모르겠습니다. 공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어차피 한 분이 먼저 이렇게 떠나시고 그리고 남겨지신 그 한 분을 볼 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아프잖아요. 자식들이 이제 그런 이분의 마음이 너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분이 유별난 것인가요? 이런 마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잖아요. 네. 아빠가 미워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엄마의 빈자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불효녀인가? 이런 생각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좋은 조언도 해주시면 힘이 좀 나실 것 같고, 요새 정말 건강하시다면 진짜 100세 사시는 이런 시대에 남은 몇십 년도 또 새롭게 더 행복하게 사시는 것, 그걸 어떻게 자녀가 또 맞겠어요? 그렇지만 또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마음은 정말 충분히 또 이해가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사연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또 좋은 의견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투데이를 또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하고 올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알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은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요.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입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투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있고요. PGA 티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합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요,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합니다. 929-766-0088.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비원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삼계탕과 들깨 녹두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드리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오늘 점심은 무조건 베이사이드 비원입니다. 718-224-4585.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서머 쿨 세일. 그린그레이 호박 2파운드 99센트, 백도 싱글박스 27불 99, 수박 4불 99, 가주산 한국포도 3파운드 9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합니다.

사랑해도 될까요? 네, 아주 감미로운 노래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생각할 때 인생의 후반전은 언제 시작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답이 없겠죠. 뭐 이 나이에 뭘 시작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얘기하기에는 좀 우리가 다 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나이에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어떤 선을 긋고 있는데 20대에는 뭐를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30대에는 또 뭐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선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또 50대가 지나고 60대가 지나면 이제는 뭐 내려놓아야 한다, 뭘 이런 생각은 안 하시죠. 설마 요즘 같은 시대에. 인생을 오래오래 사신 분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죠. 인생에는 정해진 마감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찾아오는 타이밍이 있다고 해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KFC의 창업자 할랜드 샌더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KFC를 젊은 사업가가 만든 성공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성공은 인생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샌더스는 젊은 시절부터 여러 직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전전했어요. 오랜 시간 자신만의 치킨 조리법을 발전시켜 왔죠. 꾸준히. 그러다가 60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운영하던 식당마저 접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도로가 새로 뚫리면서 손님이 뚝 끊겨버린 거죠. 손에 남은 것은 사회보장연금, 약간, 그리고 자신이 꾸준히 연구했던 조리법 뿐이었는데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 전진했다고 해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요.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자신의 조리법을 계속 알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점점 키워나갔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샌더스처럼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는 아직도 배울 수 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든 꽃들도 다 봄에 피는 꽃, 뭐 여름에 피는 꽃, 또 가을에 피는 꽃 다 있잖아요. 그러나 늦게 피었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면서, 누군가는 막 젊을 때 성공하고 자신의 길을 찾고 어떤 분들은 인생의 후반부에 정말 새로운 꿈을 발견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남들보다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되었을 때 그 찾아온 기회를 잘 알아보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 지금 내가 뭘 하기에는 조금 늦었다, 주춤주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이 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아직 나에게 맞는 시간, 그 타이밍이 오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 여러분의 속도를 믿고 언젠가 찾아올 여러분의 그 타이밍, 그 타이밍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띄워드릴 노래를 제가 고르고 있는데요. 좀 짧은 노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다시 띄워드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백도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2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시험루 수박회당 5불99, 파 다섯 번들당 1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훈제오리 팩당 8불99, 양념 목동심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여름에는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많이 상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피부 전문가들은 의외로 여름철 피부를 가장 늙게 만드는 건 햇빛보다도 수분 부족과 잘못된 관리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같은 화장품을 써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가디언스의 최미경 대표와 함께 아름다운 피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아, 맞나요? 진짜 수분 중요한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1: 중요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뭐 네. 저도 뭐 제가 화학과를 나와서 이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제가 제 피부를 갖고 네, 제가 제 피부를
0: 해본 결과
1: 네, 해본 결과 네. 정말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저희들 나이는 더하고요.
0: 맞습니다.
1: 젊은 사람들은 젊어서 네. 피부가 건강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지만 40대 이상부터는 그렇죠. 아무 거는 아닙니다.
0: 맞습니다.
1: 네, 제대로 되는 화장품을 쓰셔야 되고
0: 맞아요.
1: 그런 화장품을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느끼게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대표님은 아무래도 누구보다도 피부에 관심 많으시고 또 화장품을 같이 이렇게 개발하신 입장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아무래도 그 직업적으로
1: 네네.
0: 이 피부를 먼저 보시게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네.
0: 딱 보면 아세요.
1: 저는
0: 좀?
1: 탄력 딱 봅니다.
0: 아, 탄력이 네네. 있나 없나?
1: 네네. 저는 아무리 근데 얼굴은 번쩍번쩍하고 막 그냥 물광이 된다 하더라도
0: 네.
1: 그거는 물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0: 그렇죠.
1: 겉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이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0: 네.
1: 뭐 미스트를 뿌리고 네, 좀 그런 가운데서
0: 네.
1: 촉촉하게 느껴질 뿐이지
0: 그렇죠.
1: 안에는 당겨지는 분들이 많아요.
0: 맞아요. 네. 겉에는 그냥
1: 네,
0: 좀 그런데.
1: 네, 네. 그런데 그렇게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장을 잘못하고 있고
0: 네.
1: 기초를 정말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0: 아.
1: 그냥 보여지는 것만 좋아질 뿐이지
0: 네.
1: 속에 있는 건 늙고 있다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네.
0: 역시 네. 속이 중요하군요.
1: 그렇죠. 네.
0: 네. 네.
1: 물론 저희 거 써보시고 아, 네, 썼는데 뭐 효과가 이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0: 네.
1: 그분들은 정말 이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는 왜 덜 늙어
0: 그렇죠.
1: 나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0: 아, 네. 그렇군요. 맞아요. 여름에는 땀도 많이 나고 얼굴도 뭐 좀 번들거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피부 속은 건조하다.
1: 네, 네, 네.
0: 이게 문제군요.
1: 네, 네. 뭐 어떤 분은 뭐 에어컨 때문에 그래. 뭐 날씨가 뭐 이렇게 덥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을 많이 써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0: 네.
1: 지금 우리 화장품들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는 너무 좋은데
0: 네.
1: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격이 말씀을 드린다. 뭐
0: 네.
1: 아, 이거 30불짜리 40불짜리 써도 너무 좋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0: 네.
1: 네 거기 들어간 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0.0 들어간 거하고 10이나 20%가 들어간
0: 그렇죠.
1: 건 하늘과 땅 차이죠.
0: 맞습니다.
1: 그런 게 들어가서 감으로써
0: 네.
1: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지금 인디 브랜드 중에서도
0: 네.
1: 왜 이 이름이 없는지 이렇게 비싸. 특히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0: 네.
1: 저는 제 얼굴을 갖고 저를 위해서 만든 화장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다시피
0: 그렇죠.
1: 저는 저한테 선물하는 화장품이었기 때문에
0: 네, 네.
1: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쓴 게
0: 맞습니다.
1: 그런 점이었어요. 네.
0: 맞아요.
1: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0: 그렇죠.
1: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닌데
0: 맞아요.
1: 가격은 적정한데 정말 써서 좋은 것들. 네. 저희 거 쓰시는 분들 그런 말씀할 거예요. 어떤 분은 좋다는 분들도 있고
0: 네.
1: 어떤 분들은 뭐 써서 별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지금 기존에 쓰시는 건 일단 스탑하시고
0: 네.
1: 저희 거 써봐주세요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0: 맞아요.
1: 아깝다고 막 쓰시고 이걸 어쩌다 쓰세요. 그러면서 효과가 없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네, 맞아요.
1: 네.
0: 뭐 무조건 비싸다고 가격만 보고 이거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1: 네, 그렇죠.
0: 예, 일단 그 성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1: 네, 네, 네.
0: K가디언스의 제품을 보면 뭐 펩타이드라는 성분들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1: 네,
0: 그동안.
1: 네.
0: 네. 네. 뭐가 들어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1: 네, 그냥 제가 늘 말씀하죠. 레티놀과 레티노진의 차이가.
0: 네.
1: 레티놀 굉장히 좋죠. 쓰시면서요.
0: 그렇죠.
1: 피부에 달라진 그 레티놀이 많이 우리 가벼운 가격이 싼 데는 레티놀을 많이 씁니다.
0: 네.
1: 근데 레티놀과 레티노진의 차이는 레티노진은 조금 조금 늦어요. 늦지만은 피부에 출하물이 없습니다.
2: 네.
1: 근데 이렇죠. 우리가 지금 딱 얼굴을 화장을 했을 때 순간 입체 화장을 했을 때 너무 네. 이뻐 보여요. 근데 화장을 벗겨놓고 나면은 네. 그 얼굴이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듯이 화장품 내에서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레티놀도 좋지만 레티노진에 조금 늦지만 좋은 성분을 갖고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늘창 말씀을 드렸고요.
2: 맞아요.
1: 펩타이트 네. 필요합니다.
2: 네.
1: 그것도 단백질이니까요. 우리 피부에 그렇게 그런 펩타이트가 들어간다는 건 지금 어떤 화장품들도 펩타이트가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2: 네.
1: 네, 들어가게 해야죠. 좋은데 그게 영양이 얼마 들어갔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2: 문제죠.
1: 네. 네, 지금 보게 되면요. 10불, 네. 20불, 30불짜리 다 들어가 있어요.
2: 아.
1: 네, 와 그럼 이거 다 이렇게 좋은 게 다 들어갔어? 그런데 그게 네. 정말 이 한 덩어리를 갖고
2: 그렇죠.
1: 지금 요만큼 0. 몇 미리를 넣는 거하고
2: 맞아요.
1: 10, 20을 넣어서 만든 거랑은 차이가 많다는 거죠.
2: 아유,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1: 들어갔다고 해서 다는 아니에요.
2: 맞아요. 네. 음식도 그렇잖아요. 그 안에
1: 네.
2: 뭐
1: 네.
2: 팥이 얼마나 네. 들어가 있냐 네. 뭐 그런
1: 그렇죠.
2: 거잖아요.
1: 네.
2: 꿀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
1: 거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2: 그럼요.
1: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이기 때문에
2: 네.
1: 제가 뭐 전문가가 돼서 이것보다는 제가 제 화장품을 만들고 하면서 이만큼
2: 네.
1: 노하우를 제가 갖게 됐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 네.
1: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2: 그렇죠.
1: 네, 네, 네.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맞는
2: 네.
1: 얘기거든요.
2: 맞습니다.
1: 지금 뭐, 아, 이 화장품 써보니 별로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정말 쓰면 쓸수록 괜찮다면 돌아오세요. 아, 그거 정말 좋던데? 이러시면서,
2: 맞아요.
1: 나는 크림이 떨어졌어. 나는 세럼이 떨어졌어. 미스트가 떨어졌어. 돌아오시는 분들이
2: 맞습니다.
1: 지금 많으시다는 거죠.
2: 네. 네. 정말 이게 젊을 때는 많이들 피부 걱정을 안 하죠. 워낙 좋으니까요.
1: 탱탱하고. 네, 네.
2: 그런데
1: 그렇죠.
2: 네, 이 중년 이후로 가면 갈수록, 아, 뭘 해도 이렇게 좀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1: 예전 같지 않을 수밖에요.
2: 그렇죠.
1: 피부는 나이가 드는 만큼 피부도 늙습니다.
2: 똑같죠.
1: 근데 늙은데 어떤 분들 보시면은 아니 이 나이인데 저는 정말 저분이 한 40대 초반 되셨나 근데 그분이 70대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2: 네.
1: 저희 화장품을 써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2: 네.
1: 정말 기초부터 정말 성실하게 게으른 사람은 미녀는 없으세요.
2: 아, 부지런해야 돼요.
1: 네, 부지런해야 돼. 귀찮다고 잘 때 아우 나 화장 안 지우고 자도 그 다음에 괜찮아.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2: 맞아요.
1: 1년 후 2년 후에 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2: 맞습니다.
1: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은 괜찮으시지만
2: 네.
1: 세월이 지나면서 손질을 하고 안 한 사람들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2: 맞습니다.
1: 네.
2: 그때 후회하면 사실 좀 늦고요.
1: 네.
2: 미리미리 해야 될 텐데 우리 최미경 대표께서는 이렇게 좋은 화장품을 정말 나에게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께 좀 경험하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이런 걸 만드시면서 이것만은 꼭 지키고 싶었다. 이런 어떤 철학 같은 게 있어요.
1: 네, 저는 다들
2: 네.
1: 한국이나 미국이나 저희 화장품 보고 너무 비싸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2: 네.
1: 제가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도 들었어요.
2: 네.
1: 근데 아우 지금 보톡스를 맞으러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2: 그렇죠?
1: 내가 이거를 몇 달 동안 계속 쓰다 보면 내 이 피부가
2: 네.
1: 보톡스는 바르면서 얼굴이 달라 보여요.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느껴지지만
2: 네, 네.
1: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2: 자연스럽게
1: 네, 자연스러우면서 편안하게 보이는 거죠.
2: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2: 네.
1: 이것도 여기다 보톡스도 맞고 여기다가도 맞고 싶은데
2: 네.
1: 여기도 땡긴다 저기도 땡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2: 네, 네.
1: 그렇지 않고 이걸 꾸준히 쓰시면서
2: 네.
1: 자기 피부가 편안해지고 정말 곱게 늙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2: 맞습니다.
1: 저는 그거를 굉장히 원해요.
2: 맞아요.
1: 그래서 저희 화장품을 꼭 쓰시고 좋으니까 하십시오보다는
2: 네.
1: 이 화장품에서는 이런 이런 점을 많이 감안해서
2: 네.
1: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써보시라고 권하는 거죠.
2: 네네.
1: 그런데 지금 제가 요새같이 더운 날에 아 우리 거 쓰니까 끈적거려. 저희는 끈적거림은 절대 없지만
2: 그렇죠.
1: 그래도 제가 가을 참 이제 조금 있으면 말복 지나고
2: 맞아요.
1: 선선해지면은 이거 꼭 쓰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드려요.
2: 네.
1: 네 기초 미스트와 세럼과 영양크림 네 거기와 그다음에 선블락을 발라주시면
2: 네.
1: 여러분들이 기초 화장을 하시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2: 맞습니다.
1: 네, 그 제가 무슨 뭐 제 전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은
2: 네.
1: 이거를 팔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2: 네.
1: 한 달 프로그램이라 4주 동안 쓰는 게 있는데 그걸 꼭 써보세요. 그거 써보시면 일단 피부 개량이 되고 피부가
2: 그렇죠.
1: 좋아짐을 느끼면 바로 이걸 또 다음에 쓰시면
2: 그렇죠.
1: 달라지실 겁니다. 피부에 안에 들어가는 영양을 충분히 충분히 주셔야 되고
3: 맞습니다.
1: 그다음에 내 피부가 아 이걸 받아들일 쯤 되면 저희 저희 지금 네. 이 좋은 저희 화장품을 네. 셀비브 다음에 써보시면은
3: 그렇죠.
1: 프리미엄급으로 너무 좋을 것이다.
3: 맞습니다.
1: 그러면서 셀비브 하나 하실 때 아침에 올데이 쓰는 그 뭐 스킨하고 로션
3: 그렇죠.
1: 에센스 다 들어가 있는
3: 올인원.
1: 올인원을 쓰세요라고 네. 하는 이유도 그걸 하나 이렇게 붙여서 제가 드릴 거예요라고 하는 것도. 장사기함이 절대 아닙니다,
3: 네네,
1: 여러분.
3: 네.
1: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을 한 달 동안 안 먹고 이걸 써본다 생각하시면은요,
3: 네.
1: 월등히 도움이 돼요. 3불 50전을 한 달 동안 안 드시고 이거 하나 써보신다라고 네.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피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3: 야, 네. 진짜 누구나 좋은 피부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정말 누구나 할 것 같아요.
1: 누구나 갔죠.
3: 네.
1: 누구나 갔는데 아우 또 보시는 분들이 아 그때 당신네들은 화장품 장사하고 화장품 장사한다고 다 피부가 좋으란 건 없죠.
3: 그럼요.
1: 관리 안 하면 다 똑같은데.
3: 당연하죠.
1: 나이가 들면 다 똑같은데요.
3: 네, 네.
1: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3: 네, 네.
1: 진짜 아 경기도 정말 너무나 날로 더 안 좋아지고 여러분들 걱정이 제 걱정이고 똑같습니다.
3: 그렇죠,
1: 그래서 그래도 바르고 쓰시고 누른 거를 왜 벌겠어요?
3: 그럼요.
1: 저희가 왜 돈을 벌려고
3: 아유,
1: 할까요?
3: 맞습니다.
1: 조금 어디 교회를 가더라도
3: 네.
1: 아유 정말 뭐 권사님 뭐 집사님 너무 아름다우셨고 요새 젊어지셨네
3: 네.
1: 이런 말씀 한마디 듣는 것도 나한테 엔돌핀이 들어오는 건데요.
3: 그럼요.
1: 네.
3: 맞습니다.
1: 네, 그런 마음을 갖고
3: 네.
1: 네, 한번 이렇게 써보시라고 권하고요. 마사지 하러 가시고 다 좋습니다.
3: 네.
1: 마사지도 받으시면서 하는 거 다 좋죠. 그런데 마사지만 하고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받고 내가 관리 안 해 소용없잖아요.
3: 아, 그럼요. 맞습니다.
1: 네.
3: 꾸준한 게 최고고요.
1: 네. 매일매일이
3: 네.
1: 중요한 거예요.
3: 맞아요.
1: 네.
3: 그래서 우리가 매일 쓰는 화장품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 아마 직접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우리 최미경 대표의 우리 대표님의 피부를 본다면
1: 아니요,
3: 네. 네. 그러면
1: 네.
3: 아, 그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이 돈을 장기적으로 이거는 이제 몇 개월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여름 프로모션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참 반가웠는데
1: 네네
3: 좀
1: 네.
3: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1: 저는 뭐 지금 이걸 사셔서 여름에 꼭 쓰세요 이러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네.
1: 셀비브라고 해서 4주 프로그램으로 해서 피부를 개량시키면서 여러분들 주름이나
3: 네.
1: 탄력이나 그다음에 숨 쉬는 구멍까지도 열어줘서 여러분들한테 편안한 얼굴을 만들어주는 셀비브라는 저희 제품을
3: 네.
1: 한 달 동안 쓰는 거예요.
3: 네.
1: 4주 동안 쓰시면서 그리고 그 사실 때 올인원이라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올인원을 같이 써주시면
3: 네.
1: 여러분 피부가 정말 달라져 보이실
3: 그렇죠.
1: 거예요. 9월 달쯤 되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 되고 다음 달, 여번 달부터죠.
3: 그렇죠.
1: 곧 돌아오는데 8월
3: 네.
1: 달부터는 이제 가을입니다.
3: 맞습니다.
1: 그때 되면은 땀 흡수, 땀이 나오는 거에 대한 것도 그냥 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3: 네.
1: 땀이 많이 나고 안에 분비물이나 이제 좋지 않은 그런 걸 다, 네.
3: 네.
1: 그런 걸 다 빼내야 되려면 피부 관리가 첫째 중요합니다. 네, 그러시려면 저녁 때 세안 정말 깨끗이 해주시고
3: 네.
1: 저희가 정말 올리브 영에서 최고로 1등을 했던 크린저가 있는데
3: 네.
1: 정말 좋더라고요. 잘
3: 네.
1: 이렇게 아주 안에 깊숙이 있는 것까지
3: 지워져요?
1: 크린저 네, 네, 다 지워주고 너무 좋아서

0: 3년, 지금 4년 차 되지만 4년 계속 써보신 분들은 효과가 지금 너무 좋으세요.
1: 맞아요. 꾸준히 네. 쓰신 분들.
0: 네. 네. 네. 네. 너무 좋으셔서 그분들은 저희한테 지금 한 몇백 명이라는 이분들은 저희한테는 정말 귀한 고객들이세요.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끝까지 써주시면서 네. 저희 제품이 왜 좋은지를 말씀을 드리고
1: 네. 네.
0: 그리고 아침에는 나가실 때 지금 여기 또 제가 뭐 이벤트로 하나 저희 그
1: 프리미엄
0: 네, 프리미엄
1: 세럼
0: 네, 프리미엄 네, 이거, 세트를 제가 세트? 430불짜리를 290불에 주면서 아. 네 제가 80불짜리 매직커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아.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죠.
1: 네네.
0: 근데 그거는 매직커버는 왜 필요하냐면
1: 네.
0: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잡티 그다음에 기미
1: 그렇죠.
0: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커버가 안 되면 안 되는
1: 맞아요.
0: 저녁 타임에는 그게 덜 생기게끔
1: 아.
0: 생긴 거는 없어진다는 거는
1: 네.
0: 정말 쉽지는 않아요.
1: 그쵸.
0: 없어졌다는 말은 거짓말이고요.
1: 네네.
0: 더 다시 또 이게 자꾸 번지거나 생기는 걸 방지는 해야 되겠죠.
1: 네.
0: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저녁 때 깨끗하게 이거를 쓰시고 제가 사주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한번 써보시고 아침에는 올인원을 쓰면서 바로 선블락과 동시에
1: 그쵸.
0: 저희가 매직 커버라는 걸 써보시면
1: 네.
0: 네. 기미, 잡티 등등이 다 커버가 되면서 깨끗한
1: 네.
0: 피부를 가질 수 있어요.
1: 그렇군요.
0: 저는 오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1: 똑같이 하신 거죠?
0: 네,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피부가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1: 네.
0: 저는 저녁 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꼭 세수는 합니다. 양치질 하듯이 똑같아요.
1: 그렇죠.
0: 하시면서 세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꼭 관리를 해주시면 주름 더 누는 거를 방지하고요.
1: 맞습니다.
0: 그다음에 좀 뭐 이게 검버섯이나
1: 네.
0: 그다음에 주근깨나
1: 네.
0: 그다음에 기미 같은 걸 나는 거를 저녁 때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나쁜 공기, 나쁜 이물질을 낮에 막
1: 그렇죠.
0: 해놓고 세수를 안 하고 그냥 주무세요. 그게 다 얼굴에
1: 밤새.
0: 얼굴에 다 들어갑니다.
1: 네, 네.
0: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네,
0: 네 정말 피곤하고 정말 힘드시죠? 네, 지금 저 너무, 저도 마찬가지지만,
1: 네.
0: 너무나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막 후후후 날라 하면서 콧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려면은, 내 자신이 아름다워지고, 내 자신이 밝고,
1: 네.
0: 남들이 당신을 갖고 참 아름다워졌네요. 라는 얘기만 들어도
1: 맞아요.
0: 저한테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1: 당연합니다.
0: 네. 네, 네.
1: 사실은 이 미라클 프리미엄 세트가 워낙 좋은 제품인데, 이게 원래 430불이에요.
0: 네.
1: 세트가. 그런데
0: 네,
1: 이것을
0: 네,
1: 290불에 해주시면서
0: 네, 네,
1: 많은 분들이 지금 갖고 싶어 하는 매직 커버를
0: 네,
1: 또 주신다고 하니까.
0: 저희한테 으뜸 가는 거죠. K 가전사면은.
1: 네, 매직 커버.
0: 네, 매직 커버죠. 네.
1: 맞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피부에 자신감을 잃고 아예 그냥 이렇게 좀 아유 난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유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뭐래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회장님이 그냥 산 증인이신 것 같아요.
0: 아, 네, 네 저는
1: 네
0: 제가 코스코 이번에 코엑스 행사에도 갔었고
1: 네.
0: 이번에 라스베가스 행사도 갔는데
1: 그렇죠.
0: 거의 외국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젊었는데도 늙어 보였어요.
1: 아,
0: 네, 그분들이
1: 피부
0: 진짜 네 피부 그 유럽에서 온 친구 스위스나 네덜란드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 얼마나 화장품이 좋습니까?
1: 그쵸.
0: 근데 프랑스 화장 네 유럽 화장품들이 그래요.
1: 네.
0: 빨리 시늙어요. 그들을 위해서 만든 그들은 음식 자체가 우리랑 다르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 분들이 지금 에스더라우더나 랑콤 이런 거 쓰시면 지금 30년 40년 쓰셨다 하는데. 한번 거울을 보세요.
1: 네.
0: 어떻게 변하셨는가.
1: 그렇구나.
0: 우리 한국 제품들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좋고.
1: 것 같아요.
0: 네.
1: 네.
0: 이 좋은 제품을 전 세계에서 지금 1등 가는 저 K뷰리입니다.
1: 아,
0: 네. 이번에 저도 너무 많은 찬사를 받았고
1: 네.
0: 스위스에다가도 한 1,500개, 독일에도 5,000개 이렇게 오다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1: 네.
0: 이분들이 괜히 하진 않았겠죠.
1: 아, 그럼요.
0: 그 얼마나, 선진국이 더해요.
1: 얼마나 꼼꼼히
0: 네,
1: 다니겠어요.
0: 네. 근데 이제 조금 가난하거나 이런
1: 네.
0: 아시아국에서는 이게 비싸다 하고 못해요. 손을 못 대는데
1: 네네.
0: 유럽에서는 아주 막 손쉽게 네 이건 나 오다 할 거야 이렇게
1: 그렇구요.
0: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1: 네.
0: 제가 역시 좋은 제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게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사실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벌써 K가디언스가 이제 올 9월 얼마
0: 네.
1: 안 남았어요.
0: 네.
1: 9월이 되면
0: 네.
1: 벌써
0: 9월 23일이면 저희 4주년이
1: 되네요.
0: 네.
1: 세상에
0: 네.
1: 아릅니다.
0: 네. 올해 못 갈 거라고 다들 그랬어요. 다들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제가 승승장구하냐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기 때문에
1: 네.
0: 네 그럽니다. 여러분들 뭐 40불 50불짜리 이거 너무 좋더라 써보세요.

0: 괜찮아요. 네. 그것도 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오래 쓸수록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아, 그렇죠. 이 제품과 이 제품, 귀한 제품은 비싼 제품은 아껴요. 아끼지 맞아요. 마세요.
1: 아끼더라고요.
0: 네, 아끼지 마세요.
1: 써야 돼요. 네,
0: 많이 쓰시고 폭폭 쓰시면서 여러분들 피부를 달라지게 해야 되는데 비싸다 해서 요만큼 비싸세요. 네. 근데 효과는 못 보실 수 있으니까 풍성풍성 쓰시면은 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네,
1: 너무 좋은 네. 말씀입니다. 네. 회장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좋은 피부라는 것은 뭐 단순히 비싼 화장품을 이렇게 뭐 바르는 그게 아니라 내 피부 상태를 일단 알고 꾸준히 관리하는 그 습관.
0: 네, 네.
1: 아주
0: 네.
1: 중요하네요.
0: 저희가 세일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울였다가 무조건 하세요. 네, 제가 430불에 다 할 때도 지금 세일이 끝나면 430불에 팔고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렇게 드릴게요 할 때는 와. 여러분들 바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1: 그러게요.
0: 이거는... 제가 저희들 가게 오시면 430불에 사실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이렇게 주실 겁니다. 드릴 겁니다 할 때는 바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1: 맞습니다. 좋은 제품들은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네. 사실 뭐 이 매직커버 하나만 구입을 해도 80불인데
0: 네, 네.
1: 지금 뭐 430불 5종 세트를 290불에 주시면서 그거 매직커버까지 주신다고
0: 네,
1: 하니까
0: 네.
1: 이런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요.
0: 그러시죠. 그렇게 네. 하면 좋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 개인 전화로 나는 이런 피부고 이런데 물어보세요. 그런,
1: 네, 네.
0: 그런 분들도 꽤 있으세요.
1: 그렇습니다.
0: 네. 그 다른 회사로 주는 게 아니라 네. 제 개인 번호를 드리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나는 방송을 들었는데 이런 게 이렇습니다. 라면 제가
1: 네.
0: 그렇게 제가 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1: 네.
0: 제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뉴욕은 150-24 노던 블루버드 코리아 빌리지 1층에 있습니다.
0: 네, 네, 네. 네,
1: 646-765-5117번이고요.
0: 네,
1: 유저지는 네. 세븐 브로드 에비뉴 106호 팰리세이즈 팍 빵금터 1층으로 가시면 있고요.
0: 네, 네.
1: 917-359-1578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별 세일 진짜 놓치지 않을 거예요.
0: 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 전화로 나중에 전화를 주시면
1: 네.
0: 제가 여러분한테 상담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네.
1: 오늘 진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0: 아우, 별 말씀을요. 들으시고
1: 네.
0: 여러분들이 제 말씀에 공감이 간다면
1: 네.
0: 꼭 구입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아름다운 피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K가디언스로 오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여러분 요새 참 어려워요.
1: 네.
0: 건강하시고
1: 네. 네,
0: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한 투데이 저도 이제 물러갑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면서 내일 투데이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은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성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 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는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라디오 교육백서로 문을 열어볼까요? 이 대입 뭐 애들 공부시키는 거요. 한번 경험을 하면 조금 이해는 되는데 뒤이어서 계속 또 입시 관련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까먹기도 하고 정책도 많이 바뀌고요. 그래서 교육 전략가가 필요한 겁니다. 더 넥스트의 문봉섭 현 변호사고요. 그리고 더 넥스트 컬리지 컨설팅 문봉섭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잘 지내셨어요?
1: 예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0: 아, 진짜 제 덕분이에요?
1: 예예. 예.
0: 아니 근데 진짜 애들은 대학을 이제 뭐 준비하는 당사자도 힘들지만 부모들도 진짜 힘들거든요.
1: 네, 그렇죠. 네.
0: 특히 미국 입시는 뭘 알아야지. 안다고 나름 안다고 아는 언니한테 들어도 더 헷갈리기만 했던 어렴풋한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워낙 정책적인 변동도 많고요.
0: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발빠르게 꼬집어주는 바로 옆집 언니가 있다면 좋지만 옆집 언니가 없으니까 K-Radio AM 1660 오전 11시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문봉섭 현 변호사 그리고 컬리지 컨설팅을 하고 계신 우리 문봉섭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먼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쭉 들려줄게요 라고 간략하게 요약이랄까요?
1: 네, 오늘은 이제 크게 지금 라이징 시니어를 위해서 또는 이제 주니어 어떻게 지금 대학 입학하는 지원에 있어서 이제 좀 특히 알아야 될 점
0: 네.
1: 하고 그다음에 말미에는 이제 지금 현재 미들스쿨 어퍼 미들스쿨 학생들 같은 경우에 탑 이제 사립이나 탑 보딩 스쿨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0: 네.
1: 이제 간단한 트렌드와 팁을 전달하겠습니다.
0: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어떤 얘기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까요?
1: 네, 뭐 어느 정도 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SAT나 ACT가 테스트 리콰이어드 된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0: 잠깐만요, 네. 100% 아닌가요?
1: 아, 100%는 아니고요. 스틸 지금 저기 커넥트 주립대학 같은 대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테스트 옵셔널인데요.
0: 네.
1: 워낙 대학들이 많고 또 학생들이 지원하는 칼리지 그 리스트 범위가 네. 스펙트럼 넓을 경우에는 학교마다 팔러시가 다르기 때문에 엑셀 파일 같은 걸 이용하셔서 좀 일괄적으로 데드라인 애플리케이션 데드라인과 그 테스트 옵셔널 뭐 리콰이드 다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0: 요거를 학생들이 하면 안 될까요?
1: 아, 예. 학생들이 하셔야죠. 예. 바쁘겠지만. 예, 예.
0: 아, 뭐, 진짜로 자기가 관심 있는 학교가 딱 정해져 있어서, 탑10 딱 정해져 있으면 애들이 아마 요 정도로 챙길 것 같은데.
1: 네.
0: 애들이 안 챙긴다. 부모인데 나도 못 챙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예. 그럴 경우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교육, 전문가, 컨설팅, 네. 저쪽으로 오시면은, 친절하게 다 정리해드리고 일일이 데드라인 체크업해드리고요.
0: 네.
1: 빠진 거 또 보완해야 될 거 다 일일이 알려드립니다.
0: 네, 일단 우리 문봉섭 대표님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요. 로스쿨 혼자서 가기라는 책을 내셔서 또 한때 핫하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육 전략가를 변신 짜잔 하셔가지고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트 E 컬리지 컨설팅 대표이기도 합니다. 자. 자, 전문가의 힘을 좀 빌려도 좋다 하셨는데, 아, 이거를 말씀드려야죠. 자, 지금 방송 들으면서, 이따 전화 한번 해볼까 하신다면, 문의 전화는 203-974-3939번입니다. 203-974-3939번입니다. 자, 이제 뭐, SAT, ACT가 필수가 된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1: 예, 여기서 이제 하나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요.
0: 네.
1: 그만큼 ACT나 SAT 점수가 이제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0: 네.
1: 요걸 너무 과하게 해석하셔가지고 부모님들께서.
0: 네.
1: 9학년 지금 되는 여름방학 때부터 SAT나 ACT 시험 준비반에 등록을 시켜서 여름 내내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0: 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1: 근데 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0: 왜 잘못된 거죠?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1: 예. 그리고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관계된 기관에서도 이제
0: 네.
1: 이런 거는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이제 마케팅을 하죠.
0: 어디 가서 상담해도 그 얘기를 하죠. 빨리 예. 끝내놔야 편하다.
1: 네. 예. 근데 빨리 끝낼 수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9학년 학생들, 10학년 학생들 경우 대부분은 지금 SAT나 ACT 나오는 범위까지 다 배우지를 못했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math 같은 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프리 엘지브라까지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9학년 학년에서 프리 엘지브라 어드밴스드 레벨이 있는 학생들 가장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까지 배우지를 아예 못했습니다.
0: 네.
1: 그 갭은 현재 9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통상적인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진도와 이런 일반 시험, 표준 시험에 나오는 수학 진도사의 갭이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있어요.
0: 그러면 대체 언제 공부 바짝 해가지고 시험 봐야 돼요?
1: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렇습니다. 이런 스탠다드 시험은 딱 모든 실력과 진도가 다 이제 마무리되고 딱 그 터뜨릴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몇 개월 잠깐 테크니컬한 부분을 익히고 시험 네. 치는 기술을 배우고 한 2, 3개월 정도요.
0: 네.
1: 그러고 나서 시험을 치는 거지 진도가 지금 1, 2년 남아있는데 그걸 뭐 프리 SAT 과정이라는 그런 타이틀에 뭐 등록해서 그걸 문제풀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갭이 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저기 진도 같은 경우는 엘지브라 2나 이런 거는 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한 1, 2년 정도 배우는 1년 정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네. 2, 3개월에 압축해서 마스터한다? 불가능합니다. 되게 또 중요한 과목들이 탑픽들이고요.
0: 그렇다면은 방학에 거기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는 시간 낭비.
1: 시간 낭비입니다.
0: 아 근데 뒤로 갈수록 뭐 에세이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챙길 게 많다고 그래서.
1: 아 예, 그거는 이제 11학년 때 가서 해도 되니까요.
0: 네.
1: 일단 영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SAT 같은 경우, ACT 같은 경우 굉장히 지문이 깁니다. SAT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영어 실력과 커리큘럼 가지고 그걸 갖다가 무리 없이 문제를 풀어낸다. 그거는 저는 탑의 탑 학생이 아니면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0: 네.
1: 갑자기 몇 단계 점프업을 해서 치는데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죠.
0: 네.
1: 그래서 짧게 빨리 끝내려고 했다가 발디뎠다가 1, 2년, 네. 2, 3년 쭉 계속 그냥 발이 묶이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0: 네.
1: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찍이 표준 시험은 짧게 해서 짧고 강하게 세게 준비해서 최대한 단기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장기 가면은 다 지칩니다.
0: 그럼 선생님 언제 그 전에는 네. 뭘 하고 언제쯤 SAT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1: 이제 어느 정도 모추어 이제 실력이 모추어 성숙되는 시기는 한 10학년 말 정도로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10학년 말이나 10학년 이제 봄학기 네. 11학년 올라가기 전 봄학기 정도 한번 좀 상위권 애들은 칠 수도 있고요.
0: 네.
1: 대부분 이제 여름방학 때에서 8월 달에 많이 쳐요. 그때는 커버가 안 좋습니다. 많이 치기 때문에.
0: 네.
1: 약간 그런 타이밍을 이제 피해서 약간 이른 봄이나 조금 이제 그런 타이밍을 피해서 이제 이른 겨울.
0: 네.
1: 예, 그 때를 타겟팅을 해서 이제 치는 게 좋고요.
0: 아니, 전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언제는 애들이 많이 치기 때문에 네. 점수가 차라리 더 안 좋을 수 있는
1: 네,
0: 그런
1: 맞습니다.
0: 기간이 있더라고요.
1: 예,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간단한 이제 원칙은요, 응시자들이 많은 시즌에 그 테스트 보는 거는 이제 피하셔야 됩니다.
0: 네.
1: 예.
0: 이때는 뭐 거의 애들이 좀 거의 끝나기도 하고 뭐 살랑살랑 할 때 그때 들어오죠.
1: 예, 응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봄학기나 이제 그때 치는 게 좋죠.
0: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1: 응시자들이 일단은 그때는 학교 공부 따르기 바쁘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0: 네.
1: 여름 방학 끝날 때쯤 8월 달이나 9월 달 정도 되면요. 여름방학 때 이제 뭐 소위 종합반에 다녀서 한번 해봤으니까 이거 까먹기 전에 감각 잃어버리기 전에 한번 쳐보자. 이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1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12학년 곧 9월달로 되니까는 그 전에 이제 점수를 미리 확보하자. 이제 약간 마지막 열차 탄 기분으로 이제 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8월달 되게 많아요. 8월달 네. 조금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또 9월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 시즌이 픽 타임이기 때문에 요거는 피해야 되는 거죠.
0: 겨울이나 초봄에.
1: 예, 예 초봄.
0: 예, 와, 예. 꿀팁입니다. 자, SAT 시험 얘기를 살짝 맛배기로 나눴는데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간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비원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 삼계탕, 들깨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드리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무료. 오늘 점심 무조건 베이사이드 비원입니다. 718-224-4585.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그리고 PJ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합니다. 빌리전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 제공합니다. 929-766-0088.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특별 세일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 역시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 노던점에서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하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좀 많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렀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5: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6: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8: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센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유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0: 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봉섭 대표님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SAT, ACT가 필수가 된 학교들이 대부분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근데 SAT, ACT 준비할 때 이 기간을 오해 없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깔끔하게 정리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2: 네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제가 이제 그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 학원 옆으로 이사까지 가는 부모님도 봤어요.
1: 왜냐면 애들 너무 오랜 시간 거기 가야 되는데. 네.
2: 그 이해는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SAT나 ACT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내공이, 애들이 내공이 쌓이면 결국은 네.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억지로 지금 내공이 안 쌓였는데 억지로 가서 문제를 풀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펀더멘탈한 걸 갖다가 학생들이 갖춰야 됩니다.
1: 네.
2: 예, 과외활동. 학생의 개성이 드러나는 과외활동을 어릴 때부터 빌드업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네. 그 과외활동이라는 것도 말이죠. 네. 뭘 해야 될지,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2: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모든 가정이 공통된 이제 어떤 질문이고 이제 네.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약간 도움이 필요해요.
1: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저는 제 머리로는 아무리 검색을 하고 찾아봐도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2: 예,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도 내가 뭐에 관심 있고 뭐에 관심이 없는지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1: 네,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워낙 이 하이레벨 학생들을 네. 만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일반적인 학생들이 사실은 뭘 해야 될지 뭘 좋아하는지 더 모를 것 같은데.
2: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뭐 아카데믹 수준에 상관없이 네. 모든 사람은 다 어떤 특정한 관심사가 있거든요.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1: 네.
2: 그다음에 뭐 그 공예가 될 수도 있고
1: 네.
2: 여러 가지겠습니다. 근데 그걸 캐치업을 해가지고 어떤 학생은 또 만화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러스트레이션 쪽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요. 계속 이제 그리게 하고 특정한 대회 내보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는 어떤 교수급 뭐이신데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좀 더 약간 레벨업 시켜서
1: 네.
2: 굉장히 인상적인 이제 작품을 해가지고 이제 수상시키면서 그 부분을 계속 발전시킨 학교들이 학생들이 있거든요.
1: 네.
2: 근데 어떤 학교 탑 20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복수 전공으로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1: 네.
2: 예를 들어서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는 자 거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이제 학교예요.
1: 네.
2: 그러면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그쪽 학교에 지원하면은 굉장히 많은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2: 예. 바로 저희가 디벨롭 하는 것에 대해서 칼리지와 바로 커넥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1: 네. 지금 그 관심사를 잘 찾아서 아이들이 그걸 이제 네. 빠져들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된다.
2: 예, 예, 예. 아카데미 레벨은 상관없어요. 그 네. 부분을 부모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1: 네.
2: 하지만 하지 마시고요.
1: 그거는 할 것 같은데.
2: 예, 그거는 소위 뭐 요즘 표현으로 꼰대 같은 이제 마인드죠.
1: 네.
2: 오픈 마인드로 해서 디벨롭을 시켜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1: 예. 네. 뭐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대표님은 애들 키울 때 되게 강압적이고 야 이거 못하냐 이거 또 막 이러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2: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 네.
2: 자, 우리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1: 네.
2: 타이거 맘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방임형 부모님이 있어요. 소위, 아, 우리는 아이의 의견을 100% 존중해요. 아이 가정해요.
1: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요.
2: 예.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이스쿨에는 스튜던트 웰빙은 없어요.
1: 네.
2: 그 마인드를 일단 까시고요.
1: 네.
2: 그 타이거맘과 이제 그 자유방임형 사이를 적절하게 밸런싱을 시켜서 그 중간을 잡으셔야 됩니다.
1: 네.
2: 예.
1: 이게 안 된다. 나는 어렵다. 아유,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은 더 넥스테이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석 대표님의 도움을 꼭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아예 미래하고 직결되니까요.
2: 네, 맞습니다.
1: 네. 자, 일단은 이제 뭐 SAT, ACT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리가 대입을 준비하면서 커먼 앱이라는 걸 만나잖아요.
2: 네네. 네네. 커먼 앱은 이제, 워낙 지금 대학교들 많지 않습니까?
1: 네.
2: 근데 일일이 학교마다 그 지원서, 지원할 학교의 애플리케이션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제 넣으려면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1: 진짜?
2: 네. 네. 굉장히 비능률적이고.
1: 네.
2: 그렇죠. 그래서 그 커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기에 이제 작성을 하면 자기가 지원한 학교에 모두 다 이제 보낼 수 있는 자동적으로 보내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1: 괜찮네요.
2: 예, 그래서 네. 통상 이제 8월 1일, 그 내일이죠.
1: 네.
2: 내일부터 이제 이번 사이클 예. 그 새로운 그 카먼 앱 그 애플리케이션 폼이 이제 오픈이 돼요.
1: 네. 네. 이게 오픈되자마자 바로 막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가요? 뭐 아니면 이것도 시기가 있을까요?
2: 예, 그렇진 않고요. 네.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빌드업을 해 나가는 게 좋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의 액티비티 난을 적는 난인데 거기 한 10가지 이제 액티비티를 적을 수가 있어요.
1: 10개를 다 써야 되나요? 2개만 써도 되나요? 아니면 어떤 게 더 중요한 건가요? 이거 궁금했던 거.
2: 그렇죠. 네. 자, 일단 너무 액티비티가 없어요. 10개인데 2개밖에 못 채웠다. 네. 이거는 안 좋죠.
1: 아.
2: 네, 안 좋죠.
1: 그러면 없는 거를 쥐어 짜서 이상한 거라도 한 3개 넣어야 되나요?
2: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외 활동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11학년 말에 들어와서 갑자기 없던 가외 활동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 난을 채우려고 시작한다. 당연히 이제 무리가 생기죠.
1: 보면 알겠죠.
2: 예, 그래서 미리미리 9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빠르게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요.
1: 네.
2: 자, 근데 이 액티비티 난에 적을 때 애로사항들이 항상 있습니다. 오히려 10개 이상의 이제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뭘 먼저 써야 되느냐? 네. 어떤 순서로 써야 되느냐?
1: 네.
2: 뭘 빼야 되느냐?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항상 나옵니다.
1: 빙고! 상 받은 예. 거 먼저.
2: 자,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이제 상 받은 수상 경력은 따로 이제 그 레코그니션 어워드 난이 있어요.
1: 아, 네.
2: 5개까지 적을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그것도 이제 고민이에요. 어떤 상을 가장 탑에 놓을 것이냐.
1: 뭐가 더 중요한지.
2: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액티비티 난에 있어서 중요한 가장 넘버원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이 학생의 일정한 컬러
1: 네.
2: 이 학생 어떤 스윔이나 맥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걸 그룹화시켜서 적어야 됩니다.
1: 네.
2: 만약에 내가 그래픽 아트로 이제 많이 해왔는데 그게 또 뭐 수영도 했고 또 뭐 이제 학교 뭐 이제 봉사활동 동아리도 해서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1: 음악 악기도 좀 다.
2: 예. 그걸 그냥 중구난방을 적으면 안 되고요.
1: 아, 네.
2: 내가 뭔 딱 그 정확하게 컬러, 내가 어떤 학생을 보여주겠다는 걸 주제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픽 아티스트다.
1: 네.
2: 이걸 보여주려면 그래픽 아트와 연관된 액티비티를 가장 먼저 그룹핑화 시켜서 탑에 올려야 됩니다.
1: 진짜 몰랐어요. 왜냐하면 네. 이 액티비티는 다양한 활동을 해야 네. 올해는 스포츠도 즐기면서 공부도 잘했고 음악도 네. 할 수 있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2: 랜덤하게 중구난방 그냥 있는 그대로 적는 게 아니고요. 이게 네. 가장 중요합니다. 어드미션 오피스들한테
1: 네.
2: 아 얘는 이 학생 이런 학생이구나 딱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딱 그 터치업 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1: 네.
2: 프레젠테이션입니다.
1: 얘가 뭘 잘하는 맥을 딱 잡아서 그
2: 네.
1: 딱 써.
2: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1: 오 네, 이것도 꿀팁입니다. 네. 커먼앱에서 요 액티비티 말고 또 주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2: 예. 그리고 이제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이라는 난이 있어요. 요 부분이 항상 또 학생이나 부모님들 갖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갈등을 겪게 만들거든요.
1: 다 썼는데 뭘 또 더 쓰래.
2: 이걸 빈칸으로 놔두느냐 아니면 네. 뭐라도 뭐 좀 써서 뭐라도 좀 학생한테 좀 이게 장점 있게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요.
1: 네.
2: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을 대부분 한인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그냥 혹시나 또 이게 부정적인 또 그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블랭크로 놔두는 네. 경우가 많은데요. 요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1: 뭘 쓰라고 만든 칸이에요, 이거?
2: 추가로 소명할 수 있는
1: 네.
2: 뭔가 변동이 있었는데 다른 애플리케이션 섹션에는 적을 수 없는 그런 컨텍스트가 되는 설명을 네. 넣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학년 때
1: 네.
2: 주니어 때 갑자기 뭐 수학 성적이 내려갔어요.
1: 네.
2: 다 좋은 학생 성적이 다 좋은데 이상하게 이 시기에 수학 성적만 내려갔어요. 그럼 어드미션 오피스들을 볼 때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얘가 수학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2: 갑자기 이제 그게 다운될 수는 없거든요.
1: 아, 네.
2: 잘하는 학생이.
1: 네.
2: 그러면은 뭔가가 이게 스토리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어디에 봐도 그런 설명이 없어요.
1: 네.
2: 그러면 결국은 그게 부정적인 그 효과는 결국 학생이 다 떠안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을 만약에 뭐 우리가 뭐 서부에서 동부로 이사를 왔다.
1: 네.
2: 그래서 갑자기 이제 체인지된 환경 때문에 아이가 적응한다고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했다라든지 아니면 네. 뭐 부모님 쪽에서 이혼을 해서 심리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 되게 많았다든지
1: 네.
2: 그런 이제 컨텍스트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 돼요.
1: 네. 그 이제 학생을 쭉 지켜봤을 때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들을
2: 그렇죠.
1: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소명할 네. 수 있다면 하면 좋은데 근데 여기에다가 막 호소를 해도 되나요?
2: 아 그건 안 되고요. 네, 그건 안 되고 꼭 이게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어떤
1: 네.
2: 학생이든지 그 부분은 반드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피서들이 이제 컨텍스트를 알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네. 중요합니다. 컨텍스트. 네.
1: 그 예를 들어서 예술 쪽으로 갈 친구인데 수학은 계속 성적이 안 좋아요. 네. 그럼 이런 부분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나요?
2: 예, 그래서 뭐 그 학생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트 쪽으로 많이 이제 디벨롭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에세이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보완하는 게 좋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교가 수학 프로그램이 그렇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좀 더 아트 쪽으로 그렇게는 좀 더 많다.
1: 네.
2: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하고 좀 맞아서 그 부분을 더 많이 수업을 듣고 더 많이 흥미를 가지고 해서 좀 이제 그렇게 됐다. 이제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1: 네.
2: 예를 들어서 이제 라과디아 스쿨 같은 경우는 뭐 음악도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고 이제 그런데요.
1: 네.
2: 또 그 플로리다에 있는 뭐 IMS가요. 그 학교 같은 스포츠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그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포츠 오리엔티드 돼 있으니까 아카데믹 쪽은 조금 이제 소홀히 할 수도 있죠.
1: 네.
2: 그런 부분을 이제 컨텍스트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1: 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학교별로 뭐 여기는 어디가 특화돼 있고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한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만 그런가요? 타이틀 이름만 예, 뭐 프린스턴대 하버드대 이런 이름들만 꿰고 있지 않나 싶은데. 예.
2: 네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학생의 그 핏하고 맞는 학교가 되게 중요하고요.
1: 네.
2: 이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가 플래닝 할 때는 먼저 어느 정도 내가 저희 학생이 어느 정도 학교 바운더리 학교 리스트 정도는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 학교 핏에 맞는 이제 가외 활동을 꾸며 나가야 돼요.
1: 네.
2: 근데 마지막에 가서 다 해놨는데 어느 학교 지원하겠다, 어느 학교 좋다, 요런 것보다는요.
1: 네.
2: 미리부터 이제 플래닝을 해서 이제 하는 게 중요하고요.
1: 네.
2: 학교를 직접 방문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1: 아, 투어 가는 거?
2: 네, 투어 네.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1: 왜 중요하죠, 선생님?
2: 네. 가면 그 바이브가 느껴져요. 특히, 그냥 가서 둘러보는 것보다 카페테리아 들어가서 런치 시간에요.
1: 네.
2: 학생들 이게 뭐 사심 없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도 지켜보고, 뭐, 소위 뭐 음식도 나오는 거 보고,
1: 네.
2: 카페테리아에서 애들 그 분위기 바이브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1: 그럼 애들이 돌아와서 나 그 학교 꼭 갈 거 이런 마음 먹을 것 같긴 해요.
2: 예, 맞습니다. 좀 다르죠. 네. 실제 가보는 건 다르죠. 그래서 가족여행 가실 때 여름 같은 데는 웬만하면 그쪽 지역에 가시면 둘러볼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한번 미리 살펴보시고
1: 네.
2: 투어 예약을 하셔서 가셔야 돼요. 어드미션 오피스에. 그냥 가시는 것보다는
1: 네.
2: 내가 이 학교에 왔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에 대한 관심도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1: 네. 비슷한 얘기 들었던 게 이제 관심 있는 학교에 가입을 해서 그 회원 이 로그인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일단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인데요. 이제 투어 할 때는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사인업을 해서 이제 그게 하게 돼 있어요. 인포.
1: 네.
2: 이름하고 이제 이메일 넣어서 하게 돼 있고요. 그럼 기록이 남고요. 두 번째로는
1: 네.
2: 이제 말씀하신 그 또 사인업 해서 하는 부분은 카먼 앱을 제출하고 났어요. 그러면은 카먼 앱을 다 모두 제출을 하면 일단 카먼 앱 상에 이제 초록색 마크가 떠요. 다 제출됐다고.
1: 네.
2: 근데 제출된 거랑 실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받은 거랑 또 디퍼런스가 있어요.
1: 네.
2: 제출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지원한 학교, 대학교에서 못 받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카먼 앱을 제출을 나서는 반드시 해당 지원한 학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1: 네.
2: 애플리케이션 포털에 사인업을 해서
1: 네.
2: 그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면
1: 네.
2: 정확하게 학교에서 받았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네. 그 애플리케이션 포털을 갖다가 사인업에서 오픈을 해야 됩니다.
1: 네. 뭐 이렇게까지 꿀팁을 다 내려보면 더 넥스티 컬리지 컨설팅 문봉섭 대표님 안 만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2: 아예 아닙니다. 아직 플래닝 할 게 되게 많고요. 이 오버롤 이제 큰 아웃라인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1: 궁금하시죠?
2: 예, 예.
1: 잠시 후 얘기 계속됩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4: 전화하세요. 201-346-3800.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5: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백성.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로고송을 좀 일찍 들었네요. 선생님하고 빨리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자, 지금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는 라디오 교육백서로 탈바꿈을 했고요. 카카오톡으로 K-Radio US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질문 올려주시면 대입 관련해서 궁금한 점 바로 질문 드려가지고 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넥스티 문봉섭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참고로 현재 변호사십니다. 로스쿨 컨설턴트를 시작해서 교육 전략가로 변신해서 아이들 교육 진짜 참 괜찮은 아이인데 요 갈림길에서 누가 이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그 길목에서 진짜로 좋은 안내를 할 수 있는 더 넥스티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섭 대표님입니다. 얘기 들으면서 전화 한번 드려. 전화 상담은 잠깐 무료인 거죠?
2: 네네.
1: 돈 내랄까 또 건네실까. 네. 언제든지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203-974-3939번입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먼 앱도 하고 에세이도 다 점수 SAT 점수 다 받아놨다. 그러면 또 뭐 해야 될까요? 에세이?
2: 예. 네, 이제 에세이가 중요한데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세이를 언제부터 스타트하느냐 그런 시기적인 문제 있어요.
1: 네.
2: 그러면 이제 뭐 올 가을에 만약에 12학년이 된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시점은 이제 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 네.
2: 물론 그때는 이제 카먼 앱 이제 에세이 프롬프트가 안 나왔지만 일단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여름에 시작하지 마시고 그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시고요.
1: 왜 일찍 시작해야 될까요?
2: 하나 에세이를 적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또 뭐 한껏 썼는데 다시 또 써야 될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1: 네.
2: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쫓기면 좋은 네. 에세이가 나오지 않아요.
1: 요즘은 그 에세이나 뭐 이런 것도 AI가 좀.
2: 네. 거의 뭐 학생들이 뭐 학교 홈워크 할 때도 많이 이용하죠. AI를.
1: 네.
2: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AI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AI를 이용하는데
1: 네.
2: 철저하게 어떤 대학의 팔러시에 맞게 리미트를 두고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1: 근데 그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는
2: 네.
1: AI를 이용한 거랑 이 진짜 사람이 쓴 글이랑 이 차이가 확연하지 않을까요?
2: 네,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AI가 쓰는 그 어떤 단어 선택이라든지
1: 네.
2: 문장 구조가 그 딱 이게 차이가 나요. 사람이 쓰는 거랑은 차이가 네. 나요. 딱 그것만 봐도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디텍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 네.
2: 자, 이제 그걸 떠나서 그 쓸데없이 그냥 자기 애플리케이션 갖다가 리스크에 빠지게 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시간 없으니까 무조건 AI 돌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 네.
2: 시간 여유 두고 스타트를 하시고 자, 첫 출발은 이제 그 에세이 아이디어예요. 어떤 토픽에 쓸 것인가.
1: 그것도 물어볼 것 같아요.
2: 예. 그거가 되게 중요한데, 토픽 네. 잡는 중요한데, 자, AI에 뭐 어떤 학교는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브라운 같은 경우는 뭐 그 토픽 정도 아이디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2: 자, 근데 AI라는 거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와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세어가 될 수도 있고
1: 네.
2: 비슷한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일단 주의를 하시고 하나의 그냥 어떤 센스를 얻는다?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은 이니셜 질문은 가능해요. 한번 이용하실 때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기의 라이프나 자기의 그 추구해 왔던 거는 결국 자기의 유니크한 색깔이니까 AI가 그걸 갖다가 100% 그 맞게 제너레이트 할 수는 없어요.
1: 그렇죠. 네. 네가 어떻게 나를 알아?
2: 네. 하나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하고 거기서 네. 디벨롭을 본인이 시켜야 돼요.
1: 아니 최근에 저는 무슨 광고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어디선가 본 듯한 광고예요. 네. 이게 내용은 달라요.
2: 네.
1: 근데 어디서 그게 바로 AI를 이용해서 만든 광고가 네. 싶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아이디어 부분. 두 번째로는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 그 그래마 문법이나 철자 같은 거
1: 네.
2: 그런 부분은 이제 AI를 이용해도 됩니다.
1: 예. 얘들은 그런 거 칼같이 잡아낼 테니까.
2: 네. 근데 sometimes 이제 AI도 문법을 잘못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1: 네.
2: 그래서 항상 사람이 마지막에는 파이널라이저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네. AI를 아예 이용 안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아이디어 정도는 어때?
2: 네.
1: 직접 써야 되는.
2: 예. 하나의 참고 사항을 하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쓰는 거는 구조가 다르고요. 패러그랩, 문단마다 길이도 다 달라요.
1: 네.
2: 근데 AI가 쓰면은 거의 일정한 문단 길이도 나오고 문장 구조도 거의 그런 딱 그 있어요. 정형화된.
1: 네.
2: 표시가 확 납니다. 디텍션 프로그램 돌릴 필요도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1: 네. 일단은 저 이런 얘기를 그때 한창 입시 준비할 때 들을 때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데 이렇게 쓰면 참 좋은 거다. 뭐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2: 네. 네. 그래서 자기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한인 가정들이 그냥 평탄한 가정이에요.
1: 네.
2: 업앤다운이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이게 다 모든 걸 대표할 수는 없지만.
1: 네.
2: 그리고 학생들은 그냥 아주 평탄한 삶을 살죠. 근데 다른 인종이나 다른 그룹에 가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예, 그래서.
1: 네.
2: 그런 경우는 쓸 소재가 없다고 되게 한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현미경을 들고 학생 본인의 라이프를 자세하게 들려다 봐야 돼요. 조그만 거에도 의미를 부여해야 할 수 있고 거기서 탑픽 좋은 게 나옵니다.
1: 네.
2: 예를 들어서. 나는 멍 때리는 걸 좋아해. 멍 네. 때리는 거. 스페이싱 아웃.
1: 네.
2: 자, 멍 때리는 걸 좋아한다. 그것도 하나의 탑픽이 될 수 있어요.
1: 예.
2: 그걸 철학적인 소재까지 이제 이야기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1: 네.
2: 당연히 멍 때리는 거 부모님은 안 좋아하시죠.
1: 그렇죠. 정신차리라고 하겠네.
2: 시간을 이렇게 뭐 헛되게 쓰니.
1: 네.
2: 아, 학생들 입장도 그게 아니죠. 휴식이 필요해. 그냥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1: 네.
2: 자, 그런 것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 네. 네. 진짜 상상도 못한,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돋보기를 들고 나를 들여다봐야겠네요.
2: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생 본인이나 부모님 쪽에서 그걸 바로 끌어내기 힘들어요.
1: 네.
2: 외부의 전문가나 이 코칭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디스커션 하면서 그런 걸 이제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게 보통 네. 그렇습니다. 네.
1: 근데 학생이 갑자기 이제 와서 한 1년 선생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선생님 그런 부분들까지 보여요? 얘는 아 이런 쪽으로 좀 독특하군 이런 게.
2: 네,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1: 네.
2: 사실 전화상으로 목소리만 들어도 아 이 손님은 아 케이스를 맡겨 사람이 아니다.
1: 네.
2: 알게 되거든요.
1: 네. 네.
2: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이 학생은 이 손님은 이 학생은 뭐 대충 아 이런 스타일이나 감이 와요 항상.
1: 네.
2: 초반부터.
1: 그리고 직접 네. 만나보면 다 좀 이렇게 맞아요.
2: 네, 맞고요.
1: 네.
2: 대신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변화를 시키려고 하진 않아요. 그 학생을 바꾸려고 하진 않습니다. 부모님 입장 굉장히 고집이 이제 세신 분들도 계신데 그 입장을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일단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맥시마이저 시킬 수 있는 이제 길인가를 생각합니다. 네.
1: 그 혹시라도 이제 와서 아이를 맡기긴 맡겼는데 부모님 고집이 너무 완강하셔가지고 참 답답할 때 없으셨어요?
2: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교 리스트 정할 때요.
1: 네.
2: 네. 아, 저희 딸에는요 보수적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좀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범위 운전해서 2시간 범위 벗어나는 대학교는 절대 못 가요.
1: 타주는 절대 못 보내요.
2: 네. 2시간 범위 그림이면 어디입니까? 커네티컷, 매사추세츠까지도 안 갑니다.
1: 네.
2: 커네티컷, 뉴저지, 뉴욕, 뭐 펜실베니아 딱 요까지예요.
1: 그 안에서 다 골라주세요. 뭐 이렇게요.
2: 그러면 당연히 합격 가능성과 모든 여러 가지 오픈된 가능성들이 이제 축소되는 거예요.
1: 네. 네. 그걸 설명을 해도?
2: 설명해도, 예, 네. 안 통합니다. 아. 여자이기 때문에.
1: 아.
2: 딸이기 때문에 네. 절대 멀리 못 보내요.
1: 아.
2: 심지어는 뭐 3대 독자니까, 아,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뭔 네. 일이든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 네.
2: 그래서 아이들한테 맡기십시오. 이제 어른이고 어른이 되는 과정이고, 그 정도로의 어떤 자율성을 맡겨주셔야 애들이 크고요.
1: 네.
2: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한 발 물러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아는 범위 내외니까 진짜 전문가들이 보면 어떨지 그리고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또 믿고 어차피 좋은 그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더 넥스트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섭 대표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에세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 조금 더 이제 더 추가할 얘기가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2: 그 이제 중요한 게요. 이제 인종적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에세이에 녹여낼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데
1: 그 커먼앱에 이렇게 체크는
2: 네, 체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1: 네.
2: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뭐 특정 이제 인종이다 체크업을 하더라도 학교에 따라서는 그게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이제 넘어갈 때 그게 자동으로 이제 블랙아웃 되거나 이제 안 보이게끔 어드미션을 하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1: 네.
2: 그래서 뭐 그거는 본인이 체크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not answer. 인디케이트 하지 않아도 돼요.
1: 네.
2: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본인 편한 대로 이제 정하시면 돼요.
1: 네.
2: 중요한 거는 뭐냐. ASA에, 아, 나는 이제 이민 아시안 가정에서부터 이제, 태어나서 자라왔다. 요렇게 다이렉트리 언급하는 건 좀 피하셔야 되고요.
1: 네. 아예 안 되는 건가요?
2: 다이렉트리 원문장, 한 문장 안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자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감점이고요.
1: 네.
2: 그렇기보다는, 다이버시티한 어떤 타운에 자라서 여러 가지 뭐 인종과 이제 올려서 이제, 자라왔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1: 네.
2: 그런 걸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2: 뭐 이민가정 정도는 언급할 수가 있죠. 네네. 네.
1: 자, 요런 이제 꿀팁이랄까, 요령이랄까, 요런 거를 이제 알고 계신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분을 짚어주시는 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네. 올해는 cultural diversity 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 어떻게
2: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먼랩에 있는 그런 레이셜 백그라운드 마크 한다 하더라도 그 어드미션 오피스에서는 안 보이는 수가 많기 때문에
1: 네.
2: 학교 대학교 측의 고민은 이거예요. 어떻게 지금 그런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딱 받아볼 수 많이 편하게 받아볼 수가 없는데 예전처럼
1: 네,
2: 어떻게 예 학생 바디를 다양성 있게 구성할 것이냐가 굉장히 지금 탑 대학들의 이제 고민거리예요.
1: 네.
2: 그러면은 그런 cultural diversity나 racial diversity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1: 네.
2: 활동을 통해서, 과외 활동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게 되게 좋고, 에세이상에서도 이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토픽을 잡는 게 좋습니다.
1: 네. 에세이 안에 이걸 잘 녹여내면, 그, 어드미션 하시는 분들도,
2: 네.
1: 더 좋겠네요. 어유 잘 됐다. 이렇게.
2: 네네. 너 딱 됐다. 너 걸렸다. 네. 이런 거죠.
1: 예, 됐고. 네. 이건 뭐야. 어딨어. 이렇게 네. 되는 거군요.
2: 예, 예.
1: 네. 요런 부분들도 참, 진짜 섬세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렇게 이제 대입 관련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을까요?
2: 일단 이제 그.
1: 아니면은 그 상위권 보딩스쿨 얘기를 좀 나눠봤죠.
2: 예, 일단 이제 네. 짧게는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얼리 라운드에서 승부를 볼 거냐, 아니면 레귤러 라운드에서 승부를 볼 거냐, 큰 흐름에서 일단 결정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1: 얼리 할게요.
2: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얼리에서 이제 승부를 보는 게 좋습니다.
1: 아, 네.
2: 예. 물론 이제 얼리 디시전이 있고, 소위 ED라 그러죠. 네. 얼리 액션 EA가 있는데요.
1: 차이가 어떻게 되죠?
2: 예, ED는 이제 바인딩, 즉, 그 학교에 합격하면 무조건 그 학교에 등록해서 가야 됩니다.
1: 포기하고 다른 학교 갈 수 있다 없다?
2: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1: 네.
2: 그렇게 되면 학교 그 하이스쿨 칼리지 카운슬에서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밑에 후배들이 그 영향을 바로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그 학교 간 대학교에서는 더 이상 그 학교 애들 안 뽑아요.
1: 아, 예를 들어 A라는 대학에
2: 네.
1: 얘가 됐는데 아, 안 간다 그럼. 저 고등학교에 얘네 네. 후배들도 아, 오지마 애들을 포기할 네. 애들이 이렇게
2: 네. 그 얼리 디시전에는요, 어그리먼트를 사인하게 돼 있어요.
1: 네.
2: 내가 이 학교 붙으면 무조건 간다라고 그걸 사인하게 돼 있는데 그 계약을 위반한 거거든요.
1: 네.
2: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칼리지에서 이 고등학교는 블랙리스트 올리는 거예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본인조차도 이기적인 행동으로 해가지고 후배들한테 그거 안 좋은 걸 다 떠넘기는 거니까
1: 네.
2: 이거는 이제 피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ED 네.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을 못 받습니다. 거의 풀 튜이션을 내야 돼요.
1: 왜 재정 지원을 못 받나요?
2: 예. 자, 일단은 이제 얼리 디시전은 그만큼 이제 어드밴티지 합격 가능성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0: 가야 된다. 이거 1위 넘으면 될 것 같아. 자, 그건 한쪽 사이드고요.
1: 네.
0: 나중에 붙고 나면 등록금, 학비. 거의 지금 한 8만 5천, 9만 불. 예, 우리가 생활비까지 1년에. 합치면, 예, 10만 불 넘어가죠.
1: 네.
0: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나중에 감당 못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1: 예. 내가 가고 싶고 성적되고 이거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게 재정적인 부분.
0: 그렇죠. 바로 따라옵니다.
1: 네. 예. 요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예. 자, 이제 그, 어떻게.
0: 예.
1: 상위권 학생들 보딩스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보딩스쿨은 왜 보내는 거고 뭐가 좋은 건가요?
0: 네. 가장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보내고자 하는 이유는 일단 첫째, 그, 탑 칼리지에 이제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그, 뛰어난 네트워크가 이제 그 갖춰질 수 있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 일반 학교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학생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요건 이제 중고등학생 얘기죠.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네.
1: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지역에서 상위권 보딩스쿨, 데이스쿨 지원 경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흐름을 한번 짚어볼까요?
0: 지금 경쟁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높았지만요.
1: 네.
0: 대략 지금 탑, 스쿨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 합격률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에서 한 15% 정도.
1: 네. 네. 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한 네. 1, 2분 정도 보딩스쿨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0: 네. 네. 자, 결국은 이제 합격 시킬 수 있냐 그 부분인데요.
1: 네.
0: 그걸로 이제 모든 논의가 모아지는데.
1: 공부만 잘하면 되나요?
0: 공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네. 학교 공부 A 나오고, 뭐 착한 학생, 성실한 학생, 요렇게 한다 해가지고요. 절대 합격할 수 있는 이 학교들이 아니에요.
1: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좀 잘하니까 해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 많은데.
0: 제발 그 눈을 갖다가 그 로컬 레벨, 타운 레벨로 이렇게 저기 맞춰서 학생을 평가하지 마시고 경쟁하는 저 학생들은 자 월드 레벨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요. 절대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다니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학군이 좋고 뭐 이름인 학교라 해서 뭐 합격하겠지 그런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만하면은 바로 떨어집니다.
1: 네.
0: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3년 전, 4년 전부터 천천히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1: 아니, 뭐, 얼마나 예. 경쟁률이 심하길래?
0: 아, 이게 50개 주마다 다 하나씩 뽑는 것도 아니고요.
1: 아니고요?
0: 예, 아니고. 자, 100에서 120명이 이제 정원인데요.
1: 네.
0: 그 중에서 데이 포션이 있는 탑 학교들도 있어요. 그 제외하면 한 5, 60명 남는데 거기서 자, 월드에서 오는 애들 많습니다. 중국, 뭐 사우디, 뭐 많습니다. 그런 애들한테도 또 이게 다이버시티를 위해서도 분배를 해요.
1: 네.
0: 자, 그럼 도메스틱에 있는 미국 학생들 저기 포션은 한 3, 40명? 만에 한 30명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1: 안 되네요.
0: 예, 거기서 또 푸천 500 뭐 기업 출신의 어떤 패밀리 백그라운드 유명한 이제 정계 패밀리 백그라운드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1: 네.
0: 그 제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통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들. 그 티어는
1: 네.
0: 뭐 많게 잡아서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겠죠.
1: 네.
0: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디프런 레벨의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디프런 레벨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교한 준비, 좀 더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한 3년 전 정도?
0: 예, 최소 3년 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1: 예를 들면 중학교로 보내려면 언제 시작?
0: 제일 이제 좋은 거는 중학교 때 탑 그 이제 사립을 들어가는 제일 좀 더 이지하고요.
1: 네.
0: 자, 중학교 들어오자마자 바로 스타트 해야 됩니다.
1: 네.
0: 네.
1: 이렇게까지 힘들게 준비를 하고 달려서 이제 좋은 대학까지 쭉 나가놓으면 인생의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까, 선생님? 궁금하네요, 갑자기.
0: 그 인턴십, 칼리지 인턴십 잡는 것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1: 네.
0: 이제 졸업해서 퍼포먼스 잡 오퍼를 받는 것들 그리고 잡 그 활동하면서도 커넥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1: 네. 네,
0: 되게 중요하고요. 아니 말로 우리가 칼리지 때 인턴십 오퍼, 인턴십 어플라이 할 때도 레퍼런스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1: 네.
0: 레퍼런스라는 거는 그 어플라이한 회사에 자기가 아는 지인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의 어떤 레퍼런스를 넣어주면 뭐 인터뷰 단계에 스킵할 수도 있고 뭐 그런
1: 네.
0: 것도 있죠. 그래서
1: 그게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선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0: 한국에선 불합리하다 생각하죠. 소위
1: 네.
0: 김영란법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1: 네.
0: 미국에서는요 그보다 더 심한 네트워크가 많습니다.
1: 예. 인맥이 정말 더 중요하고.
0: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네트워크가 잘 되면 교수님하고도 같이 얹혀서 뭐 아주 뭐 달파나

0: 뭐 이런데 펀딩 뭐 그렇게 또 플라이 할 수 있는 팀 프로젝트로 해서 갈 수도 있고요.
1: 네.
0: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클래스메이트들이 different level이에요.
1: 네.
0: 항상 지적인 자극도 되고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발전과 그 성공을 위해서라도
1: 네.
0: 중요합니다. 예.
1: 항상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 문봉석 대표님은 진짜 그 아 이거를 왜 모르실까 하는 그런 답답함을 많은 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텐데.
0: 네. 저도 뭐 필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많이 사실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1: 네. 내 아이를 위한 현명한 미래를 위해서 교육 전략가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The Next College Consulting의 문봉섭 대표님이고요. 현재 변호사님입니다. 문의는 203-974-3939 웹사이트 있습니다. www.thenexte.org 하시면 되고요. 203-974-3939 요 번호 적어두셨다가 예.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할 일 아직 한참 남았는데 끝났어요.
0: 네네.
1: 아쉬움에 힘이 빠진 목소리로
0: 아, 예, 예.
1: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K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주세요.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소,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공소기각 관련 내용에 끼워넣기 논란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등 야당은 주호영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들의 첫 TV토론회가 있었죠. 주요 장면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고성의 관 가운데 당 윤리위 위원 2명이 추가로 임명됐죠. 주요 정치 현안들 잠시 후 일부 승부사들에서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신문선 명지대 교수와 함께 오늘 있었던 정몽규 전 축협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이 참여했던 축협 청문회 내용에 대한 평가 들어보고요. CBS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비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예, 박종현 판승부, 정치평론계 승부사들 네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1: 자, 그리고 이분의 크녀, 국민의힘 민석 전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두 분이 항상 좀 붙어 다니시니까, 예, 큰형이라고.
3: 예.
5: 키가 큰 형.
1: 아, 키가 큰 형.
4: 고맙습니다.
1: 키마저 큰 형. 네. 예. 자, 영원의 단짝, 강수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1: 예, 고향 선후배. 예. 성향은 다르고. 선배님과 잘 지내시잖아요, 그죠?
6: 예, 아니, 외모가 닮아간다는 얘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청취자분들이, 예, 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그렇군요. 예, 밥은 또 선배님 잘 사주시니까.
6: 아, 그렇습니다.
1: 예. 자, 오늘 또 국회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긴장감이 높았는데, 그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맞서고 있고, 그래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시작을 했고, 한동훈 의원도 12번째 주자로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자, 윤석 대변님.
4: 결국은 이제 본회의 상정이 됐네요.
1: 예.
4: 이제 필리버스터를 뭐 24시간 지나면 못하게 맞겠죠.
1: 예.
4: 그러고 나면 표결을 할 거고 통과가 될 거고 정부로 이송이 될 거고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헌정사에서 경찰이 모든 것을 형사 사건에 관하여
1: 예.
4: 수사 전권을 지고 사건을 진행하는 시대에 살게 되겠죠. 저는 정말 걱정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국민들이 형사 피해를 입을 국민들이 또 입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제대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적 또 물적 그런 피해를 보게 될 것인가. 여권에서 감내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거 분명히 망할 겁니다. 이렇게 뭐 기우제지내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 예.
4: 그동안 이 이슈를 다루면서 많은 공부를 했고
1: 예.
4: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 이 개정안이 실행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국민적 폐가 클 거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1: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3: 일단 저도 보안사건 완전 폐지하는 것보다 예. 일부 전치하고
1: 예.
3: 그다음에 만약에 그 일부 전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1: 예.
3: 그러면 최소한도로 완벽하게 더 완벽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시간과 수기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예.
3: 이게 이제 나름대로 정치적인 상황과 전당대회 어떤 분위기가 맞물려가지고 저는 갑자기 기류가 바뀐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1: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완결성을 위해서 좀 노력은 해야 된다. 근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데
1: 예.
3: 정작 책임져야 될 사람은 대통령인데
1: 예.
3: 좀 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1: 예. 성경 청와대 홍보수석 이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법을 마련하면 존중해야 된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국회에서 의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따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고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서 변호사님.
7: 저는 이제 그 다른 문제로 이게 후속 조직 개편 있잖아요.
1: 예.
7: 이게 문제될 것 같아요. 지금 공소청하고
1: 예,
7: 중대범죄수사청 있잖아요. 그런데
1: 예.
7: 검사들은 지원자가 거의 없대요. 4급, 5급 주거든요.
1: 예.
7: 지금 검사들이 3급이에요.
1: 아하.
7: 고층독이 수사관으로 통일해요.
1: 아하.
7: 그러니까 검사들은 안 가고. 그런데 문제는 수사관은 2,000명에서 3,000명을 하는데
1: 예.
7: 지금 검찰 수사관이 한 6,000 가까이 될 겁니다.
1: 예.
7: 그러면 이게 TO가 가겠다는 사람 많은데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1: 어허.
7: 그러면 이게 남는 지금 검찰 수사관들은 보안수사도 없으면 검찰이 남으면 뭐합니까? 자를 수도 없고 몇천 명이 놀게 생겼어요. 그런 거기 검사들은 이제 뭐 다 여기 있는데 공청회.
3: 예.
7: 그런데 보안수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예. 공소 유지만 하면서 그것도 다 노는 거예요. 저는 보안수사권 정도 두면 수사관들도 할 일이 있고 검사들도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3: 예.
7: 이대로 가면 이게 과연 제대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인력 재편이 될지
3: 예.
7: 이것도 아마 심각한 문제 생길 겁니다.
3: 그 검사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다 공소청에만 다 그렇죠. 있고 그 중수청에는 검사로서 수사를 제대로 해봤던 분들은 거의 안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7: 그렇고
3: 예.
7: 그다음에 수사권이 아니 보안수사권도 아무것도 없으니
3: 예.
7: 공소 유지만 하는데 검사가 2,200명이 필요하냐.
3: 아.
7: 거기다가 수사관이 몇천 명이 남는데
3: 예.
7: 이 사람들 어디 활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게 큰 문제 생길 것 같아요.
3: 그렇군요. 강설을 그래.
6: 문제 지적을 제가 그동안 계속 해왔고 뭐 해왔지만 그냥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였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3: 예.
6: 전당대회 앞두고는 청와대마저도 청와대마저도 이걸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럼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느냐
3: 예.
6: 그렇지 않고 전당대회라는 변수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어쨌든 법이라는 건 다 개정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3: 예.
6: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올 거고 저도 계속 목소리를 낼 거고요.
3: 예.
6: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됐다가 다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보안수사권은 존재한 방향으로
3: 예. 예.
6: 수개월 안에 빠르면. 늦어도 1년 안에는 다시 복귀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총선 전까지 이 법안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3: 예.
6: 자해 행위입니다. 민주당에. 예, 그러고는 총선을 치를 수가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하고 그 이제 뭐 제가 그 거부권 대통령께서 이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는 제안까지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드려봤는데
3: 예.
6: 그럴 의사가 별로 없어 보여요. 정치적 파장을 줄이려는 뭐 의도인 건 이해되지만
3: 예.
6: 근데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당사에 아마 이게 기록이 될 것 같은데
3: 예.
6: 국민 여론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다수의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당 여론을 쫓는 국민 여론은 등지고 당 여론을 쫓는 이런 행태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어떤 그 파국을 일으키는지 교보제로서 이번 일이 아마 쓰일 거다.
3: 그러니까 이번 이제 법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
6: 네.
3: 형사소송법인데. 사실은 헌법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형사소송법 같은 이번에 개정이 된 이후에 개별 입법이라든지
8: 네.
3: 혹은 보안 입법을 통해서 일단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했으니까 일단 오케이 합시다 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폐해가 발생하면 또 보안 입법을 통해서도 좀 할 수 있는 길도 있긴 한 거 아니에요?
8: 아, 그럼요.
3: 네.
8: 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했어요. 사실 네.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든 네. 안 하든. 둘 다 뭐 부작용들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3: 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안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것이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고.
3: 예.
8: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방금 이제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검사들 어디로 가냐 그러는데 아니 중수청으로도 가도 되고 뭐 공수처로도 가서 또 수사력도 부자간데 가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제가 이번에 이런 걸 많이 공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데 경찰 한 명당 뭐 평균 사건 한 50개씩 가지고 있다면서요.
3: 예.
8: 그런데 또 검사 한 명당 또 경찰을 또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또 한 뭐 20명?
3: 예.
8: 그러면 검사 한 명당 사건 한 1,000개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3: 예.
8: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에는 검사도 놀 수만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본인이 검사하고 공직자면은 사실 보안수사 요구권을 통해가지고 최대한의 국민의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은 해야죠.
3: 예.
8: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이 완전 폐지돼서 그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3: 예.
8: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역할을 할 거는 해야 된다. 그래 봅니다.
6: 이 맥락에서
3: 예.
6: 보안수사 요구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단 검사 손에 사건을 다 보내달라. 이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3: 정권 송치?
6: 정권 송치죠. 네. 그게 바로.
3: 네.
6: 그러니까 수사권을 다 없애버렸으면
3: 네.
6: 최소한 사건이 제대로 주사가 된 건지
3: 다 볼 수 있게 해달라.
6: 불송치 즉 무혐의라고 봤던 경찰이 이건 죄가 안 돼요라고 봤던 사건도 일단 검사 손에 다 가서 검사가 그걸 다 읽어보고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3: 예.
6: 그걸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법제는 어쨌든 피해자가 스스로
3: 예.
6: 나 불만입니다. 수사 잘못됐어요. 검사님 좀 봐주세요라고 신청을 따로 해야만이 검사 손에 가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3: 그게 변호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6: 본인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높은 효과를 기대하려면 그 경찰의 수사 논리, 수사 결론의 논리를 반박을 법적으로 해서 이런 증거가 있는데 왜 무시하느냐, 이런 쪽으로는 왜 안 파느냐, 이걸 논리적으로 논증을 해야 하는데
3: 예.
6: 그걸 뭐 간단한 절도 사건이야 뭐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겠지만 복잡한 재산범죄나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3: 예.
6: 그러니까 결국 변호사들만 또 시장이 하나 열렸어요. 근데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과연 좋은 거냐 이 숙고를 글쎄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3: 예. 그게 원래 이제 검사들이 해주는 일이었는데
6: 그렇죠.
3: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정권 손치 안 하게 되면
6: 네.
3: 이 변호사 일이 되는 거고
6: 그렇죠.
3: 그 돈이 없는 분들은 변호사 못 사는 거 아니에요.
4: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검사가
3: 네, 해주는 거였는데
4: 나를 대신해서 나의 뭐 변호인을 대신해서 있을 수도 있는. 그래서 해준 거 아니에요. 서비스잖아요. 예. 행정 서비스였잖아요. 그걸 서비스를 못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돈을 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선임을 해서 이걸 하라. 아니면 내가 발품 팔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맞냐.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뭐 다 좋아요. 검찰 악마 좋고 뭐 다 좋습니다. 예. 감정이 있는 것도 이해하겠어.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여당의 본분을 생각할 때 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고려하지 않고 뒤로 하느냐. 아까 법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사이에 피해보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8: 사실은 이제 저도 그러니까 뭐 자료를 좀 보니까 뭐 그런 말은 있더라고요. 우리 정권 송치 관련해서 말해가지고 이 피해자가 이의제기하거나 아니면 뭐 검찰에서 이의제기했던 그런 확률을 보면 예. 퍼센테이지는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권 송치를 다 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수치에 예. 피해보는 선량한 시민
9: 한 명이라도
8: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답하고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검사가 네. 그러면 경찰에 가가지고 같이 그 입회를 하듯이 네. 해서 이제 그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또 그런 장치도 마련했다고 하는데 사실 근데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그렇게 당에서 결정이 났는데 예. 이걸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사용하고 한다? 그러면 이제 당과 집권여당과 정부가 또 다른 많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예. 또 이슈들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다 이게 헝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예.
9: 그러니까 법률가인 검사가 하던 일을 이제 경찰이 맡았는데 경찰은 사실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맡았을 때 그 허점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그 우려가 가장 큰 거잖아요. 예.
7: 그렇죠. 지금 이게 일반 경찰도 그렇고요. 예. 좀 특사경 예.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건강원 이단지 예. 뭐 여러 이제 그 행정부서에도 예. 사법경찰관 역할을 하는 예. 이런 분들 옛날에 다 검사 지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 예. 요즘 검사 지휘를 안 받아요. 그래서 대형 참사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주가조작범이라고 했더니 예. 제명도 제대로 안 제가 영장이 다 기각된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이게 검사가 그래도 이게 공익의 대변자로서 예. 최고의 법률 전문가예요.
9: 예.
7: 수준이 다르죠. 제가 경찰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일반 공무 무시하는 게 아니고
9: 하는 일이 다른 거죠.
7: 있잖아요.
9: 하는 일이 다르,
7: 그러니까
9: 달랐는데.
7: 저는 왜 인권의 최후 보르고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 역할을 이렇게 악마화하느냐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9: 또 하나 이제 이번에 형사법 개정안에 끼워졌다고 비판받는 게 이제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조항이 뒤늦게 추가돼서 논란인데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의 현장 일탈을 두고 이제 두 가지 추가됐는데 이제 이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사실 이거는 그 비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솔직하게.
8: 뭐, 아니 하던 건 할 수 있죠. 그런데 예, 예. 저는 아무리 그래도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 단어의 답이 있잖아요. 중대한 위법 수사. 그리고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공소기각 사유가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9: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
8: 네,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9: 예.
8: 그리고 좀 법적 명확성을 확실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봐요.
9: 예.
8: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 저는 이 내용보다도 이걸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야당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9: 그렇죠. 그 부분이죠.
8: 그러니까 이것을 늘 거면 당당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위법 수사니까 이것은 하면 안 되지.
9: 예.
8: 현저하게 일탈한 재량권은 안 되지라고 주장을 하면 되지.
9: 예.
8: 이걸 왜 그냥 국민의힘에게 마치 예. 몰래 쓱 그러니까. 집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받을 행동을 했을까. 그러면 스스로가 이건 혹시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상한 막 오해를 쌓을 수가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은 아쉽고 비판받을 수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4: 그 예. 법안을 그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 차관이 법안소에 출석해서 현저하게 일탈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마음대로란 뜻이잖아요.
9: 예.
4: 그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판례 취지가 그렇다.
9: 예.
4: 그렇게 의견을 냈더니 김용미 의원이 뭘 거기까지 가냐. 우리가 꼭 판례 따라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그 누구로부터도 그런 권한을 그분이 부여받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제어해야 할 여당의 뭐 원내 지도부든 그런 분들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 참 안타까워요. 그분이 여러 가지 지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도출행동을 예. 많이 하시는데
9: 예.
4: 결국 다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9: 예.
4: 그걸 아시는 분들이 민주당이 많은데도 목소리를 안 내는 게 대단히 안타까워 보입니다.
6: 그러니까 이게 형사소송법의 그 327조 제2호에 원래 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일 때 여기 예. 규정이 원래 있는데 예. 도대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다는 게 뭐야? 무슨 의미야?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해왔어요.
9: 예.
6: 그래서 가령 지금 인정되는 게 함정수사라고 그 뭐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뭐 나는 전혀 마약할 생각이 없는데
9: 예.
6: 경찰관이 마약을 갖고 와서 너 한번 해봐.
9: 아하.
6: 그 꼬셔가지고 유도. 마약을 예 유도를 해서 마약을 하게 하고 바로 그냥 검거를 해서
9: 예.
6: 재판에 넘기는
9: 예.
6: 그런 사례가 있다면 법원은 그런 경우에는 이건 공소 기각을 해. 무죄가 아니고
9: 예.
6: 수사 자체가 통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9: 이거 아니다
6: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예. 판결 이미 했었어요.
9: 예.
6: 대법원에서도 확립된 법리인데 이제 이런 취지를 약간 구체화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9: 예.
6: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어떤 규정을 만든 게 아니라 대법원이 이렇게 구체화된 걸 판례로 얘기하고 있는 걸 법안에 넣었다.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9: 예.
6: 방금 말씀하신 김용민 의원의 말씀은 완전 반대예요. 판례 따라서 우리 법 만드는 거 아니야. 독자적으로 우리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설명을 하니까 이게 민주당이 도대체 그 법사에 계신 분들이 아 그럴 것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공론장이 소통을 해야죠. 그러니까 괜히 오해를 사는 게 딱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증거를 쭉 봤더니 법원 입장에서는 증거를 봤더니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있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있는데 적법한 것만 가지고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죄가 되는 사건인데
9: 예, 예.
6: 근데 위법한 수사도 꽤 있다 보니까
9: 예.
6: 이럴 때는 무조건 통으로 다 날려야 된다.
9: 예.
6: 유죄 사건인데도 조금만 위법 수사가 있으면 날릴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규정이에요, 이거.
9: 아.
6: 그러니까 혹시 의도가 그거 아니냐? 그 대통령을 위해서 이게 유죄가 나올 것 같은 사건들을 위법 수사 좀 있다는 걸 핑계로 다 날려버리는 거 아니야?
9: 예.
6: 결국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그럼 설명이 더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더 있어야 될 텐데 세련되지 못한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파열음을 낸다고 저는 봅니다.
9: 그게 실력이죠, 사실은. 그런 오해가 없이 처리하는 실력인데 서 변호사님도 일타간 거 같았어요.
7: 현장 기소 재량을 일탈했다. 이거는 판례가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때문에
9: 예.
7: 이미 공소기각이 되고 있어요.
9: 예.
7: 이미 판례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인정. 큰 문제는 없는데
9: 인정.
7: 앞부분이 문제예요.
9: 예.
7: 중대 위법 수사.
9: 예.
7: 이게 공소기각 판결한다는 거거든요.
9: 그런데
7: 예. 우리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 보면 이전 것이 녹취록이 위법하게 입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9: 증거가.
7: 그렇죠. 저는 이게 위법 수사가 있으면
9: 예.
7: 그 증거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9: 예.
7: 그 증거만 빼고
9: 예.
7: 나머지 가지고 판단해서 유무죄를 해줘야지.
9: 예.
7: 어떤 위법 수사에 따라서
9: 하나만 잡으면 되면.
7: 무조건 공소기각 판결한다? 이건 과잉입니다. 아마 이게 대북송금이나 이재명 대통령 뭐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대장동 이런 걸 가지고 염두에 두고 혹시 공소기각 판결해볼까? 그런데 대장동에 박상용 검사 해유도 없었고요.
9: 예.
7: 그다음에 대장동에 또 잘못이 없거든요. 이미 김만배, 남욱, 유동규 다 유죄 나왔잖아요. 저는 이걸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기각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런데
9: 예.
7: 제가 보기에 위법 수사만 가지고 공소기각 판결은 과하다. 그 한에서 증거만 배제하면 된다.
9: 예.
7: 이미 위법 수사 증거 배제 법칙이 있으니까
9: 예.
7: 이거 잘못된 입법이라 봅니다.
8: 근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위법한 증거 수집만 배제하면 된다고 하면 왜 애초부터 검사가 위법한 증거를 수집하고 뭐 기소를 하고 그렇게 하죠?
7: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정근의 녹취록처럼 다툼이 있잖아요.
9: 네.
7: 검사가 볼 때는 임의로 제출했는데 보통 이게 별도로 또 영장해야 된다.
9: 예.
7: 이런 다툼이 있는 경우는 재판 가는 거죠.
9: 예.
7: 제 말은 그런데 그런 데서 이게 다 공소기각 판결로 위법이라는 게 뭐 고문하고 막 이런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위법도 많거든요.
9: 다툼의 여지가 있네.
7: 중대한 위법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개념이에요.
8: 아니, 위법이면 다 위법이지. 위법이 아닌 위법이 아니, 있어요.
6: 그래서 예. 말씀하시는 이 중대한이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9: 알겠습니다.
6: 결국 어떤 때가 중대한 때냐. 이건 대법원이 또 해석례를 내야 됩니다. 결국 대법원의 손에 다 맡겨지는 거기 때문에 네. 지나치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데 정치적으로는 미숙했다.
4: 그래서 자의적으로라는 걸 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의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방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왜 위법한 증거를 수집해요? 위법하게 왜 증거를 수집해요? 근데 그게 의도를 갖고 한 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의적인 판단하라는 걸 넣어야 된다는 게 법무부 차관의 얘기였잖아요.
8: 맞아요.
4: 그 얘기죠?
8: 그러니까, 예. 저도 아까 말했잖아요. 판례가 이미 형성한 법률을
4: 잘못된 법률 아니죠, 이게.
8: 그러니까 그 대응은 잘못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말하는 게, 이런 논의를 한 게 법사위예요. 그렇지,
4: 여기서 하면 되네.
9: 한판승부 수준이 높아요.
6: 굉장히
9: 훌륭합니다.
6: 예.
9: 네 분의 이 대화의 수준이 아주 높아서 흐뭇한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또 이 민주당 쪽에서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임 개헌 오해사 쓰는 발언이 큰 논란이 돼서 이게 또 공소 기각 사유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이걸 또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가 플랜 A, 연임 개헌이 플랜 B, 공소 기각의 플랜 C다. 라고 한동훈 의원이 주장합니다. 잘 설명해 주세요.
4: 그렇죠. 그 공소 기각에 조금 더 표현을 더 넣자면 예. 이제 법 왜곡죄가 있어서 예, 예. 판사를 그러네요. 압박할 수 맞네요. 있어서 예. 완벽한 이제 플랜 C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9: 예.
4: 결국은 이제 지금 이재명 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없다면 이 얘기가 이제 민주당에서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통할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겠는데
9: 예.
4: 그게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책 해석을 무수하게 낳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9: 예.
4: 그래서 뭐 구구한 얘기는 이제 다 하셨을 테니
9: 예.
4: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정책 선언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 개념 없다.
4: 자, 나는 일단 1번 나는 내 재판 5개에 대해서 임기 끝나고 나면 2030년에 퇴임하고 나서 즉시 재판에 응하겠다. 재판 진행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서 연임하겠다는 의사에 대해서는 절대 고쾌하지 마시라. 나는 그런 의사가 없다.
9: 예.
4: 그 말씀을 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리인을 쓰지 마시고 뭐 비서실장 다 필요 없어요. 대통령 본인이 나와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 근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9: 예.
8: 그래도 국민의힘은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9: 장관석 대표가.
8: 예, 뭐 추상적으로 얘기했다.
9: 구체적으로
8: 뭐,
9: 얘기하세요.
8: 예,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뭐 그러면 뭐 명문화 시켜 뭐 각서서라든가 예를 든다면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이 그렇다고 하면
9: 예.
8: 말씀하신 것처럼 저 절충을 해가지고
9: 예.
8: 그러면 대통령은 그렇게 좀 메시지를 내시고 대신에 대통령께서 예. 국민의힘에게
9: 예.
8: 그러면 우리가 선거가 없는 27년도에 우리가 개헌을 합시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동의해 주세요. 라는 또 제안을 역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4: 네.
8: 않겠다.
4: 나쁘지 않아요. 네. 네.
8: 그렇게 자, 생각을 합니다.
9: 예.
8: 그다음에 개헌에 적긴데 사실 저는 처음에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고 나서 제일 걱정됐던 게 아유 개헌이 또 물 건너갔구나.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조정식 국회의장이나 사실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나마 우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개헌하자가 아니라 왜 개헌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몸소 겪은 의장들이기 때문에
9: 그렇죠.
8: 저는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선관위의 부실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개헌의 필요성이 있는 어떤 국회 후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통령께서 그 메시지를 내시고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주는 그런 형식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서 변호사님 개헌.
7: 이게 저는 의장이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9: 예.
7: 조건철 법제처장이
9: 예, 예.
7: 이재명 대통령 연수원 동기인데요. 그때도 그때 국민의 결단이 있으면 가능하다 했어요. 조건철. 그다음에 조정식 이분이 의전 2등인데 발표하고 거기 네. 논란이 엄청 많았는데도 한 6, 7시간 동안 가만히 있더라고요.
9: 예.
7: 해명을 안 하고.
9: 예.
7: 그리고 거기 옛날에 유시민 이분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
9: 예.
7: 이거 막아야 된다.
9: 예.
7: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9: 예.
7: 그다음에 김민석까지도 이게 아마 충북지사 신용화 만나서
9: 예.
7: 현재는 뭐 연임이 안 되죠.
9: 예.
7: 현재는 뭐 이렇게 조건을 붙이더라고요.
9: 예.
7: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재명 대통령 측의 진짜 핵심 인어서클에서는
9: 예.
7: 야, 도저히 뭐 공소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내가 교수갈 수는 없잖아. 내가 연임해서 이게 또 13년 해가지고 이게 막아야 된다. 이런 저는 움직임이 있다 봐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를 벗으려면 뭐가 여기 와서 그냥 말로 하세요.
9: 서 변호사님의
7: 연임 없다.
9: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예,
7: 한마디만 딱 해주면 제가 공개 안 합니다. 연임 없다. 예. 한마디를 본인으로 하세요 그냥.
9: 예.
7: 우리가 서류로 쓰라고는 안 합니다.
9: 아, 요건 윤석 대변인 같은 입장이시네요.
7: 예. 예, 말로.
9: 본인 입술로 예. 말씀하셔라. 예.
6: 저는 좀 측면 달리해서 일단 예. ABC는 제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9: 예.
6: ABC 나오면은 좀 이렇게 정신이 좀 혼미해지는데.
9: 예, 예.
6: 근데 이 연임 시나리오의 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예. 개헌은 국회가 하는 거예요 일단.
9: 아.
6: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9: 그렇죠.
6: 대통령이 개헌하는 거 아닙니다.
9: 3분의 2가 안 되는데.
6: 네. 할 수가 없어요. 그 이걸 발의를 한다 한들 발의하는 순간 정치적으로는 자행이에요. 이것도. 국민들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안 되는 시단이고 조정식 의장도
9: 예.
6: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단어가 가지고 오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9: 예.
6: 이거 그냥 대놓고 그거는 그런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만 붙였어도 오해 여지가 없는데
9: 예.
6: 괜히 또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래도 또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부 어떤 지지자들은 또 연임해야 된다고 주장하니
9: 예.
6: 이분도 심기를 혹시 건드리지 않을까? 그런 정치적 고려를 저는 어느 정도 했다고 봐요. 근데 본인도 이걸 안 되는 거 안단 말입니다. 될 수가 없잖아요, 개헌이.
9: 예.
6: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고 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기 전에 저는 민주당이 개헌도 민주당이 일단은 국회에서 하는 건 통과시켜야 국민대표로 예, 가는 예. 거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같이 연석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개헌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도.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8: 그런데 국민의힘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예. 민주당 내에서 연임을 반대해요.
6: 안 돼요.
8: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도 나중에 대통령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 연임한다고 하면은
9: 차기 대선 주자들도 네.
8: 깜짝 놀랄 거예요.
9: 깜짝 놀랐다.
7: 그건 반박 안 할 수 없는
8: 게. 내에서도 안 됩니다.
7: 반박 안 할 수 없는 게 이거. 네. 저는 지금 안 된다 봐요. 네. 조국 당부터 반대해요. 그런데 네.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번에는 안 돼도 네. 총선 직후에 네. 정계가 어떻게 개편될지 몰라요.
9: 예.
7: 예를 들어 보수가 한동훈 당과 뭐 장동희 당으로 쪼개질 수도 있고
9: 예.
7: 또 이재명 직계가 많이 의석을 빠질 수도 있고 제 말은 총선 이후에
9: 예.
7: 권력 지형이 어떻게 정당 구조 바뀔지 모르는데 그때라도 하면 되잖아 개헌.
9: 예.
7: 이재명도 임기는 2030년이에요.
9: 예.
7: 그러니까 제 말은 미리 멋을 박아놔야 된다는 건 총선 이후에 몇 살
9: 많이 불안하세요?
6: 많이 불안하세요? 아니, 국민의힘이?
7: 보수가 분열될 수도 있고.
9: 많이 불안하시구나.
7: 그러니까 제 말은 확실히 해놔야죠.
4: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굉장히 이거는 가십성으로 흘러요.
9: 예.
4: 그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출마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을 때 무조건 보수가 진다는 전자에 말씀하시는 거기
9: 그렇죠.
4: 때문에
9: 예.
4: 그런 표현보다는
9: 예.
4: 이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한다 정도로 그쳐야 되는 거고 헌법 정신을 뭘로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87년에 국민들이 결정했었던 그 정신은 한국 현대사가 정권을 가진 사람이 임기 연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9: 그렇죠.
4: 이승만 대통령 3선 할 때 그게 4.45 개헌이에요. 3선 출마할 때는 또 안 한다고 그러면서 관제대모합니다. 소하고 말을 끌고 나와서 여기다 붙여요. 3선 촉구 막 이런 거.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라는 포인트인 거지. 이재명 대통령이 나가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재선 되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갖기 위한 어떤 방책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더 고차원적인 국민이 정한 헌법정신, 국민의 결단에 의한 헌법정신을 오염시키지 말라.
9: 예.
4: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8: 예. 오염을 시킬 마음이 전혀 없다.
9: 오염 좀 됐지.
8: 아니야.
9: 아니, 뭔가 지금 서정 옆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셔서 저 그런 일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 그건 저 국민의힘이 예. 인기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9: 예. 예. 오늘도 승부사들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9: 자, 2부에서는요. 신문선 명지대학교 교수와 함께 오늘 축협 창문의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0: 케이라디오
11: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올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B1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삼계탕과 들깨녹두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백도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2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시험루 수박회당 5불99, 파 5번들당 1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훈제오리 팩당 8불99, 양념 목동심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0: 예, CBS 라디오 박종희 한 판승 이부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한참 연기됐던 축구협회 청문회 문체위에서 열렸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 정명규 전 축구협회장도 출석을 했는데 축구하면 또 항상 한 판승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이분을 모시는데 전설적인 해설자 신문선 명지대 교수와 함께 오늘 청문회 주요 장면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좋은 얘기를 모셔야 되는데.
1: 아, 괜찮습니다. 네.
0: 자, 일단은 오늘 청문회 출석했던 홍명보 전 감독 그리고 정몽규 전 회장의 모습 화면으로 일단 좀 듣고 짚어보겠습니다.
2: 16강 이상 됐으면 열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6강에 오르고 안 오르고의 문제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축구협회는 국민의 신뢰를 다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카르텔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2: 제가 그 임명한 대표팀 감독 중에서 25명을 그 남자 대표팀을 했는데 고대 출신은 한 명밖에 없고요. 여자 대표팀 중에서는 고대 출신 한 명도 없었습니다.
4: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저한테 제안을 하러 왔을 때는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5: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거는 누구보다 아셨을 텐데 왜냐? 그 이후에 면접과 PT가 없었거든요.
4: 제가 집 앞에서 만난 게 국민들께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0: 예, 자 오늘 청문회에서 일단 홍명보 감독 그리고 예 정몽규 회장이 답변했던 장면 중에 주요한 장면을 좀 뽑아서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예. 뭔가 좀 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짰다. 어떻게 짰을까요?
1: 지금 이 문제는
0: 예.
1: 지금 종로 경찰서에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에서 피하고자 하는
0: 예.
1: 그런 내용이 상당히 저는 지금 농후하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0: 그렇군요.
1: 인생 그 총괄이사가 예. 빠진 게
0: 예.
1: 거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0: 아 그런가요? 네. 네. 어떤 부분에서 중심이 있다?
1: 지금 크린스만 때도
0: 감독 선임 과정에서?
1: 네. 네. 감독 선임 과정에서 크린스만 때도 정몽규 회장이 탑단 방식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0: 예.
1: 객관적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0: 예.
1: 문체부에서 2024년 특정감사를 통해서 이미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들을 포함해서 탈탈 털어가지고요.
0: 예.
1: 그것은 크린스만은 정몽규 회장이 탑단 방식으로 했다라고 결정을 했던 거고
0: 예.
1: 홍명보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력강화위원회는 과거에 말이죠. 제가 축구협회 이사할 당시에 기술위원이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0: 이용수 기술위원장 이런 분들.
1: 그 전입니다.
0: 그 전이군요. 네. 예.
1: 그때는 기술위원회가 감독을 신분선임 시켜야 되겠다. 그럼 축구 전문가 집단이니까 뭐 밤낮 싸우죠.
0: 예.
1: 고대 나왔다 연대 나왔다 한대 나왔다 막 싸우죠.
0: 예.
1: 그래서 감독을 선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술위원들은 위원수를 홀수로 해서 7명 뭐 이렇게 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위원장인 그 한 사람은 빠지고 6명이 이제 투표하는데 3대 3이 나오면
0: 예.
1: 위원장이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쪽에 이제 줄을 쓰죠.
0: 예.
1: 거기서.
0: 아하. 캐스팅 보트네요.
1: 예. 예. 그러면 감독이 된 사람은 이사에서 취임받는 건 형식상이었었고요. 사실상 결정이 됐었어요.
0: 예.
1: 그러면 이제 기술위원회에서 김호 감독을 선임을 했다. 94년 미국 월드컵 때.
0: 예.
1: 그러면 김호 감독 대표팀 감독 선임이라고 기사가 먼저 나갔었어요.
0: 예.
1: 근데 전력강화위원회로 이 명칭이 바뀐 게 바로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장이 돼서 바꾼 겁니다.
0: 예.
1: 그러면서 권한에 대한 것을 바꾼 겁니다. 과거에는 기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전력강화위원회로 기구를 바꾸면서 추천으로 바꾼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진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임생 어떻게 보면 기술총괄 이사는 전력강화위원장도 아니었고 위원도 아니었었죠.
0: 예.
1: 그리고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추천하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정몽규 회장을 만난 다음에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0: 예.
1: 그러면서 앞서 얘기했지만 문체부에서 감사했을 때는 정부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냥 할 리는 없겠죠. 그리고 그 한 가지 덧붙일 얘기는 그 당시에 문체부에서 감사를 해서 크린스만도 그리고 홍명보도 지금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한 것이 위법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뭐라고 정부에서는 권고를 했느냐. 홍명보 감독을 새로 뽑든가, 새로 뽑든가, 해촉했다가 다시 위촉을 하든가 절차를 밟아라.
6: 예.
1: 절차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6: 예.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마이롱풍, 그대로 그냥 뭉개고 넘어갔던 거죠. 28가지의 비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그 당시에 문체부로부터 중징계, 예? 직무정지 중징계에 해당하는 그 징계를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라고 그랬었어요.
6: 예.
1: 그 오늘 나온 그 부회장 차관 출신이었었죠. 김정배
6: 예.
1: 부회장.
6: 예.
1: 그리고 이임생 그 기술총괄 이사.
6: 예.
1: 이 사람이 세 사람이 모두 앞서 얘기했듯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처분을 내리라고 했죠. 정부는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6: 예. 네,
1: FIFA가 있으니까.
6: 아하.
1: 그런데 공정위원회를 소집을 안 했어요. 공정위원도 정몽규 회장이 선임한 거 아닙니까? 그때 회장 선거 들어가기 직전이었었습니다.
6: 예.
1: 만약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정부가 권고했던 대로 정몽규 회장을 중징계했으면 정몽규 회장은 회장 후보로 나설 수도 없었고, 아까 뭐, 청문회 할 때 보니까 그런 얘기를 주장하시는 국회의원이 계시더라고요.
6: 예.
1: 네.
0: 아무튼 이제 과거부터 역사를 쭉 짚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었죠.
0: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요?
1: 제가 일부는
6: 예?
1: 신문사의 꼴이에요. 유튜브에서 생중계했습니다.
0: 청문회를 또 생중계하셨습니다. 축구 중계 말고 청문회 중계.
1: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예. 대학에 이 과거에 용인대학에서 예. 스포츠 법규라는 수업을
6: 예.
1: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제가 법은 전공 안 했지만
6: 예.
1: 그래서 그 당시에 스포츠에 관련된 비리 판례를 모아서
6: 예.
1: 그것을 15주로 수업하면 되니까
6: 예.
1: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6: 예.
1: 그러니까 민형사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흉내를 내죠.
6: 예.
1: 그리고 과거에 축구협회 이사시절에 상벌위원을 했었기 때문에 축구협회 행정에 대한 지금 상벌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세스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6: 예.
1: 사실은 홍명보 감독 선임할 때 가장 먼저 이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던 게 접니다. YTN 라디오에
6: 예.
1: 그 문제를 제시를 해서
6: 예.
1: 지금 얘기했듯이 기술위원회와 전력강화위원회 그 상관관계
6: 예.
1: 그리고 그 당시에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했을 때 거기에 동조하는 전력강화위원들이 따라 나가서 정적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홍명보를 후보로 그것을 추천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이 지금
0: 오늘 그래 청문회에서 어떤 부분이 주목하셨어요? 관징계.
1: 가장 중요한 것은
6: 예.
1: 28가지 징계 중에서
6: 예.
1: 그것도 하나죠.
6: 예.
1: 천안축구센터를 짓는데
6: 예.
1: 정부에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도면이었습니다.
6: 도면?
1: 네. 네. 그 축구센터에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사무실이나 회장실은
6: 네.
1: 거기에 설계나 거기에 준공할 때 그걸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6: 예.
1: 무슨 얘기냐면
6: 예.
1: 대한체육회에 산하에 있는 경기단체가 한 70여 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6: 예.
1: 축구협회에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각종 경기단체가 우리도 운동장 지어달라 그리고 사무실도 줘달라.
6: 예.
1: 뭐 이런 것들 민원이 들어오니까
6: 예.
1: 국가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6: 예.
1: 그래서 그 조항이 거기에 적용이 됐는데 국비를 지원 신청할 때는 사무실하고
6: 예.
1: 회장실이 없었어요.
0: 아 노종면 의원이 제기했던 그 부분이었군요.
6: 예.
1: 그거는 이번 사건이
6: 예.
1: 아마도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6: 예.
1: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예.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6: 예.
1: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법적으로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 물어야 될까요?
1: 예를 들어서 국가를 속인 거 아닙니까?
6: 예.
1: 근데 그게 문체부 감사에 거의 지적이 돼 있어요.
6: 예.
1: 지적이 돼 있는데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도면이 정부의 그 국비를 신청할 때
6: 예.
1: 도면과 그리고 실제로 설계 도면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도면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6: 예.
1: 그렇다면 그거는 형사법으로
6: 네.
1: 뭐 얘기할 수 있는 뭐 그 근거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6: 예.
1: 그렇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라면
6: 예.
1: 그건 수사기관에
6: 예.
1: 의견을 전달하지 않겠어요?
0: 여야가 합의한다면?
1: 지난번에는 작년에 국감도 했고
6: 예.
1: 그죠? 그때도
6: 예.
1: 청문회를 했는데
6: 예.
1: 여야가 합의를 한 듯 하다가
6: 예.
1: 막판에 가서
6: 예.
1: 그것이 또 의견이 달라져가지고
6: 예.
1: 그게 넘어갔었죠.
6: 예.
1: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 축구에 월드컵까지 연결이 되면서 흑역사를 예. 만든 겁니다.
0: 예. 방송 중에 또 우리 교수님께서 뭐 특검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 정도까지 손 가야 된다?
1: 저는 특검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0: 아.
1: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지금 청문회를 하는데
0: 예.
1: 거짓말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거짓말
1: 저는 그렇게 의심을
0: 아.
1: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오늘 굉장히 그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크린스만을 누가 선임을 했느냐. 그런데
0: 예.
1: 정부에서 감사를 해서 그것을 탑단 방식으로 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0: 예.
1: 지금 정몽규 회장은 계속 빙빙 돌리고 있잖아요.
0: 인정하지 않고 있다.
1: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고.
0: 예.
1: 그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대학 입시를 보는데 지원서도 안 냈어. 면접도 안 했어.
0: 예.
1: 근데 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홍명보 감독권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을 해야 되고.
0: 예.
1: 그 다음에 지금 28가지 비의 사실 중에서 또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한축구협회 비상임 이사 28억을 지불했습니다. 28억을.
0: 예.
1: 그건 대한체육회 규정이 있습니다. 상위단체에.
0: 예.
1: 어떤 규정이냐면 모든 경기 단체는 비상임인 이사일 경우에 고정급여로 형식으로 돈을 지급할 수 없다. 자문료 성격으로도 고정급여를 줄 수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0: 예.
1: 정문규 회장 오늘 청문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지급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아마 이 청문회가 끝나면 지금 몇 가지 사안들은 아마 형사법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0: 예.
1: 그리고 또 종로경찰서에 작년에 이미 고소고발됐던 것이 캐비넷에 잠자고 있던 것이 지금 그 긴급히 말이죠.
0: 예.
1: 스포트를 하면서
0: 예.
1: 올리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0: 예.
1: 전력 강화 위원들을 포함을 해서 지금 그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얘기들이 지금 들리는 것을 보면 상당 부분 아마 지금 수사에 대해서 그 피치를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아까 교수님이 초반에 오늘 청문회를 보시면서 느꼈던 게 뭔가 좀 다 짜고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오늘 이제 그 와중에 청문회 와중에 문체위 수석된 그 한 윤용근 의원이라는 분이
1: 네.
0: 정몽규 전 회장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포착이 돼서 기자들이
1: 그렇죠.
0: 기자들이 이제 그걸 또 찍었어요.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는 이제 나가고 있는데
1: 네.
0: 회장님 그 윤용근 의원입니다. 어제 뭐 정선배님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더 잘해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 보냈고
1: 네.
0: 정 회장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몽규 드림. 해갖고 오후 1시 35분에 서로 문자 교환했네요. 청문회 끝난 게 3시였으니까
1: 네.
0: 끝나기 전에 또 그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 거 아니에요, 지금.
1: 저거는 네. 제가 볼 때는요.
0: 예.
1: 정말 오피니언 리더로서
0: 예.
1: 정말로 부적절한 것이죠.
0: 아.
1: 저 지금 사진 한 장으로 정몽규 회장에 대한 인성이나 도덕성이나 그리고 축구협회 지금 행정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0: 예.
1: 그 공정성에 대한 문제에 아 이런 사람이구나
0: 네.
1: 라는 이미지를 더 아주 나쁘게 하는 결정적인 전 증거로 보거든요.
0: 예.
1: 정말 화가 납니다.
0: 아니, 저거는...
1: 왜 스포츠를 존중하나요?
0: 아니...
1: 저는 평생을 스포츠를 했어요.
0: 예.
1: 저는 선수 생활하는 20여 년 동안 퇴장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늘 저는 가장 중요한 룰에 입각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왜 룰을 안 지키죠? 더군다나 대한축구협회는 공공적인 그런 성격이 갖고 있는 체육단체이고,
0: 예.
1: 거기 수장인데,
0: 예.
1: 근데 이것뿐입니까? 이번,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한 의원이 질문을 했죠.
0: 예.
1: 50억을 기부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0: 매직의 숫자 50억. 매직 넘버 50억이라는 얘기가 예. 나왔는데. 의원이?
1: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30억
0: 예.
1: 얘기를 해요.
0: 예.
1: 그거는 이번 월드컵에서 이기면 32강 가면 얼마 주고 뭐 그 얘기로 이렇게 방향을 바꿉니다. 그 50억이 뭐냐면 제가 당사자입니다. 회장 선거하는데 투표 전날
0: 예.
1: 종목 회장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그 천안축구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50억을 기부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0: 예.
1: 저도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신발 뭐 고무신 선거를 하느냐.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상황에서 발표한 당일날 허정무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어요. 선거에 대해서 이게 불공정하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또 인용이 돼서 선거가 늘어졌죠.
0: 예.
1: 그 예를 들어서 그날 선거, 그 다음날 선거를 했으면
0: 예.
1: 표가 이렇게까지 큰 죄로 벌어지질 않았었을 겁니다. 자기가 불리하니까. 그렇죠. 50억 내겠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0: 그 50억을 냈어요?
1: 안 냈죠.
0: 아니, 뭐죠? 아니, 그리고 이분이 또 사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그 오너
1: 지난번에 시험. 여기서 얘기했네. 하도 요즘에 방송을 많이 했죠. 예. 정몽규 회장이
0: 말씀하셨어요.
1: 이렇게
0: 네. 말씀하셨어요.
1: 네 이번에 예. 그죠? 그 연임을 하는 거에는 카르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축구인들의 카르텔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차관 출신 네 사람이 예. 정문기 회장하는 동안 계속해서 상근 부회장, 실무 부회장.
0: 아, 그 부분을 말씀 안 하셨었어요.
1: 네, 예. 그 부분은 또 얘기를 했더니 예. 그것이 이제 이슈화 돼가지고 아하. 오늘 그 김정배 부회장 직전에 예. 그 차관했던 분이 예. 오늘 저 증인들이 이제 불려 나왔죠. 그런데 정문기 회장이 오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더라고요.
0: 예.
1: 네 사람의 그 지금 고위 직에 있었던
0: 전직
1: 차관이나 차관보. 예. 이 사람들이 협회 와서 일했는데 급여를 안 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배 회장은 뭐 2억 넘는 또 뭐 이런 추정을 해서 뭐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아니 돈을 안 준다고요? 예, 네, 뭐 연구비 형식이든 그렇죠. 자문료든 예. 그런 예. 식으로 안 줬을까요? 그것이 국세청에서 그거 금방 밝히려고 의심만 가지고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예.
1: 저는 의심되어진 그래서 참 야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할까? 왜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그렇게 털고 가는 게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홍명보 전 감독 이제 아까 배현진 의원 질의 과정도 보셨는데 이제 빵집 면접 특혜 뭐 자격 논란 뭐 이런 등등이 좀 언급이 됐는데 홍명보 감독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홍명보 감독은 자격증에 대한 얘기는 예. 과거에 같은 예.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0: 아 그랬나요? 네, 그 특혜였다.
1: 당시에,
0: 특혜였다.
1: 특혜였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0: 예.
1: 어, 근데 뭐 가서 어, 선수를 가르치는데 합류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 지금 오늘 어, 사실은 청문회에서 나와서 어, 국회의원들이 축구를 잘 모른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0: 예.
1: 아,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도 보고 있고.
0: 예.
1: 그렇죠. 축구인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예. 그래서 어, 지도자 자격증을 포함을 해서 홍명보 감독이 얘기했듯이 아, 빵집에 와서 그래서 나는 축구 앞에서 결정을 해서 나는 뭐 부탁한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연봉을 뭐 많이 달라는 어, 뭐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0: 예.
1: 어, 그런데 어, 홍명보 그 지금 감독은 직전 감독이죠. 2014년도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경기를 그 치르면서 아주 어 국민들한테 그때도 큰 실망을 안긴 지도자 아닙니까?
0: 예. 근데 오늘 이제 그 증언 중에 남아공전 얘기했을 때 그 손흥민, 이재성 선수 제외한 거는 전술적인 요인 때문이었다. 선수들과의 갈등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선수 출신이시니까 딱 보면 안다.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늘 청문회에서 그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1: 어,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요. 예. 다 밝혀집니다.
0: 시간이 지나면
1: 어, 그렇죠.
0: 유튜브를 통해 선수들이 솔직하게
1: 아, 시간이
0: 야.
1: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학자니까
0: 예, 예.
1: 설문지 기법으로
0: 예.
1: 어, 선수들에게
0: 예.
1: 메일을 통하던 유럽에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0: 아.
1: 그래서 연구 어, 과제로 이것을 좀 자료를 확인하니까 성실하게 예. 좀 응답을 해달라고
0: 예.
1: 그 설문지를 해서
0: 예.
1: 이번 월드컵에 부진했던 것들에 대해서 항목을 한 40 종류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까? 뭐 이 생각도 아~ 했었어요. 어,
0: 예.
1: 왜냐면 홍 감독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0: 예.
1: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어, 뭐 그런 생각도 그 불현도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얘기가 나오죠.
0: 시간이 지나면.
1: 아, 그럼요.
0: 그 진술은 어떤 선수들의 육성을 통해서나 혹은 솔직한 자리에서 이제 그때 그 마음.
1: 예를 들어서 예. 뭐 같은 팀에 있는 친구나 동료나 같이 예. 축구했던 사람들, 부모,
0: 예.
1: 그리고 자기를 또 가르쳤던 지도자.
0: 그런데
1: 뭐 축구에서는 다 얘기 나오는 것은
0: 예.
1: 어,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 간의
0: 예.
1: 긴장 관계에 대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0: 어.
1: 설랑설래했던 그 내용이 사실이거든요. 아버지까지도 또 연결이 돼 있었고.
0: 아버지?
1: 네.
0: 예. 네. 박지성 선수 얘기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 이분이 이제 K축구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근데
1: 네.
0: 이제 최근에 했던 말 중에 주목되는 건 축구협회 선거인을 만 명으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 자,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0: 예.
1: 이 지금 선거인단 늘리는 거는 혁신위원회에서 형식은 네. 밟고 있지만
0: 예.
1: 사실은 그 기초는
0: 예.
1: 유승민 회장이 대한체육회장 될 때 공약사항이었었어요.
0: 아,
1: 그래서
0: 예.
1: 대한체육회의 선거인단을 정확하게 41배 늘리는 것으로 이미 얼마 전에
0: 예.
1: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통과가 됐고요.
0: 예.
1: 그리고 어, 축구협회 지난번 회장 선거 때는 192명이 선거인단이었었거든요.
0: 예.
1: 근데 어, 축구협회 정관상으로는 최대 300명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한체육회의 그 지금 정관을 개정한 거
0: 예.
1: 41배를 적용하면 그렇죠. 300명이면 몇 명입니까? 12,000명이 좀 넘겠죠.
0: 예.
1: 그 숫자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법인 내에서. 어,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 그 이해관계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직선제 얘기를 했었죠.
0: 맞습니다.
1: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선제 얘기를 했으니까.
0: 예. 예.
1: 그렇다면 만 한 배를 늘려서 만 명이 넘는 숫자로 하는 것이 직선제인가? 그것도 간선제죠. 간선제 아니에요?
0: 사실상.
1: 어, 사실상.
0: 예.
1: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지난번 축구협회장 선거 때 80몇 프로를 정몽계장이 갔는데
0: 예.
1: 이번에도 카르텔이 경과된 걸 다 또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죠. 지방축구협회장. 그죠. 상식으로 판단하기엔 좀 그렇죠.
0: 예.
1: 점잖게 얘기하면.
0: 예.
1: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 어, 저, 예, 하지 않았었습니까?
0: 예.
1: 그렇다면 카르텔이 작동이 된다면. 자.
0: 결과를 가질 것이다.
1: 어, 보세요. 17개 시도협회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K1에 12개 또, 어, 그, 대연들이 있어요.
0: 예.
1: 거기에 곱하기 20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초, 중, 고, 대학, 여성연맹, 풋살연맹, 뭐 이런.
0: 예.
1: 축구협회 산하기관들이 있어요. 프로축구연맹도 거기 들어가고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0: 예.
1: 그러면 그거를 선거인단

0: 1만 명은 늘어난다고 했을 때 192명이나 1300명이나 13000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세등등한 겁니다. 기세등등하죠.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하자. 축구협회도 회장이 고리 사항이니까 60일 내에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었습니까?
1: 예.
0: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선거 인단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혁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대한축구협회의 전무이사와 또 프로축구협회 사무총장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금 선거 인단에 대한 조정, 그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별로 감독, 선수, 심판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포함을 시킬 텐데요.
1: 예.
0: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1: 그 부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특검이 필요하다 말씀을 굉장히 인상이 좋게 들었는데 아무튼
0: 아, 지금 특검이요.
1: 아니, 여기 마무리해야 됩니다.
0: 재정적인 문제도 들여다봐야 되고
1: 아하.
0: 지금 13년 동안 하는 동안
1: 예.
0: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있는데도 왜 축구협회 매출은 제자리인가?
1: 그 질문을 해야 한다.
0: 그렇죠.
1: 취지로 듣겠습니다.
0: 광고비 뭐 입장권요? 네,
1: 네 갑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유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 세일. 그린 그레이 호박 2파운드 99센트. 백도 싱글박스 27불 99. 수박 4불 99. 가주산 한국포도 3파운드 9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0일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엔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성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 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비가 와서 기운이 좀 떨어졌다고는 해도 이 더운 것들은 막 후텁지근하실 거예요. 오늘 날씨를 보니까 썬더스톰이 오후에도 있고요. 간간이 또 비가 오락가락하는 이런 7월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7월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와, 시간 정말 빠르죠? 주말은 아직 좀 멀어 보이고 몸은 나른해지고 아이고 언제 주말이 오나 하면서 겨우 버티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목요일이 어떤 날인가요? 이 일주일이라는 이 마라톤 같은 긴 코스에서 마지막 스퍼트를 올려야 되는 그런 또 멋진 날이 또 목요일이죠. 왜냐면 또 오늘 하루만 또 한 발만 딱 내디면 내일은 또 기분 좋은 금요일 주말이 바로 코앞이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점심 드시고 혹은 점심 드시러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지친 어깨를 제가 쫙 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지저지 우리 애청자님들의 든든한 점심 충전소 7월 30일 목요일 1시에 음악다방입니다. 사실 오늘 목요일은 주말을 좀 맞는 마음으로 신나는 댄스곡 그리고 락 음악들로 채워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날씨가 오늘 비가 내려서 오늘은 좀 운치 있는 곡들로 주말 기분을 좀 미리 내보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주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일 금요일은 펑키 음악들 또 업템포 음악들로 신나는 불금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K라디오 라이브를 통해서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어서오세요. 환영이고요. 특별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희 K라디오 US 저희 K라디오 홈페이지로 오셔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앱으로 스트리밍으로 들으시면 더 깨끗한 음질로 예, 성훈이와 함께 1시간 즐거운 음악과 이야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반가워하실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The Kids on the Block. Tonight.

아,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노래로 아주 전 세계를 팬덤을 몰고 다녔던 그런 또 다섯 멋진 청년들. 지금은 다 멋진 중한 또 중년들이 또 됐어요. 네, 뉴키천더블 오랜만에 들어본 투나잇이었습니다. 네, 저희 한시 음악다방 단골 손님들이십니다. H마트.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에스타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정보 그리고 기간까지 안내해드리고요. 어쨌든 무료고요.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그 속 깊은 이야기들, 어려운 이야기들, 그 마음들 진심으로 들어드립니다. 에스타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으로 24시간 365일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비데도 있고요. 안마의자도 있는 거 아세요?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검색창에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잘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 동충하초와 산삼까지 더해서 더 깊은 효능.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 에너지 야엘 네가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되돌리겠어요, 시간을? 하지만 야엘을 통해 여러분의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 전화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드디어 오픈했어요. 뭐가요? 아, 뭐냐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뉴욕 최초의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굉장히 어렵네요. 아, 무엇보다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또 반가운 건 당구장도 동시에 또 오픈을 하셨다고 해요. 자,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에 있고요. 이름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간단하죠?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다고요. 전화번호는 929-766-0088번입니다. 아, 오늘 음악을 딱 맞춰서 끝냈네요. 자, 미연님. 성원님, 혼방하시네. 네, 그렇습니다. 혼방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주, 네, 우리 짝꿍 영아씨가 휴가라서 제가 오늘은, 그리고 내일까지 제가 혼자 방송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이렇게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힘이 엄청 납니다. 자, 우리 명수님도, 아유, 요즘에 퀴즈가 마음같이 잘 안 돼요. 아유, 오늘은 잘 맞춰야 될 텐데 하셨는데, 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자,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나저나 이번 주 음악다방 주간 베스트 사연 오늘 2시가 오늘 마감입니다.
자, 지금 벌써 보내주신 분들, 기발한 상상력으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2시까지 마감이니까요. 아직 깜빡하셨던 분들 계시면 얼른 사연 준비하셔서 음악다방 저에게 쪽지를 보내주세요. 자, 이번 주 주간베스트 주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무인도에 갇히게 된다면 가져갈 세 가지입니다. 무인도에 갇히게 된다면 가져갈 세 가지. 불, 물, 라면. 아, 이렇게 심플한 거 말고 좀 기발한 상상들을 펼쳐주셔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동물이든, 어떤 물건이든 백화점을 통째로 다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가지로 마치 방탈출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궁리를 하셔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요 세 가지로 무인도에 여러분의 멋진 그 공간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김치 없이 못 사시는 분들 김치냉장고도 필요하실 거고, 어쨌든 무인도에도 전기가 없어도 태양은 있단 말이죠. 태양은 있단 말이죠. 태양은. 그러니까 태양열로 뭔가 할 수 있는 뭐 어떤 거. 그리고 뭐 의사를 구하진 않았습니다만 백종원 씨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누구든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가져가는 이유는 뭐 이만저만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잘 이렇게 다듬어서 내일 주간베스트 특집 때 재미나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엉뚱하고 기발한 사연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특별히 지난번에 살짝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한시의 음악다방에 관련된 뭔가가 들어가면 수상 확률이 기가 막히게 올라간다. 그건 뭐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심사를 저희가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쉽네요. 예. 여러분이 카톡으로 재밌었다 하고 공감해 주시는 그 분이 주간베스트의 1위를 하시게 됩니다. 재밌는 사연 보내서 또 우리 방송도 타시고 또 내 사연이 라디오에서 DJ가 직접 읽어주는 그런 기분들도 만끽하시고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방송이 또 두 배 세 배 재밌죠. 그리고 그중에 1등을 이제 하시게 되면 살림장만 하실 수 있는 H마트 상품권을 댁으로 또 우송해 드립니다. 자, 살림도 장만하고 추억도 만드는 음악다방 주간베스트 사연. 이번 주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 뭐든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의 신박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네, 우리 관광님도 또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동안 주간베스트 장원을 하셨는데 이번주 3주 그랜드슬램에 또 도전하시는 사연을 또 멋지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우승을 기원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노래.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2: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5: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8: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9: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8: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9: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10: 빔덴탈.
9: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자, 우리 K레독 특별히 한시의 음악다움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복을 통째로 받으세요. 자, 그래서 준비한 복을 드리려고,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한 그런 시간이죠. 자, 나른한 목요일 오후, 아, 주말은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의 약간 한 주간의 스트레스 때문에 굳어있는 그 뇌를 말랑말랑하게 젤리처럼 이렇게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드리는 목요 퀴즈쇼 시간. 자, 오늘도 성훈이가 칼을 갈듯이 밤사이에 열심히 준비한 퀴즈 세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도 세 개죠. 네, 정답 세 개. 그때그때 문제를 푸시면서 바로바로 정답을 주시면 돼요. 한꺼번에 몰아서 안 주셔도 됩니다. 두 번이죠. 총 두 번을 들려드려요. 자, 첫 번째 퀴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여러분의 순발력이 필요한 넌센스 퀴즈입니다. 넌센스 퀴즈.

잘 들어보세요. 달리기를 했어요. 내 앞에 2등이 달려고 있는데 내가 그 2등을 확 제꼈어요. 그럼 나는 몇 등일까요? 달팽이도 아니고 뭐가 확 지나갔죠? 뭐라고? 좀 하실 텐데. 달리기를 했어요. 내 앞에 그 달리기에서 2등이 막 달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2등을 확 제꼈어요. 그럼 나는 몇 등일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게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네, 이렇게 정답을 그냥 툭툭 던지시면 돼요. 미연님 잘하고 계세요. 추억의 소리를 찾았어. 아, 약간 좀 준비한 거랑 다르네. 잘 준비했는데. 자, 지금부터 옛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오디오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하는 게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이 소리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0: 뭘 집어넣는 소리고? 뭔 소린가요, 이게? 자,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정답을 맞춰 주세요. 정답이 아무도 안 올라오네. 뭔가를 집어넣고요. 이 소리는 무엇일까요? 뭘 가는 소리 같기도 하죠. 네, 뭔가 집어넣고 가는 소리 같아요. 뭔가 가는 소리 같아요. 뭔가 집어넣고 막 쟁여서 축축축축 이렇게 눌러서 쟁여놓고 그 다음에 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두 번째 퀴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퀴즈는 미국을 알자! 미국을 알자! 상식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바로 미국의 상징이 되어버린 조각상이 있죠. 그렇죠.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자유의 여신상. 참 뿌듯하게도 이게 또 딱 뉴욕에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물건이고 또 조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자유의 여신상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죠. 자유의 여신상이니까 여자잖아요. 자,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양국의 우정을 담아 선물한 것이죠. 근데 이 자유의 여신상은 빈손이 아니에요. 양손에 어떤 물건들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도 뭔가를 들고 있고 왼손에도 뭔가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의 여신상이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왼쪽이 아니라 자유의 여신상으로 볼 때 본인, 자유의 여신상 본인의 왼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뭘 들고 있는 걸까요? 아, 물론 뭐 얼마든지 검색해서 찾으셔도 됩니다. 대신 객관식이에요. 지난주처럼 똑같이 정답과 함께 이 정답이 몇 번에 있는지까지 1번, 2번, 3번, 4번 이 네 개 중에 몇 번에 있는지까지 맞추셔야 정답이 됩니다. 찍힙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네, 니나가 불러주는 99 Red Balloons 노래 듣고 돌아와서 퀴즈 한 번 더 힌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음악다방 목요일이에요.

아유,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신나네요. 네, 네나의 99 Red Balloons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목요 퀴즈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목요 퀴즈쇼의 장원, 오늘 1등을 하신 분, 네, 주로 많은, 가장 정답을 많이 잘 맞추신 분이 보통 이제 장원을 하시죠. 네, 장원을 하신 분, 한 분께는 건강을 선물해드리는 올게닉 원에서 드리는 오늘 선물이 바뀌었는데요. 추어탕 1인분 두 팩 혹은 오이냉국, 남이 해주는 오이냉국, 안 끓이셔도 돼요. 오이냉국 2인분 두 팩 혹은 청국장 두 팩,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끓여만 드시면 되는, 네, 그런 선물들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매장에 가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시의 음악다방, 우리 단골 손님들이십니다. H마트.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죠.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 50% 할인해드리고요.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여름 멋쟁이 될 수 있는 거죠. 프러싱 유니온 여성복 최대 여기도 75%까지 할인돼서 여름 멋쟁이 되실 수 있고요. 국보이불 유니언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아우 여름에 또 잠자리 불편할 때 이불 중요하잖아요.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여름 침구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번입니다.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알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이죠.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까지 즐길 수 있는, 믿고 드실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원과 함께하세요. 플러싱 노던 블루버드 154-08, 문의 전화는 929-845-0958. 바로 이 올가닉 원에서 한식 음악다방 목요 퀴즈쇼 제공을 선물을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목욕 퀴즈쇼. 오늘, 퀴즈 3개. 다시 한번 문제를 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달리기를 했어요. 달리기를 했는데 내 앞에 2등이 달리고 있습니다. 2등이. 근데 그 2등을 내가 그냥 확 제껴버렸어. 막 달려가지고. 그럼 나는 몇 등일까요? 그냥 달리기를 막 정신없이 막 달리고 있는데 내 앞에 딱 앞에 그 2등이 딱 달리고 있네. 요 녀석을 내가 확 따라잡았네. 그럼 나는 몇 등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아, 어렵지만 한번 참여를 해봅니다 하시면서 우리, 네, 우리 메리골드님, 네, 아마 참여해 주셨어요. 잘 풀어주셨습니다. 네, 잘 풀어주셨어요. 네. 자,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추억의 소리를 찾아서. 이 제목에서 여러분 느끼실 수 있듯이 이게 좀 옛날 물건이에요. 이게 옛날 물건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 이 추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소리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여기다가 막 집어넣고 요 뭔가 가는 거죠. 이 가는 소리죠. 이게 가는 소리잖아. 뭔가 집어넣고 잘 쟁이고 갈고. 자,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하는 게 오늘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인데 대부분들 잘들 맞춰주셨어요. 역시 우리 청취자님들의 추억의 소리기도 하고 힌트를 조금 드리면 옛날 저희 집에도 네 이게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직접 이걸로 집에서 그 왜 간의 수공업이라고 하죠? 네, 뭔가를 집에서 만들어내는 거를 보면서 자랐고요. 요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날 저녁에 바로 먹기도 하고 혹은 또 뭔가를 위해서 준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방앗간도 좋지만 집에서 이렇게 만들면 일단 안전하고 안전하잖아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정말 올게닉이죠. 저한테 정답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답을 못해드리고 그거는 이렇게 정답이라고 확신하시면 그거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옛 소리를 찾아서 퀴즈였고요. 세 번째 퀴즈. 아, 2번 소리 퀴즈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힌트를 조금 더 드리면 이 2번 정답에 관련된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한국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여기에 그 유아인 씨가 나와서 그 유명한 대사 있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그 어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미국 상식 퀴즈요. 네, 드디어 이제 정답이 막 올라오네요. 자, 세 번째 퀴즈는 자유의 여신상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요 자유의 여신상 왼손에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가 오늘의 퀴즈의 정답이죠. 힌트를 좀 드리면 양손에 다 들고 있습니다. 양손에 다 들고 있는데 왼손에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날짜 1776년 7월 4일이 로마 숫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하는 게 힌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알아도 1번, 2번, 3번, 4번 그 4개 중에 어디에 정답이 들어있는지까지 맞춰주셔야 돼요. 1번 정답, 2번 정답, 3번 정답, 4번 정답. 즉, 찍기입니다. 찍기. 정답을 아셔도 번호까지 정확히 맞춰주셔야 정답이 된다는 점. 네, 오늘 퀴즈 정답 장원 한 분께는 아까 말씀드린 올가닉원에서 드리는 네, 올가닉 제품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여러분 선택하셔서 가져가실 수 있는 네,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 저희가 선물로 드릴게요. 스탠다드 발루의 True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한시의 막대방 목욕 퀴즈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자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

Sid Show. 자, 정답 개봉 박두 시간입니다. 자, 정답을 전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속여보려고 했는데 1번 넌센스 정답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전원 다 2등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왠지 2등을 딱 지켰으니까 내가 1등일 것 같잖아요.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2등 앞에 1등이 뛰고 있죠.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1등이 될 것 같지만 2등을 지켰으니까 그 앞에 1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퀴즈의 함정이었습니다. 오늘 정답은 2등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추억의 소리 퀴즈 정답은 바로 맷돌 소리였습니다. 네, 맷돌에 콩 가는 소리까지 정확하게 맞춰주신 분도 계신데 네, 이렇게 구멍에다가 집어넣고 쫙 이렇게 돌리면 쫙 갈아져요. 아, 너무 신기했어요. 네, 이거 고추 가셔서 고춧가루도 만드시고 미숫가루도 만들고 콩 집어넣어가지고 두부 만들어서 이거 바로 집에서 만든 두부로 바로 손두부잖아요. 그걸로 또 저녁에 두부 끓여가지고 먹었던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네, 정답은 맷돌 소리 정답입니다. 맷돌 소리 많은 분들이 다 잘 맞춰주셨고 맷돌에 뭘 갈고 있는지까지 맞춰주신 분도 계시고 대단합니다. 그 베테랑의 그 어이가 없네에서 이 어이가 맷돌을 그 돌리는 나무죠. 그 나무. 그 나무가 없으면 맷돌을 손으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이가 없다는 말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거죠. I believe, 자, 세 번째 정답. 세 번째 정답. 많은 분들이 정답을 다 맞춰주셨는데, 아, 번호가 문제죠. 오른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고요. 네. 왼손에는 독립선언문을 들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 독립선언문, 네, 다 정답입니다. 우리 독립선언문 맞춰주신 분들께 박수 드릴게요. 혼자 박수 치니까 썰렁하네요. 자, 문제는 이제 번호죠, 번호. 아, 이제 이게 벌써 3주째 제가 퀴즈를 드리는데, 대충 이 방송 애청자님들은 이 정도 되시면 이제 제가 몇 번에다가 정답을 두는지 거의 좀 파악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참 여전히 이 어렵죠, 그죠? 네. 맞아요. 정답은 왼손에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독립선언문이 정답입니다. 왼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1번 횃불에 불 붙일 라이터가 1번이었습니다. 2번, 2번은 메뉴판.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이라고 적어주신 3번, 3번, 3번은 한인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4번 독립선언문이 객관식 3주 내내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제가 방송 마치고 그 온라인 상품권 한 분께 제가 축하 인사와 함께 제가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퀴즈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K-Radio 게시판입니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숍,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로써 2시의 비타빈의 시그널송은 여러분들 절대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 번 반복됐어요. 요즘은 영화보다 영화밖에 이야기가 더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배우 황정민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관심을 또 영화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뭐 아직은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뭐 섣부른 판단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세상은 늘 이런저런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어떤 이야기는 금세 지나가고 또 어떤 이야기는 올해의 기억으로 남죠. 그리고 벌써 7월도 오늘을 포함해서 이틀, 내일이면 7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자, 시간이 참 빠르죠. 뜨거운 여름도 또 어느새 한 페이지를 넘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2시의 비타민은 여름처럼 싱그럽고 시원하게 그리고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보겠습니다. 7월의 끝자락, 비가 촉촉히 내렸다가 그쳤다를 반복하는 목요일.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조금 더 가볍고 상쾌해지기를 바라면서 김전의 2시의 비타민 오늘도 상큼하게 시작해볼게요. 마이티 마우스가 문을 엽니다. 톡톡.

여러분의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유혹한 유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수다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 주실 분을 기대하면서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 보실게요. 자, 휴대폰은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페이지 화면을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자, 그랬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쯤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하시고요. 껌뻑껌뻑 하고 있는 커서 옆에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 치시고 검색. K-R-A-D-I-O-U-S. 자,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은 친구 추가 눌러주시고요. 거기에 신청곡 사연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돋보기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후에 충전소 2시의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점들은 다 하셨겠죠?

우리 청취자님께서 유튜브 보고 계셨나 봐요. 지연님 오늘 엄청 말라 보이네요. 어머나. 그래요? 다이어트 하셨나요? 특별히 한 건 없는데요. 무슨 효과일까요? 뭐지?

여러분, 뽀뽀 좋아하세요? 뽀뽀. 진짜 어릴 때는 대놓고 뽀뽀뽀 노래를 하면서 그냥 대놓고 이런 뽀뽀뽀 노래를 하면서 뽀뽀 애호가라고 자칭을 했었죠. 자, 지금은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저는 뽀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세상에는 별의별 기네스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뽀뽀예요, 뽀뽀. 그것도 그냥 뽀뽀가 아닙니다. 그냥 뽀뽀인데 신기록 기네스까지 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뽀뽀이냐? 브라질의 의사 부부가요, 30초 동안 볼에 뽀뽀를 무려 195번을 했답니다. 30초 동안 195번. 아니, 그거를 또 누가 세고 있나 하실 텐데 이걸요 진짜 셉니다. 기네스 심사위원이 이 초고속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프레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요 뽀뽀는 인정, 요거는 인정이 안 된다, 요렇게 제대로 다 확인을 한다고 해요. 한 번이라도 입이 제대로 안 닿으면 무효. 뭐 이 정도면 거의 스포츠 VR 판정이죠. 더 재밌는 건요, 이 부부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린 이제 일본 커플이 갖고 있는 1분에 277번 기록도 깨겠다 하고 선전포고를 했다고 해요. 뽀뽀를 그 이기고 싶은 마음이 굉장하시네요. 사랑이겠죠? 나는 사랑도 연습이 필요한 건가 싶기도 하고 또 기록을 위해서는 훈련하는 시대가 온 걸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사랑이 아니라 거의 인간 탁구채 수준 아닌가 싶은데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핑퐁 핑퐁.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제대로 그 거리 힘 조절 안 하면 부딪혀서 많이 아플 것 같기도 하고 뽀뽀를 하는 사람도 뽀뽀를 당하는 사람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턱관절이 무사한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들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커플임을 증명했다면서 당당히 웃으면서 엄청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 뜨거운 여름철 지치지 않는 열정의 나라답게 자, 이 브라질 커플의 기록을 향한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라디오 듣다가 옆자궁에게 뽀뽀 막 해보려고 그러시는 분들 계실까요? 뭐 괜찮아요. 그렇지만 안 하던 거 갑자기 한다고 부디 뭐 서로 얼굴 붉히고 서운해하고 이런 일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0: 오늘도 변함없이 2시의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더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 번으로 연락주세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생각나는 전화가 에스더하재단에 전화를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 전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특별한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입을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비전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겨보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해보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도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2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시없는 수박게당 5불99, 파 5번들당 1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훈제오리 팩당 8불99, 양념 목동심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그렇죠. 배우 황정민 씨 둘러싼 이야기들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초에 6번씩 볼에 뽀뽀를 하며 기네스 기록을 세운 브라질 부부. 두 기사가요.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또 공통점이 하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바로 누군가를 향한 어떤 뜨거운 좋아하는 마음, 뜨거운 열정. 열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좋아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좋아하는 마음, 그 열정이 커도 한 가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열정 안에서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한가?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자, 어느덧 7월도 마지막 하루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조금 속도를 늦추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주파수에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정한 눈빛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 또 함께 웃는 짧은 시간, 어쩌면 그런 순간들이 올여름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최고의 기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을 앞둔 오늘, 내 에너지뿐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행복까지 함께 충전하는 타임, 뮤시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게요. 모든 게 그냥 좋은 쪽으로 잘 풀려나갔으면 좋겠어요. 노래처럼 말이죠. 홍대광 잘 됐으면 좋겠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구백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올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면과 베이사이드 B1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 삼계탕과 들깨 녹두 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이제는 리셋하자. 피부를 다시 설계하자. 당신의 피부는 하루가 아니라 매일 새롭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야엘 천연 발효 화장품,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의 상위 1% 유기농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100% 원액,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 문의 718-500-3350, 201-500-335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유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그린그레이 호박 2파운드 99센트, 백도 싱글박스 27불 99, 수박 4불 99, 가주산 한국포도 3파운드 9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2: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좋다는 화장품을 바꿔도 잠깐뿐이고 또 조금만 지나면 또 다른 제품을 찾게 되는 일. 그래서 화장품이 쑥 쌓여있죠.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더 예민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바르느냐 보다 피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자, 화장품에 대한 기준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신 분이죠. 전화로 모셨어요. 야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야엘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대표님, 예전보다요, 이 화장품은 훨씬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 신기하게도 피부가 민감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많아졌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1: 요즘에 뭐 화장품 산업이 뛰어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요즘에는 여성들이 예전엔 먹거리 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굉장히 뭐 화장품 같은 데 별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잖아요.
0: 그랬죠.
1: 근데 뭐 지금 이제 120세 시대도 되고
0: 맞아요. 장수
1: 또 이제 여자 이제 살기 좋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여자나 남자나 이제는 오래 살면서 또 아름다워지기를 선호하면서 좋은 제품을 선호하다 보니까 많은 화장품 산업 그 자체가 케미칼 같은 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빠르게 이렇게 뭔가를 결과를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알다시피 뭐 약도 그렇고 뭐든지 뭔가를 섞으면 네. 이게 반응이 딱 나타나지만 그 나타나는 것이 온전히 내 얼굴을 본연의 얼굴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그 케미칼의 독성이 쌓이면서 네. 피부 보호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또 얼굴이 시간이 지나서 오래간만에 보면은 왜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나
0: 오래간만에 보면 헉
1: 네, 그 놀리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또 김지연 씨도 이렇게 저희 야외 제품 쓰는 거 아는데
0: 네.
1: 아니요 오래간만에 봐도 얼굴이 젊어지더라고요. 야외 화장품은 천연 우리들 몸도 그렇잖아요.
0: 네.
1: 먹을 때 먹거리도 가공식품을 먹을 때 딱 맛있는데 먹고 나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포가 노화되면서 몸에 합병증들이 생기잖아요.
0: 그렇죠.
1: 화장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화장품은 딱 쓰면 막 바로 뭐 하루 이틀 만에 드라마틱하게 확 바뀌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쓰고 한 몇 달 지나서 한두 달, 뭐 세 달, 네 달, 여섯 달 지나서 친구들 만나면 제가 네. 오늘 손님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0: 왜요?
1: 얼굴에 레이저로 얼굴 다 망가져가지고 저희 제품 뭐 이것저것 썼는데 진짜 네. 뭐 아유 그냥 돈 잃어버리는 셈 치고 한번 믿고 한번 사보겠다고 친구가 추천을 해서 데려왔는데
0: 아, 네.
1: 지금 한 4, 5개월 만에 봤는데 네. 얼굴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0: 와.
1: 사실은 레이저 잘못해서 이거 시큼시큼한 거 빼려고 오셨는데 그 위에 있는 이마에 주름까지 쫙 터졌더라고요.
0: 아, 진짜 그럴 때 정말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1: 네, 너무 좋죠. 그리고 그렇죠. 또 저희는 뭐 제가 뭐 화장품 외에도 건강식품들도 자꾸 업그레이드 하니까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뭐 이번에 동치마초도 이제 산삼을 넣어서 제가 더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사가신 손님들이 보통 뭐 많이 사가지고 가신 분은 원 플러스 원일 때 100화는 샀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지금 프로모션 끝나고 지금 새로운 제품이 들어왔는데 가지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제가 또 일일이 연락해서 그거 먹으니까 어떠세요 하면 효과 좋다고 그래도 제가 좀 바꿔드릴게요 하면 어떤 분은 이거 효과 너무 좋으니까 이거 드시고 나중에 또 다시 이제 사겠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실질적으로 어제 오셔서 제가 바꿔드릴 때
0: 네.
1: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장사가 될 수 있냐고 말씀을 계속 하는데 저희는 이제 물건을 팔아서 뭐 영리로 원래 회사라는 데가 영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영리를 위해서 물건을 팔긴 하는데 저희 모토 자체는 비영리 단체로 저희 선순환 구조로 팔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먹고 반드시 치료해야겠다. 이분이 반드시 바르고 회복돼야겠다. 이런 모토로 가다 보니까
0: 네.
1: 정말 계속 연구하고
0: 네.
1: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천연 재료를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제가 또 화장품을 좋아하고 저도 이제 노화되는 게 싫으니까
0: 그쵸.
1: 화장품을 듬뿍듬뿍 바르는데
0: 네.
1: 우리 아이들도 이게 어린 아이부터 어른의 이르까지 남자 여자 공용으로 다 쓰시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나쁜 제품, 나쁜 재료를 쓰게 되면 제 피부가 나쁜 걸 먹고 경피동을 통해서 유방암이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뭐 자궁암까지 내려가잖아요. 샴푸, 화장품들이요.
0: 맞아요, 그러니까.
1: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좋은 걸 만들어서 내가 쓰고 내 자식이 쓰고 또 소비자한테 더불어 나눠 쓰자는 그 주의이기 때문에
0: 네.
1: 제가 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은 아닌데 주님이 선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쓰고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희 제품은 정말 네. 써보셨죠? 어떠세요?
0: 그러니까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쓰고 네. 내 가족이 쓴다, 네. 내 아이가 쓴다라는 생각으로 제품을 만드시니까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원료 하나하나를 생각 안 하실 수가 없는 거고.
1: 네, 그렇죠. 네. 네,
0: 그리고 또 대표님 말씀 중에 이 피부를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 리셋, 야엘의 그 대표 문구잖아요. 리셋한다라는 그 그렇죠. 말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더 신뢰가
1: 왜냐하면 되고. 저희가 원래 화장품은 과학입니다. 뭐 아니면 다른 내용들 좀 있었는데 주기세포랑.
0: 네.
1: 근데 저 좋은 걸 또 따라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뭐 원래 옛날부터 뭐는 뭐 자구는 과학입니다 했기 때문에 뭐 그걸 쓰는 걸 뭐라고 할 수 없어서
0: 네.
1: 이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과학보다는 새로 설계한다는 내용이 진짜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아, 내 몸을
1: 손님들이 그래요. 아 보톡스는. 보톡스는 사용하면 사이드 이펙트도 있고 처음에는 듣는 것 같지만 자꾸 하다 보면 얼굴이 점점 더 쭈글쭈글해지고 기형되고 독을 집어넣으니까 아무래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뭐 비용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늘로 해서 뭐 수술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0: 네.
1: 필러도 있고 비용도 부담스럽고 부작용도 두렵고
0: 네.
1: 야외 화장품이 사실은 이제 많은 뭐 연예인을 쓰지 않기 때문에 광고비가 안 들어갔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뭐 인터뷰라든지 뭐 이런 모든 뭐 기사 이런 걸 제가 다 직접 하는데
0: 네.
1: 그런 거에서 제가 이제 인건비를 줄이고 광고비를 줄여서 제가 직접 공장을 해서 이제 중간 유통이 없이 거의 직접적으로 뭐 약국 한 단계만 다 거치니까
0: 네.
1: 정말 좋은 제품을 제가 직접 조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정말
0: 그렇구나.
1: 손님들이 대만족을 하고
0: 네.
1: 지난번에도 뭐 제가 뭐 레이저로 피부 잘못된 분들 이거 쓰시고 좋아졌다고 하는데
0: 네.
1: 정말 한번 믿어보시고 사용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사용하실 때
0: 네.
1: 저희 제품은 알다시피 아웃캐칭을 뚫고 들어가서 DNA 잠자는 세포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픈 것도 스스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치매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디가.
0: 그러니까
1: 바디가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스스로 깨어나죠.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깨어나게 돼 있어요, 몸 자체가.
0: 네.
1: 모든 기능 자체가. 자연 회복력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거를 이제 한번 잊어버리게 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면서 뭐 치매가 온다든지 뭐 중풍이 온다든지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을 다시 깨우시게 되면 새로워지는 거죠, 제 몸이요. 그래서 화장품도 정말 그게 아웃캐칭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메모리파면은 기저층 깊은 가운데 들어가 있거든요.
0: 네.
1: 우리 공진단도 세포 안으로 깊게 들어가야지 회복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바르실 때 절대 두드러거나 문지르지 말고 살짝 도포하듯이 올려놓으시면 스스로 회복되는데 이 화장품이 스스로 흡수해서 들어가게끔 해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요배를
0: 네.
1: 출시한 이유가 마지막에 요배를 살짝 도포하잖아요. 3종 세트 바르시고요. 살짝. 그때 이제 얘가 스킨을 니드샷이니까 스킨을 오픈 시켜서 이 3종 세트를 더 깊게 끌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이 빨간 이제 요배 리페어 부스트, 네, 요배 리페어 부스트는 거기 따끔따끔한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3종 세트가 들어갈 때 오픈을 시키면서 같이 내가 3개가 같이 제품이 미스트, 세럼, 크림, 요배 부스트 다
0: 네.
1: 주기세포잖아요. 얘가 내가 펩타이드, 시카 그리고 또 뭐 프로바이오틱. 왜냐하면 얼굴에 염증이 있으면 또 노화가 돼요.
0: 그렇죠.
1: 그 염증을 잡으려면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이 필요하거든요.
0: 네.
1: 몸에도 우리 유산균 필요한 거 아시죠?
0: 그렇죠. 유산균
1: 그 염증이에요, 몸 속에.
0: 네.
1: 예. 근데 먹는 유산균과 바른 유산균도 같이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스스로 안 깨어날 수가 없죠.
0: 네.
1: 아웃캐칭을 뚫고 근데 아웃캐칭을 뚫고 들어가서 얘가 재생을 해야 되는데 탁탁 두드리는 순간 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깥으로 끝났어요. 막 마사지로 문질러요. 문지른 순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그냥 수분크림을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뿌리는 거는 줄기세포 물이에요.
0: 줄기세포 물이요?
1: 세럼도 줄기세포를 담아놓은 거예요. 크림도 줄기세포고 이 요벨 부스트도 줄기세포 플러스 얘는 니들샷으로 피부를 끌고 들어가는 건데
0: 네.
1: 이제 낮에 이제 미스트, 저희 휴대용 미스트 있는데, 낮에 한두 차례 풀어주면, 저희 미스트는 얼굴을 이뻐 보이게 만들어요. 왜냐면 그 물 자체가, 그, 줄기세포고, 또 우리가 피부가 공기로부터 항상 접촉이 있잖아요, 낮에요.
0: 그렇죠.
1: 예, 근데 그 접촉 있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왜 접촉 있다 보면은 수분이 없으면 메마르면서 드라이드 주름이 가동주름이 생기면서,
0: 네.
1: 진짜 주름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그 수분을 최소화해서 그것을 주름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미스트를 뿌려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0: 네.
1: 선크림 같은 경우는 보통 3시간에서 한 뭐 4시간 정도면은 그 선프로텍션이 더 이상 프로텍션을 하지 않아요. 그건 일반적인 상식인데 모르는 네. 분들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방 안에는 항상 저희 거는 아시다시피 컨실러 역할하는 BB크림 SPF 38 그리고 쿠션 에어쿠션에서 딱 위에 누르면 나오기 때문에 퍼프가 아니기 때문에 더럽지 않고 꾹 눌러서 한번 쓰고 딱 끝나잖아요.
2: 그렇죠.
1: 두 개 믹스해서 바르시고 네. 다른 거를 가방에 그대로 넣어서 그리고 캐리어 미스트 요즘에 선물 많이 드리는데요. 가방에 같이 갖고 다니면서 낮에 뿌리실 때 이게 혈관을 뚫고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몸이 건강한 사람은 흡수가 빠르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흡수가 느리고 그리고 또 이 혈관을 뚫고 들어가다 보니까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소변에 거품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화장품이 피부를 젊게 하지만 혈관 자체를 클린 시켜줘요.
2: 네.
1: 네네. 그래서 가방에 갖고 다니면서 이 혈관을 뚫다 보니까 눈 있는 대로 바짝 뿌리다 보면 그게 뚫어지면서 또 따끔따끔한 느낌도 들을 수 있어요. 천연 재료들에도 아무래도 피부를 뚫고 들어가니까요.
2: 네네.
1: 그러면 눈 부분을 딱 손으로 가리고 다른 손으로 쭉 뿌리시고 그리고 네. 나서 일단은 쿠션을 바르고 나서 왜냐하면 미스트를 뿌리고 그 화장품을 바르면 화장이 밀려요. 근데 혹시 화장품 화장이 잘못된 경우는요.
2: 네.
1: 미스트 뿌리고 저희 쿠션을 뭐 비비크림을 싹 바르면요. 그 얼룩진 걸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2: 수정 메이크업 중요하죠, 여성분들.
1: 네, 수정도 가능합니다. 네네.
2: 그렇군요.
1: 그리고 뭐 낮에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더 두세 번 정도 뿌리면 뿌려보셨죠?
2: 그럼요. 건조할 때.
1: 네, 뿌리면은 굉장히 예뻐 보이고.
2: 예.
1: 네, 굉장히 좋습니다.
2: 맞아요.
1: 예.
2: 맞아요.
1: 네네네.
2: 그렇죠. 가방 안에.
1: 일반 화장품으로 진짜 생각하면 안 되고요.
2: 네.
1: 저희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이 너무 좋죠. 수분이 여기 있고 피부를 이제 촉촉하게 만들고
2: 네.
1: 피부 바깥으로부터 이제 수분을 뺏기지 않게 한다면 저희 화장품은 아홉 개 층을 뚫고 들어가서 피부 안을 재생시켜서 피부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젊음을 되찾아주는 제품이라 사실은 이제 보톡스라든지 필러라든지 레이저 같은 걸 이렇게 시술하고 싶은데 두려운 분들 또 돈의 비용이 부족한 분들한테 네. 조금 시선하고 있다보면 시장 자체가 다른 시장이에요. 이건 화장품하고 좀 다르게 접근하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야엘의 얼굴이시잖아요. 야엘 발라도 이렇게 좋으시군요. 이런 얘기를 늘 들으시는데 또 스트레스 네. 받거나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뾰루지 같은 것도 내고 그러실 텐데 뭐 어떤 그 꿀팁 같은 거 이런 거 있을까요?
1: 저희 제품을 처음에 썼을 때는 네. 일단은 저희가 아홉 개씩은 뚫고 들어가서 DNA를 리멤버를 기억해서 우리가 재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뒤져진 그 안에 우리가 어렸을 때 썼던 뭐 여드름 크림이라든지
2: 네.
1: 아니면 케미칼이 쌓여있는 것들이요. 바깥으로 노출되면서 배출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화장품 쓸 때 이제 간혹 안 그런 분들도 있는데 간혹 뭐가 난다는 분들이 있어요.
2: 네.
1: 그런 분들은 제가 추천하기를 소량으로 좀 시작하기를 추천드리고요.
2: 네.
1: 그리고 이제 얼굴이 뭐 뽀르시가 나든지 드라이된 그런 거는
2: 네.
1: 우리 몸은 원래 기본이 물과 기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수분이 부족하면 얼굴이 드라이하죠. 이거 뿌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잠이 부족하면은 또 드라이가 되죠.
2: 네.
1: 또 음식도 좋은 음식이 많고 야채, 과일, 뭐 좋은 뭐 국물들도 많은데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 피부가 좋지가 않죠. 그리고 또 몸이 노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루틴으로 운동도 좀 운동하기 힘들면 동네 하루에 한 30분 전에 운동 걸어서 네. 좀 걷기도 하고 이런 모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은 올리브오일.
2: 올리브오일.
1: 알다시피 네. 세포가 다 기름으로 싸져 있어요. 세포막은요. 지금
2: 네.
1: 연예인들이 많이 지금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요.
2: 정말 많이 드시더라고요.
1: 네, 야외 대표님이 그 얘기했는데 연예인들이 그 얘기한다고 세포 바깥에 기름으로 돼 있는데
2: 네.
1: 좋은 기름을 채운 게 너무 좋다고 뭐 박진영 씨는 뭐 평생에 올리브오일을 소주잔으로 뭐 한 잔인가 두 잔을 아침 저녁으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2: 그분이 또 그런 네, 루틴을 그랬더니, 또 발표를 했죠.
1: 네, 네 그랬더니 온몸에 있는 염증이 다 없었대. 맞습니다. 우리 몸에 밤에 딱 잘 때 여태까지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받았던 스트레스 안 받았을 때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2: 네.
1: 딱 자는 순간 얘네들이 화나 있는 이 염증들이 몸속에 다 있으면서
2: 네.
1: 얘네가 이제 스트레스를 공격하려고 쭉 가요. 관절로 가죠. 장으로 가죠. 심장으로 가죠. 또 뭐 방광으로 가죠. 각종 이쪽 저쪽으로 다 가는데
2: 네.
1: 이게 가는 순간 우리가 30, 40분 전에 올리브오일 먹고 자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먹고 딱 자는 순간 얘네가 리포존막을 다 깨요. 염증이나 없어지고 암이 예방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2: 네.
1: 아니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올리브오일이 너무 대세라가지고 수많은 올리브오일을 지금 막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천톤을 하베스트 수술했는데 아니 수출이 2,000톤이라고 그러면은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1,000톤이 합의서 됐는데 추세인데 2,000톤이 수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1,000톤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2: 그러게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러면?
1: 콩기름, 저질기름, 카놀라 오일. 카놀라 오일은 많이 넣어두요. 냉장고에 넣으면 안 얼어요. 네네. 그거를 사람들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냥 저는 동포사회에서 아시다시피 이거를 판매해서 뭐 선교회도 보내지만 뭐 가난한 뭐 불이웃이라든지 가난한 뭐 학생들 장학금이라든지 이 모양 저 모양 제가 흘려 보내잖아요. 네. 기왕이면 다른 스페인산 드시지 마시고 동포 브랜드인 야엘 브랜드 사시면
2: 네, 동포 브랜드 그러네요. 네.
1: 그렇죠. 동포 브랜드 제가 제조사잖아요. 제가 만들어서 직접 이스라엘에서 직접 짜고 이건 오일이 아닙니다. 네. 이건 오일이 아니라 과일 집이에요. 오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오일 먹으면 기름은 몸에 안 좋잖아. 우리 몸은요. 기름 베이스로 돼 있어요. 그 생각을 깨야 돼요.
2: 맞아요.
1: 그 기름 베이스로 돼 있는 그 기름이 지금 예를 들어 뭐 섞인 기름을 먹어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가공식품 먹어서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안 좋아지는

0: 근데 만약에 네? 새 거로 먹기 힘들면요, 음식에 다 해서 드세요.
1: 그렇죠. 그렇게 많이 드세요.
0: 야일 네개브 올리브오일은 네. 아시다시피 산악기후랑 아침 저녁에 뜨겁고 춥고하면서 약성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1: 네.
0: 특별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올리브오일은요, 이스라엘 네개브 올리브오일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나 이스라엘 갔는데 올리브오일 싸게 샀다. 잘 보시면요.
1: 네.
0: 이스라엘 사람들도 네개브 올리브오일 양이 흉년이면은 40톤, 흉년이면 20톤밖에 안 나왔는데요. 그 네개브의 공동체가 10톤 먹고요. 저한테 나머지를 줘요.
1: 네.
0: 판매하라고 저희가 같이 동업하니까. 이번에도 20톤밖에 없어요. 그 소량의 네. 올리브오일인데 그거를 이스라엘에서 샀다고 자랑하는데 그게 다 스페인 거예요. 뭐 섞인 걸 가져오셔서 아니 이스라엘 가서 샀는데 싸더라. 근데 이상하게 아니 올리브오일 미국에서 샀는데 먹었는데 아니 그렇게 올리브오일 좋대서 제가 열심히 먹었는데요. 왜 혈압이 올라가요?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가짜 먹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두세 달 있다가 병원에 꼭 입원해서 혈압 안 떨어지면요. 가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섞인 거. 가짜보다 섞인 거죠. 네네.
1: 대표님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어요. 또 못 알아주실 말씀 많으실 텐데 또 청취자분들께 또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네. 아유 좀 이렇게 항상 우리 야외 제품 우리 야외 올리브오일 화장품 또 공진단도 출시해서 이번에는 선상까지 추가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뭐 인간의 마음을 부패돼서 뭐 이 뭐 성경에도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도 더 정말 겸손하게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독보사회 또 한국에서도 우리 한인들한테 좋은 제품을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심장으로 더 좋은 제품 만들어서요.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먹는 분들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데요. 정말 먹고 바르고 이뻐지고 건강해지길 바라고요.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요. 축복드립니다.
1: 피부를 다시 설계하다. 이제는 리셋하다. 야일은 피부를 덮는 아름다움보다 피부 본연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상담하실 분 제품 문의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718-500-3350-201500-3350. 자, 지금까지 야일과 함께 건강한 피부의 새로운 기준을 시작해보실 수 있는 우리 프리미엄 야일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7월의 끄트머리에서 함께 나눴던 2시의 비타민도 이렇게 함께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변함없이 오후 2시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2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할례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0일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엔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성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얼마 전에 타계한 일본의 미스터리 거장 히가시노 게이코 작가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하루 루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집필을 하고 2시간 운동 후 다시 밤 11시까지 글쓰기에 집중. 그리고 술실을 갑니다. 술 한잔하며 오늘 쓴 글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꼭 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차 한 잔, 좋은 노래 한 곡, 멍하니 바라보는 하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루틴.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0: 음악 나가면서 나만의 루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라라랜드 프로그램이 루틴을 따라서 방송을 하고요. 또 예전엔 술 한두 잔 할 때는 딱히 뭐 루틴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할 수도 없었고. 아, 근데 지금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삶이 너무 허전하면 어떡하지라고 나름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와인을 즐기느라 못 봤던 것들이 와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제 삶을 다시 재정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하게 살았구나 하면서 후회도 적잖이 했고요. 내 삶이 바뀌게 되는 순간 가장 큰 것이 떠나고요. 하나 둘씩 생활 패턴도 바뀌면서 루틴이라는 것도 해보고 뭐 나름 아픔도 있었지만 그만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삶이 좀 심플해졌다고나 할까요?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치여서 그냥 내 가정, 내 자신도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휩쓸려 살아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10년 넘게 너무나 잘 지내온 사람이 아주 사소한 것에 발끈하면서 본색을 드러내고 인간의 민낯을 보게 되는 그런 슬픈 일도 겪었는데 누구나 자기 자신한테는 뭐 관대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한테까지 속이고 싶을 정도로 단점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점을 잘 보완하고 무엇보다 들키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하고 성숙해지는 연습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들키지 않는 죄인과 들킨 죄인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단점을 잘 보완해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이 라라랜드 잘 이끌어보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 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 보험. 그동안 1부에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보험과 관련해서 정말 알뜰살뜰한 팁 많이 갖고 오실 텐데요.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보험처리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봉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새끼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날씨 이야기. 네덜란드 정부의 인프라 및 물관리부가 어제 전국적인 극한 더위로 인해 강물 수위의 저하와 지하수 수위 고갈 등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폭염과 유난히 건조한 기후가 몇 주일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었다며 이미 가뭄으로 수자원이 크게 감소한 전국에서 식수 등 물 사용 제한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운하의 수위가 급격히 내려가 선박 운항이 가능한 수위 이하로 감소하면서 추가로 통행이 제한되는 운하와 물길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담수의 염수화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라인강, 웨즈강, 델타하구와 네덜란드 서부 지역의 수위가 내려가고 급격히 고갈되어 염도가 높아졌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강물과 운하의 수위 저하와 함께 수질도 악화해서 녹조 현상과 물고기 폐사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계속적인 폭염으로 인해 운하가 폐쇄된 것도 있지만 심한 가뭄에도 아직은 전국적으로 식수 공급에 병목 현상은 없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가정과 직장에서 식수 사용을 절감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네덜란드 정부는 전국의 물관리 현황을 임박한 물 부족 상태에서 실제로 물 부족 상태로 격상한다고 밝히고 전국의 수원지가 폭염과 심한 가뭄으로 고갈 위기에 처해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딴 폭염과 건조한 날씨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영국도 잉글랜드의 절반이 넘는 지역에 가뭄이 선포됐습니다. 영국 환경청은 잉글랜드 중부와 동부, 남부 상당 부분을 가뭄 지역으로 공식 분류했으며 지난주 북웨일스와 세번강 상류에도 가뭄에 들어섰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1, 2월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강우량이 많았다는 점에서 올해 가뭄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 산시성에서는 폭우가 내려 도로가 붕괴되면서 대규모 유골 무더기가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약 1500년 전 남북조 시대 옥벽전투 전사자들의 집단 매장지로 사료로만 전해지던 전투 유적이 처음 실체를 드러내 학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시성 원청시 지산현 일대에서 최근 폭우로 도로가 붕괴되며 인근 절벽 단면이 크게 훼손됐는데 해당 과정에서 절벽 내부에 빽빽하게 쌓여있던 유골더미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현장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현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이 되며 초기에는 이를 둘러싼 각종 괴담과 추측도 많았었지만 이번에 발견된 유골이 남북조 시대 동위와 서위 간의 마지막 격전으로 꼽히는 옥벽 전투의 전사자 유해라고 발표했습니다. 옥벽 전투는 화북 지역의 주도권을 두고 벌어진 군사적 충돌로 당시 동위의 실권자 고환이 서위의 전략 요충지인 옥벽성을 공격하며 시작이 됐는데요. 약 50일간 이어진 공방전 끝에 동위는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고 전투와 전염병이 겹치면서 7만여 명에 달하는 병력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패배한 동위군은 철수 과정에서 전사자들을 한데 모아 깊은 구덩이에 매장했는데 민간에서는 이를 만인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곳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실체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과거에도 폭우 이후 일부 유골이 드물게 노출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드러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약 1480년간 묻혀있던 유적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합니다.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유골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여기 미국도 북동부와 중동부 지역에 강력한 뇌우와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광범위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뉴욕주 북부와 뉴잉글랜드 전역 그리고 뉴저지를 비롯해 워싱턴 DC 지역에 이르기까지 주민 1천만 명 이상이 홍수주의보와 경보 영향권에 놓였습니다. 볼티모어 등지에서는 거리가 물에 잠겨 차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펜실베니아주 코엘포트에서는 불어난 물로 인해 주택에 고립된 주민 3명이 긴급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폭우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워싱턴 DC 인근에서도 거대한 나무가 주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중서부 시카고에서는 최소 4개의 토네이도가 덮쳤습니다. 강력한 저기압 폭풍,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타주에서는 큰 산불이 발생을 해 불 토네이로 현상까지 발견이 됐는데 와이드 무수화재로 명명이 된 이번 산불은 밀러드 카운티와 카노시 남쪽 피시레이크 북유림 일대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번개로 인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불과 몇 시간 만에 5천 에이커 이상으로 번졌는데 진화율은 제로였다고 합니다. 현장 소방 인력이 촬영한 영상에는 거대한 연기 기둥과 함께 불길이 소용돌이치며 회전하는 파이어 네이러, 즉 불 토네이더 현상까지 담겼습니다. 극심한 확산세와 예측 불가능한 소용돌이 때문에 인근 카노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 경보가 발령이 된 상태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지난 화요일 워싱턴 DC 지역을 강타한 폭풍우 동안 메릴랜드주 앤 에렌델 카운티에서 최소 한 차례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음을 미국 국립기상청이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 관계자는 토네이도의 최대 풍속이 시속 100마일로 추정이 된다고 밝혔는데 이 토네이도는 길이 약 0.75마일, 약 1.2km, 폭은 약 160야드 규모로 약 2분간 지상에 머물렀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해당 지역에 두 번째 토네이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립기상청의 댄 호프만이란 기상학자는 데이터에 따르면 마고티강 남쪽 아놀드 지역 레이크 드라이브에 두 번째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피해 규모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생각외로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는데 어제 특히 몽고메리 카운티 북부, 워싱턴 DC 북서부, 그리고 프레데릭스버그와 하퍼스 페리웨이 주변 지역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전선이 끊어지고 우박이 내렸으며 약간의 홍수까지 발생했다는 신고가 무려 100건이 넘었습니다. 저희도 언제 어느 때 피해가 닥칠지 모르니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DMB 지역 요일별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 오늘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에 계절에 딱 맞는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습도는 비교적 쾌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풍이 시속 약 10마일로 불겠으며 특히 낮 시간대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20에서 25마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오늘 밤은 둥그런 보름달을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는 맑은 하늘이 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대체로 맑고 따뜻하며 건조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기온이 9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 또한 90도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람은 지난 며칠보다 훨씬 약하겠고 7월 하순치고는 습도가 비교적 쾌적하게 유지되겠습니다. 대체로 흐리지만 비교적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돌아오면서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80도 후반에서 90도 초반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90도 초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비가 오지 않겠지만 토요일 저녁부터 밤까지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비가 오지 않겠지만 토요일 저녁부터 밤까지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나 뇌우칠 가능성이 있으며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소나기와 뇌우가 간헐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말 중 강수량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감온도는 90도 초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심한 악천후는 예상되지 않지만 뇌우를 동반한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8시 22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9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아, 정말 오늘은 새들처럼 막 날고 싶어지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0: 새끼 강아지를 얻어와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키운 지 1년쯤 됐을까? 강아지 생일이 다가왔는데 엄마가 강아지 생일이 정확히 언제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1: 10월 19일 날 태어났다고 하던데.
0: 그러자 엄마는 어머 얘 너 그날이 네 친할머니 기일이잖니. 혹시 우리 어머님이 다시 태어나셔서 우리 곁으로 오신 건지도 몰라. 어머니, 어머님이세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던 아빠는 호통을 치시면서
2: 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해야 될 장난이 있고 없는 게 있지 그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여?
1: 그래 엄마 아빠 말이 맞아 엄마가 너무 심했어
0: 그날 밤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일어났는데 근데 항상 제 옆에서 자야 할 강아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살짝 문을 열고 문틈으로 보니까 배변 패드에서 오줌을 누러 나갔더라고요. 밤 늦게까지 거실에서 TV를 보시던 아빠는 육포를 하나 챙기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리저리 둘러보시고 강아지한테 엄마? 강아지는 왜 육포를 안 주나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아빠가 엄마? 하며 출뜸 말뜸 몇 번 반복을 하니까 강아지가 화가 났는지 짖더라고요.
3: 대답했다. 엄마!
0: 하시며 육포를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반신반의하시며 강아지한테 더 잘해주고 계시답니다.

0: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4: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구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본국의 소식입니다. 대낮에 수상한 복장을 입고 장난감 총을 든 채 거리를 활보한 외국인 남성의 모습이 목격이 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용산역에서 총기 난사범을 연상시키는 복장을 한 남성을 목격했다는 임산부에 제보한 사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검은 옷과 비니, 하얀색 가면을 쓴 채 긴 장난감 총을 들고 역을 활보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임산부는 신고를 한 뒤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추후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해당 남성은 외국인이었고 생일기념으로 친구들을 놀라게 하려고 꾸민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몸수색을 진행했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 해당 남성을 보내줬는데 많은 사람들은 낮에 저런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그냥 보내준 것은 안전불감증이 아니냐라며 우려를 표했다고 하네요.
1: 큰 문제가 없어서 보내준 것이 아니고 이 대화가 안 통했겠지.
0: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화장을 이유로 어머니에게 화장품을 모두 압수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청소년 화장을 둘러싼 온라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6살짜리가 화장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는 자신을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라고 소개하며 평소 선쿠션을 바르고 다크서클을 가린 뒤 쉐딩과 애교살 메이크업, 틴트 정도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엄마가 화장품을 모두 압수하며 학생이 벌써 이렇게 화장하면 되니? 응?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 엄마가 20살이 넘어 직접 돈을 벌면 그때 화장품을 사라고 했다며 현재 가지고 있던 화장품은 모두 압수당했고 놀러 갈 때만 허락받아 일부를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톤업 선크림과 립밤만 바르라고 한다며 화장을 진하게 하면 왜 진하게 하느냐고 하고 연하게 하면 그럴 거면 왜 하느냐 하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화장을 하는 것뿐인데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라고 조언을 구했는데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청소년 화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을 피부과 의사라고 소개하며 틴트와 선크림, 립밤만 바르는 것이 피부에는 더 좋다며 왕성한 피지 분비가 있는 시기에 쿠션 화장은 모공을 막을 수 있고 화장보다 이중 세안이 피부에 더 부담이 된다고 조언을 했으며 또 다른 누리꾼은 대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 중 어릴 때부터 화장을 많이 해 또래 특유의 생기를 너무 일찍 잃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요즘은 또래 대부분이 화장한다. 학생 때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에게 맞는 화장법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 클렌징과 피부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다라는 의견도 이어졌는데요. 이외에도 화장은 자신을 가꾸는 하나의 방법, 초등학생도 화장하는 시대인 만큼 부모도 시대 변화에 맞춰갈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적절한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고 하네요.
1: 그 나이 때 화장만 하고 싶다니 파마도 하고 싶고 옷도 야하게 입고 자고 이 뭐든 안 해보고 싶은 것이 있겠냐고요. 희한한 것이 어릴 때는 어른처럼 화장하고 싶고 나이 들면 어리게 화장하고 싶고 지 나이 때를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디 근디 화장은 가함은 자신을 속이는 거니까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좋지요. 안 그래요?
0: 네덜란드의 여성 육상 스타 리케 클라버가 새로운 육상 중계 지침에 대해 지나친 제안은 오히려 여성의 몸을 금기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최근 유럽방송연맹과 유럽육상연맹이 마련한 여성선수 관련 육상 중계 지침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밝혔는데 그녀는 제안에 무게를 둔 채 새 지침에 조심스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두 연맹은 여성선수의 특정 신체 부위를 긴 시간 동안 찍거나 뒤 또는 아래쪽으로 촬영하는 것 등을 자제하도록 방송사에 권고하는 새 중계 지침을 발표했는데 경기와 무관한 슬로우 모션도 자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소비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하지만 이런 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 선수를 촬영할 때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건 맞지만 이러다가 다시 여성의 몸이 금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원치 않는다고 한 그녀는 이어 스타트 라인이나 릴레이에서 바통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엉덩이가 보이는 게 문제가 된 것을 봤다며 경기와 무관하게 노골적으로 여성 선수의 몸을 촬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선수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200과 400m 단거리 선수이며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혼성 400m 계주에서 금메달, 여자 400m 계주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하네요.
1: 같은 여자라도 말이요. 엉덩이 이쁜 여자한테는 눈길이 가요. 예. 아이 근데 남자들은 오죽하겠냐고. 양심에 맡겨야지 뭐. 예.
0: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를 사칭해 여성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일본 회사원이 붙잡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31살의 회사원인 그는 사기 혐의로 체포됐는데 그는 머스크 CEO를 사칭해서 65세 여성으로부터 현금 약 6천 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공범과 공모를 해 여성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후 여성에게 사랑한다며 약 3천 달러를 보내 도록 요구했으며 이어 팬카드를 구입하면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유혹하기도 했는데 이들 일당은 인공지능 AI로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미지를 보내면서 당신과의 관계가 뉴스로도 나왔다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두 일당은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여성으로부터 돈을 받아냈고 해당 여성은 일론 머스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자 사기로 의심을 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신고 후에도 일당들과 연락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신고 이후에도 여성은 추가 피해를 입었으며 막대한 손해를 안게 됐는데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현금을 송금하도록 한 건 사실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네요.
1: 이제 본게 이놈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가 문제네. 아니 몇 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 말도 안 통하는 그것도 60대 여성을 아니 머스크가 정신 나갔냐고. 당신을 만나주게. 정신이 나갔어도 안 만나주고 안 만나줘. 이런 여잔 당해도 싸이. 보통 남자들도 안 만나주겠네. 돈이나 주면 모를까.
0: 한 해변에서 SUV 차량을 세워놓고 바닷물로 세차하는 기이한 광경이 목격이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후젠성 푸저우시에 있는 해변에서 한 남성이 새로 산 대형 전기 SUV 차를 바닷물로 세차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가 된 것인데요. 영상에는 밀려오는 파도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닛을 연 채 엔진룸으로부터 뒷범벅까지 바닷물로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는 모습이 담겼는데 세차를 마친 후 차를 몰고 나가려 했지만 모래에 빠진 차 바퀴가 계속 헛돌면서 꼼짝달싹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바닷물로 세차하면 녹이 쓴다는 건 상식 아닌가라며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1: 어이구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이오. 이놈을 두고 헌 이야기구먼.

세계적 문화유산이자 유명 관광지인 인도 타지마을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원숭이에게 팔을 물려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1시간가량 구급차가 오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한국인이 원숭이에게 물린 팔에서 피가 나자 손으로 움켜진 채 현지인들의 안내를 받아 인근 진료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인도 유적관리기관인 보건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구급차는 1시간 동안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보건소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현지 3륜 택시인 오토릭샤를 타고 인근 사립병원에 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되레 타지마을 관계자는 한국인 관광객이 원숭이의 공격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 직후 보건팀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는 1시간 동안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현재 이를 심각한 과실로 판단을 해 구급차 지연 경위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의료당국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사고 당일 대사관으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현지 언론 보도를 본 뒤 피해자 지인을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온라인에서는 원숭이 여러 마리가 타지마을 정원 내 연못에서 물놀이하는 모습이 담긴 또 다른 영상도 확산이 됐는데 실제로 최근 타지마을에서는 원숭이와 유기견이 점점 늘고 있으며 인도 고고학 연구소는 한 달 전 이 같은 사실을 당국에 알렸다고 합니다. 인도 고고학 연구소도 보낸 서한에서 원숭이와 유기견을 포획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인도 누리꾼들은 관광지에서 더 엄격하게 동물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거나 응급처치 시설과 같은 기본적 인프라가 관광지에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타지마할은 아름다운 백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무덤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굴 제국 황제 샤자한이 자신의 아이를 낳다가 숨진 왕비 뭄타즈마하를 추모하려고 1631년 착공을 해 22년 만에 완성을 했는데 야무나강 강변에 있는 이 타지마할은 매년 외국인 관광객 80만 명 이상이 찾고 있으며 인도 국내 관광객까지 합치면 연간 관광객 수는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아이 근데 인도는 말이오 인간이 뭔전지 금수가 뭔전지 모르겠소. 아주 그냥 지저분 현다다가 강강공화국에 이 원숭이 개판거정 아주 그냥 가지가지로 이 내가 심였나 아니지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225억 달러, 약 32조 5천억 원을 투입을 해 워싱턴 DC 인근의 대표적 국제공항인 덜러스 국제공항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깜짝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공항을 갖출 때이며 우리는 바로 이곳 수도에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덜러스 공항은 워싱턴 DC 안이 아니라 워싱턴 DC 시내에서 약 40km 떨어진 버지니아주 북부에 있는 곳으로 워싱턴 DC 안에 로널드 레이건 공항이 있지만 국내선 운항 비중이 높아 국제선 이용객들은 주로 덜러스 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도의 주요 관문이기도 한 덜러스 공항은 지난해 이용객이 전년보다 6.4% 증가한 2,900만 명을 기록했으나 덜러스 공항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공항 면적을 500만 제곱미터 이상 증축하거나 개보수하고 CD 탑승동을 전면 리모델링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건축적 상징성이 있는 기존 메인 터미널은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으며 또 공항 주변에 3만 2천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신설하고 호텔과 상점, 레스토랑 등 각종 시설도 대폭 확충해 공항 이용 편의를 높일 방침입니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터미널과 탑승동을 오가는 기종 승객 수송용 이동버스인 피플 무버는 사라지고 이를 대처하는 지하 승객 수송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피플 무버는 애초 이동식 라운지로 구상이 됐으나 실제로는 초대형 셔틀버스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여행객들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교통부 장관도 피플 무버에 대해서 마치 스타워즈에나 나올 법한 것이라며 속도가 느려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미국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웅장하고 현대적인 공항을 갖추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미국 공항의 노후화를 지적한 뒤 덜러스 공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런 걸 진즉에 씨야지. 씨일 때 없이 전쟁이나 했었고 말이오. 케네디 센터나 들쑤시고. 근데 이 캐놓고, 이? 설마 공항세 받는다고지는 않으시겠죠? 이? 워낙에 알 수 없는 분이시니까. 두두두두두.

0: 착용한 스카프는 $46,200, 정국이 입은 재킷은 $46,200, 슈가가 입은 바지는 $33,000, 제이홉이 낀 장갑은 $28,600, 아렌이 신은 부츠 $19,800, 진이 착용한 벨트는 $16,500도 포함이 됐습니다. 판매된 다른 출품작으로는 결승전에 사용이 된 축구공이, 지민이 입었던 셔츠와 같은 가격인 $110,000에 팔렸으며, 샤키라에게 선물이 된 리오넬 메시의 사인이 담긴 2026 아르헨티나 홈 유니폼은 $66,000에, 마돈나가 오프닝 무대에서 착용하고 사인한 손가락 없는 골키퍼 장갑 한 켤레는 $41,800, 저스틴 비버가 에브리띵 할렐루야 어쿠스틱 무대에서 신은 스카일라크 운동화 한 켤레도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판매 수익금은 소외 지역 사회 어린이에게 양질의 교육과 축구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FIFA 글로벌 시리즌 교육 기금에 기부된다고 하네요.
1: 요새 축구하고 관련된 소식들이 그닥 좋은 야구가 없었는데 아이고 듣던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전 세계를 들끓였던 만큼 좋은 일의 앞장서는 피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0: 지난 3월 컴백 이후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가 그래미상 보이콧을 선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은 지역과 언어로 구분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최근 아시안 팝 부분을 신설한 그래미 측에 일침을 가한 것인데요. 어제 오후 BTS 7 멤버들의 SNS에 일제히 그래미상에 출품하지 않겠다는 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그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는데, 앞서 그래미상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는 내년부터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분야를 신설하면서 아시아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고 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이란 조건을 달았습니다. 글로벌 음악 업계에서 아시안 팝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다양한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장벽을 세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팝을 글로벌 팝이 아닌 아시안 팝으로 국한을 하고 K-팝 스타들의 본상 부분 수상을 막으려 한다는 것인데, BTS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를 휩쓴 뒤에도 계속해서 그래미의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버터 등의 히트곡으로 2021년부터 3년 연속 후보에 올랐지만 끝내 수상하지는 못했는데요. 팬들은 그래미 SNS 계정에 BTS는 더 이상 그래미상으로 자신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글을 남기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한 팝 언론가는 이번 선언을 통해서 과연 아시안 팝이 무엇이고 아시아 지역 아티스트들이 어떤 점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팬덤을 자랑하고 있는 BTS의 이번 결정이 그래미상을 비롯한 서구 중심의 음악 산업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1: 요 타임에서 BTS 음악 안 들어볼 수 없겠죠?

0: BTS의 다이너마이트. 아, 정말 1000번을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BTS 음악은. 뭐 그렇다고 저는 아미는 아닙니다. 그냥 노래가 좋은 것뿐이죠. 자,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바로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그리고 또 라라라 퀴즈 또 목요일마다 인사드리고 있죠.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 이야기 알쓸 전문 우리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의 대표 강고은 대표님과 함께 보험과 관련된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옴니화재보험, 보험철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 주의 고비를 넘는 목요일, 주말까지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앤디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요심초가 부르는 사랑이요. 오늘 2부의 첫 곡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늘 감사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나의 자아가 강하여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왔어도 내려놓지 못함을 주님과 이웃에게 고합니다. 주님, 나의 자아를 더욱 숙이고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을 몸과 마음에 강하게 내려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요 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 요 타임에서 아멘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보내주신 글을 보면 뭐 딴따랑 흔히 얘기하는 그런 연예계 생활을 하셨지만 그렇게 나쁘게 빠지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너무 본인을 자책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되게 마음이 여리더라고요. 눈물도 많고. 곱별님 혹시 눈물 많지 않으세요? 남자분들도 갱년기 때 많이 눈물이 난다고 하던데. 자, 그러면서 존 노예 곡 신청해 주셨어요. 저는 이 외국 가수인 줄 알았는데 라스트 네임이 노예예요. 그래서 한국 가수구나. 이 prayers 기도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The Lord Prayer. 정확한 이름은 제목은 The Prayer이네요. 기도.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와우, 화려한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성기와 김중현의 듀엣곡 방황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연민님.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6: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6: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7: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8: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9: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매주 목요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의 보험 기업이죠. 옴니화재의 대표 강고은 대표님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아니 얼굴이 하나도 그을러지시가 않으시고 여행 갔다 오셨어요.
1: 아, 제 얼굴이 잘 안 타요.
0: 와,
1: 이거... 약간 빨갛게만 달가 올랐다가 네네. 그냥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피부라.
0: 백인 피부예요?
1: 그렇진 않아요.
0: 아, 백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뻘겋다가 다시 하얘지잖아요.
1: 까맣게 타진 않아요. 화장을 또 진하게 하니까.
0: 아유, 뭘 그 정도면 뭐.
1: 잘 가리는 게 중요합니다.
0: 워낙에 피부가 하얗시네요.
1: 약간 하얀 편인데 나이 들수록 좀 까무잡잡해지네요.
0: 젊었을 때는 왜 그렇게 까무잡잡한 사람이 부러웠는지.
1: 맞아요, 맞아요.
0: 다행인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DMV 지역은 뭐 허리케인이다. 특히 이제 여름철 되면은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허리케인에선 그래도 비교적 안정권에 속해 있는 뉴욕도 그렇고 요새 뭐 전 세계적으로 폭우, 허리케인, 뭐 쓰나미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긴장하는 게 저는 보험업계일 것 같아요.
1: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서양 지역의 허리케인 시즌이 6월 1일부터 11월 30일이거든요. 근데 피크가 예. 8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예요.
0: 와.
1: 곧 돌아오는
0: 그쵸.
1: 8월 중순이 있습니다.
0: 네네.
1: 거기에 대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허리케인 피해가 생겼다. 그러면 일반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비즈니스보험은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줍니다.
0: 근데 원래 천재지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 천재지변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커버가
0: 네.
1: 되고요.
0: 아, 네.
1: 대신 허리케인이 엄청난 양의 비를 동반하는 경우
0: 네네.
1: 바깥에서 물이 흘러들어오는 경우는 홍수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1: 홍수는 커버가 안 돼요. 그거는
0: 그거구나.
1: 다르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0: 근데 그것도 커버를 받기 위해서 뭐 돈을 뭐 애드한다거나 다른 플랜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없나요?
1: 당연히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네. 주택, 자동차, 비즈니스 보험 등이 커버는 하지만 홍수일 경우는 홍수 보험을 가입하시면 커버가 되고요.
0: 네네.
1: 대신 홍수보험을 가입 후 30일이 지나야 커버리지가 생깁니다.
0: 아, 그러면 홍수쯤 해갖고
1: 미리
0: 들어야 되는군요.
1: 네.
0: 그것도 30일 전에.
1: 네. 특히 워싱턴 지역은 포토맥 강변 지역을 제외하고는 홍수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0: 네.
1: 근데 보험료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침수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에이전트와 한번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0: 글쎄, 이 보험이라는 것이 원래 그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드는
1: 그렇죠.
0: 게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음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1: 맞아요. 근데 큰일이 한번 일어나시고 이런 보험으로 커버를 받으신 분들은 진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시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주위에 많이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0: 제가 그렇거든요. 한두 번 보험 혜택을 받아서요. 지금은 그 보험료 내는 거 그거가 전혀 아깝지 않고 그리고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꼭 이렇게 한번 맞아야 정신을
1: 인생에 있어서 더 큰 걸 배우셨네요.
0: 예, 그래서 저는 보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하고 새로운 것을 알게 돼서 참 좋거든요. 그 밖에도 이 허리케인은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DMV 지역은 그렇게 크게 자주 일어나는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이상기후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1: 맞아.
0: 미리미리 그래도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1: 간단하게 네. 여섯 가지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0: 네네.
1: 첫 번째는 모든 창문과 문을 닫고 잠근다. 이건 뭐 당연히 기본적인 건데 큰 창문 같은 경우는 박스 테이프로 네. 대각선으로 X자형으로 테이프를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네. 유리 파편이나 어떤 뭐가 튕겨 나올 때 그것들을 네.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0: 아, 예, 늘 그런 거는 아니지만 허리케인 조짐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미리 설치해 두시면 좋겠네요.
1: 그렇죠. 두 번째는 건물 밖에 있는 물건들을 실내로 옮기거나
0: 네.
1: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놓는 뭐 바깥에 페리오 테이블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이런 것들 묶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 네. 세 번째는 배수구와 수도 파이프를 검사하실 것을 추천해 드려요. 배수구가 작동하는지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네. 폭우와 강풍으로 나뭇가지와 나뭇잎들로 배수관이 막힐 수 있거든요.
0: 종종 있어요.
1: 네,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예.
1: 네 번째는 나중에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 건물 외관이나 차량, 뭐 정원 등의 사진을 찍고 귀중품의 목록도 작성해 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0: 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
1: 커버를 받으셔야 되니까.
0: 그럼요, 그럼요.
1: 다섯 번째는 급하게 대피할 경우를 대비해서 차에 기름을 좀 채워 넣어주시고 타이어를 점검해 주실 것을.
0: 타이어 중요합니다. 네. 기름만 채워 넣었지 타이어 미처 생각 못하시는 분들 의외로 맞아요. 많거든요. 네.
1: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욕조에 혹시 모르니까 물을 채워 넣으실 것을. 식수로 사용은 좀 힘들겠지만 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까 청소나 화장실 물 내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네네. 욕조에 물을 좀 채워 넣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특히나 해안 지역으로 휴가를 갔는데 네. 허리케인을 만났다. 그럴 때는 긴급 대피 경로를 확인하시고 네. 대피하셔야겠지만 버지니아는 211이라는 곳에 전화하실 수 있어요.
0: 아, 그 대피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1: 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긴급 요청을 한다든지.
0: 211.
1: 네, 그 번호를 기억해 놓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가 제 시간을 통해서 날씨 이야기 때 그 여행 가실 때 날씨 체크하는 거 꼭 기억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 그냥 안 보고
1: 맞아요.
0: 네, 그냥 내 시간 되는데 선택해서 가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진짜 모처럼만에 갔는데 날씨 때문에 낭패 보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네. 그런데 안 좋은 날씨를 당하셨다면 빨리 211. 그럼 일단 타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그 주에서는
1: 응급 번호를 AI에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유, 도움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네요.
1: 아, 이제 활용하셔야죠.
0: 네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보험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정말 정말 알뜰살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우리 강고은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위해서 전화번호 주시겠어요?
1: 버지니아 703-642-2225
0: 703-642-2225 메릴랜드는요?
1: 410-465-2700
0: 410-465-27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한인사회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옴니화재 대표이시죠? 강고은 대표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라라라 키스.
1: 아, 너무 잘하려다가 목소리가 살짝 뒤집어졌네요. 라라라 키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카톡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 이번 주 굉장히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렵나요? 지금 현재 딱 한 분만, 아니 두 분이군요. 두 분만 올려주셨어요. 이야, 이번 주 글쎄...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여름과 관련된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예, 우리 뽀들련더님이 사실은 좀 전에 새로운 퀴즈 하나를 내주셨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렵겠는데 한번 제가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것만 딱 하면은 힌트 없이 저 같아도 못 맞출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퀴즈 자주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라라라 퀴즈 다섯 곡 한 곡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묘한 중독성이 있는 단어. 컴온 섹스리에고.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맞추시는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우하우 하우에서 드리는 20분 상당의 식사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정답자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자, 퀴즈 다섯 번째 곡이었죠. 예. Sax in the house. Come on. 다시 여기 바닷가 들으시겠습니다.

카톡을 오늘 오전에 올려주셨어요. 우리 영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다소 좀 길긴 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아 역시 너무 좋더라고요. 제목은 어느 수도자가 올린 글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과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 날이 오고 한때는 비밀을 공유했던 가까운 친구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오고 또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며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냥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날이 오듯 내가 의도적으로 멀리하지 않아도 스치고 떠날 사람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내가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더라도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알아서 내 옆에 남아준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 내 마음 다 쏟고 상처받으면서 다시 오지 않을 꽃 같은 시간을 힘들게 보낼 필요는 없다. 비바람 불어 흙탕물을 뒤집어 쓰면서 피는 꽃이 아니더냐. 다음에 내릴 비가 씻어준다. 실수들은 누구나 하는 거다. 아기가 걸어 다니기까지 3,000번을 넘어지고야 겨우 걷는 법을 배운다. 나도 3,000번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인데 별것도 아닌 일에 좌절하나?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불행한 것은 가장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일이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뻐긴다 해도 결국 하늘 아래 숨쉬는 건 마찬가지인 것을 높고 높은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이 하찮은 생물일 뿐인 것을 아무리 키가 크다 해도 하찮은 나무보다도 크지 않으며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 해도 하찮은 동물보다도 느리다. 나보다 못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 하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여 질투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니까.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시면서 다소 좀 길긴 하지만 구구절절 어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이런 걸 좋아하시나 봐요. 지난번에도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라라랜드에서 준비한 H마트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범용과 박진광의 친구야를 신청해 주셨어요.

시간이 되면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시간이 되네요.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려드리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라라랜드 오늘 끝곡으로 아슬아슬했지만 다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선현의 고독, 우리 세뮤얼 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립니다.

2026년 7월 30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카톡 참여해 주신 분 그리고 전화 주신 우리 앤디님 역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델 센터빌 세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를 통하여 부동산 관련 상식과 지식을 수년째 전달하다 보니까 간혹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하고 문의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부동산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60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Real Estate Pre-Licensing Education Instructor Certification을 가지고 라이선스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간단히 버지니아에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는 절차를 현재의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흔히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Sales Person 라이선스가 있고 다음에는 Real Estate Broker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처음 라이선스를 취득하시는 분

분들은 Sales Person License를 apply 하셔야 하는데 버지니아의 경우 공인된 라이선스 교육 학교에서 공인된 강사로부터 60시간의 수업을 들으셔야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온라인 학교도 있고 부동산 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DPOR로부터 공인된 학교인지 공인된 강사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60시간은 공인된 강사가 수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받으신 수업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60시간 교육을 마치시면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National Portion, State Portion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의 시험이 있고 각 주마다 따로 요구하는 주정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셔널 시험은 105분 동안 80문제를 풀어서 70%를 맞춰야 하고 버지니아 스테이트 시험은 45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서 75%를 맞추어야 통과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오래전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암기 과목과 이해 과목으로 나누어 공부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암기 과목은 책을 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과목은 컨셉을 알기 위해서 애쓰시던 기억이 있으십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라이선스 시험은 컨셉 위주의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책을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시험 문제는 책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 나오는 내용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컨셉을 이해하고 아셔야 풀리는 문제이고 어떤 예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몇 가지 질문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 예문에 나오는 컨셉을 이해하시는 것이 시험을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셨다면 다음 순서는 라이선스를 받고 브로커리지 회사, 즉 부동산 회사에 조인하시는 일입니다. 이후에는 지역의 어소시에이션에도 조인을 하셔야 그 지역에서 세일즈 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북버지니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NVAR, Northern Virginia Associate of Realtor에 조인하시게 되면 Virginia Associate Realtor 그리고 National Associate of Realtor에 함께 동시 가입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있죠. 라이선스를 받고 부동산 세일즈로 도전을 한다면 과연 1년 수입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무한대입니다. 세일즈 직업이 한편으론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력한 만큼 계속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내 손님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보금자리를 거래한다는 큰 보람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직업이라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아갈 길이 아득히 멀어 언제인지 알 수도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사모하며 그 시간을 보내게 하소서. 그 기다림이 간절한 편지가 되었듯 우리도 사랑을 담아 무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178장 찬송 함께합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박인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충성하라 죽도록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성도들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편지를 쓰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때까지 찬송가 222장입니다. 조범진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정영자의 곡으로 주 하나님의 사랑은 이상호의 곡으로 형제여 지체 말라 함께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험한 시험 물속에서 국립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김도현의 음성으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전에 소리의 찬양이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예수님, 주님 남편이 대상포진입니다. 감사하게도 통증은 없네요. 하루빨리 수포가 가라앉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호와 라파. 대상포진인데 통증이 없다고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얼른 나으시기를 바라고요. 상록수님께서는 조금 덥지만 조금 습하지만 여름 계절에 감사와 풍요로운 자연의 감사함으로 보냅니다. 황유리님, 오늘도 레인보우 알람 듣고 청취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게 하소서. 그리고 미아님, 8월 31일에 아들이 해병대에 갑니다. 한 달 남았네요. 지금 군대전 부자간의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달리는 차 안입니다. 나름 힘들 듯한 해병대를 가고 그 가운데 더 힘들다고 하는 수색대를 지원하고 싶어하는 아들이 안쓰럽고 걱정도 되지만 그 모든 계획 또한 주님의 뜻일 거라 생각하며 해병대 수색대 경험이 사회나 무서울 게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아들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려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아빠와의 좋은 추억 만들고 왔으면 합니다. 같이 안 가시고 부자만 가는군요. 아드님의 말이 너무 듬직해서 뭐 별로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걱정되시겠지만. 이번 여행 통해서 부자 간의 행복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오기를 응원합니다. 6116번께서는 오늘 병원에 신경과에 가서 뇌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결과가 나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려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신청곡은 보내드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음에 함께 할게요. 6116번 건강 위에서 저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은 예감님,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오늘 이 하루도 청해 주셨는데요. 그 전에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곡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옹기장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엔젤 중창단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915번께서 내 너를 위하여 박재란의 곡으로 청해 주셨는데요. 배상진님께서도 역시 박재란의 내 너를 위하여 적어 주셨네요.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로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친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친구 교회 담임이신 빈상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2026년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이 2026년은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2026년이 되었습니까? AD 1년부터 계속해서 2026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처음 AD 1년은 또 일어난 그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예,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가 AD 1년입니다. 그 AD가 원래 라틴어거든요. 아노 도미니. 그대로 해서 가면은 아노가 이어 해입니다. 도미니가 주입니다. 그 주의 해. 그러니까 2026년은 우리가 보통 AD 2026년 할 때 아노 도미니 주의 해로부터 2026년이라고 말을 하죠. 또 우리 그럼 그 앞에는 뭡니까? BC, Before Christ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 인류가 이 동서양 상관없이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 연대의 기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으로부터 앞이 되고 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시점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대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대전환점을 오늘 욥기 38장에서 욥도 자기 인생의 대전환점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38장부터 욥기 37장과 욥기 38장부터 쫙 나누어 주면서 욥의 인생에 37장은 BC가 되고 38장은 우리가 말하는 아노 도미니 AD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37장까지, 자, 이제부터 지금까지라는, 욥에게 지금까지라는 것은 욥기로 보면 37장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욥에게, 욥이 수없이 많은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욥이 진짜로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짜로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병들어서 심지어 몸에 구더기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힘들죠.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녀들 다 잃어버렸고 자기 재산 다 잃어버렸고 그 상상할 수 없는 상실감, 그거 진짜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명의 오랜 친구들이, 현자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위로해 줄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잘못을 고백하라고 지적하고 심지어는 공격까지 했습니다. 공격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있는데 동네 어린이들조차도 욥의 이제 욥 할아버지를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싹 다 잃어버리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은 정작 욥에게 있어서 진짜로 제일 어려웠던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37장까지 우리가 욥기를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욥은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에 걸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왜 고난 당하는지를 말씀 좀 해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법정을 여시고 판결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8번에서 10번으로 간결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침묵 하나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이 침묵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그 침묵을 깨뜨리고 이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이 침묵을 깨트리고 나타난,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자, 37장과 38장을 대전환이 되는데, 그러면은 38장은 1절에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났는데, 이 나타나는 이 하나님은 앞에 안 계시다가 폭풍이 지나니까 갑자기 존재하시면서 나타난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그 앞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셨습니다. 여전히 계시다가 폭풍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37장까지 지금까지 비록 욥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하셨지만 나타나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도 않았지만 어떤 자연 현상을 하나님 어떤 자연 현상을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주지 않으셨지만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침묵 기간 동안에 부재한 것은 아닙니다. 침묵이라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은 욥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욥의 기도를 듣고 있었고 욥의 간청을 듣고 있었고 욥의 고통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침묵했다는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이죠. 그래서 38장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하고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침묵과 폭풍 가운데서 나타난 이 하나님은 단절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바로 이 기간입니다. 무슨 기간? 하나님이 침묵하는 기간에 욥이 잘못했습니다. 왜? 욥이 이렇게 고통당해서 아픔이 있는데 이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타나셔서 한마디 말씀만이라도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것은 침묵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열 번이나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불평하기 시작했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에서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욥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 기간 동안에 욥이 잘못을 한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자, 이런 욥의 잘못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하는 잘못하고 어찌 그리 닮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도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시고 가만히 계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이 정도 내가 억울하면은, 이 정도 내가 손해를 봤으면은, 그래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아니면은 뭔가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데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 침묵 때문에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갑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의심?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리가 없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며,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며. 그런데 나는 지금 내 형편을 보면 이거는 이때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고 나타나지 않으시니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속은 거 아냐? 성경 이거 잘못된 거 아냐? 그런 의심이 들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까지 의심까지 하고 진짜로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탈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침묵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 38장 보면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중엽에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소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세기 중엽 포르투갈에 한 메시지가 전해옵니다. 그거 뭐냐면 포르투갈에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파송했던 페레이라는 신부가 배교를 하고 배교뿐만이 아니라 일본 여자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선교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페레이라 신부는 예수의 신부인데 예수에서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신부였는데 이 신부가 일본에 가서 순교를 하지 않고 배교를 하고 일본 여자와 함께 편하게 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실제로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3명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드리고입니다. 로드리고는 페레야의 가장 충실된 제자였고 로드리고 가장 존경한 신부, 자기 인생의 멘토가 바로 이 페레이라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
신부님께서 배교할 리가 없다. 순교를 하면 순교를 했지. 그래서 조사로 일본에 가면서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을 둘러보면서 그 일본 정부가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문으로 일본의 가톨릭 성도,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로드리고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일본의 정책이 뭐냐면은 신부들, 그러니까 신앙의 리더들은 순교, 죽이는 게 아니고, 왜냐면 죽이면 순교가 되니까, 순교시키지 않고 배교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우에라는 배교 담당관이 로데리고를 만나서 온갖 감언리설로 다 이렇게 배교하라고 하지만은 자기는 순교를 선택합니다. 로데리고. 나는 순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맞지. 그래서 배교하지 않고 순교를 고집할 때 이 배교 담당관이 누구를 데리고 오는가 하면 바로 그 페레이라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페레이라 신부가 로드리에게 설득을 합니다. 배교하라고. 그래서 로드리가 왜 가장 존경받는 당신이 배교를 했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배교한 내용을 말합니다. 배교한 과정을 말하는데 일본에 와서 보니 말할 수 없는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붙였습니다. 자, 이때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고문 당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피난시키거나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고문을 당하고 말할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페레이라 신부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배교 담당관이 말하죠. 페레이라 신부에게 너가 배교하면은 이 사람들을 다 살려준다는 겁니다. 지금 고문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은 다 살려준다. 그러나 너가 순교하면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문당하고 계속해서 죽게 된다. 그래서 페레이라 개인적으로는 순교에서 순교의 영광을 맞이하고 싶지만은 자기가 순교하면 이 사람들도 고문당하고 더 핍박당하니까 자기는 순교의 영광 대신에 배교의 수치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드리에게 자기가 배교한 배경을 말하면서 지금 네가 순교하면은 이 사람들은 다 죽고 그 가족까지도 모든 다 핍박당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교의 영광은 너무 쉽다. 배교의 수치가 어려운 거지. 그 얘기를 로드리고가 딱 듣고 이제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포르투갈에서 배교한 페레이라 신부의 보고서만 받고 이 페레이라 신부가 믿음을 버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순교의 영광 대신에 배교의 수치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의 고문과 핍박으로부터 구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순교해야 되냐 배교해야 되냐.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데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저 옆방에서 코를 골아서 내가 잠을 못 잔다 말하니까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말합니다. 저거는 코 고는 소리가 아니고 피가 떨어지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때 가톨릭 성도들이 잡혀서 고문당했는 것이 바로 구멍 매달기라는 고문인데 그 별명이 고문 중의 고문이라는 악독한 고문입니다. 어떤가 하면은 길고 깊은 구덩을 이 구덩이를 파서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거꾸로 매단데 오물이 꽉 베어 있는 거적대기로 감쌉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가마대기 같은 거 있죠. 오물 뭐 온갖 짐승의 오물들을 다 베어가지고 그걸로 감싸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양쪽 귀에 구멍을 냅니다. 피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게 죽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약간 멀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내적으로 밀려오고 자기 피가 빠지면서 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죽음 속에 살면서 결국은 과다 출혈로 죽게 되는 고문 중에 고문인데 그때 피 떨어지는 소리를 옆방에서 로드리고는 코 고는 소리로 잘못 듣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이 로드리고도 결심을 하죠. 내가 배교를 해야 되냐 순교를 해야 되냐 말할 때 그때 처음으로 이 로드리고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한 침묵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소설에는 너가 괴로워할 때 나도 옆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최후까지 너의 옆에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로드리고가 딱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인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이 침묵 기간 동안에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슬픔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뭘 느끼는가 하면 이 침묵이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고통 속에 들어갔고 함께 슬픔 속에 들어갔고 함께 핍박 속에 들어갔고 함께 고문을 당할 때 함께 고문을 당함으로 함께 있었다는 가장 깊은 친밀한 교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드리고도 자기 스승 페레이레처럼 순교의 영광을 포기하고 배교의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교를 해서 지금 옆방에서 많은 고문 당하는 사람을 다 살려두고 자기는 배교를 합니다. 그때 배교하는 표시가 뭡니까?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그래서 신부가 배교했다는 표시로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갔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문구가 나오죠. 이렇습니다. 이제 로드리고 예수님의 성화를 밟게 되는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도 충분하느니라. 그래서 배교의 수치를 안고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가서 배교하게 되는 게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바로 그 유명한 앤더슨 작고의 침묵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이 있는 자가 순교의 영광을 취하기는 쉬워도 쉽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배교의 수치를 감당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배교의 수치를 합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 침묵의 의미는 뭡니까? 네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물러서서 옆에서 바라봤던 게 아니라는 걸. 네가 고통당할 때 나도 그 고통 속에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벨 문학상을 받던 엘리 위젤의 나이트 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아우슈비츠에서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든 소설이죠.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살짜리 소년이 어른들과 함께 감옥을 그 감옥을 다 도망가다가 잡혀서 이 사람들이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목을 매달아서 죽이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그것을 의무적으로 보도록 만듭니다. 근데 어른들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목 매달면 일찍 죽습니다. 근데 13살짜리 소년은 몸무게가 작아가지고 목을 매달았는데 죽지 않고 바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30분, 40분은 죽지 않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걸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보도록 합니다. 그때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저 소년이 죽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침묵하고 계시냐고.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저 소년과 함께 목매달아 고통당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엘리 위젤의 위로가 되어서 그 소설을 쓰게 되고 그게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욥이 침묵 가운데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도 계속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의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볼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폭풍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하고 다르지 않고 폭풍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다는 것이 이 함께하신 이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가장 긴밀하게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에 내가 원하는 불평에 대답하지 않는 그 침묵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관심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깊이 나와 함께 고통에 참여한 하나님과 비밀한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기입니다. 욥이 여기서 잘못했고 우리들도 종종 그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각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부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가? 라는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부분이 없고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했고 우리가 손해받을 때 함께했고 우리가 울 때 하나님 또 함께 울고 계시니 이 침묵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 기간 동안에 훨씬 더 깊은 성숙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너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죄를 지은 인간의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 인류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뭐 요즘은 안 그런데 오래전에 펜실베니아 한 법과대학의 교수가 윈드윈 에디라는 키디라는 교수인데 항상 자기는 수업할 때 이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칠판에 2와 4라는 숫자를 딱 쓰고 대답을 말해보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나름대로 대답을 합니다. 2와 4, 지금 그러면 2하고 4를 더하면 6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곱하기 아니야? 2, 4, 8. 어떤 사람은 4하고 2를 빼자. 2 이렇게 그러면 2, 6, 8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키디 교수는 말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말한 그 대답이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다. 왜 정답이 아니죠? 질문이 없었잖아요. 질문이 없었습니다. 2와 4를 놔두고 그냥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2와 4를 놔두고 대답을 해보라는 겁니다. 질문 없는 숫자에 나름대로 대답을 합니다. 다 일리는 있죠. 그러나 정답은 질문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에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삽니다. 일리는 있죠. 다 변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사는지 하나님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열심히 안 합니까? 나는 올바르게 사는데 저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부당함에 대한, 내 억울함에 대한 인생에 합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던지는 이 모든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낙담과 좌절이 되는 이 모든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과 영생을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너는 끝까지 십자가까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너는 너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의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한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한다면, 십자가까지 따라가겠다고 예라고 질문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질문을 한다면, 앞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 왜 나는 억울합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심판 안 하십니까? 이 모든 우리들이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다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내 억울함의 질문만 계속 해댈 때 우리는 평생 쓸데없는 질문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단 하나의 질문이라도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이 질문 하나만 해도, 거기에 질문에 대답만 해도 우리 인생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망과 좌절과 낙담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너는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결단하면서 이제 진짜 사도 베드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욥은 하나님께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하면, 이 의미가 뭡니까? 수없이 많이 8번에서 10번이나 질문을 했고 하나님의 대답을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타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질문이었습니다. 욥이 이 질문에 대답하면은 침묵 가운데서 욥이 던졌던 질문, 의심과 불평과 원망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고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깊은

0: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바로 그곳에서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상처를 건드리시기도 하시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넘어진 것은 죄인데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은 대답,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먼저 대답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친구교회 빈상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그 선하님 친구교회는 영혼 구원, 제자 양육,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친구교회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EM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이며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입니다. 친구교회는 252-00 호레이스 할딩 익스프레스웨이 리들렉 뉴욕 11361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760-5346번 718-760-5346번입니다. 이상으로 친구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SK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공화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민주당의 우세가 더 크게 나타나며 공화당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면허를 부여할지 확신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생산 면허를 허용하겠다는 기존 발언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4대 빅테크의 인공지능 투자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AI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상수도 시스템 30여 곳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란 연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여권이 큰 인기를 끌면서 발급 규모가 25만 부로 확대됩니다. 국무부는 폭주하는 신청 문의에 따라 전국으로 신청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아마존의 2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 지출 증가에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트럭 운전사를 퇴출하고 그 자리를 퇴역 군인으로 대체하는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군 경력을 민간 운송 분야로 연계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오픈 AI에 이어 엔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도 외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I의 예기치 않은 행동이 현실화하면서 보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가와 실리콘밸리가 AI와 금융 분야의 수학 인재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신입 연봉이 100만 달러에 이르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AI 열풍 속에 최상위 수학 인재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지원에 최소 1억 달러를 투입할 전망입니다. 대규모 정치 자금으로 공화당의 선거전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금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국 4대 빅테크들의 인공지능 투자액이 이들의 AI 주도권 경쟁이 시작된 지 약 3년 반 만에 1조 달러를 넘겼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31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초부터 올해 6월 말 사이 이들 기업의 자본 지출 합계가 1조 1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지출은 과거 인터넷 플랫폼 덕에 큰 생산 설비 없이도 고수익을 올렸던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 등 실물 인프라에 거금을 투입해야 하는 투자 주체로 빠르게 변모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짚었습니다. RBC 캐피탈의 분석가 리시 잘루리아는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계속하면서도 종전의 성공 요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게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3분기에는 구글과 아마존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이들 4대 기업은 올해 데이터 센터, 첨단 칩, 전력 확보 등에 총 7,4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런 투자의 성공 여부는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주요 AI 개발사들이 전산 자원 구매를 위해 계속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빅테크의 막대한 투자와 매출 발생 사이에 상당한 시차를 감안하면 투자자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덧붙였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지역 상수도 시스템들이 사이버 공격을 당해 미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국이 이란과의 관련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공식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0일 BBC 방송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의 정보기술기관 MNIT는 지역 상수도 시스템 30여 곳이 7월 26일과 27일에 조율된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네소타주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 존 이스라엘은 성명에서 우리는 관련 정보를 연방정부에 제공했으며 연방정부는 이 활동을 더 넓은 국가적 맥락에서 평가하고 특정 위협 행위자에게 귀속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 인프라보안국은 별도 경보에서 해커들이 상수도 시스템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업을 논리 제어 장치를 겨냥해 공격을 가하고 암호를 변경해 관리자들의 접근을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PLC는 산업 현장의 기계와 설비, 자동화 공정을 제어하기 위해 특수하게 설계된 산업용 컴퓨터 장비를 뜻합니다. 정수 하수 처리 시스템에서는 펌프와 밸브, 수위, 압력 등 운전 과정이 PLC를 통해 자동으로 제어됩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끓인물 사용 권고가 내려졌고 자동 대여 대신 수동 운전으로 전환해야 했다고 사이버보안 인프라보안국은 설명했습니다. BBC는 이번 사건이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 미 당국자들이 수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BC는 사이버보안 인프라보안국을 인용해 미국에 15만 2천 곳의 식수 시스템과 1만 6천여 곳의 하우스도 처리 시스템이 있으며 이들은 사이버 공격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연방기관들은 앞서 이란 연계조직을 포함한 외국 해킹그룹이 미국의 상하수도 시설을 겨냥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습니다. 사이버보안국, 인프라보안국과 연방수사국 등은 4월 7일 이란 연계 사이버 행위자들이 로겔 오토메이션이 제조한 PLC 등 인터넷 연결 운영 장비를 공격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7월 22일에는 경보를 업데이트해 슈나이더 일렉트릭, 지멘스 등 다른 제조사의 PLC도 공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100일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공화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적극 투표층에서는 민주당 우세가 더욱 두드러지며 이번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11월 중간선거를 10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공화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은 30일 여론조사기관 SSRS와 함께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48%, 공화당은 40%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과의 격차를 20%포인트까지 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변화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도 공화당을 10%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 봄에는 공화당이 해당 항목에서 7%포인트 앞섰지만 민주당이 역전에 성공한 겁니다. 이 같은 수치는 현재 의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자의 과반은 이번 선거에서 현직 의원 대부분이 교체되는 것이 의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했던 2006년 중간선거 직전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의 70%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성향 유권자 가운데 자신의 투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41%에 그쳤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은 56%로 올 초 67%보다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입장은 지지 정당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다수는 이스라엘 지원을 축소하는 후보가 공천을 받아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는 이스라엘 지원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닷새 동안 미국 내 성인 1,2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2%포인트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뉴욕주가 치솟는 전기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자격이 되는 뉴욕 주민 800만 명 이상에게 최대 $200의 리베이트 체크가 지급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주가 치솟는 전기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규모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자격이 되는 뉴욕 주민 800만 명 이상에게 최대 $200의 리베이트 체크가 지급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뉴욕주가 올해 가을부터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한 일회성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명 파워 체크로 총 $10억 규모로 마련됐습니다. 주정부는 약 820만 명의 뉴욕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4년 뉴욕주 세금 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는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이면 $200, 15만 달러 이상 30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150를 받게 됩니다. 개인 신고자의 경우는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일 경우에 $100가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뉴욕주 세무 당국이 세금 보고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확인해 체크를 발송하게 됩니다. 지급 기간은 9월부터 12월 사이로 예정돼 있습니다. 뉴욕주는 최근 전기료와 가스비 등 생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높은 공과금 때문에 실내 온도를 편안하게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답변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급되는 환급금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있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지원이 정당한 세금 환급이 아니라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 강진이 규모 7.1이라는 파괴력에도 상대적으로 인명피해가 적었던 건 일본의 높은 내진 기준과 10년 전 비슷한 강진을 겪은 이 지역 주민들의 철저한 대비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 재해대책본부의 31일 오전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진과 연관성을 조사 중인 경우를 포함해 35명입니다. 수치는 전날 오후 집계부터 큰 폭으로 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망자 9명이 파악된 일본 제지 야스시로 공장 굴뚝 붕괴 사고 현장은 구조작업이 마무리됐고 7명이 숨진 대형 쇼핑센터 이온몰 구마모토 폭발 붕괴 현장에서도 구조당국이 최종 수색 작업 중이어서 향후 사망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번 구마모토 강진과 같은 7.1 규모를 각각 기록한 2017년 멕시코 중부 지진에서 360여 명, 지난해 1월 티베트 지진에서 120여 명이 숨진 것과 비교하면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자 유명 관광지인 인도 타지마할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원숭이에게 팔을 물려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1시간가량 구급차가 오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 있는 타지마할에서 한국인 관광객 A씨가 원숭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한국인이 원숭이에게 물린 팔에서 피가 나자 손으로 움켜쥔 채 현지인들의 안내를 받아 인근 진료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인도 유적관리기관인 인도 고고학연구소는 보건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구급차는 1시간 동안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결국 A씨는 보건소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현지 삼륜 택시인 오토 릭샤를 타고 인근 사립병원으로 직접 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구급차를 곧바로 불렀지만 운전기사가 1시간 동안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장소 청결에 민감한 싱가포르에서 음료 자판기에 빨대를 핥은 뒤 다시 자판기에 꽂은 프랑스 학생이 유죄 인정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한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디디에 카스파르 우엔 막시밀리앙은 30일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600 싱가포르 달러, 약 465달러, 한화 66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막시밀리앙은 지난 3월 한 쇼핑몰에서 오렌지 주스 자판기에 빨대를 핥은 뒤 다시 넣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됐고 주스 자판기를 운영하는 업체가 이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업체는 해당 자판기를 소독하고 기계 내에 500개의 빨대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막시밀리앙을 기소한 검찰은 그의 행동이 자판기 위생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그가 장난친 빨대를 직접 회수해 실제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그에게 최대 벌금액인 2,000 싱가포르 달러, 약 1,551달러, 한화 220만 원의 벌금형만 구형했습니다. 공공장소 내 행동과 청결을 엄격히 규제하는 싱가포르에서 공공질서 방해죄는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막시밀리앙의 나이가 어리고 일찌감치 혐의를 인정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여권 신청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발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압도적인 수요를 이유로 독립 250주년 기념 여권을 총 25만 부 규모로 늘려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X에 국민들의 특별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의 250주년과 우리의 위대한 역사 유산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여권 25만 권을 제공한다고 적었습니다. 애국자 여권으로 명명된 이 여권은 올해 봄 처음 공개됐습니다. 여권에는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주먹을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과 함께 미국 독립선언문 전문, 독립선언 서명 장면 그림이 담겼습니다. 당초 국무부는 워싱턴 DC 여권 발급소 등 일부 지역에서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한정 수량만 발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여권 전화 상담센터로만 3만 건 이상의 문의가 이어졌고 콜센터, SNS, 현장 행사장 등을 통해서도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당초 제한적이었던 신청 자격을 완화해 전국의 모든 미국인이 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조치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다만 애국자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일정 부분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국무부가 오는 8월에서 9월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특설 행사장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여권과 달리 우편 온라인 신청과 재외공관 및 미국 대사관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터미 피겟 국무부 대변인은 이 기념 여권은 미국인들이 전 세계를 여행할 때 우리 국가의 역사와 영원한 기상을 가슴에 품고 다닐 수 있는 뜻깊은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래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과 초상을 여러 건물과 사업, 기념물 등에 반영해 왔습니다. 미국 조폐국은 올해 가을 미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새겨진 1달러 금화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DC 공립학교가 여름학기 프로그램 등록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이버 보안 사고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현재까지 정보가 실제로 악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학부모들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의심스러운 연락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워싱턴 DC 공립학교는 최근 여름학기 등록에 사용된 웹 기반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이버 보안 사고로 일부 학생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 톰프슨 워싱턴 DC 공립학교 관계자는 29일 학부모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제3자가 여름학기 등록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워싱턴 DC 최고 기술 책임자실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시스템에서 학생 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사법당국에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는 학생 이름과 학생 식별번호, 생년월일, 학교명과 학년, 학부모 또는 보호자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학교 측은 현재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실제로 악용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예상하지 못한 연락을 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요청에는 응답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DC 공립학교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시스템과 보안 절차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보안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데이터 보안 사고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우려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학생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학교와 지방정부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개인정보에는 주소와 생년월일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학부모들에게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피싱 시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시니어를 노린 전화사기가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해킹됐다는 거짓말로 불안감을 조성한 뒤 현금과 기프트카드까지 빼앗는 국제사기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FBI는 500명 이상의 시니어 피해자에게서 약 4천만 달러를 가로챈 일당을 검거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연방 수사국 FBI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수천만 달러를 가로챈 국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미국 내 500명 이상의 시니어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총 4천만 달러가 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 조직은 인도 등 해외 콜센터와 미국 내 자금 전달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19명을 체포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범행 대상은 주로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이었으며 범행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유명 기술 지원 업체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서 컴퓨터가 해킹됐다, 은행 정보가 위험하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에 피해자의 컴퓨터 화면을 조작해 가짜 보안 문제나 환불 오류를 보여줬습니다. 이어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현금이나 기프트카드 구매,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FBI 이는 수사 과정에서 대량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서 범행 방식과 조직 구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기술 지원 사기뿐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수법도 늘고 있습니다. FBI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 신고와 손실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상적인 기술 지원 업체는 먼저 전화를 걸어서 컴퓨터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서 현금 이나 기프트카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FBI는 강조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컴퓨터 문제, 계좌 보호, 긴급 송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전화를 끊고 가족이나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 가족이 있는 경우 당황하게 만들고 바로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4: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린트와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3: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4: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3: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4: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8: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9: 초반에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0: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9: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로 평년과 비슷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다소 지나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오늘과 같은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일교차가 다소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1도, 섭씨 31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다소 후덥지근한 아침이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더위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말 동안 뉴욕과 워싱턴 모두 한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3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적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스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뉴욕시가 고가의 비거주용 주택 소유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추진 중인 피에다 테르 세금이 시행 초기부터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맘다니 행정부가 고가의 세컨하우스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세컨하우스가 아니라 실제 거주자들에게도 세금 대상자라는 통지가 전달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뉴욕시가 부유층의 세컨하우스 주택을 겨냥해 도입한 세금인 피다테르 세금 정책이 시행하기도 전에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피다테르는 프랑스어로 여행자가 잠시 머무는 임시거처, 즉 잠깐 발을 붙이는 곳, 주 거주지가 아닌 별장 또는 제2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 재정 부족난을 해결하고 공공자금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의 세컨하우스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세금 징수 계획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초 과세 대상은 뉴욕 시내 고가의 주택을 세컨하우스로 보유한 소유주로 비거주용 단독주택의 경우 500만 달러 이상, 코업이나 콘도의 경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 1단계 시기에는 재무부 평가 가치가 100만 달러 이상일 경우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뉴욕시 재무부가 해당 기준에 따라 과세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재무부는 약 90만에서 100만 채의 부동산이 잠재적으로 피다테르 세금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했으며 이후 약 17,000개 주소에 세금 징수 대상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컨하우스가 아니라 실제로 주 거주지인 주택까지 포함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뉴욕 어퍼 웨스트사이드에 30년 넘게 거주해온 캐런 영은 자신의 유일한 거주지에 대해 4만 3천 달러, 한화 6,2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캐런 영은 이 집은 항상 우리의 유일한 거주지였다며 마치 죄가 있는 사람이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방식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거주지임을 입증하기 위해 운전면허증과 소유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뉴욕시 온라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료를 업로드하는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뉴욕시의 피다테르 세금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부동산 관련 변호사는 뉴욕시가 납세자들에게 자신들의 행정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듯 보인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일괄적으로 통지서를 보낸 뒤 실거주자인지 아닌지를 소유주가 증명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피다테르 세금 도입에 찬성했던 뉴욕시 의원인 게일 브루어 의원 역시 자신의 유일한 주택이 대상 명단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어 의원은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는데 자신의 부동산이 왜 명단에 올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새로 도입된 세금 제도로 이미 불안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맘다니 시장은 이 같은 행정 절차는 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세금은 500만 달러 이상의 세컨하우스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부과될 것이라며 실제 과세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I think we're always going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to ensure that we're communicating clearly to New Yorkers. The Department of Finance sent informational resources to homeowners to ensure that they understood the tax, that they understood the options before them, and also if they did not believe it to apply to them, that they had the time in order to be able to appeal.
2: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혼란의 원인으로 뉴욕시의 오래된 부동산 평가 시스템과 법인 신탁 명의의 부동산 관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세컨하우스 소유자를 겨냥한 정책이 자칫 잘못하면 일반 실거주자들에게까지 부담과 불안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해당 통지를 받은 주민들에게 실거주 증빙 자료를 제출해 이의를 제기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신청 마감일이 8월 중순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퇴역 군인이 쉽게 트럭 운전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자유의 수송자 사업으로 명명한 이런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퇴역 군인에게 사업용 운전면허를 신속하게 발급하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군에서 군용 트럭을 운전했던 이들이 민간의 유사한 부문에서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계획은 퇴역군인 지원을 넘어 불법 이민자 추방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연계돼 있습니다. 합법적 비자를 갖추지 않은 채 트럭 운전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을 단속해 일자리가 미국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특히 트럭 운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 남성이 다수 종사하는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운전자 2만 4천여 명을 이미 도로에서 퇴출시켰다며 또한 각 주에서 불법 외국인에게 불법적으로 발급된 사업용 운전면허 2만 8천여 건을 취소시키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불법 외국인들을 도로에서 쫓아내면서 자격 미달 트럭 운전사 이민자들을 자격이 충분한 미국인 참전 용사로 대체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8월 트럭 운전사들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작년 4월에는 미국 내 상용차 운전자들이 반드시 영어 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미 당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 트럭 운전사의 약 16%가 미국 외 지역에서 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란을 다시 공습하자 이란도 보복 공격에 나섰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요르단, 예멘 등 주변국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휴전과 협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확전을 막을지 아니면 군사 대응을 확대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이 나흘 만에 교전을 재개하면서 전면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된 전선은 폭풍 전야의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29일 단행한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이란 남부 곳곳에서는 폭격음이 들렸습니다. 대이란 공습을 지난 25일에 중단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공격해 했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우리 차례라며 대대적인 공습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달 초에 휴전 파기를 선언하고 13일 내리 진행했던 것처럼 연쇄적인 공습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미국은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타격했습니다. 사우디는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예멘 근거지도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란도 맞불을 놨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30일 미국 시설에 보복하겠다고 공언한 뒤에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 전투기와 병력에 피해를 줬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르단은 이란이 쏜 미사일 5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습의 규모에 대해서는 미군이 이슬람 혁명수비대에 비해 압도적이지만 이란은 중동 각지의 대리 세력을 통해서 전장을 넓게 쓰는 모습입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를 위협하는 와중에 이란은 이라크의 반이란 쿠르드 민병대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항구에서는 미 유조선을 포함한 선박 두 척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 주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동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게릴라식 공격 과정에서 발생한 점이 주목됩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를 오가던 공방전이 사우디,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예멘 등으로 확산한 셈입니다. 아직 산발적 공격과 반격이 이루어지는 수준이지만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면전에 나설 경우에는 중동 전역이 전쟁에 휘말려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 국제관계대학원의 발리 나스르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이란의 대응은 전장을 훨씬 더 넓게 확대하는 것이며 않으며 따라서 미국은 더 광범위한 전쟁을 방어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자신이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의 예상이 점차 빗나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 언론에서는 전면전 재개 여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상황이라면서 현재의 정세를 폭풍전의 고요, 확전의 문턱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을 통한 해법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미군의 화력과 경제 봉쇄를 통한 우위를 자신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여러 차례 공언한 이란의 민간 인프라 타격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누구를 해치게 되는가라면서 이란 국민들을 해치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400억 달러 가까이 쏟아부은 전쟁 비용의 부담과 절반 이하로 줄어든 요격 미사일 재고 등을 이유로 전면전의 신중론을 펴는 작전 참모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란의 핵 문제가 여전히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이란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쉽사리 중동에서 발을 빼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5: 안녕하세요. 핫하고 유익한 최신 뉴스를 유용한 영어 표현과 함께 전달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늘 다룰 기사는 7월 30일자 뉴욕타임스에 실린 아주 흥미로운 인공지능 AI 관련 뉴스입니다. AI data centers in space? A system to cool chips could help. 우주의 AI 데이터 센터를 컴퓨터 칩의 열기를 식히는 시스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열풍이 불면서 곳곳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고 있는데요. 소음과 환경 문제, 막대한 전력 소비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은 새로운 대안, 바로 우주 공간의 데이터 센터를 띄우는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우주에는 공기나 물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 칩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식히는 게 가장 큰 과제였는데요. 컬텍과 스타트업 소피아 스페이스가 이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 특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With a growing backlash against the proliferation of data centers, researchers are looking to orbit for solutions. 데이터 센터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커지자 연구자들은 해결책을 우주에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Backlash, 어떤 정책이나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강한 반발, 반작용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There was a fierce backlash against the new policy. 새 정책에 대한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Proliferation, 확산이나 급속한 증가라는 의미로 빠르게 늘어나거나 퍼지는 데이터 센터를 표현했습니다. Look to, 무엇무엇으로 눈을 돌리다, 무엇에 기대를 걸다 라는 뜻인데요. 기사에서는 Researchers are looking to orbit for solutions. 연구자들이 문제의 해결책을 위해 우주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Sophia Space devised a cooling system that ultimately sends waste heat into deep space. Sophia Space는 발생한 폐열을 최종적으로 깊은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냉각 시스템을 고안했다. Devise, 어떤 방법을 고안하다, 발명하다 라는 뜻인데요. Design보다 조금 더 머리를 써서 기존에 없던 방법이나 장치를 창의적으로 만들었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Waste heat, 직역하면 버려지는 열, 즉 폐열, 열 에너지 손실을 의미하고요. Ultimately,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라는 의미로 기사에서는 열이 여러 단계를 거친 뒤 마지막에는 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Instead of transmitting electricity back to Earth, Sending data from space is a much easier feat. 우주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구로 보내는 것보다 우주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편이 훨씬 쉽다. Transmit, 신호나 정보, 전력 등을 전송하다, 송전하다 라는 뜻이고요. Feat, 위협, 뛰어난 공로, 어려운 일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기사에서는 기술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It's no easy feat 라고 하면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의미합니다. 오늘의 기사는 전력 단수와 환경 문제로 지적받는 AI 데이터 센터를 태양광이 24시간 내내 비추는 우주 공간에 올리고 우주 자체로 열을 방출하는 최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When Earth runs out of room for our ambition, innovation forces us to look to the stars. 지구가 우리의 야망을 담아내기에 부족해질 때 혁신은 우리로 하여금 별들을 바라보게 만든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지구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시선을 우주로 돌리는 연구자들처럼 우리도 일상의 벽에 부딪혔을 때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아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

협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공화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민주당의 우세가 더 크게 나타나며 공화당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 미사일 생산 면허를 부여할지 확신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생산 면허를 허용하겠다는 기존 발언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4대 빅테크의 인공지능 투자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AI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상수도 시스템 30여 곳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란 연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여권이 큰 인기를 끌면서 발급 규모가 25만 부로 확대됩니다. 국무부는 폭주하는 신청 문의에 따라 전국으로 신청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아마존의 2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 지출 증가에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트럭 운전사를 퇴출하고 그 자리를 퇴역군인으로 대체하는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군 경력을 민간 운송 분야로 연계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오픈 AI에 이어 엔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도 외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I의 예기치 않은 행동이 현실화하면서 보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가와 실리콘밸리가 AI와 금융 분야의 수학 인재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신입 연봉이 100만 달러에 이르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AI 열풍 속에 최상위 수학 인재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지원에 최소 1억 달러를 투입할 전망입니다. 대규모 정치 자금으로 공화당의 선거전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내 취업 문턱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OPT 프로그램에 대해 최대 10만 달러에 달하는 취업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인데요. 시행될 경우 유학생은 물론 외국인 인재를 채용해온 미국 대학과 첨단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선택적 실무연수 OPT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OPT는 미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을 다닌 외국인이 새로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학생비자만으로 구직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자동으로 체류 연장이 가능하지만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스템 분야의 경우는 최대 3년간 추가 체류가 허용되어 왔습니다. 지난 2024년 기준 약 41만 9천 명의 외국인이 OPT를 통해 미 업체에 취업해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10만 달러씩 수수료를 받는다면 미 정부는 419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 역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외국인 비자를 제한하는 정책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래 이 수수료를 H-1B 전문직 비자에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에서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처는 지난 6월 마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정이 났고 지난 24일 보스턴 소재 제1연방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H-1B 비자를 받기 전 단계인 OPT 프로그램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비자 제한 방법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및 금융 분야 선도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명문대 출신의 인재를 OPT 방식으로 채용한 뒤에 고용 후 몇 년이 지나면 해당 직원들의 학생 비자를 H-1B 비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호해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점에서 OPT에 부과하는 새로운 수수료는 이런 기업들을 더 직접적으로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 당국자들은 이번 조처가 아직 국토안보부 DHS에서 논의 중이며 백악관이 이를 승인할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수료를 유학생 본인이 아니면 이들을 고용하려는 회사가 낼지도 미정입니다. 이번 조처는 외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미 대학 및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조처가 시행될 경우에 외국인이 미 유학에 대해 느끼는 매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유학생 유치에 안정적 수입원을 의존하는 대학은 물론 기술직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졸업한 유학생들을 특히 많이 채용하는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의 주요 기업들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면허를 내줄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본인이 밝혔던 생산 면허 부여 방침에서 후퇴한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생산 면허를 부여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매우 비범한 무기이고 우리는 누구에게 생산 면허를 내줄지에 대해 조금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실상 좀처럼 장비 생산 면허를 내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틀 전인 28일 백악관에서 그와 회담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한 내용과도 엇갈립니다. 회담 직후 젤렌스키는 트럼프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생산과 몇 가지 다른 구상을 논의했다며 우리에게 생산 면허를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7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측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면허를 부여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체계는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는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패트리엇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올린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이 최근 패트리엇 체계 생산업체들과 만났다고 밝히면서 나는 생산업체 대표들과 회의를 했다. 공동 생산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록히드 마틴과 RTX에 의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심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러시아와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를 원한다며 나는 미사일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평화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등 대통령 특사 두 명이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특사로 임명된 이래 러시아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란이 굴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호되게 두들겨 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지난주 공개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획기적인 민간 원자력 협정을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협정 확정의 전제 조건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사이의 외교관계 정상화가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 문제를 두고 통화했으며 그것은 두 나라가 모두 매우 좋아하는 일이다.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도 만났습니다. 다만 무함마드 왕세자는 앞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비가역적 조처를 해야 사우디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의 새 총리 앤디 버넘이 취임 당일인 20일 한 양 정상 간 첫 통화에서 북해 석유 시추에 대해 실용적 접근을 취하겠다는 뜻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넘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 버넘의 전임자인 키어 스타머가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집에서 TV나 보고 있는 신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집권 노동당의 2024년 7월 총선 공약에는 북해 석유 시추 허가를 신규로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버넘은 이를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까지 공언해왔습니다. 신규 허가는 내주지 않되 기존 허가로 추가 시추가 가능토록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꼼수 논란과 집권 노동당 내 반발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상무부는 6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2: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급등했던 휘발유 가격이 최근 하락하면서 지난달 미국의 핵심 물가 지표가 시장 전망에 대체로 부합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3.3%, 전월 대비 0.1%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PCE 가격 지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대체로 부합했습니다. 근원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만 전문가 전망치 0.2%를 밑돌았습니다. PCE 가격 지수는 미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지난 2월 이후 상승폭을 키워왔으나 최근 유가 하락이 반영되면서 전월 대비로는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항목별로 보면 서비스 물가는 전월 대비 0.1% 상승했지만 상품 물가는 0.6% 하락했습니다. 재화 부문에서 자동차와 부품을 포함한 내구재 물가는 전월과 같았고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이 9.2% 급락하면서 비내구재 물가가 1.0% 내렸습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운송 0.6%, 보건의료 0.3%, 금융보험 0.2% 등이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락과 외식 숙박 물가는 마이너스 0.1%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PCE 가격 지수는 가계가 소비하는 재화 서비스 가격을 반영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통상 연방준비제도는 2% 물가 상승률이라는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날 함께 발표된 6월 개인소득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명목 PCE는 전월 대비 0.3%, 물가 변동을 반영한 실질 PCE는 전월 대비 0.4% 각각 늘었습니다. 개인저축률은 2.7%를 기록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현대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앞으로 종이 수표로 받던 세금 환급급 지급이 단계적으로 중단됩니다. 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디렉트 디파짓 자동 이체 방식으로 전환되는데요. 이에 따라 세금 보고 때 은행 계좌번호와 라우팅 번호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된 계좌 정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IRS는 계좌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납세자에게 계좌 정보를 다시 확인하라는 안내문 을 보내게 됩니다. IRS는 전화나 현장 방문을 통한 계좌 정보 변경은 받지 않고 있으며 반드시 공식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은행 계좌를 등록해둔 납세자의 경우는 정상적인 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환급금이 최소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 IRS는 문자나 이메일, 전화로 계좌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연락은 사기일 가능성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자 지급이 어려운 일부 예외 대상자는 종이 수표를 받을 수 있지만 별도의 신청과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처리 기간도 길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퀸즈아니네와 한국창의이미지언어연구소가 지난 28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창의적인 사고와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첫 공동사업으로 8월 12일 한인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정신건강 치매 예방, 당신의 기억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명지대 교수이자 창의 이미지 언어 연구소 장태규 대표가 강사로 나서 기억력 관리와 인지능력 강화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퀸즈아니네는 이번 시니어 교육을 시작으로 입양가족 정체성 교육과 차세대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창의 교육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미나 관련 문의는 퀸즈 한인회 646-467-328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스마트립 카드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메트로를 처음 이용하는 분들은 종이 승차권을 사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스마트립 카드 한 장이면 지하철과 메트로버스는 물론 일부 지역 버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립 카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 카드로 메트로역 자동 판매기나 CVS 같은 일부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처음 카드를 구입한 뒤 원하는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이용인데요.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 월렛,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 월렛에 스마트립 카드를 추가하면 실물 카드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등록해두면 충전도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스마트립 카드를 계정에 등록해 두시면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휴대폰을 바꾸더라도 잔액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보다는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꼭 추천드리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KBL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삼색 피망 한 팩 2불 99,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4불 49, 니아벨 포도 3파운드 크렘쉘 9불 99.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한 번에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이민 당국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다수의 망명 신청을 부정으로 대리한 뉴욕의 한 이민 전문 변호사를 상대로 약 50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과태료 부과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그가 100건이 넘는 서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박해 내용을 위조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5: 연방이민관제청 ICE와 국토안보수사국 HSI가 허위 망명 서류를 작성 제출한 혐의로 뉴욕 소재 이민 전문 변호사 수라제이 라제싱그에게 47만 달러가 넘는 민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국토안보부 DHS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는 주로 인도계 외국인들의 이민 재판 및 망명 신청을 대리해온 인물로 총 54건의 이민 사건에서 118건에 달하는 위조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그가 대리한 망명 신청서의 진술서들이 언어 표현과 본문 내용 면에서 사실상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청자들이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해 받은 피해 및 박해 관련 정황을 복사하여 붙여넣은 듯 유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당국이 제시한 법적 최대 부과액은 총 47만 584달러입니다. 현재 발송된 사전 통지서는 최종 확정 전 해당 변호사 측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연방 정부가 망명 사기와 이민 서류 위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민 변호사 단속을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대대적인 사기 단속이 미주 한인 사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연방 당국이 허위 망명뿐만 아니라 종교비자, 투자이민, 취업비자 등 이민 서류 전반에 대해 서류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밟는 한인 이민 신청자들까지 서류 추가 요청이나 심사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법원 및 이민국 USCIS의 심사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브로커나 불법 대행업체를 통한 과장 위조 서류 제출 시 거절은 물론 향후 입국 금지나 추방 절차로 이어질 위험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당국의 이민 변호사 및 대리인에 대한 감사와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한인 신청자들 역시 불확실한 혜택에 혹해 허위 정황을 작성하거나 불법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방당국이 이민 시스템 악용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미주 한인 사회 내 이민 수속 절차와 관련 업계 전반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세계 최대 전자상 거래 기업 아마존이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에 힘입어 분기 매출 2천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아마존은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늘어난 2,006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시장조사기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이 집계한 분석가들의 전망치 1,964억 7천만 달러를 웃도는 정도입니다. 실적 성장은 핵심 수익원인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웹서비스가 이끌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7% 급증한 422억 3,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8분기 만에 가장 빠른 성장률입니다. 연환산 매출은 1,69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아마존은 웹서비스의 AI 사업 부문과 자체 칩 사업 부문의 연환산 매출도 나란히 지난해 대비 세 자릿수 성장해 각각 25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매 부문은 북미 부문과 해외 부문이 15에서 16% 연성장해 각각 1,161억 8천만 달러와 42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광고 서비스 관련 매출만 따로 집계하면 전년 대비 성장률이 26%에 달한다고 아마존은 강조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난 274억 6천만 달러였지만 순이익은 엔트로픽 투자에 따른 이익이 반영되면서 지난해 3배가 넘는 626억 2,100만 달러로 폭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순이익도 5.75달러로 월가 컨센서스 1.82달러의 3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은 3분기 매출을 1,970억에서 2,020억 달러로 전망했는데 이는 LSEG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2,041억 달러에 미달하는 정도입니다. 특히 아마존은 올해 자본지출 전망치를 기존 2천억 달러에서 2,2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앤디 제시 CEO는 메모리 단가 상승이 수치를 끌어올렸다며 그 정도 규모라고 하더라도 올해 예상되는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자본지출은 데이터 센터와 서버 네트워킹 장비에 투입되는데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자본 지출은 2년 뒤부터 수익을 낸다며 데이터 센터가 가동을 시작하면 즉시 수익 창출을 시작하며 이후 추가 지출 없이 30년 이상 운영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서버와 네트워킹 장비는 그보다도 시차가 짧아 몇 달이면 수익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아마존의 연간 기준 자본 지출은 542억 8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4% 늘었는데 대부분 AI 부문 투자를 반영한 겁니다. 자본 지출 급증의 영향으로 TTM 기준 잉여 현금 흐름도 181억 8,400만 달러 흑자에서 76억 400만 달러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6억 달러를 환급받았으며 일부를 고객에게 환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서 3.9% 상승 마감한 데 이어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 추가로 9.54% 급등해 미 동부 시간 오후 8시 기준 257.9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평년과 비슷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다소 지나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같은 86도, 섭씨 30도,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일교차가 다소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1도, 섭씨 31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다소 후덥지근한 아침이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더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뉴욕과 워싱턴 모두 한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3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에 나섭니다. 내년부터는 부모의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추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고 심야 시간대 푸시 알림도 제한됩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SNS 기업들은 서비스 운영 방식을 대폭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뉴욕주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규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앞으로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의 동의가 없는 한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추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됩니다. 뉴욕주 검찰청과 캐피 오컬 주지사는 최근 Save for Kids Act 청소년 안전법의 최종 시행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제정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확정한 것으로 18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27년 1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알고리즘 기반 추천 피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의 시청 시간, 클릭 기록, 관심사 등을 분석해서 끝없이 새로운 게시물을 추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런 개인 맞춤형 추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청소년은 자신이 직접 팔로우한 계정의 게시물을 시간순 등 비개인화 방식으로 보게 됩니다. 심야 시간대 알림도 제한됩니다. 부모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미성년자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는 것이 금지됩니다. 뉴욕주는 이런 조치가 청소년의 수면 부족과 스마트폰 의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에서는 연령 확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SNS 업체는 이용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부 발행 신분증뿐 아니라 휴대전화, 이메일 인증이나 얼굴 기반 연령 추정 등 공인된 연령 확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또 연령 확인이 끝난 뒤에는 확인 목적 외 개인정보를 보관해서도 안 됩니다. 법을 위반한 플랫폼에는 건당 최대 5천 달러의 민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집행권한은 뉴욕주 검찰청이 갖습니다. 대상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X 등 주요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뉴욕주는 청소년의 우울감과 불안, 과도한 SNS 사용이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번 규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중독성 기능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규정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업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의무적인 연령 확인이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 보호단체들은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온라인 안전대책이라며 다른 주에도 유사한 제도가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오픈 AI의 인공지능 모델 GPT에 이어 엔트로픽의 클로드도 외부기관 시스템을 무단 해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엔트로픽은 자사 사이버 보안 평가 기록 14만 1,006건을 전수조사해 클로드가 외부기관 3곳의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GPT 모델들이 외부 AI 플랫폼 허깅 페이스를 해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엔트로픽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시행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사고는 외주평가 협력사인 이레귤러가 구축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클로드 미토스5와 클로드 오퍼스 4.7, 그리고 내부 연구용 시험 모델 등 3종을 대상으로 모의 해킹 과제인 깃발 빼앗기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엔트로픽은 해당 평가 환경이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가상 모의 공간이라고 클로드의 명령어로 안내했지만 협력사와의 의사소통 오류 등으로 실제로는 인터넷망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클로드는 자신이 발견한 외부 시스템을 모의 훈련 공간의 일부로 오인하고 공격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엔트로픽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오퍼스 4.7은 평가 과제로 주어진 가상의 목표와 우연히 이름이 같은 실제 기업의 웹사이트를 해킹했습니다. 미토스5는 모의 공간 내 지침에 따라 악성 패키지를 직접 제작해 등록했는데 현실의 보안 업체가 이 패키지를 내려받아 설치하는 바람에 실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내부 연구용 모델은 한 기업의 클라우드 계정에 침투했지만 대상이 모의 목표물이 아니라 실제 시스템임을 스스로 깨닫고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3일 파악하고 평가 작업을 중단했으며 피해를 본 외부 기관들의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복구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GPT에 이어 클로드까지 보안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AI 관련 보안 위험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클로드의 보안 사고는 인터넷 연결 설정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격리 환경을 뚫고 나간 GPT 모델의 해킹 사건과는 다소 양상이 다릅니다. 다만 가상 공간으로 오인하고 실제 악성 코드를 유포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외부 기관에 일으킨 피해는 클로드가 GPT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에서는 AI 모델이 통제를 벗어나 돌발 행동을 할 경우 연방정부가 모델의 구동을 강제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AI 킬 스위치법이 발의되는 등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기업 임직원들도 미 정부에 AI 발전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공개 청원서를 서명하며 통제 장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대표 랜드마크인 메이시스 헤럴드 스퀘어 본점이 새 단장에 들어갔습니다. 60여 년 동안 뉴욕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대형 빨간 쇼핑백 간판이 철거되면서 메이시스는 전통은 계승하면서도 미래를 반영한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뉴욕시 맨해튼 펜스테이션 인근 헤럴드 스퀘어에 위치한 메이시스 본점이 외관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사의 첫 단계로 건물 남동쪽 외벽을 장식해온 대형 빨간 쇼핑백 간판이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빨간 쇼핑백 모양의 메이시스라고 적힌 이 간판은 맨해튼 34 스트릿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뉴욕시의 랜드마크이자 소매업의 상징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간판이 철거되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1900년대 초 건축된 옛 건물의 외벽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메이시스 측은 현재 쇼핑백 간판이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맞춰 현대화 작업에 돌입하기 위해 철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철거 이후 새롭게 선보일 외관은 메이시스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회사의 미래 비전을 담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메이시스의 새로운 외관이 언제 완성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메이시스 헤럴드 스퀘어 본점은 맨해튼 한 개 블록 전체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백화점으로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쇼윈도를 연말 분위기로 장식해 뉴욕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화 5번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

0: 국제 라디오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벤쿠버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버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버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쿠버프 제공입니다.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6: 에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99불, 무화과 박스당 8.99불, 줄기 토마토 박스당 5.99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9불,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99불,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99불.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8월 4일 버지니아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3명이 11월 본선 진출을 놓고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현역 마크 워너 연방 상원의원이 당내 경쟁 없이 4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공화당이 어떤 후보를 내세워 이변에 도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7: 버지니아주에서는 오는 8월 4일 공화당 예비선거를 통해 11월 연방 상원의원 본선에서 민주당 현역 마크 워너 상원의원과 맞붙을 후보가 결정됩니다. 민주당 소속인 워너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당내 경쟁자 없이 4선 도전에 나서는 반면 공화당에서는 북버지니아 출신 후보 3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후보는 킴 페링턴, 버트 미즈사와 데이비드 윌리엄스 3명입니다. 킴 페링턴 후보는 공인회계사로 국방부와 백악관, 인사관리처, 농무부 등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뒤 금융관리와 사이버보안 분야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지출 효율화와 재정개혁, 인플레이션 대응, 연방정부 규모 축소, 국경안보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버트 미즈사와 후보는 예비역 육군 소장이자 아프가니스탄 파병 지휘관 출신으로 중앙정보국 CIA 국장 자문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군사대비 태세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윌리엄스 후보 역시 해군과 해병대를 거쳐 이라크전에 두 차례 참전했으며 CIA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민간 분야에서 활동하며 감세와 연방정부 축소, 건전한 재정운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자금 모금에서는 미즈사와 후보가 약 37만 6천 달러로 가장 앞섰고 킴 페링턴 후보와 데이비드 윌리엄스 후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후보가 모은 선거자금은 2,500만 달러 이상을 확보한 워너 의원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티븐 판즈워스 메리 워싱턴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는 공화당이 원외원에 맞설 중량감 있는 후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판즈워스 교수는 연방의원이나 주지사, 부지사, 법무장관 등 주 전역 선거 경험이 있는 인사가 이번 공화당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워너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비교적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른 주의 민주당 후보들과 달리 당내 진보 진영의 도전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과 이란 관련 군사 긴장, 물가 상승 등이 공화당 후보들에게는 쉽지 않은 정치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너 의원의 가장 치열했던 선거는 2014년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에드 갈레스피 후보와 맞붙었던 선거로 당시 워너 의원은 1%포인트도 안 되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올해 버지니아는 민주당이 비교적 우세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민주당도 상원 탈환을 위해 알래스카와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텍사스 등 경합주에 선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버지니아는 정당 등록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유권자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중 원하는 한쪽의 예비 선거 투표용지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정당의 예비 선거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예비 선거 결과는 11월 본선에서 마크 워너 의원과 맞붙을 공화당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버지니아 공화당의 향후 정치적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미 연방준비제도 내부의 갈등이 표결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3명의 위원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는 1979년 이후 연준 의장 임기 초반에 나온 가장 많은 반대 의견입니다. 금리 방향을 둘러싼 연준 내부의 이견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의장에 대한 지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8: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서 위원 3명으로부터 반대표를 받았는데 이는 1979년 이후 가장 많은 반대표 결과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제도 은행이 관리하는 FOMC 반대표 기록을 인용해서 1970년대 이후 어떤 연준 의장도 임기 초반 이렇게 많은 반대에 직면한 적이 없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아서 번스 의장이 1970년 2월 첫 FOMC 회의에서 위원 3명의 반대를 받았으며 폴 볼커 의장은 1979년 8월 첫 회의에서 2명, 9월 두 번째 회의에서는 4명의 반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연준 의장들이 3명 이상의 반대표를 받은 적은 이번 워시 의장 외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1970년 이후 대부분의 연준 의장들은 취임 첫해 어느 정도의 반대 의견에 직면했지만 이후에는 반대 의견이 많이 수그러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워시의 전임인 제롬 파월 의장의 경우는 2019년 6월 취임 후 11번째 회의에서 첫 반대표를 얻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두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1930년대 이후 단 한 번의 반대 없이 만장일치 기록만 가진 연준 의장은 토머스 맥케이브 뿐입니다. 그는 1948년 5월부터 1951년 3월까지 19번의 FOMC 회의를 주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연준이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워시 의장이 이번에 금리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옹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워시 의장은 훌륭한 인물이라면서 그가 금리 인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연준을 이끌고 있고 연준 이사회는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서 금리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며 우리는 금리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회의 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60% 넘게 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국 4대 빅테크들의 인공지능 투자액이 이들의 AI 주도권 경쟁이 시작된 지 약 3년 반 만에 1조 달러를 넘겼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31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초부터 올해 6월 말 사이 이들 기업의 자본 지출 합계가 1조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지출은 과거 인터넷 플랫폼 덕에 큰 생산 설비 없이도 고수익을 올렸던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 등 실물 인프라에 거금을 투입해야 하는 투자 주체로 빠르게 변모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짚었습니다. RBC 캐피탈의 분석가 리시 잘루리아는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계속하면서도 종전의 성공 요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게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3분기에는 구글과 아마존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이들 4대 기업은 올해 데이터 센터, 첨단 칩, 전력 확보 등에 총 7,4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런 투자의 성공 여부는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주요 AI 개발사들이 전산 자원 구매를 위해 계속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빅테크의 막대한 투자와 매출 발생 사이에 상당한 시차를 감안하면 투자자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덧붙였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지역 상수도 시스템들이 사이버 공격을 당해 미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국이 이란과의 관련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공식 확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30일 BBC 방송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의 정보기술기관 MNIT는 지역 상수도 시스템 30여 곳이 7월 26일과 27일에 조율된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네소타주 최고 정보보안 책임자 존 이스라엘은 성명에서 우리는 관련 정보를 연방정부에 제공했으며 연방정부는 이 활동을 더 넓은 국가적 맥락에서 평가하고 특정 위협 행위자에게 귀속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 인프라보안국은 별도 경보에서 해커들이 상수도 시스템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업을 논리 제어 장치를 겨냥해 공격을 가하고 암호를 변경해 관리자들의 접근을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BBC는 사이버보안 인프라보안국을 인용해 미국에 15만 2천 곳의 식수 시스템과 1만 6천여 곳의 하수도 처리 시스템이 있으며 이들은 사이버 공격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연방기관들은 앞서 이란 연계조직을 포함한 외국 해킹그룹이 미국의 상하수도 시설을 겨냥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습니다. 사이버보안국, 인프라보안국과 연방수사국 등은 4월 7일 이란 연계 사이버 행위자들이 로겔 오토메이션이 제조한 PLC 등 인터넷 연결 운영 장비를 공격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8월 한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 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금요일 아침부터 8월 1일 토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릭스에지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엔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송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종교인 대회가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마음을 열고 평화통일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페어팩스에 있는 성공회 워싱턴 교회에서 열

0: 입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회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신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사업하면 위험해. 그런 거 하지 마. IT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해? 공무원. 그렇게 키우면 애들한테 미래를 빼앗는다는 거야. 우리 세상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새로운 디지털 세계, 메타버스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아이들의 부모님은 꼭 새겨 들으셔야 돼요.
5: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또 세바시 대표 강연자이기도 하죠. 포노사피엔스의 성경관대 최재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6: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대표님.
5: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포노사피엔스 시리즈의 뭐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6: 아, 계속 하려고요.
5: 이번에는 최재봉의 메타버스 이야기라는 책으로 네, 네. 글들을 또 다시 정리해서 책을 내셔서
6: 맞습니다.
5: 우리가 안 모실 네. 수 없잖아요. 그 포노사피엔스라는 용어로 그 디지털 신문명과 세상의 흐름을 소개한 게 벌써 3년. 네,
6: 맞습니다. 그죠? 2019년에
5: 그게 바로 처음... 코로나가 딱 뭐 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죠.
6: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을 때.
5: 코로나 때문인지 그 책에서 세상의 빠른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더 빨리 그냥 싹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우리가 뭐 진화라면 진화일 수도 있고 네. 변화라면 변화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디지털 신대륙이라는 비유를 많이 쓰셨거든요. 네. 3년 전에는 네. 신문명 네. 이런 네. 말을 쓰셨는데 디지털 신대륙이라는 비유와 신문명 과거에 네. 무슨 차이가 있나요?
6: 이게 요즘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초월이라는 뜻 메타와 메타. 버스, 유니버스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계다. 인간이 원래 지구 위에 땅 위에 살잖아요.
5: 네.
6: 그랬다가 디지털 세계를 같이 섞어서 산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디지털 신세계, 뭐 가상의 현실과 그다음 이 폰을 통해 만나는 디지털의 문명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세계관이 인류한테 형성되고 있다. 우리가 단순히 폰을 통해 쇼핑하고 뭐 물건 사고 SNS 활동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 그러니까 신대륙이라고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5: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니까 완성이 돼버린 거네요.
6: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이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인류의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제가 어디다 비유하냐면 컬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것과 비슷하다.
5: 지금?
6: 네. 사실은요. 그때가 인류의 대전환기였어요.
5: 그때도?
6: 예, 유라시아만 이렇게 인류가 살고 있을 때는 전 세계의 중심이 중국, 아시아였죠. 그래서 문명도 그렇게 퍼져나가고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해도 유럽은 그런 걸 꿈도 못 꿨는데 실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유럽의 작았던 나라들이 전부 가서 식민지를 건설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축적된 힘을 모아서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게 됐죠. 사실 지금 세계 제최강국이 어디죠?
5: 미국.
6: 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식민지였잖아요.
5: 원래는 그게 걔네가 그렇죠. 식민지였잖아요. 네,
6: 네. 어떤 다른 나라가 가서 개척한 식민지가 한 국가가 되어서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 이게 인류한테 주는 교훈이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서 힘을 길렀더니 엄청난 힘을 갖게 되었고 그걸 통해 식민지 문화를 전 세계로 퍼뜨린 거죠.
5: 이 신대륙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 지구의 중심이 되는 곳이
6: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뭐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세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다 이 디지털 신대륙, 상상의 대륙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방송국도 유튜브가 세계 최강 방송국인데 없잖아요. 땅에 없어요.
5: 그렇죠.
6: 예, 누구나 폰으로 찍어서 없는. 올리고 폰으로 내려서 보고 실체가 없고 세계 최고 쇼핑몰도 방문 불가.
5: 그렇죠. 네, 그죠? 정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6: 그렇죠.
5: 실제 정글이 아니죠.
6: 그러고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디지털 신대륙을 식민지를 건설하고 패권을 가져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누구도 글로 가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엄청난 자본으로 강요한 게 아니라 그냥 폰을 쥐고 쓰게 해봤더니 다들 글로 옮겨온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메커니즘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생존에 유리하면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해서 옮겨간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이 신대륙의 문명을 선택한 이유가 우리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 데이터를 보면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죠.
5: 그래서 디지털 신대륙.
6: 네, 그래서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디지털 신대륙에서 우리가 그 상상의 공간과 이 땅 위의 공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거다. 그럼 그 문명의 표준, 새로운 뉴노멀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5: 그것들이 이 책에
6: 맞습니다.
5: 사례와 인사이트 중심으로 다 담겨져 있죠.
6: 그렇죠. 거군요. 제가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메타버스 이야기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5: 이야기?
6: 예. 왜 이야기라고 했느냐. 우리 김상윤 교수님이 메타버스 전문가시잖아요.
5: 나머지 45분에 그렇죠. 나오셔서 이야기. 네.
6: 그럼 그런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깊이도 있고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그 기술적인 어떤 특징도 다 보여주고 그렇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일반인들은 어디까지 이 세계를 이해해야 될까? 그러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역사의 연장선에서 인류 역사의 연장선에서 쭉 풀어서 얘기처럼 해주면. 아,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걸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준비해야 되는구나.
5: 그래서 재밌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 사실 디지털 문명이 막 시작되던 초기, 예를 들어 한 10년, 2010년 이때쯤에 뭐 유튜브도 나오고 뭐 우버도 나오고 에어비앤비도 나오고 막 나오면서 그때 뭔가 우리가 준비를 했더라면, 나도 그때부터 했더라면, 뭐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하게는 그때 한 1,000만 원, 1억 그 기업들을 주식을 사뒀더라면 지금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류가 선택해서 진화하고 변화하는 거라면 우리 이주민들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 사실 이번에 강제로 하면서는 많이 적응했잖아요.
5: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6: QR코드도 해보니까 되네. 또 뭐 아침에 배달시켜서 밥 먹으니까 괜찮네. 좋죠. 뭐
5: 우리 비대면으로 뭐 일도 하고 회의도 하고
6: 그 회의도 하고
5: 그거 어떻게 하다가 그렇죠. 지금 일상처럼 돼버렸으니까
6: 맞습니다.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이런 새로운 디지털 그 문명에 좀 익숙해지자는 게 이 책의 주요 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5: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니까 또 네. 생각나는 질문은 책을 보면 또 슈퍼 사이언스 사피엔스가 나와요.
6: 네, 네.
5: 슈퍼 사이언
6: 슈퍼 사이언
5: 슈퍼 사피엔스라는 개념이 네, 나왔는데 네. 포노 사피엔스와 슈퍼 사피엔스는 뭐가 다른 겁니까?
6: 포노 사피엔스 중에서 왜 어릴 때부터 호기심 많고 되게 공부하기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5: 호기심 많은 친구들. 네.
6: 그런 친구들이 이제 성장해 가는데 인터넷이라는 문명이 지식을 공짜로 공유해 주니까 거기서 커뮤니티나 네트워크 또 유튜브 같은 새로운 온라인 컨텐츠 등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식이 풍성해지죠. 이더리움을 그 만든 비탈릭 부테린 이런 친구들을 보면 야 진짜 놀라워요. 중3 때 암호화폐 관련 첫 논문을 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어려운 암호화폐 관련 코딩을 했느냐?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배운 거예요.
5: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6: 맞습니다.
5: 그게 없을 때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이 사람이 그렇죠. 있었군요.
6: 사실 비트코인을 잘 수정해서 계약 요건을 집어넣은 게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원조는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 있던 사람들이 막 서로 얘기하면서 한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왜 그걸 시작했느냐? 원래는 과학 올림피아도 준비하려고요.
5: 아.
6: 우리 애들 과거나 뭐 중학교 다니는 애들은 과학 올림피아도 막 준비하잖아요. 이 친구도 좋은 대학 가려고 스펙 그거 하려고 한 거예요. 딱 그 대학교 1학년 때니까 15살 때 논문을 쓰기 시작해서 19살 때 이더리움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엄청난 돈도 벌었고요. 그 다음 암호화폐 최고의 권위자가 됐죠. 2022년 4월 달에 타임 매거진 거기 표지 모델을 나왔어요. 거기 이제 제목이 암호화폐 시장의 명과 암. 뭐 그 이후로 진짜 무슨 뭐 폭락 사태도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발전할지. 그 얘기는 그 친구가 이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1995년생이에요. 이런 게 이제 슈퍼사피엔스.
5: 제대할 때네요.
6: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교육이라는 건 학교를 다니고 학원 가서 배우고 뭐 맨 이런 어떤 전형적인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 있다면 어려서부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탐험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거기서 지식을 스스로 흡수하는 슈퍼사피엔스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5: 우리 가까이는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6: 제 제자가 있어요.
5: 제자가 네. 슈퍼사피엔스. 네.
6: 얘는 그 기계과, 성균관대학교 기계과를 다니면서 코딩을 되게 좋아했어요.
5: 교수님 학생이네요, 완전.
6: 네, 제 완전 학생이에요. 그러더니 학부 다닐 때 저 실험실에 와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거 너무 재밌는데 같이 좀 배우면 안 돼요? 오이고 해라. 저 항상 이제 학부생들도 데리고 하니까. 내가 석사 과정에 진학을 하더니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 안전성 평가. 원자력 발전소 지진이 오면 그렇죠. 수명 평가를 착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 달쯤 걸리는 되게 복잡한 컴퓨터 프로세스예요. 그거를 논문으로 딱 쓰더니 교수님 저 이거 인공지능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내가 모르는데 지도 교수님 몰랐던데 그래? 강의가 없는데 기계과에 오픈된 게 그랬더니 강의 듣고 하는 거 아니래요. 자기는 이미 본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 오픈소스 가지고
5: 오픈소스로.
6: 예, 그러니까 알파고 같은 소스를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모디파이를 해갖고 그 수정된 걸 잘 활용하면 하더라.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그 모든 지식을 얻고요. 또 오프라인 지인 찬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오프라인도 만나고 온라인도 하고 자기 네트워킹도 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학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1년 반 만에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아주 잘 짜서 실제 검증까지 완료한 거예요. 잘 맞아.
5: 그럼 상업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겠네요.
6: 아, 그렇죠. 정부 과제로 제출했죠. 그럼 얘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의대 선생님하고 일하고 있어요.
5: 의대요?
6: 네. 우리나라 그 병원에 예. 건강검진 데이터 엄청 많죠.
5: 네.
6: 이게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5: 그렇죠.
6: 세계에 이렇게 잘 쌓여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하고 있냐면 의대 선생님들하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폐기종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몇몇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전문가 아니면 절대 몰라.
5: 아, 그래요?
6: 그걸 인공지능으로 개발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노하우를 알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심전도 검사, 요새 웨어러블 찾으면 심전도 검사 결과 갖고 심근경색 위험도 짜는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해요. 생각해보면 내가 이 오픈소스로 기계공학 분야의 일을 했더니 아 의대 선생님들은 이런 게 고민이시겠구나. 그럼 그걸 내가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겠다.
5: 그러네요.
6: 전 세계에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으니까 스스로 학습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앞으로 의료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될까요? 기계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될까요? 또 얘 취미로 뭐 하는 줄 아세요? 비트코인 가격 예측 프로그램 돌리고 있어요. 딥러닝으로.
5: 사실 분야가 따로 정해질 필요가 없네요, 이분은.
6: 금융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제가 슈퍼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기계과 학생들이요. 야, 나도 좀 배우자. 나도 좀 배우자. 그래서 제가 쇼트러닝 프로그램, 그래서 예로 하여금 너 어떻게 공부했니? 공부했냐. 그거를 한번 교육과정으로 만들자.
5: 아, 그러면은 최재붕이라는 교수님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6: 아,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했던 일들은 사실은 그 지식을 주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전문 분야라는 거에 진짜 필요한 실력을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데 원자력 발전소 지진 안전성 평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국가든지 개인든지 필요한 거고, 그 위에 이제 메타버스와의 세계가 연결되는 역할을 이런 자발적 학습이 채워주는 거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이제 슈퍼 사피엔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꼭 그렇군요. 코딩이나 이런 분야만 그런 건 아니고요.
5: 그렇죠.
6: 그렇죠. 이제 뭐 파워 유튜버라든지.
5: 그렇죠. 뭐 화가도 그럴 수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저 같은 PD도 그럴 수 있고. 꼭
6: 맞습니다.
5: 어떤 정해진 커리큘럼에 의해서만 이런 학생들 인재들이 생성되는
6: 맞습니다.
5: 건 아니라 네. 세상이 스승이 되고
6: 맞습니다.
5: 이 메타버스에서 교육의 학습의 재료들을 찾아서
6: 맞습니다.
5: 자기가 자기 힘을 자기 학습 능력을 키우고.
6: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면 그렇네. 유튜버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 또 웹툰 작가 작년에 제일 많이 번 사람은 뭐 조회수만으로 124억 벌었다고 네이버 웹툰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자기 작품 하나만으로 승부를 그러니까. 본 거죠. 또 아티스트 뭐 BTS도 옛날에는 방송 출연도 못하고 그랬는데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살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슈퍼 사피엔스다. 전 분야에 다 있다.
5: 지금부터 디지털 신대륙에 상륙한 우리 이민자들, 네. 이주민들의 네. 눈으로 네. 새로운 땅, 어? 이 새로운 문명에 적응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고
6: 자, 네.
5: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6: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배달 전문, 뭐 쇼핑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야죠. 내가 커머스를
5: 그렇죠,
6: 하고 있으면 그죠? 그럼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떻게 그 광고는 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전략으로 하는지를 스스로 자꾸 학습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5: 그러니까 슈퍼 사피엔스의 방법론을 우리가 해야 된다.
6: 그렇죠.
5: 우리 이주민들도
6: 맞습니다. 그 학생들을 비대면으로 가르치는데, 비대면으로 내가 가르치는 게 너무 불편해서 난 강의를 안 할래. 나는 코로나 끝날 때까지 강의 안 하고 기다릴 거야.
5: 그 백수죠. 바로. 교수가 아니라 백수.
6: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새로운 문명 표준이 있다 그러면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통은 다 이래요. 야, 그게 얼마나 되겠어. 그게 얼마나 팔리겠어. 나는 그런 쪽은 재주가 없어 그러는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특이하게도 이게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거든요.
5: 그러니까요. 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6: 맞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을 잘하는 거는 좀 편리하게 하자는 거고, 그 안에 숨쉬고 있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니까 그건 오프라인에서의 비즈니스 성공 요인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5: 그 옛날에도 똑같은
6: 그렇죠.
5: 거죠.
6: 아, 옛날에 식당에 단골을 만드는 것도 다 그런 거였잖아요.
5: 네.
6: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가 단골이지만 못 가. 그럼 꼭 이 사람한테 음식 시켜 먹어야지. 근데 그걸 안 해. 이러면 이제 그렇죠.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단골은 없어지는 거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뭐 오프라인에서만 살 거야. 그러면 일자리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5: 우리도 슈퍼 사피엔스가 될 수 있다.
6: 물론입니다.
5: 이렇게 하고서 해야 되는 거군요.
6: 이게 슈퍼 사피엔스는 제가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주변에 공부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거 호기심 많고 장사도 그렇고 끼 있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 그러면 학원 다니셨죠. 영어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어느 정도는 했잖아요.
5: 아니요.
6: 미친 듯이 공부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5: 그렇죠? 미친 듯이 놀았죠.
6: 미친 듯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네. 그 사람들 옆에서 나도 불안하니까 왠지 학원 끊고 독서실 가고.
5: 그렇죠. 저는 그런 경우죠.
6: 그렇죠. 네. 그런 경우. 비슷하게 나 세바시라도 좀 열심히 보자.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걸로 좀 학습을 하고 내가 관련한 분야 검색해서 늘 찾아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변화,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선생님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그 분야에서의 변화를 자꾸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훈련을 하자는 게 제가 슈퍼사크리스를 보고 배우자는 거죠.
5: 그러니까 디지털 신대륙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징은 배우려는 그 태도,
6: 맞습니다.
5: 자세고, 네. 두 번째 특징은 마음을 사야 되는 거네요.
6: 그렇죠, 그렇죠.
5: 우리 관계에 있어서.
6: 맞습니다.
5: 또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보시는, 정의하는 메타버스는 네.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6: 저는 이제 인류의 변화의 관점에서 이 메타버스가 왜 전개되는가를 좀 풀어본 거예요. 사실 메타버스는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가서 노는 것도 별로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그죠?
5: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그냥 뭐 끼고 뭐 게임을 끼고, 한다거나 뭐 가상의 체험을 그쵸. 한다거나 이런 정도?
6: 그렇죠. 애들 또 뭐 초등학생, 중학생 하는 게임, 로블록스나 뭐 이런 거 해보면 뭐 제페토나 애들이 이게 그렇게 재밌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5: 우리 아들이 계속 그거 하고 있는데.
6: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따라해봤어요. 수업에서 로블록스로 게임 만드는 거를 가르치고 제페토로 자기 이제 집 꾸미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해본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5: 교수님이 직접 하고 근데 깜짝 놀라셨어요. 네. 재미없어서?
6: 아니 그게 아니라 와 이건 미쳤다.
5: 아 너무 재밌어서?
6: 저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해하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요.
5: 아 교육자
6: 이거는 입장에서. 굉장한 강력한 교육 효과가 있는 거예요. 로블록스를 만드는 스튜디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만들기 전에 게임을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땅, 건물 그렇죠. 막 이런 것들을 싹 지어야 돼요. 제가 대학교 기계과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5: 거기 있어요?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구나.
6: 우리가 제조를 하려면 이제 디지털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5: 그렇죠.
6: 지금 대한민국의 뭐 50대 이상 이분들이 왜 회사 가면 되게 좀 뻘쭘하고 나 은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냐면 디지털 역량이 떨어져요. 없었잖아 어렸을 때.
5: 그렇죠.
6: 그리고 소프트웨어 배우고 이런 게 얼마나 어려워요.
5: 어려워요.
6: 근데 지금의 20대, 30대들은 막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고요. 지진 안전성 평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걸 지금부터 배울 수는 없잖아. 그렇죠?
5: 우리는 없잖아요.
6: 아, 그러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5: 네, 맞아요.
6: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로블록스 게임을 하면요. 디지털 역량이 뛰어나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자기가 가상세계를 건물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거기 타고 다닐 탈 것을 디자인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게 원래 대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 건데요. 한 20년 전부터 대학의 그 창의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공대생들의 창의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시했던 게 뭐냐. 3차원 공간에 대한 상상의 능력이에요. 이게 없어요. 보통 없어요.
5: 그렇죠. 우린 툴로 볼 수가 없었으니까.
6: 그러니까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더 없는 거예요. 그죠?
5: 그런 상상을 안 했으니까.
6: 안 하니까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보통 일반인들의 한 30%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대생이 오면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먼저 그것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스탠포드 대학에서 뭐 얘기해서 시작된 굉장히 공대생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근데 이걸 초등학생, 중학생이 한다고? 제가 미국 애들 깜짝 놀란 게 그겁니다. 미국 10대의 60%가 로블록스 게임을 한대요.
5: 60%가? 네.
6: 그럼 미국 10대의 60%는 디지털 문해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다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계속하고 거기다가 게임도 하고 와 우리 애들은요. 학원
5: 다녀요.
6: 그러면 디지털 상상력은 문해력은
5: 없어지는 거죠.
6: 이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2030년쯤 됐을 때 아니면 2040년 됐을 때 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스케치도 잘하고 막 이러는데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요? 진짜 이거 끼고 이렇게 딱 야, 이렇게 한번 지어볼까? 아니야 촥 풀고 많이 봤잖아 우리.
5: 제도 이렇게 하고서 이러고 있겠죠.
6: 왜 우리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지? 얘들은 그게 아니야. 야 저거 보니까 요렇게 게임을 만들었네? 나 요거 카피에다가 써야지. 내 게임은 요렇게 집어넣어야지. 이런 훈련이 된 애들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되게 걱정이 돼요. 대한민국 사회, 특히 교육. 요새 이제 교육 개혁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아이들의 부모님은 꼭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세상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새로운 디지털 세계, 메타버스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이건 와 있어요, 이미 모든 있어. 기업은 그런 인재를 찾고 있어. 그런데 맨날 학원에만 가고 수능 점수, 대학의 스펙, 학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스스로 배우고 깨우치고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하는 작업들을 아주 쉼없이 할 수 있게 좀
5: 도와줘야 되는 거고.
6: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님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5: 같이 네. 배워야 되네.
6: 그러니까 로블록스 해봤어요?
5: 저요?
6: 네. 야단 맞는 시간이다.
5: 아, 근데 아빠가 너무 바쁘죠? 저는 이미 교수님에 의해서 잘 교육받은 아버지기 때문에.
6: 아, 다행이네.
5: 저는 로벅스를 사줘요.
6: 오, 너무 그 좋다.
5: 이 로블록스에서 쓰는 화폐가 로벅스라는 건데.
6: 맞습니다.
5: 그걸 사줘서 이제 그 게임을 위해서 지형을 막 이렇게 넣는 그거
6: 아이템을
5: 빨리 만들어라. 우리도 돈 벌자가.
6: 그렇지. 아주 그거 좋은 거예요. 사실은 허사비스라는 친구 아시나요?
5: 허사비스요? 들어는 봤습니다.
6: 그 친구가 바로 딥마인드. 알파고를 만든 회사가 딥마인드죠.
5: 그렇죠.
6: 허사비스가 세운 회사예요.
5: 그렇죠. 파운더죠.
6: 그 허사비스하고 우리나라의 송모 박사님이 어렸을 때 나이 비슷한 세계적인 천재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5: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떤 천재가 있었는데
6: 탔을 허사비스... 때 미적분하고 막 그랬잖아. 네,
5: 그런
6: 기억나시죠?
5: 그 있어, 그 송.
6: 근데 둘을 어떻게 키웠나 보세요. 허사비스는 하고 싶은 대로 놔뒀더니 게임 중독이 됐어. 그래서 게임을 개발했어요.
5: 그렇구나.
6: 그래서 고등학교 여행할 때 엄청난 게임 해가지고 성공을 했고 케임브리지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을 한 다음에 나는 세계관이 다른 게임을 만들 거야 이러면서 대학교 여행할 때 진짜 멋진 게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고는 재미없대 이제. 그러더니 뇌과학과에 진학을 해요.
5: 아, 이분이 게임을 또 만드는 네. 이력이 있는 거군요.
6: 그래서 뇌인지과학 박사학위를 33살 때 따더니 그때부터 한 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인간의 지능처럼 만들 거야. 그래서 세운 게 딥마인드예요.
5: 그래서 알파고가 태어난
6: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나이에 알파고를 5천억에 구글한테 팔아서 더 발전시켜라.
5: 딥마인드가 구글의 자회사가 된 거고.
6: 나는 다른 걸 할 거야. 그럼 우리 송 박사님은 어떻게 키웠어요?
5: 송 박사님은 어린 나이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좀...
6: 그때부터 네. 어른들이 좋아하는 걸 계속 그렇죠. 강요받았잖아요. 네.
5: 그냥 어른들의 교실에서
6: 너는 천체 물리학을 하고 아인슈타인이 되어야 돼. 너는 그 정도의 IQ를 갖고 있어. 강요받은 거죠. 아마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그렇게밖에 키울 수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면 그렇게 안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왜? 선진국이 됐잖아. 네.
7: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8: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9: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8: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9: 마지막 딱 한 모금만.
10: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1: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6: 저는 제일 슬픈 게 뭐냐면 이걸 쓴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개도국의 시스템을 못 벗어나요. 항상 남의 거 카피하고. 일사불란하게 빨리 좀 해야 돼. 그럼 이제 조직이 탄탄해야 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필요 없고 그런 게 사회에 쫙 스며 있어요. 근데 반면 선진국 보세요. 아니 왜 모든 게 미국에서 나오죠? 인터넷도 나오고 뭐 NFT도 나오고 메타버스도 나오고 전부 이런 새로운 건 다 미국에서 나와. 이유가 뭘까요?
12: 거기가 신대륙이어서 그런 건가요?
6: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죠. 1980년대 일본의 제조업이 막 뜨면서 미국이 제조업이 망하고 허물어지고 이제 끝났다 미국은 막 그런 얘기 많았죠. 그런데 네. 지금 보세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문명을 대체 문명을 만들어서 세계의 패권을 또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게 등장하면서 뭐 우버가 대표적인 사례지만 혁신이 일어나면 부작용이 어마어마해요. 기성 세력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견디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맨날 뭐가 있으면 야 부작용 금지, 부작용 금지,
12: 규제.
6: 애들도 야 너 가면 사업하면 위험해. 그런 거 하지 마. IT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해? 공무원. 이게 제도국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면 이제 애들한테 미래를 빼앗는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선진국이 됐어요. 그러면 좀 부작용이 있고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가능성이 있는 세계가 바로 이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애들이 컴퓨터 게임이 재밌어. 그럼 게임에만 심취하기도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컴퓨터를 이해하고
12: 그렇죠.
6: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인터넷을 이해하고 그거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문해력이 굉장히 늘게 되겠죠. 사실은 메타버스가 30년 전에도 있었던 거 아세요?
12: 아, 30년 전에?
6: 네. 네. 있었는데 그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무슨 플랜트 안전성 평가하고 이런 거 하는 걸 논문으로 썼었어요. 근데 왜 안 퍼졌느냐? 너무 어려워서. 근데 지금의 10대는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자기들이 막 만들어. 야, 우리는 그걸 보고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던 세대인데 얘들은 자기들끼리 거기서 뛰어논다? 그럼 얘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이걸 못하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잘하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제가 어려서부터 절대 게임도 스마트폰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해주고 싶은 얘기. 진짜 걔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우리는 물러납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배하지 않고요. 뭐 사람들이 얘기하죠. 디지털 역량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창의력이 높아서 나중에 더 잘할 거야. 택도 없는 소리예요.
12: 그렇죠.
6: 지금도 보세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꼭 명심하셨습니다.
12: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해하고.
6: 네네.
12: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메타버스는 모여야 하고, 뭐 메타버스와 연관지어서 막 나오는 얘기 많잖아요.
6: 그렇죠.
12: 뭐 NFT 뭐 요즘 맞아요. 가장 많이
6: 이제 거기로 들어가야
12: 웹 3.0 뭐 이런 얘기도 네네네. 많이 하잖아요.
6: 네.
12: 우린 근데 이런 거를 저만 해도 이렇게 들여다 보면 쉽지 않거든요. 이해가. 왜냐하면 그런 문화가 없었으니까 맞아요, 아마 그랬던 맞아요. 것 같은데
6: 네.
12: 두려운 거야.
6: 그러니까. 그럼 두려움 안 해야 되나?
12: 그러니까 안 해야 될.
6: 잘 알아야겠죠.
12: 네.
6: 어떤 게 위험한 거고 어떤 거는 괜찮은 건지 알아야 되니까 체험을 하자고 하는 거죠. 이게 출발이 메타버스 세계관의 출발은 게임이 맞아요.
12: 게임이 맞아요.
6: 로블록스 해보셨다 그랬죠.
12: 네.
6: 그럼 로블록스에는 국경이 없죠.
12: 없죠. 거긴 단일 세계죠.
6: 단일 세계죠. 그러니까 애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게 국민이잖아요.
12: 맞아요. 네. 그 게임하다 보면 온갖 국적의 아이들이 뭐 영어를 공용어로 쓰지만
6: 맞아요.
12: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6: 그러니까요.
12: 지들끼리.
6: 그러니까 그 세계는 원래 그런 거예요. 국경이 없고 언어 뭐 여러 그 장벽이 하나도 없는 거고 거기서 뭐 아이템을 거래한다거나 뭐 하려면 결국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로벅스는 화폐가 생긴 거예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미국 10대 60% MAU 그러니까 월 액티브 유저 월별 아주 사용자 수가 1억 5천만 명이 넘어요.
12: 그러니까 한 달에 그걸 사용하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1억 5천만 명.
6: 네, 1억 5천만 거죠. 명이 넘고 미국이 애들이 하루 평균 153분을 그 게임을 한대요.
12: 153분 하루 평균이요?
6: 유튜브가 52분인데.
12: 그러니까.
6: 예. 네, 그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세 배를
12: 거의 3시간 가까이.
6: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들이요. 꽤 많은 인구고요. 적어도 전 세계에서 아이들로서 로블록스라는 게임에 액세스할 애들이면 굉장히 돈도 꽤 있고 상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런 애들이 익숙해지는 게, 야, 이거, 뭐 꼭 국가가 있어야 돼? 그죠?
12: 그렇죠, 그렇죠.
6: 예. 야, 가만있어 봐. 그러면 국가 간의 경계도 없이 화폐 거래도 할 수 있게 아예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제페토도 마찬가지. 3억 명이라고 하는데, 가입자 수가.
12: 그 네이버에.
6: 네이버에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 건데도 90%가 외국인이래요.
12: 아, 네. 우리는 모르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가.
6: 그렇죠. 그 한국의 그 K-POP 특히 그런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싶어서 들어온 친구들이 되게 많대. 그게 대부분 10대 아니면 20대도 많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걔들의 세계관은요. 야, 우리끼리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거래도 하고. 그래서 NFT가 등장해요.
12: 그게 거래에 쓰이는 거군요.
6: 그렇죠. 로벅스는 그 예를 들어 로블록스에서 파는 아이템을 거래할 때 쓴 화폐죠.
12: 사이버머니.
6: 그렇죠. 근데 로벅스나 제페토나 아, 야 우리 다 비슷한데 바깥에서는 어떻게 거래하지?
12: 아, 그 세계 바깥에서.
6: 응. 그럼
12: 로벅스 못 쓰잖아요.
6: 못 쓰지. 제페토 못 쓰죠. 그러니까 등장하는 게 야 일단 아이템을 등록해야 돼. 등기 권리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만든 게 NFT예요. 중앙정부가 없는데 등기 권리증은 어떻게 만들지? 아, 그럼 블록체인으로 만들자. 그래서 NFT. 뜻이 non-fungible token.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를 이제 fungible chain.
12: 그거는 대체 가능한
6: 거죠. 대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취재봉도 NFT죠, 일종의.
12: 그렇죠. 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6: 하나밖에 없어요. 없는 거니까. 야, 이거 거래는 그럼 어떻게 해? 코인이죠. 게임 세계, 가상 세계는 코인으로 거래해야지. 그런데 어떤 게임 플랫폼, 특정 게임 플랫폼이 아니라 전 세계가 거래할 수 있는 거.
12: 그 유니버설한 거. 네.
6: 그게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는 그게 어려웠는데 이더리움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조건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일단 아티스트부터 리플이라는 작가가 야, 이건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무려 780억에 팔린 거예요.
12: 왜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도대체?
6: 세계 최초니까.
12: 아, 최초라서?
6: 네. 피카소 그러면 왜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12: 아니, 그 피카소는 리플을 몰라서.
6: 리플이라는 작가가 원래 유명한 작가.
12: 아, 원래 유명한 작가였군요.
6: 그분이 더군다나 5,000일 동안 매일같이 그린 작품을 전부 모아서 아, 다 붙여놓고.
12: 그래서 이렇게 막 콜라주한 것처럼.
6: 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니까 이건 세계 최초의 가장 유명한 작가 작품이니까 가치가 있다 그래서 780억에 팔린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크리스티나 소더비, 이 오프라인에서 예술품을 파는
12: 경매 네,
6: 최고의 회사들이죠. 여기가 그냥 메타버스 샵을 열어버린 거죠. 야 디지털 아티, 왜 그러냐면 아티스트들이 어떤 분이에요. 왜 이거 되게 재밌다. 새롭고 신기한 도전은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참여하면서 디지털 아트 시장이 열리네. 그럼 샵을 차려야지. 그럼 NFT로 등록하시고요. 판매는 이더리움으로 하세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12: 그러니까 NFT 자체가 디지털 아트가 아니라 거래가 메타버스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소유권 등기증 같은 거군요.
6: 맞습니다.
12: 그거를 우리가 암호화폐 이더리움 같은 걸로 사고 파는 거고.
6: 맞습니다. 그러면 10대, 20대가 그걸 그렇게 잘하느냐. 맨날 게임에서 하던 거잖아.
12: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6: 금방 이해하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봐요. 지금의 10대, 20대가 그렇게 많이 게임판에서 다 놀아. 안 노는 애가 없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앞으로 야 이거 우리가 굳이 왜 국가별로 화폐를 가져야 돼? 이걸로 좀 바꿔보자. 이런 거를 차츰차츰 만들겠죠. 그게 만들어지면서 거기 일자리가 생기고 기회가 생기고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무언가를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그 세계를 열어주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못하게 하는 게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걸까요?
12: 열어줘야죠.
6: 제가 예, 우리 사회 전체가 좀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게 잘못하면 아이들의 미래를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안 해보면 두렵잖아요.
12: 그렇죠. 안 해보면.
6: 거기다가 막 폭락했대. 거봐라. 부작용 엄청난다. 루나 테라 저거 사기꾼이네. 그러고 보면 NFT가 다 사기꾼인가 봐. 그렇죠. 아니거든.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거는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면 내가 잘 모르니까 부작용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그런 생태계 일자리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12: 맞아요.
6: 아이들의 그 실력 이런 걸 키울 수가 없다는 거죠. 원래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식을 막 흡수하고 그 지식의 편집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근데 NFT 공부도 안 하고 뭐 크립토 마켓 공부도 안 하고 맞아요. 메타버스 공부도 안 하면 어떻게 편집이 일어나겠어요?
12: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뭔가 알려고 하는 그 욕망 자체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6: 맞아요.
12: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두려워서. 근데 이게 결국 우리의 미래의 어떤 행복?
6: 그렇죠.
12: 미래의 생존까지도 막아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이 규제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막아버릴 수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말씀하셔서 퍼뜩 이렇게 드네요.
6: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70세 거의 다 되신 어떤 기업, 여성 기업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찍은 꽃사진을 갖고 NFT 등록을 해봤다 그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2: 직접? 네. 대단하시네요.
6: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12: 그렇군요.
6: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애가 그린 그림을 NFT에 또 손녀가, 손녀가 자기 이름을 하미라고 부른다고 예명을 또 하미로 쓰세요. 할머니죠.
12: 하미.
6: 그러니까 2021년부터 NFT 열풍이 불어서요. 나이키, 아디다스, 그다음에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 스타벅스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 막 시작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광고 기획사인 제일기획이 NFT 특별 팀도 만들고
12: 회사마다 그렇다고
6: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대와 20대를 잡으려면 그들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소통해야 그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10대와 20대가 사랑하지 않는 기업은 앞으로 살아나갈 방법이 없겠죠.
12: 그렇죠. 그 미래의 소비자들이 될 테니까.
6: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50대, 60대지만 이거 보시는 분들은 뭐 다 뭐 우리는 이주민이야 뭐 힘들어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할 때 어디다 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데다가 하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미래에 투자를 받으려면 우리가 이 미래에 지속 가능한 행복도 누리고 좀 능력도 인정받으려면
12: 그럴 땐 또 잘하라. 주식 투자할 때는.
6: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에도 접목을 하자는 거예요. 10대, 20대 소통의 폭을 넓히는 측면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신세계를 좀 이해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12: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배우고 학습하고 맞아요. 도전하고 실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6: 지금 NFT 작가 중에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87세예요. 10대 작가 중에. 이분 그림 몇 억씩에 팔려요. 87세 노인도 있고.
12: 그렇군요.
6: 예, 그게 NFT 세계가 강렬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이 팬덤. 그래서 그 사람 걸 사고야 말겠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탤런트가 인정받고 그걸 통해 수익을 창출하니까 자기가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잘 들여다보면요. 유튜버가 그렇게 큰 거잖아요.
12: 그렇죠.
6: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NFT를 등장하면 아티스트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해가 가죠. 유튜브 때문에 방송계가 완전히 진화됐지 앞으로 유튜브는 망하고 다시 방송이 뜰 거야라고 생각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걸 탈중앙화라고 하는데 근데 좀 억울한 게 세바 씨에 되게 많아. 컨텐츠가 되게 많은데 돈은 유튜브가 버네.
12: 그렇죠.
6: 그죠?
12: 새삼 또 화가 나네요.
6: 화가 나죠. 요게 2.0이에요.
12: 요게 2.0.
6: 네.
12: 그러니까 웹 세상이
6: 웹 세상 1.0이 뭐냐면 내가 맨날 검색해서 알아보던 세계.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지식이 내보내지던 세계가 1.0이고요. 2.0은 나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시대. 근데 그랬더니 유튜브가 돈 벌고 아마존이 돈 버네. 플랫폼이 돈 버는 거는 열받네.
12: 플랫폼들이 돈 버는 시대가 2.0이군요.
6: 자, 그러면 웹 3.0은요. 우리 구 대표님이 세바시 NFT를 발행하는 거예요. 회원권입니다. 이 회원권을 갖고 들어오셔서 모든 나의 우리 컨텐츠를 시청하세요. 아, 우리 다 필요 없어. 우리 뭐 유튜브 안 올려. 우리 회원들이 공부하시겠다 그러면 한 달에 1,000원.
12: 그 회원들만 위한 컨텐츠도 만들고.
6: 그 회원들 만들고 그 돈 받아갖고 그게 한 10만 명 되면 한 달에 1,000원이라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는 거죠.
12: 10만 명 꿈의 숫자네요.
6: 그런데 실제로 요즘은 그런 컨텐츠에 유료로 구독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12: 있고.
6: 예, 왜냐하면 경험해봤더니 너무 좋다 그러면 이 팬덤이 충분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페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커뮤니티마다 그 힘이 생기겠죠. 그게 결국 웹 3.0으로 가는 겁니다.
5: 2.0은 플랫폼이 어떤 이익을 다, 권력을 다 갖고 가지만 3.0은 커뮤니티가
6: 그렇죠.
5: 각자의 개인이 이렇게 네,
6: 각자 개인이 자기가한테 도움이 되는 걸 취하면서 그만한 페이를 하게 아직 멀었다고는 하지만 이 진화의 과정으로 보면 굉장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인류가 크게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요. 개인의 자유도가 그러니까 더 훨씬 더 인정받는 사회 가능할 수만 있다면 그게 막 혼돈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 제재를 받지만 디지털 문명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요. 그런 혼돈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취향 이런 것들이 다 소위 말해서 인간의 기본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로 자꾸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5: 그렇군요.
6: 메타버스 세계도 마찬가지죠. 거기 뭐 인종차별도 뭐 다 쓰고 나오는데.
5: 아바타로.
6: 아바타로 다 나오니까. 네.
5: 이 디지털 신대륙에서 우리 한국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6: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이 컨텐츠 산업이 되게 뜨잖아요.
5: 지금 뭐 완전 난리죠, 세계가.
6: 예. 네. 예를 들어 뭐 유튜브 조회수 1위, 그러면 베이비샤크. 그게 2010년 이때 세운 스타트업이 만든 건데,
5: 스마트 스터디.
6: 네, 스마트 스터디가 네,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구독자가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애기잖아요.
5: 네.
6: 말도 못한 애기들.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무런 교육도 안 받고 백지 상태의 사피엔스가 이것만 틀어주면 좋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5: 그러니까요.
6: 그죠? 그 경쟁사는 디즈니야. 애니메이션 캐릭터.
5: 그 애기들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엄청난 구독자를.
6: 그러니까. 그게 뭐 3조 가치의 기업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이 디지털 문명에서는 그 자발적 팬덤을 사는 자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니까 결국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사실은 되게 희망적이지 않냐.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인기가 좋다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야 쟤들이 NFT 하고 막 그 암호화폐 해가지고 전 세계 10억 명 BTS 팬들, 블랙핑크 팬들, 오징어 게임 팬들 이런 애들 막 모아서 막 디지털 아이템 거래하고 시장 활성화하면 야, 쟤들 좀 문제 아니야? 오히려 미국의 견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5: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그러네. 우리는 재료가 많네요 이미.
6: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크게 보고 생태계로 디자인하고. 그런 슈퍼 사피엔스가 없을까? 저는 꼭 그런 친구가.
5: 그래도 교수님이 노력을 하셔서 그걸 대단하게 가능성을 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6: 저는 제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부작용 반이 있지만 반의 혁신을 안 보면 미래는 없다.
5: 그러니까 교수님은 항상 교육자라서 교육적 관점에서 이런 걸 또 설명해 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주민들의 성장과 네. 성공을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신대륙에서 결국 우리가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6: 도전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문명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배웠고 실력을 쌓았고 다 했는데요. 여기 이 본질은요 사실 변하지가 않습니다. 디지털 문명에서도 제일 중요한 걸 제가 꼽으라 그러면 휴머니티예요. 소비자가 다 왕이 됐으니까 인간성, 좋은 인성 이것만큼 사실 중요한 자산이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해볼만 하잖아요. 그 휴머니티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감동을 만들고 팬덤을 일으켜서 이 시대에 정말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것 그런 길이라면 우리가 이주민이라고 해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 메타버스 세계에도 중심은 오히려 인간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인간의 내면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메타버스 세계를 우리한테 받아들이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좀 더 쉽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두렵지 않아요. 네. 해보실 수 있습니다.
5: 정말 사실입니다. 저희 세바시도 세바시랜드라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네.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6: 너무 좋습니다.
5: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 최자붕의 메타버스 이야기에 아주 잘 친절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6: 네.
5: 여러분 꼭 한번 이 책 구입해서 읽어보시고요.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또 책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이 기간 동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오랜만에 그 강연이 아닌 토크의 자리에 나오셔서 또 굉장히 이렇게 목이 막 마르게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바시 구범준 PD였고요.
6: 네, 저는 최재붕의 메타버스 이야기의 저자 최재붕이었습니다.
5: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6: 네, 감사합니다.
1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1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1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10: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이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7월이 후딱 지나가는 것 같죠? 또 이 7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사시느라고 정말 예, 많이 쓰셨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 잘하는 7월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이제 모래시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래시계를 뒤집으면 모래는 한 번에 하나씩 떨어지죠.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 하나도 순서를 건너뛰지 않지요. 눈으로는 느리게 보이지만 그 작은 모래알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이와 같이 닮아있는 것 같기도 하죠. 오늘 하루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출근하고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또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일상에 반복이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하루가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결국 이렇게 7월이 다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인 것 같지요. 그래서 시간은 속도가 아니라 쌓임의 예술이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건넨 따뜻한 인사 한마디,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 가족과 함께한 짧은 식사, 그리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여유까지도 모두 우리 삶의 모래알이 되어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7월이라는 이 달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날이죠. 한 달 동안 웃었던 순간도 있었고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의 마음이 무거웠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계획했던 일들 다 이루신 분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아직 숙제로 남겨두신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겐 또 내일 8월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어도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은 배움으로, 감사는 기쁨으로 남긴다면 이 7월은 결코 조금은 무의미했다고 하는 그런 시간들도 헛된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7월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 이번 한 주도 그리고 7월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8월은 희망과 기대를 품고 힘차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아름다운 음악과 세상 이야기와 그리고 또 초대 손님 크리스찬 오도 오늘 함께 하시고요. 또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여러분께 아름다운 음악을 한 곡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죠. 에드워드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네. 에니거모 베리에이션스죠. 네, 작품 36입니다. 그 중에서 12번째 변주곡 안단테입니다. 수수께끼 변주곡은 엘가가 자신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에게 소중했던 사람들을 음악으로 그려낸 그런 작품입니다. 모두 14개의 변주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이 변주곡은 또 실존 인물 한 사람의 성격과 추억을 담고 있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들으실 12번째 변주곡은 잔잔한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이 인상적인 그런 곡입니다. 엘가는 이 곡을 바다를 사랑했던 친구의 모습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걸음, 깊은 호흡, 그리고 넓은 바다를 바라보는 듯한
평온함이 이 음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에드워드 엘가의 전해드리려고 하는 에드워드 엘가의 Enigma Variations의 곡은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번스타인을 사랑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미국을 대표하는 지휘자이자 작곡가, 또 피아니스트, 그리고 뛰어난 음악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네, 함께 바다를 상상하시면서 마치 우리 앞에 푸른 바다가 고요히 펼쳐져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이 곡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에드워드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작품 36 가운데 제 12번 변주 안단테 에니그마 베리에이션스 작품 36 가운데 12번 안단테 레너드 번스타인의 지휘로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 곡 들으시면서 넓은 바다를 상상하셨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7월을 마무리하는 편안함이 또 평온함이 함께 하셨길 바랍니다. 네, 번스타인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우리가 참 좋아하는 영화 뮤지컬이기도 하죠. 예,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작곡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클래식 음악을 대중에게 쉽고 친근하게 소개한 그런 최고의 해설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악보를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 속 감정과 또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으로도 많이 분들에게도 사랑을 받기도 하지요. 네, 오늘 이 아침을 엘가의 따뜻한 선율과 번스타인의 깊이 있는 해석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세상의 이야기들을,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함께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대한민국에 새롭게 부임한 소식이 단순한 인사 뉴스를 넘어서 앞으로의 한미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네, 드디어 1년 6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주한 미국 대사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습니다. 새 주한 미국 대사는 미셸 스틸, 한국명은 박은주 대사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 정치인이 되었고 또 이제는 미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다시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공항 프레스룸에서 기자들 앞에선 그는 첫 마디를 한국어로 시작을 했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이 땅에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네, 외교관의 첫 성명에서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죠. 대부분은 동맹과 협력,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먼저 자신의 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어로 문을 열고 한국으로 문을 닫은 첫 기자회견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뉴스의 핵심, 단순히 한국계 미국인이 대사가 되었다는 데만은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비어있던 주한미국 대사 자리가 다시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 관세 협상, 첨단 산업 협력, 북한 문제 등 수많은 현안을 대사 대리 체제로 관리를 해왔죠. 이제는 미국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이 대사가 서울에서 직접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미셸 스틸 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임명한 첫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 첫 인선은 항상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이번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안보를 넘어서 경제와 첨단 기술까지 확장된 한미 동맹인 것 같습니다. 미셸 스틸 대사는 부임 성명에서 결과 중심의 미래 지향적 한미 동맹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공급망, supply chain입니다. 공급망은 원료를 채취하고 부품을 만들고 완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값싼 곳에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세계 선진국들은 그 값싼 노동력과 값싼 원자재를 찾아서 제3국에서 그렇게 제품들을 만들어 왔지요. 하지만 이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을 겪으면서 세계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싼 나라보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지금 미국은 friendshoring이라는 말들이 있지요. 믿을 수 있는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요. 조선업 경쟁력도 뛰어나고 원전 기술과 AI 인프라 구축 능력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단순한 우방국이 아니라 첨단 산업과 경제 안보를 함께 이끌어갈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또 쉽지 않은 현실도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동맹은 미국입니다. 그러나 이 최대 교역국은 어디일까요? 미국이 아니죠. 중국입니다. 미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선언들이 나올 때마다 중국이 또 약간의 또 부담을, 또 심한 부담을 한국에 넘기기도 하지요. 정책적으로. 중국과의 경쟁 관계를 또 지나치게 만약에 또 이런 경우에 확대를 하면 미국의 첨단 기술 정책이나 무역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또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앞으로도 경제와 외교, 안보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전략을 계속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나라가 있다면은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할까요?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겠죠. 이 양국 간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최대한 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와 또 의정자들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미셸 스틸 대사는 워싱턴 정치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외교에서 중요한 것, 뭐 직함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얼마나 믿을 수 있게 신속하게 백악관의 한국의 입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 인사 한미 양국이 앞으로도 반도체와 AI, 배터리, 원전, 조선 등 전략 산업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신호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환영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부임을 하기 전부터 또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시위를 대사관 앞에서 벌이기도 했고 공항에서도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의 보수적인 대북 대중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거죠. 같은 인물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이 한미 관계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결국 미셸 스틸 대사의 진정한 평가는 앞으로 성과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한미 통상 협상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반도체와 AI 공급망 협력 어디까지 확대를 할 것인지, 북핵 문제와 영내 안보 협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의 첫 문장,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 이 문장에는 개인의 삶도 담겨 있고 또 오늘날 한미동맹의 복잡한 현실도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그녀의 마음도 복잡할 것 같지만 그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하지만 그녀가 미국을 대표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죠. 이제 세계는 군사력만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반도체를 누가 만들고 AI를 누가 주도하며 공급망을 누구와 함께 구축하느냐가 곧 경제력이고 안보이며 외교력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1년 6개월 만에 다시 열린 주한미국 대사관의 외교 창구. 그 창구를 통해서 앞으로 한미 양국이 정말 한미 동맹으로 굳건하게 함께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여러분, 미국이 올해 가장 크게 준비를 했고 또 이어지는 행사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네, 물론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바로 미국 독립 250주년입니다. 아메리카 250. 백악관에서는 프리듬 250이라고 부르는 기념 사업이죠.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를 채택한 지 정확히 250년이 되는 이 해를 맞아서 미국 전역이 1년 내내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이죠. 이 250년이라는 시간 정말 다른 나라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역사 반만 년 5천 년이 되는 이 역사에 비교하면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낸 이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광복 이제 81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미국은 1776년 독립 이후 250년 동안 민주주의와 헌법,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며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번 행사를 단순한 그런 기념잔치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돌아보는 국가 프로젝트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면서 행사를 이어가는 것일까요? 사실 미국 100주년인 1876년에도 성대한 박람회를 열었고 또 200주년이 되었던 1976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프레이드와 불꽃놀이, 또 국제 함대 사열, 역사 재현 행사 등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250주년은 그보다도 더 큰 규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이번 250주년을 맞아서 국무부는 기념 여권을 발급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더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여권과 기능은 같지만 금색 장식과 250주년 디자인을 적용한 한정판을 제작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추가로 약 25만 권을 더 제작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여권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과 서명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또 이거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대통령의 초상과 서명이 포함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지지자와 또 좋아하시지 않은 분들이 반반으로 나누어 있기 때문이겠죠. 찬성하는 분들은 현직 대통령이 250주년을 이끌고 있으니 역사적 기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권은 특정 정치인의 상징물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상징이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250주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또 행사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내무부에서는 혁명전쟁 유적지와 국립공원, 역사적 기념물을 보존, 복원하는 사업에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독립전쟁과 미국 건국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또한 전국의 박물관과 교육기관에서는 독립선언서, 헌법, 노예제도, 남북전쟁, 시민권운동 등 미국 역사의 성취뿐 아니라 아픈 역사도 함께 조명하는 특별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여러 가지 250주년을 기념하는 소식을 지금 전해드리면서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은 250년의 역사를 기념하면서도 단순히 과거를 자랑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 같죠. 우리가 어떤 나라였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를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광복절이나 건국, 민주화의 역사를 기념할 때 단순히 기념행사에 그치기보다는 미래 세대에게 어떤 가치를 물려줄 것인지 함께 더 많이 생각해 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 이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침반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네, 미국의 독립 250주년 기념 사업은 바로 그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대를 보냈었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끝났다고 해서 감염병의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보건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홍역입니다. 이 홍역은 한동안 미국에서 거의 사라진 질병으로 여겨져왔죠. 미국은 2000년대에 홍역의 국내 그 전파를 사실상 퇴치를 했다고 선언을 했지만 올해는 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홍역 환자가 2,300명을 넘어서 3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염은 45개 주와 워싱턴 DC까지 확산이 되었고 보건 전문가들은 올해가 미국 공중보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이 홍역이 유행을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홍역 이미 사라진 병 아니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사실 바이러스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률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죠.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거의 감염될 정도로 전파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집단 면역을 유지를 하려면 95% 정도의 예방접종률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 미 일부 지역에서는 예방접종률이 그 기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가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전체 환자의 상당수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DMB 지역은 어떨까요? DMB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버지니아는 미국에서 홍역 환자가 많이 발생한 주 가운데 하나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보고된 환자의 대부분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발생을 했고 환자의 약 3분의 2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계약을 앞두고 두 차례의 MMR 백신 접종,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 등록을 하기 전에 또 제출해야 하는 이런 예방접종 카드도 있지요. 이 홍역만의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최근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감염을 전해주고 있는 그리고 여러 주에서 발표되고 있는 사이클로스포라, 식중독, 기생충 감염이 확산이 되면서 수천 명의 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질환은 오염된 채소나 과일, 물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고 심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식중독 문제가 아니라 식품 공급망과 공중보건 감시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크루즈선에서는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위장관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죠. 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가들 여러 이유를 꼽아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코로나19 이후 일부 지역에서 정기 예방접종이 늦어졌다는 점도 들 수 있고 그리고 국제여행이 크게 늘면서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이 지역 사회로 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SNS 등을 통한 잘못된 건강정보와 백신에 대한 불신이 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 백신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불신하는 것들이 그런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완전히 백신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그 선택을 자신들의 직접 선택을 해서 자녀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인가 아닐까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대부분의 감염병은 예방접종과 개인 위생만 좀 잘 지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백신을 맞고 마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좀 알아보시고 개인 위생을 또 철저히 잘 지키면 감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나 손주가 있는 가정이라면 계약을 앞두고 예방접종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여름철에는 손 씻기를 생활화하시고 채소와 과일은 깨끗이 세척을 하셔서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후에 발열이나 발진 같은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꼭 찾으셔야겠지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감염병이라는 것이 한 국가 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국경을 넘어서 한 나라의 문제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체감을 했지요. 공중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체의 안전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워싱턴 DC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캐피털 바이크쉐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워싱턴 DC는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친환경 교통 정책에도 적극 투자를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캐피털 바이크쉐어입니다. 이 캐피털 바이크쉐어는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버지니아의 알링턴, 알렉산드리아, 페어팩스 일부 지역과 이용 방법이 메릴랜드도 몽고메리 카운티,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까지 운영이 되는 공공자전거 공유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이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데요. 스마트폰에 캐피탈 바이크쉐어 앱을 설치를 하거나 키오스크의 이용권을 구매를 한 뒤 가까운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리시면 됩니다. 일반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를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목적지 근처의 다른 대여소에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대여소는 메트로역 주변과 내셔널몰, 조지타운, 더 와프, 듀폰 서클, 캐피털 힐, 주요 관광지와 또 업무지구를 포함해서 수백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서 출퇴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지요. 요금은 한 번만 이용하는 단기 이용권부터 월간, 연간, 회원권까지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은 연간 회원권을 또 이용하면 훨씬 경제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겠지요. 네, 이 캐피탈 바이크쉐어를 이용을 하면 교통 체증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차 걱정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포토맥강을 따라 조성된 마운트버넌 트레일이나 또 내셔널몰 주변을 자전거로 달리면 자동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워싱턴 DC의 아름다운 풍경을 가까이에서도 즐기실 수 있지요. 워싱턴 DC는 앞으로도 자전거 전용 도로를 더욱 확대를 하고 친환경 교통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말 메트로를 타고 워싱턴 DC에 가셔서 캐피탈 바이크쉐어 자전거를 빌려서 백악관, 워싱턴 기념탑, 링컨 기념관, 그리고 포토맥 강변을 한번 여유롭게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건강도 챙기고 교통비도 절약하고 또 환경보호에도 동참하는 일석삼조의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기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간판스타 손흥민 선수가 또 한번 세계 축구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2026 MLS 올스타전에서 두 골을 터뜨리면서 MLS 올스타팀의 4-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이날 경기 주인공 단연 손흥민이었습니다. 이번 올스타전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최고 선수들과 멕시코 프로축구 리가 믹스의 스타들이 맞붙는 북미 최고의 축구 축제였죠. 매년 수많은 팬들이 지켜보는 이벤트인 만큼 단순한 친선 경기가 아니라 리그의 자존심이 걸린 그런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많은 분들이 경기 지켜보셨을 텐데요. 네, 저도 다는 보지 못했지만 중간 이렇게 좀 보면서 경기 시작부터 이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많은 우리 팬들이 또 한국에서 미국에서 지켜보았지요. 상대팀이 먼저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갔지만 전반 20분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더 터뜨렸고 불과 3분 뒤에는 절묘한 발리 슛으로 역전골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두 골 모두 손흥민 특유의 정확한 골 결정력과 순간적인 움직임이 그런 빛난 장면으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도 있지요. 지금 경기가 끝난 후에도. 네, 그리고 또 손흥민은 이날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평가가 결국 되었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많은 팬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언론들도 월드 클래스의 품격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사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LAFC 유니폼을 입은 뒤에 적응하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득점이 좀 나오질 않아서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역시 손흥민 선수 계속해서 이번에 또 올스타전에서는 멀티골까지 기록을 하면서 상승세를 다시 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국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 또 한인 동포들에게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선수로서 주목을 받고 있지요. 이번에 사실 월드컵을 거치면서 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염려도 하시고 기대도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네, 팬과 선수, 미디어의 투표를 통해서 올스타, 퍼스트 11에 선정된 선수입니다. 이는 MLS가 손흥민을 리그를 대표하는 최고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 활약 개인 기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손흥민이 미국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 내 축구 팬들의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는 것 같지요. 네, LAFC의 경기마다 한국 교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고 손흥민의 유니폼 정말 구하지 못해서 못 입지요. MLS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서 한국 스포츠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팬들의 관심이 손흥민이 올스타전의 상승세를 정규 리그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LAFC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손흥민의 득점력은 또 팀 성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 자신의 그 골 기록만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한 것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팀이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을 좀 자주 했지요. 개인 기록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리더십과 성실함이 세계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일 것 같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자부심, 자존심, 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앞으로도 더욱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축구계에서 또 그렇게 활약을 하고 있다면 우리 K-POP, 이제 K-POP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한 그룹이죠. 방탄소년단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 전 멤버가 지난 29일 내년 2월 열리는 제69회 그래미 어워즈의 정규 5집 아리랑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각자 SNS에 밝혔습니다. 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그 자체로 사랑받기를 바란다는 메시지였는데요. 이는 그래미 측이 지난달 신설한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항의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하비 메이슨 주니어 CEO는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부분이 장르 부분에 출품한다고 해서 올해의 레코드나 앨범, 노래 같은 본상 심사에 제외되는 건 아니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BTS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본상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아직 수상 문턱을 넘지 못한 그룹이죠. 그런 그룹이 먼저 나서서 우리는 특별 취급이 아니라 동등한 경쟁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래미 측의 해명도 나왔지만 정작 제도 자체를 손보겠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래미의

축소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선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BTS 사태가 돌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미가 수십 년간 반복해온 고질병의 연장선이로 어쩌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보이콧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는 어렵고 K-POP을 비롯한 아시아권 음악을 별도 부분으로 묶는 게 오히려 올해의 노래나 올해의 앨범 같은 분산 경쟁에서는 배제하려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지요. 당장 그래미 측의 신설 부분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BTS라는 상징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아시아 아티스트들의 동조 움직임이나 팬덤 차원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레코딩 아카데미로서는 사실 내년 시상식 흥행과 명분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는 부담을 안게 된 셈이죠. 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어린 시절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1: 햇살이 내리던 그 골목길 작은 발자국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0: Associates.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Chad Peterson and Associates이 함께합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1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금요일마다 찾아오시는 우리 멋진 크리스찬 오와 함께합니다. K-Culture on K-Radio with MC 크리스찬 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Good morning, Washington.
0: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1: 예, 잘 지냈어요.
0: 네. 오늘은 어떤 또 우리 K-Culture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주실 건가요?
1: 아, 처음 얘기하자면, 네. BTS요.
0: 아, BTS.
1: 예, BTS는 아, 네. 어저께죠? 저기 신문하고 라디오하고 TV에서 진짜 크게 나왔어요.
0: 아, 그렇죠. 네, 그 보이콧 이야기.
1: 보이콧, 예,
0: 네.
1: 저기 그래미스 때문에 원래 되게 웃긴 거는 그래미스는 몇 년 됐죠? 그래미스는 오래된 거 오가니제이션인데
0: 그렇죠. 굉장히 뭐,
1: 음악 네. 음악 저기 어워드쇼 같은 거는 요즘에는 어워드쇼 같은 거는 뭐 음악은 글로벌해요. 저기 뭐 네. 사람은 다 들을 수 있고, 뭐, 말도, 뭐, 혹시, 뭐, 한국말, 스페니쉬 말, 뭐, 아무나 그러는데, 네. 음악 좋아하면 생각 없죠.
0: 그쵸. 단어 다 해석해서 네. 뭐 부르더라고요. 원어로, 한국어로 얼마나 또 아미 팬들, 네. BTS 노래 한국어로도 부르고, 어느 나라를 가든.
1: 네. 네. 아니, 옛날에는 네. 저기, 한 20년 전에는 뭐, J-pop도 일본 팝도 좋아하고, 네. 뭐 중국 팝도, 켄토 팝, 한강 팝 같은 거는 인기 있는데, but 네. Grammys에서는 진짜 잘 생각하면 누구 혹시 음악, 뭐 앨범이면, 뭐 뮤직 비디오면, 뭐 저기 노래면 인기 있는 거
0: 네.
1: 생각하면 저기 혹시 기억나요? 저기 마카레나?
0: 어, 그럼요.
1: 마카레나 춤추는 거.
0: 그렇죠. 예. 그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1: 네. 저것도 저기 히스패닉 많은데.
0: 맞아요.
1: 인기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0: 그렇죠.
1: 춤도 또, 나중에는 강남 스타일 있죠.
0: 강남 스타일도, 네.
1: 싸이는 뭐 그래미에서 하나도 못 받았죠.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것 때문에 BTS는 그래미즈는 뭐, 아, 알았어. 우리 segregation, 뭐, discrimination도 생각하면 네. 우리 category 따로 만들 거예요. Asian category 면되면 조금 네. 너무 좀 웃겨요.
0: 네, 제가 일부에서도 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한번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예, 예, 예. 위해서 얘기해줘요.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이번에 지금 이제 내년 2월이죠.
1: 예.
0: 네, 이 열리는 69회 그래미 어워즈에 정규 아리랑 앨범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 예.
0: 이 그런 왜 그러냐면 그래미 측이 지난달에 신설을 했죠.
1: 예.
0: Best Asian Pop Music Performance, Best Asian Pop Music Performance를 예. 그 상을 신설을 한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BTS가 굉장히 세계에서 지금 최고의 그룹으로 평가받는데
1: 예.
0: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어쩌면 그 아시안 팝 뮤직으로 다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수여를 하기 위해서 약간 그 꼼수를 쓰는 거 아닌가.
1: 아니, 꼼수, 아니, 이건 네. 진짜 레이시즘이요.
0: 네.
1: 레이시즘 레이시즘 생기려면.
0: 레이시즘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래. 생각을 하는 거죠.
1: 예. 꼭, 네. 저기, 히스토리 보면, 네. 그래미스도 저기, African American, 뭐, 혹시 R&B, 네. 힙합, 저것도, 뭐, 혹시 저 카테고리에서 이기면, 네. 나중에는 베스트 앨범, 베스트 노래, 베스트 네. 저기 뮤직 비디오는 저렇게 못 이겨요.
0: 네, 그렇죠.
1: 저것 때문에 좀 진짜 말도 안 되고요. 저기 네. 웃겨요. 저것 때문에 BTS는 진짜 얘기하는 거, 스테이트먼트 하는 거는 되게 깨끗하게,
0: 그렇죠.
1: 되게 디플로매틱으로 네.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음 연에서 우리 음악도 그래미즈에서 서비션 안 하고,
0: 네.
1: and 우리 파티시페이트 안 할 거예요. 저렇게 네. 했는데 그래미스는 바로 리스폰스는 이거 안 you know 안 좋은데 뭐 우리 되게 디서포인트하고 네. 네. 되게 슬펐어요.
0: 네.
1: 되게 웃긴 거는 슬픈 거 아니고
0: 네.
1: 돈 때문에죠.
0: 돈 때문에
1: 뭐 그래미스는 사람 보는 것도
0: 아, 그렇죠.
1: 많이 내려가죠. 아미 팬은 다 볼 거죠.
0: 네, 그렇죠.
1: 혹시 BTS 베스트 앨범, 베스트 뮤직 비디오, 베스트 노래도 저렇게 다 이기면 네. 다 사람 볼 거죠.
0: 그렇죠.
1: 저것 때문에 이거 한국 케이팝 한류 인기 엄청 많고 저것 때문에 우리 어떻게 좀 바꿔야 돼요.
0: 네.
1: 한국 사람, or 한국 음악, 뭐 K-pop 이렇게 못 들어가게, 못 이기게, 네. 진짜 안 좋죠. 저기 네. 생각해봐요. 했어요. 혹시 월드컵에서, 어, 알았어. 우리는 월드컵에서
0: 그렇죠.
1: 에이시안 것만 있고, 히스패닉 것만 있고, 저렇게 너무 웃기죠.
0: 그렇죠.
1: 아니 원래 AFC 같은 거, 사우스 아메리카 컵도, 코파 네. 드 브라질 있는데, 뭐 에이시안 컵도 있는데, 네. 제일 높은 거 월드컵은 저렇게 안 될 거죠.
0: 어,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CEO가 이렇게 말을 했죠.
1: 예.
0: 이해를 하고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부분이 장르 부분에 출품한다고 해서 올해의 레코드나 앨범, 노래 같은 본상 심사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어요.
1: 네.
0: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웃긴 거죠.
1: 되게 웃긴죠.
0: 네네. 그리고 실제로 BTS 사실 뭐 2021년부터 3년 연속 본상에 계속 후보에 올랐지만
1: 네.
0: 뭐 수상을 받질 못한 거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런 좀 안타까운 게 있고.
1: 저것 때문에 네. 아미 사람도, 팬도
0: 지금 화났어요.
1: 화났는데? 뭐죠? 네. BTS는 진짜 미대하고
0: 네.
1: 쪽 서포트 하는 거죠.
0: 네, 그렇죠. 또 아마 이 BTS가 자신들의 그 노래가 자신들이 수상을 받는 것을 떠나서
1: 네.
0: 아무래도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 어떤 언어나 어떤 민족이나 상관없이 네. 공평하게 이렇게 네.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아니요, 네. 아니 뭐 생각해 잘 생각하면 그래미즈는 67년
0: 네.
1: 뭐 1959년에서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 white 사람이죠.
0: 네, 그렇죠.
1: 뭐 diversity 같은 건 없고.
0: 네.
1: So 67년에서 뭐 혹시 뭐 African American 노래도 들어왔는데, Hispanic 노래도 들어왔는데, 또 soundtrack도 OST 같은 거.
0: 네.
1: 여기 혹시 다른 말도 할 거면 이렇게 뭐 inclusive, 한국말은 inclusive 모르겠는데, 네. inclusive로 어떻게
0: 포함해서, 모두,
1: 포함해서 네. 다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67년까지
0: 네.
1: 진짜 안 좋아요. So, 제가 그래미, 우리 지금 그래미 얘기하는 건데, 또 아카데미 어워드 조금
0: 네.
1: 이상해요.
0: 그렇죠.
1: 혹시, like, 저기, 파라사이트는 잘 됐고,
0: 네.
1: 또 요즘에 또 다른 영화 나왔는데, but 한국에서 나오고 뭐 일본에서 나오고 월남에서 나오는데 뭐 베스트 포린 필름 얘기했는데 베스트 필름은 어떤 때는 뭐죠? 저기 미워하고 안, 네. 안 보여주는
0: 네.
1: 거죠.
0: 네, 그렇죠. 최고의 그 필름 영화로는 선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1: 네.
0: 네. 다른 카테고리에서 상을 주면서도 그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네요. 앞으로 이제 이게 시작이니까 BTS가 한번 이렇게 이제 세계에 메시지를 네. 전했기 때문에
1: 네.
0: 어떻게 이제 좀 변화가 있어야겠죠?
1: 아니, 네. BTS는 계속 파이팅이고
0: 네.
1: 또 BTS 아미 팬도 이거 잘 하는 거죠. 잘 하는 거.
0: 그렇죠. 네.
1: 다음에는 뭐 다른 이월드 쇼 만들어야 될까요?
0: 네.
1: 뭐 한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마마 어워드 있는 거 저기 에이전 저거는 다 에이전이죠.
0: 네.
1: 뭐 이거 아메리칸 얘기 안 하고 에이전 어워드인데 우리 글로벌 어워드 프로그램 같은 거는 누구 만들어야 될까요?
0: 네.
1: 진짜 글로벌로.
0: 아,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미나 뭐 어떤 아카데미나 이런 것이 아니라
1: 네.
0: 진짜 월드컵처럼.
1: 월드컵처럼.
0: 그, 네. 글로벌하게.
1: 혹시 제가 나중에 돈 만들면 저렇게 해볼게요.
0: 한번 해보세요. 네. 네.
1: 네. 아, 요즘에는 BTS도 저기 뭐 투어 하는 것도.
0: 네. 아, 투어가 지금 8월에 볼티모어에서 있지요.
1: 맞아요. 저기 이것도 있어요. 이카노미
0: 네.
1: 혹시 뉴욕 가면, 라스베이거스 가면, LA 가면
0: 네.
1: 저기 한국 비즈니스하고 미국 비즈니스도 한국 비즈니스만 말고요. 미국 비즈니스도 BTS 팀 저기 뭐 셀러브레이션 같은 거
0: 네.
1: 많이 해요. So 라스베이거스도 BTS 멤버는 뭐 이 식당 저 식당 이 가게 다 들리는데
0: 네.
1: 다시로 저기 뭐지? 전국은 여기서 밥 먹었다. 빨리 와요. 여기서 좀 들르세요, right? Or 뭐 스페셜 같은 거, 이름도 음식 이름도 뭐 BTS 이름, 뭐 랩 몬스터, 뭐 누구 멤버 이름은 붙이고 저렇게 파는 것도 있고 Baltimore도 저렇게 해야 될까요?
0: 네.
1: 저기 theme, or party, 뭐 pre-party, 뭐 after-party, 뭐 다른 거 다 하면 economy 다 올라갈 거죠.
0: 네, 그렇죠. 한번 네. BTS 공연하면 그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뭐 활성화되잖아요. 수익도 엄청나고.
1: 네.
0: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BTS 공연을 지금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네. 맞아요.
0: 이렇게 엄청난 그 BTS를 감히 네. 그래미에서 이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되겠죠. 네. 네.
1: 아니, 또 저기 다른, 아니, 원래 8월달, 쟤는 지금 8월달, 우리 내일이죠? 내일 8월달 네. 시작이라는 거죠?
0: 그렇죠. 네.
1: 그래서 8월달에서 뭐, K-pop하고 한류 하는 거는 제가 잠깐 얘기
0: 네,
1: 또
0: 그럼요.
1: 할게요.
0: 네.
1: 그래서 8월 3일날, 워싱턴 DC 카르마 베뉴에서 롤링 쿼츠, 제가 뭐 2주
0: 아,
1: 전에,
0: 네,
1: 2주 전에 우리 얘기했죠. 네. 저기 롤링 쿼츠는 여자 밴드인데,
0: 락
1: 밴드 같은 거.
0: 네.
1: K-rock요. 저거 했고, 또 BTS Army Day도 Pearl Street Warehouse DC 8월 9일날
0: 아,
1: 이거는
0: 네.
1: 저기 콘서트 미리 해놓은 거 아미 사람들 다 나오게 만나고 뭐 음악도 같이 들어오고 뭐 누구 콘서트 가는 거 같이 뭐 혹시 예약 같은 거 뭐 같이 운전해야 되면 같이
0: 네.
1: 다 라이드 해야 되면 저거 BTS Army Day Pearl Street Warehouse Washington DC 저기 8월 9일날
0: 네.
1: and then 콘서트는 M&T Bank Maryland, I mean Baltimore에서 8월 10하고 8월 11일
0: 네.
1: And then One Pact, 다른 그룹인데 8월 19일날 저것도 DC, Karma Live Music Venue 저거 다 있고요. 저기 이거는 9월 때만 해요. 다음 주 제가 September하고 November, October, November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But 한국 K-pop 콘서트 엄청 많이 들어와요.
0: 네.
1: 계속 들어와요.
0: 와, 지금 8월 달만 해도 지금 말씀해 주신 공연이 큰 공연이 4개나 있어요.
1: 예.
0: 여러 가지 행사들이. 그리고 지금 8월 3일 당장 있는 거 Roaring Quartz의
1: 예.
0: 카르마 DC 라이브 뮤직 베뉴에서
1: 예.
0: 있고
1: 예.
0: 그리고 BTS Army Day Out. 이게 아미 팬들 굉장히 또 많이 모이겠네요.
1: 예. 같이 뭐 어떻게 해야죠? 말도
0: 친분도 함께
1: 뭐, 네, 네. 만나고
0: 릴레이션십도
1: 네. 만들고 BTS 아미 팬들은 진짜 패밀리 같아요.
0: 네.
1: 이렇게
0: 아마 이번에 그래미 보이콧 한 것도 아미들이 적극
1: 예. 아미데이는 아미 네. 많이 얘기할 거죠.
0: 아, 그렇겠죠. 네, 8월 9일입니다.
1: 펄
0: 스트리트 웨어하우스 DC에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아, 이제 투어 정말 BTS 예. 월드 투어 이걸 보러 가야 되는데
1: 발티모어는 진짜 발티모어는 너무 네. 뭐지? 되게 바쁠 거예요.
0: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준비하느라고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1: 네, 네. 시간도 별로 네, 안 남았죠.
0: 아, 좀 이제 정말
1: 2주도 안 됐죠.
0: 2주도 안 됐죠. 8월 10일에서 11일이니까.
1: 저거는 Tuesday, 아,
0: Tuesday.
1: 예,
0: 네.
1: Tuesday하고 Wednesday죠.
0: 네.
1: 예, 예.
0: 아우, 저도 좀 이
1: 쟤도 가고 싶은데
0: 너무 가고 싶어서
1: 시간도 없고 또 티켓표도 엄청 비싸고.
0: 네, 네.
1: 아니 뭐 혹시 찾을 수 있어요? 뭐 reseller.
0: 그렇죠.
1: reseller하고 아, 좀 힘들어요.
0: 네. 아니, 이게 너무 밤에 늦게 끝나니까 저는 또 이제 다음날 아침에 방송 준비를 해야 하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도 참 아쉽더라고요.
1: 아니, 저번에, 아니, 뭐, 제가 얘기했죠. 저기, 혹시 M&T Bank 아는
0: 네.
1: 사람, 스윗 받을 수 있죠?
0: 네네. 네, 네. M&T Bank에 제가
1: 친구가
0: 있어요. 저희
1: 있어요?
0: 친구가 있어요.
1: 그럼 물어보죠. 뭐 혹시 스윗 받으면 제 부르세요.
0: 네네. 네.
1: 네. 네. 아, 또, 다른 거는 뭐죠 저기 이 콘서트만 얘기하는 거, 되게 셀레브레이션 같은 거,
0: 네.
1: 뭐 K 엑스포, K 뭐 한류 있는 거, 뭐 H마트 뭐 할 거고, 롯데도
0: 네.
1: 뭐 할 거고,
0: 네.
1: 이거 and then 물건도 파는 거,
0: 네 그렇죠.
1: 뭐 혹시 뭐 BTS 라면, BTS 커피 더 크게 프로모션
0: 네.
1: 할 거죠.
0: 그렇죠. 네. 아, 네, 참 너무나도
1: 재밌어요.
0: 재밌고 행사들이 많아서요. 참 좋습니다.
1: 예.
0: 우리 여기서 조금 노래를 하나 좀 듣고 싶은데요.
1: 예, 노래는
0: 네.
1: 요즘에 진짜 웃긴 거 영화 넷플릭스에서 나왔어요.
0: 아.
1: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거 Wild Sing.
0: Wild
1: Sing. Sing인데 Wild Sing 한국 영화 넷플릭스에서 어저께 시작했어요.
0: 아,
1: 어저께 시작했는데 이거 뭐죠? 저기 South Korean musical comedy예요.
0: 뮤지컬 코미디예요.
1: 예.
0: 아,
1: 그 캐스트는
0: 네.
1: 누구죠? 강동원 저기 누구지 저거 또 이름 다
0: 일단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1: 오성재 아니 네. 오정세
0: 아 오정세 씨 그분 참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1: 너무 잘하고
0: 네, 저도 그분 참 좋아해요. 보면은 기분이 좋은
1: 아니
0: 사람이.
1: 이름도 오은데 제가 네. 오성재 오정세는 좋아하고 박지현도 나오고
0: 아 그분도 또 연기 잘하시죠.
1: And 음태구도 나오고요. 네. 이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혹시 기억나요? 90년에서 뭐죠? 서태지, 뭐 쿨, 네, 네. 뭐 투투, 뭐 누구지? 다른 거 쿨하고 뭐 다른 트리 뭐 그룹 있는 거 여자 한 명,
0: 네, 여자 한 명,
1: 남자
0: 네,
1: 두 명,
0: 네.
1: 이거 그런... 보여주는 거야. 아~ 이 노래는 다 불러놓은 거는 진짜 배우 다 불렀어요.
0: 아, 그렇군요.
1: 저 이거 처음 거 I Like You.
0: 네.
1: 이거 오성재도 아니 오정세 부르는 거예요.
0: 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1: 넷플릭스에서. 아, 이거 네. 너무 웃겨요. 그래서 90년에서 트리오 했는데 인기 좀 올라갔는데 네. 나중에 스캔들 됐어요.
0: 네.
1: 스캔들은 옛날 스캔들도 비슷한 거. 아 우리 음악 다른 사람 그 음악 똑같게 카피하고, 그래서 카피 플레이저리즘 있고 또 뭐 어떤 때는 뭐지 저기 레이버 회장님 돈 다 뺏어가고 도망가는 거.
0: 네. 그래서
1: 다 웃겨. 또 이 세 명 노래 했는데 이 그룹 이름은 트라이앵글이요. 트라이앵글인데 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꼭 봐야 될 거예요.
0: 그렇군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할 혼성 그룹이 돌아온다. 그 당시 사실 이제 80년대, 90년대 혼성 그룹이 있었 좀 예. 많았어요.
1: 많았어요.
0: 여자 하나 남자 둘 뭐.
1: 아, 그, 코요테,
0: 코요테도 예. 있고. 맞아요. 아, 좀 이 그 예전에 과거의 그런 음악을 좋아하시고 좀 예. 향수에 젖고 싶으신 분들
1: 예.
0: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노래 듣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또 젊은 세대가 요즘 역으로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부르던 노래들을 또 듣기도 하더라고요.
1: 예.
0: 네, 한번 이 Wild Sing이라는
1: 예.
0: 예, 지금
1: I like
0: 드라마에 나오는 I Like You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1: 예.

0: 네. I like you. 이 노래 아주 신선하고 좋네요.
1: 아,
0: 네.
1: 진짜 뭐 옛날, 옛날 아니죠. 뭐 한 30년 전에 저기 뭐 신혜경 같은 거 비슷한 게 소리하고 발라드 싱어로 뭐 오정세는 너무 웃기게 나와요. 너무 재밌게.
0: 그리고 또 좀 이제 또 행사 있는 거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1: 아, 예, 예. So 이번 위켄드는 저기 되게 큰 애니메 만화 컨벤션이 있어요. 저기 오라칸.
0: 네.
1: 어저께 오늘 시작한 거. 워싱턴 DC 컨벤션 센터. 오늘하고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에서 워싱턴 DC 컨벤션 센터 다운타운 DC에서
0: 네.
1: 지금 큰 컨벤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인기 있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저번에 얘기한 거는 저기 한복 그렇죠. Korean 한복 Promotion Institute도 있을 거예요.
0: 한국 한복 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네.
1: 그래서 꼭 가면요 적어도 한복 입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재밌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복도 코스플레이 많이 들어온 거죠. 저기 뭐 드라마에서 저기 만화에서 웹툰은 한국의 인기 엄청 많이 올라갔죠. 네, 웹툰.
0: 웹툰을 또 굉장히 한국 웹툰을 좋아하더라고요. 예, 예. 사실 지금 이 드라마들 한국 뭐 넷플릭스에서 제작하는 것들이 웹툰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 많잖아요.
1: 맞아요. 저기 김부장도 웹툰이에요.
0: 김부장도 웹툰이죠.
1: 예, 예.
0: 네, 맞아요. 약간 전개도 보면은 웹툰 형식으로 그렇게 좀 화면을 잡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1: 저것 때문에 시즌 2 혹시 나올 거예요. 아, 웹툰은 그렇죠. 아직 안 끝났는데 드라마는 끝났는데 시즌 1 but 계속 스토리 계속 가야 되죠.
0: 아, 그 지금 웹툰이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1: 예.
0: 아, 네. 웹툰이랑 조금 내용이 비슷한가요?
1: 비슷한 것도 있고 네. 어떤 때는 체인지도 많이 할 수 있죠. 네. 뭐 생각해보세요. 마블도 저기 뭐지 스파이더맨도 요번 위켄 나오는데
0: 네.
1: 마블도 계속 뭐 코믹북에서 만화책에서 어떤 때는 스토리 바꿔요. 그래서 봐야 되죠. 웹툰도 어떤 때는 스토리 좀 조금 바꾸고 또 진짜 인기 지금 인기 있는 거는 솔로 레벨링 혹시 들어봤어요?
0: 아 아니요.
1: 솔로 레벨링도 뭐지 만화책인데 만화 시리즈인데 한국에서 영화 만들 거예요. 라이브 액션으로
0: 네.
1: 배워 나오는 거. 그래서 저것도 사람도 팬하고 지금 많이 기다리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네. 재밌을 거예요. 저기 뭐 웹툰은 계속 혹시 계속 저기 드라마 시리즈, 뭐 영화 같은 거 계속 나오면 할리우드 더 커지죠.
0: 그렇겠죠. 네. 아 정말 기대가 되고요.
1: And then 이번 일요일 날도 우리 뭐지 요리 얘기해야 되면
0: 네.
1: 우리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Cook Korean Live.
0: Live. 네.
1: 예, 이거는 온라인 이벤트인데 Zoom으로.
0: 네.
1: 저기 한국에서 하는 건데 뭐 와 아침. 뭐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국에서 일찍 일어나는데 6시 반, 7시 반까지
0: 네.
1: 여기서 미국 Eastern Time 우리 Washington DC Time 한 시간에서 비빔밥 만드는 거 어떻게 비빔밥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저거는 진짜 재밌을 거예요. Stream Live 이거 스폰서십은 모르겠는데 H마트하고 샘피오
0: 샘표하고 H마트가 함께하는 거네요.
1: 예. 네. So Cook Korean Live는 요번 Sunday 제가 얘기했죠. 6시 반에서
0: 네.
1: 7시 반까지 1시간 Zoom으로 클래스 메뉴는 저기 비빔밥 어떻게 비빔밥 만드는 거.
0: 네. 6시 반에서 7시 반 1시간 동안에 8월 2일 이번 일요일입니다.
1: 네.
0: 비빔밥을 어떻게 이제 Zoom으로 보시면서 네. 함께 만들 수 있는 거를 배울 수 있으니까.
1: Ingredients은 미리 네. 준비해야 될
0: 준비해야죠.
1: 거죠.
0: 준비해야죠. 네. 뭐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샘표에서 만든 제품들이랑 그리고 H마트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네요.
1: 예.
0: 네. 외국 친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셔서 같이 예.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1: 아니, 제가 지금 영어로 지금 얘기할게요. 혹시
0: 네.
1: Those of you listening to us on 1310 AM K Radio, there's a free Cook Korean Live web stream Zoom happening this Sunday at 6:30 to 7:30 p.m. Eastern Standard Time. If you want more information on how to reserve your spot, I've already sent the link, the QR code to the radio station, so they'll hopefully put it up on their Kakao channel or whatever, or Facebook. So again, that's a free event happening this Sunday, August 2nd, from 6:30 to 7:30. And you're going to learn how to make bibimbap, which is a signature dish in Korea where you mix all the things together and have a very good bowl of Korean food. So
0: 네.
1: enjoy.
0: Yeah. 아, 네. 자세하게 또 우리 yeah. 외국 친구분들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Christian O MC께서 소개를 해 주셨고요. Uh-huh.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yeah. 인사를 드리고.
1: So 우리 마지막으로 네. Wild Sing에서 제가 얘기했죠. 세면 저기 트라이앵글 그룹으로 네. 배우 사람도 you know, 강동원하고 다른 사람 나온 거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재밌어요.
0: 아, 실제로 이거는, 이 가수들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1: Yeah, love 네. is you.
0: love is. 네. 함께 네, 우리 Wild Sing에 나오는 그 주제가 네, OST라고 할 수 있죠.
1: Yeah, OST에서. 네. So 다음 주 봐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K-Culture on K-Radio with MC 크루치아노와 함께하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Love Is 듣고 나서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다는 신디 매니저와 함께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과 식습관, 관리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건강식품을 찾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5년 이상 꾸준히 사랑받아온 오리지널 후코이단 브랜드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를 모시고 오리지널 제품의 특징과 품질 관리 그리고 고객들의 다양한 경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디 매니저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후코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후코이단은 그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말도 아니고 한 회사의 뭐 기업명도 아니고 바로 다시마, 미역, 그 모즈꼬 같은 갓, 짙은 갈색을 띠는 해조류에서 추출되는 천연 다당류 성분이고요. 그 해조류 특유의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 속에 포함된 성분이 바로 후코이단인데, 이 최근에는 이 후코이단의 다양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으로 만든 후코이단 제품이 모두 다 같은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후코이단을 제대로 만들려면 어떤 해조류에서 추출을 했는지, 아니면 후코이단 원료하고 품질, 그리고 후코이단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배합률이거든요. 그런 배합률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효능 차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후코이단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 이 원료의 출처 그리고 제조 과정을 꼭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우선 후코이단이라고 그 성분을 말씀하셨을 때 가장 쉽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해조류 특유의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렇다면 이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오리지널 후코이단이 25년 이상 사랑받아온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일단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많은 분들이 오리지널 후코이단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오랜 시간 이어온 이 원료 연구 그리고 품질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제품은 오키나와산 모즈꼬 후코이단,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여기에 버섯 제품을 따로 챙겨 드실 필요가 없이 저희가 아가리쿠스 버섯, 그것도 뿌리 균사체를 배합해서 25년 이상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꾸준히 선택을 해 주신 제품인데요. 특히 오미노시즈꼬 후코이단이라는 성분 자체뿐만 아니라 저희는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제조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이렇게 한 제품을 유지해온 것은 결국 품질에 대한 고객분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 25년 이상 꾸준히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 이 후코이단 제품은 원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우미노 시즈쿠는 원료 관리에서 어떤 점을 굉장히 중요하고 보고 있습니까?
1: 일단 좋은 후코이단 제품은요, 좋은 원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미노 시즈쿠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오키나와산 모즈꼬하고 미역기 원료를 선택을 할 때 원산지하고 품질 기준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도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해조류 원료는 이 생산 환경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료의 출처 그리고 관리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고객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0: 네, 그렇군요. 네, 요즘 또 건강식품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제품 라벨에 표시된 함량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특히 또 후코이단처럼 함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중요한 그 함량이 표시된 수치가 실제 제품과 일치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1: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건강식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정확한 표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품질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다는 이 원료 입고 단계부터 원료 기준 확인, 그리고 제조 과정 관리, 완제품 품질 확인까지 저희가 단계별 관리 절차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이 단계별 관리 절차를 소비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저희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에 전화를 주셨을 때 이거를 다 고객분들한테 오픈을 하고 보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회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0: 네.
1: 일단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은 이제 단순히 제조사의 설명만으로 소비자분들이 판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검사 그리고 품질 기준을 통해서 제품의 신뢰성을 확인시켜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을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이제는 후코이단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요. 단순한 광고보다는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 원료 출처, 그리고 제조관리 시스템, 그리고 품질 검증 기준 이런 거를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굉장히 좀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히 어떤 재료를 얼마큼 사용했는지부터 또 제조 과정 관리, 완제품 품질 확인까지 좀 단계별로 잘 좀 살펴보셔야 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 것들을 다 하신 게 지금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이라는 말씀이죠.
1: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굉장히 까다롭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 원료나 이 제품의 FDA를 통과해서 저희 오피스까지 들어올 때 이 모든 품질 검증 기준을 그거를 다 풀어갈 수 있게 보내드렸을 때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아, 건강보조식품 회사, 특히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이 이렇게 오리지널로 많은 분들이 사랑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군요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0: 네, 원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그걸 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1: 그럼요.
0: 네, 네. 그렇군요. 네, 요즘 건강식품 시장을 보면 다양한 인증과 또 품질 보증 문구를 내세우는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인증이 실제로 의미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제품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1: 요즘은 많은 제품들이 뭐 광고나 뭐 이런 데를 보면 인증, 검증, 고품질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는 단순히 문구만 보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0: 네.
1: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인증을 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0: 네.
1: 대표적인 객관적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후코이단 업계에서는 일본 건강영양식품협회 JHFA 인증인데요. 이 JHFA 인증은 단순히 이 후코이단 제품 이름이나 뭐 광고 문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바로 후코이단의 원료 기준 그리고 말씀드린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조 관리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 심사를 해서 그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만 그 JHFA 인증 마크를 부여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도 후코이단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 뭐 홍보 문구보다는 공식적인 검증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 확인 가능한 이 기준인지 그리고 제조사가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은 JAFA, JHFA 인증을 갖고 있는 거죠. 원료 기준, 품질 관리 기준, 제조 관리 기준 등을 정말 꼼꼼하게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이 모든 것을 충족한 제품에 주는 그 인증을 갖고 있는 제품이 또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을 경험하신 고객들의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요.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많으시죠?
1: 굉장히 많죠. 하루에 솔직히 좋은 경험담을 들려주시는 고객분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저희가 손편지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직접 보내주신 고객님의 경험담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고객님께서는 평소 이제 위장이 약해서 조금만 피곤해도 속이 쉽게 불편해지고 또 식후에는 또 더부룩함과 불편함 때문에 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 제품을 경험해 보셨다고 해요. 그러던 네. 중에 이 복용하던 영양제가 너무 많아서 잠시 오미노시즈 후코인단 섭취를 중단을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전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서 다시 이제 꾸준한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셨다고 하는 케이스인데 고객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편지를 한번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0: 네.
1: 저는 타고나기를 위장이 약해 조금만 피로해도 속이 쉽게 탈이 나곤 했습니다. 식후 더부룩함과 불쾌감이 일상이 되다 보니 건강을 위해 소문난 제품들을 이것저것 번갈아 복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한동안 먹고 있는 영양제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복용 중이던 오미노시즈 후코이다는 잠시 쉬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끊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과거의 고질적인 속쓰림과 불편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오미노시즈 후코이단을 복용을 하니 예전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속 편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짧은 문구를 보내주신 네. 사례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이분이 굉장히 또 이제 사례를 통해서 실제 경험을 하시면서 주변에도 좀 네. 소개를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어떻습니까? 특히 이분 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버지니아에 거주하시는 오빠가 기력과 입맛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번에 선물로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몸소 이제 차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족한테 주저없이 권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0: 네, 본인이 만족하셨으니까 또 실제 이제 가족에게 네. 그렇게 권하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이제 실제 고객분들마다 오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 고객 리뷰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저희가 이제 실제 이 사례는 이제 구글 리뷰에 남겨주신 고객님의 경험담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분은 LA에 거주하시는 80세 제임스 리라는 고객분이세요. 근데 이 고객님은 코로나를 두 차례 겪은 이후 예전과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건강 관리 방법을 시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제 아내분의 권유로 오미노시즈 후코이단 캡슐을 드시기 시작을 하셨고요.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는데 한 약 두 달 정도 꾸준히 섭취를 한 후 본인이 느끼는 변화를 바로 구글 리뷰에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오미노시즈 후코이단을 구글에 찾으시면 이분 리뷰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무 오미노시즈 후코이단을 드신 후에 피부가 좋아지셔가지고 피부 관리 받으시냐는 이야기를 들으실 정도로 남자분인데도 외적인 변화를 느끼셨고요. 그리고 식생활과 일상 컨디션 관리에도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화 주신 분인데
0: 네.
1: 이분은 80세가 된 지금도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오미노시즈 후코이단은 꾸준히 섭취할 계약이라고 구글 리뷰에 남겨주신 사례입니다.
0: 네, 80세 어르신께서 이렇게 또 네. 경험담을 잘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네, 이렇게 누군가는 이제 무너진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모두가 바라는 것이 사실은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일 것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생생한 사례들이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1: 우선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제품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피로감이 줄었다, 위와 장이 편안하다는 말씀은 바로 해주시는데 이러한 작은 긍정적 변화들이 매일매일 쌓이면서 이제 아마 신체 전반의 컨디션이 회복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미노시즈고 후코이단을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지 한번 시작을 하신 분들은 정말 만족도를 저희 회사에 이제 많은 감사 표현을 해주실 정도로 많은 고객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거니까 한번 저희가 무료 샘플을 또 보내드리니까 위 안 좋으신 분들, 장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무료 샘플만 드셔도 바로 아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그렇군요.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요. 네, 끝으로 상담을 원하는 분들 위해서 문의 방법 안내해 주십시오.
1: 네, 저희는 제품 문의 그리고 개인별 맞춤 건강 상담 다 해드리거든요. 바로 무료 전화 866-566-9099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 건강 상담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료로 또 체험용 무료 샘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866-566-9099으로 전화를 주시면 좋고 혹시 워싱턴 DC 지역에서 좀 빨리 이거를 좀 경험해보시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자파 인증을 받은 오리지널 오미노시즈고 후코이단 구매하실 수 있는 곳은 딱 세 군데거든요. 버지니아 지역은 웰빙 모아, 그리고 메릴랜드 지역은 엘리커 시티 약국, 콜롬비아 히커리 약국, 요 세 군데에서만 구매 가능하십니다.
0: 네, 무료 샘플도 받아보실 수 있죠?
1: 네, 상담을 진행을 먼저 도와드리고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저희가 무료 샘플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미국은 물론 한국 지사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도 제품 받아보실 수 있고 저희가 배송은 또 한국,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저희가 지사가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어디서나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오미노시즈고 후코이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신대 매니저와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네, 제품 문의 및 개인별 맞춤 건강 무료 상담 866-566-9099, 866-566-9099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워싱턴 DC 웰빙모아 엘리코시리 약국, 콜롬비아 히코리 약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네, 건강식품, 단순히 어떤 광고 이미지보다는 원료의 품질과 객관적인 검증 기준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지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맞는 또 믿을 수 있고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셔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신디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4: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5: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4: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5: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4: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6: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4: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5: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네, 오늘 주말 날씨,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지금 83도고요. 낮 최고 기온이 87도, 최저 기온은 67도입니다. 습도도 그리 높지 않아서 전형적인 여름 오후 날씨가 이어질 것 같고요. 대체로 맑고 구름이 조금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날씨도 전해드릴게요.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80도 안팎으로 아주 덥지는 않습니다. 선선하고 쾌적한 여름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일요일은 기온도 조금 더 오르고 습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지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야외 나들이 가실 계획이시라면요. 오전 시간대 또 토요일 날 좀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는 기온이 다시 9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욱 더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라디오 워싱턴 초대 저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 드시고 싶으신 분들 네, 하우바이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그 짜장면과 짬뽕, 탕수육 함께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kradio.us를 검색하시면 우측 상단에 온 에어가 있고요. 그 온 에어를 누르시면은 DMB 방송 AM1310 언제 어디서나 항상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서 신청곡도 해주시고 그냥 추가만 하셔도 네, 하우루 에서 드리는 쿠폰, 20불 쿠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말 여러분들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 초대 손님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준비해서 여러분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따뜻한 여름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오래된 동네에 허름한 집을 구입해서 근사하게 내가 꿈꾸던 집을 지어봅니다. 또는 넓은 뒷마당을 활용해서 선룸과 패밀리룸을 넓히고 더하여서 2카 거라지까지 이어붙여보니 집 크기가 단번에 거의 두 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하면 내 집이 이 근방 서너 블락 안에서는 가장 멋지고 큰 집이 되어 있어서 어깨에 힘을 줄만도 하겠죠. 그렇게 만족을 하시고 새로 지은 집을 충분히 인조이 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몇 년 후에 부득이 집을 팔려고 보니까 예기치 않은 결과를 접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되고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한 복판에 새로 지은 성 같은 집은 그 가치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굳이 집을 지어보고 싶으시다면 어떤 동네를 골라서 지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로 마켓입니다. Supply and Demand,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마켓이 1차적인 요소이고 그 다음에는 주변의 시세가 집값을 좌지우지합니다. 즉, 내 집을 판단할 때 오로지 내 집만을 놓고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집들을 반드시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이 온

0: 효과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코스트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택시장의 매매에 활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주택시장에서는 마켓 어프로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비슷한 수준의 주택이 없다면 종종 감정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네에 땅이나 허름한 집을 사서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을 짓고 살아야 할까요? 여기저기 다니시다 보면 골목골목에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집들이나 집을 지어주겠다고 간판이 붙어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두 채만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의 분위기가 이미 새롭게 변화가 시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은 부동산 전문인과 한번 같이 둘러보시고 지역에 팔린 기록을 잘 살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집을 수리하거나 늘려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부동산 전문인에게 문의하셔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집을 팔아야 하니 어떤 리모델링, 익스텐션을 하는 것이 동네 분위기나 시세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인지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종교인 대화와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마음을 열고 평화통일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페어팩스에 있는 성공회 워싱턴 교회에서 열립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화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3: K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4대 빅테크의 인공지능 투자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AI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상수도 시스템 30여 곳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란 연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여권이 큰 인기를 끌면서 발급 규모가 25만 부로 확대됩니다. 국무부는 폭주하는 신청 문의에

전국으로 신청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아마존의 2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 지출 증가에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공화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민주당의 우세가 더 크게 나타나며 공화당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면허를 부여할지 확신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생산 면허를 허용하겠다는 기존 발언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픈 AI에 이어 엔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도 외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I의 예기치 않은 행동이 현실화하면서 보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가와 실리콘밸리가 AI와 금융 분야의 수학 인재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신입 연봉이 100만 달러에 이르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AI 열풍 속에 최상위 수학 인재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트럭 운전사를 퇴출하고 그 자리를 퇴역군인으로 대체하는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군 경력을 민간 운송 분야로 연계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지원에 최소 1억 달러를 투입할 전망입니다. 대규모 정치 자금으로 공화당의 선거전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금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면허를 내줄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본인이 밝혔던 생산 면허 부여 방침에서 후퇴한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생산 면허를 부여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매우 비범한 무기이고 우리는 누구에게 생산 면허를 내줄지에 대해 조금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실상 좀처럼 장비 생산 면허를 내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틀 전인 28일 백악관에서 그와 회담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한 내용과도 엇갈립니다. 회담 직후 젤렌스키는 트럼프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생산과 몇 가지 다른 구상을 논의했다며 우리에게 생산 면허를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7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측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면허를 부여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체계는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는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패트리엇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올린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이 최근 패트리엇 체계 생산업체들과 만났다고 밝히면서 나는 생산업체 대표들과 회의를 했다. 공동 생산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록히드 마틴과 RTX에 의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심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러시아와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를 원한다며 나는 미사일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평화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등 대통령 특사 두 명이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특사로 임명된 이래 러시아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란이 굴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호되게 두들겨 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지난주 공개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획기적인 민간 원자력 협정을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협정 확정의 전제 조건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사이의 외교관계 정상화가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 문제를 두고 통화했으며 그것은 두 나라가 모두 매우 좋아하는 일이다.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도 만났습니다. 다만 무함마드 왕세자는 앞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비가역적 조처를 해야 사우디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의 새 총리 앤디 버넘이 취임 당일인 20일 한 양 정상 간 첫 통화에서 북해 석유 시추에 대해 실용적 접근을 취하겠다는 뜻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넘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 버넘의 전임자인 키어 스타머가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집에서 TV나 보고 있는 신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집권 노동당의 2024년 7월 총선 공약에는 북해 석유 시추 허가를 신규로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버넘은 이를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까지 공언해왔습니다. 신규 허가는 내주지 않되 기존 허가로 추가 시추가 가능토록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꼼수 논란과 집권 노동당 내 반발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뉴욕주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에 나섭니다. 내년부터는 부모의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추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고 심야 시간대 푸시 알림도 제한됩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SNS 기업들은 서비스 운영 방식을 대폭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뉴욕주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규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앞으로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의 동의가 없는 한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추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됩니다. 뉴욕주 검찰청과 캐티 호컬 주지사는 최근 Save for Kids Act 청소년 안전법의 최종 시행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제정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확정한 것으로 18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27년 1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알고리즘 기반 추천 피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의 시청 시간, 클릭 기록, 관심사 등을 분석해서 끝없이 새로운 게시물을 추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런 개인 맞춤형 추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청소년은 자신이 직접 팔로우한 계정의 게시물을 시간순 등 비개인화 방식으로 보게 됩니다. 심야 시간대 알림도 제한됩니다. 부모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미성년자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는 것이 금지됩니다. 뉴욕주는 이런 조치가 청소년의 수면 부족과 스마트폰 의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에서는 연령 확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SNS 업체는 이용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부 발행 신분증뿐 아니라 휴대전화, 이메일 인증이나 얼굴 기반 연령 추정 등 공인된 연령 확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또 연령 확인이 끝난 뒤에는 확인 목적 외 개인정보를 보관해서도 안 됩니다. 법을 위반한 플랫폼에는 건당 최대 5천 달러의 민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집행 권한은 뉴욕주 검찰청에 갔습니다. 대상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X 등 주요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뉴욕주는 청소년의 우울감과 불안, 과도한 SNS 사용이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번 규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중독성 기능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규정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업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의무적인 연령 확인이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 보호단체들은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온라인 안전대책이라며 다른 주에도 유사한 제도가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뉴욕시 대표 랜드마크인 메이시스 헤럴드 스퀘어 본점이 새 단장에 들어갔습니다. 60여 년 동안 뉴욕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대형 빨간 쇼핑백 간판이 철거되면서 메이시스는 전통은 계승하면서도 미래를 반영한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뉴욕시 맨해튼 펜스테이션 인근 헤럴드 스퀘어에 위치한 메이시스 본점이 외관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사의 첫 단계로 건물 남동쪽 외벽을 장식해온 대형 빨간 쇼핑백 간판이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빨간 쇼핑백 모양의 메이시스라고 적힌 이 간판은 맨해튼 34 스트릿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뉴욕시의 랜드마크이자 소매업의 상징으로 자리해왔습니다. 간판이 철거되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1900년대 초 건축된 옛 건물의 외벽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메이시스 측은 현재 쇼핑백 간판이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맞춰 현대화 작업에 돌입하기 위해 철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철거 이후 새롭게 선보일 외관은 메이시스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회사의 미래 비전을 담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메이시스의 새로운 외관이 언제 완성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메이시스 헤럴드 스퀘어 본점은 맨해튼 한 개 블록 전체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백화점으로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쇼윈도를 연말 분위기로 장식해 뉴욕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3: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0: K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 뉴스는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천더 펀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황화 5번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테슬라 CEO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거액을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30일 정치 매체 악시오스 따르면 머스크는 직접 설립한 슈퍼팩 아메리카팩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카팩은 2024년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머스크가 2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해 화제를 모은 슈퍼팩입니다. 당시 머스크는 미국 역사상 단일 선거에 가장 많은 금을 지원한 개인 정치 기부자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머스크는 아메리카팩에 최소 1억 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아메리카팩의 새 현장 프로그램에 1억에서 1억 2천만 달러를 쓰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메리카팩은 알래스카와 아이오와 메인, 미시간, 오하이오 등 5개 주의 상원 선거에 집중할 계획이며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텍사스 선거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 지역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여대야소 구도를 흔들 수 있는 경합주로 꼽힙니다. 아메리카팩은 추가로 캘리포니아, 위스콘신, 워싱턴 하원 선거 지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메리카팩은 머스크의 정치 고문 크리스 영이 이끌며 향후 보수층 유권자의 집에 방문하거나 디지털 광고, 우편 등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2014년 대선 당시에도 아메리카팩은 경합주 약 6곳에서 1천만 가구를 방문해 투표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블레어 대통령 수석 정치 고문은 아메리카팩은 2014년 우리의 역사적인 고TV 운동의 중요한 파트너였으며 2016년 이들의 복귀는 전국 공화당원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014년 대선과 2015년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 당시처럼 머스크가 유세 현장에 직접 보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스콘신 선거에서 패배한 후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자금력 확보 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 슈퍼팩은 민주당 슈퍼팩보다 약 3억 달러를 더 보유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슈퍼팩인 마가가 4억 달러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메리카팩까지 더해지면 공화당이 자금 우위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연방 이민당국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다수의 망명 신청을 부정으로 대리한 뉴욕의 한 이민 전문 변호사를 상대로 약 50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과태료 부과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그가 100건이 넘는 서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박해 내용을 위조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4: 연방이민관제청 ICE와 국토안보수사국 HSI가 허위 망명 서류를 작성 제출한 혐의로 뉴욕 소재 이민 전문 변호사 수라제이 라제싱그에게 47만 달러가 넘는 민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국토안보부 DHS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는 주로 인도계 외국인들의 이민 재판 및 망명 신청을 대리해온 인물로 총 54건의 이민 사건에서 118건에 달하는 위조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그가 대리한 망명 신청서의 진술서들이 언어 표현과 본문 내용 면에서 사실상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청자들이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해 받은 피해 및 박해 관련 정황을 복사하여 붙여넣은 듯 유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당국이 제시한 법적 최대 부과액은 총 47만 584달러입니다. 현재 발송된 사전 통지서는 최종 확정 전 해당 변호사 측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연방 정부가 망명 사기와 이민 서류 위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민 변호사 단속을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대대적인 사기 단속이 미주 한인 사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연방 당국이 허위 망명뿐만 아니라 종교비자, 투자이민, 취업비자 등 이민 서류 전반에 대해 서류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밟는 한인 이민 신청자들까지 서류 추가 요청이나 심사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법원 및 이민국 USCIS의 심사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브로커나 불법 대행업체를 통한 과장 위조 서류 제출 시 거절은 물론 향후 입국 금지나 추방 절차로 이어질 위험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당국의 이민 변호사 및 대리인에 대한 감사와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한인 신청자들 역시 불확실한 혜택에 혹해 허위 정황을 작성하거나 불법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방당국이 이민 시스템 악용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미주 한인 사회 내 이민 수속 절차와 관련 업계 전반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3: 트럼프 행정부가 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내 취업 문턱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OPT 프로그램에 대해 최대 10만 달러에 달하는 취업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인데요. 시행될 경우 유학생은 물론 외국인 인재를 채용해온 미국 대학과 첨단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트럼프 행정부가 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선택적 실무연수 OPT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OPT는 미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을 다닌 외국인이 새로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학생비자만으로 구직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자동으로 체류 연장이 가능하지만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스템 분야의 경우는 최대 3년간 추가 체류가 허용되어 왔습니다. 지난 2024년 기준 약 41만 9천 명의 외국인이 OPT를 통해 미 업체에 취업해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10만 달러씩 수수료를 받는다면 미 정부는 419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 역시 트럼프에게 행정부 들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외국인 비자를 제한하는 정책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래 이 수수료를 H-1B 전문직 비자에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에서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처는 지난 6월 마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정이 났고 지난 24일 보스턴 소재 제1연방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H-1B 비자를 받기 전 단계인 OPT 프로그램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비자 제한 방법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및 금융 분야 선도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명문대 출신의 인재를 OPT 방식으로 채용한 뒤에 고용 후 몇 년이 지나면 해당 직원들의 학생 비자를 H-1B 비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호해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점에서 OPT에 부과하는 새로운 수수료는 이런 기업들을 더 직접적으로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 당국자들은 이번 조처가 아직 국토안보부 DHS에서 논의 중이며 백악관이 이를 승인할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수료를 유학생 본인이 아니면 이들을 고용하려는 회사가 낼지도 미정입니다. 이번 조처는 외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미 대학 및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조처가 시행될 경우에 외국인이 미 유학에 대해 느끼는 매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유학생 유치에 안정적 수입원을 의존하는 대학은 물론 기술직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졸업한 유학생들을 특히 많이 채용하는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의 주요 기업들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6: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 강진이 규모 7.1이라는 파괴력에도 상대적으로 인명피해가 적었던 건 일본의 높은 내진 기준과 10년 전 비슷한 강진을 겪은 이 지역 주민들의 철저한 대비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 재해대책본부의 31일 오전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진과 연관성을 조사 중인 경우를 포함해 35명입니다. 수치는 전날 오후 집계부터 큰 폭으로 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망자 9명이 파악된 일본 제지 야스시로 공장 굴뚝 붕괴 사고 현장은 구조작업이 마무리됐고 7명이 숨진 대형 쇼핑센터 이온몰 구마모토 폭발 붕괴 현장에서도 구조당국이 최종 수색 작업 중이어서 향후 사망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번 구마모토 강진과 같은 7.1 규모를 각각 기록한 2017년 멕시코 중부 지진에서 360여 명, 지난해 1월 티베트 지진에서 120여 명이 숨진 것과 비교하면 인명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자 유명 관광지인 인도 타지마할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원숭이에게 팔을 물려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1시간가량 구급차가 오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 있는 타지마할에서 한국인 관광객 A씨가 원숭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한국인이 원숭이에게 물린 팔에서 피가 나자 손으로 움켜쥔 채 현지인들의 안내를 받아 인근 진료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인도 유적관리기관인 인도고고학연구소는 보건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구급차는 1시간 동안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결국 A씨는 보건소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현지 3륜 택시인 오토 릭샤를 타고 인근 사립병원으로 직접 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구급차를 곧바로 불렀지만 운전기사가 1시간 동안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장소 청결에 민감한 싱가포르에서 음료 자판기에 빨대를 핥은 뒤 다시 자판기에 꽂은 프랑스 학생이 유죄 인정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한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디디에 카스파르 오웬 막시밀리앙은 30일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600 싱가포르 달러, 약 465달러, 한화 66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막시밀리앙은 지난 3월 한 쇼핑몰에서 오렌지 주스 자판기에 빨대를 핥은 뒤 다시 넣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됐고 주스 자판기를 운영하는 업체가 이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업체는 해당 자판기를 소독하고 기계 내에 500개의 빨대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막시밀리앙을 기소한 검찰은 그의 행동이 자판기 위생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그가 장난친 빨대를 직접 회수해 실제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그에게 최대 벌금액인 2,000 싱가포르 달러, 약 1,551달러, 한화 220만 원의 벌금형만 구형했습니다. 공공장소 내 행동과 청결을 엄격히 규제하는 싱가포르에서 공공질서 방해죄는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막시밀리앙의 나이가 어리고 일찌감치 혐의를 인정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7: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뱅커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승덕일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승덕일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유 캐니스를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로 평년과 비슷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다소 지나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오늘과 같은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일교차가 다소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1도, 섭씨 31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최저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다소 후덥지근한 아침이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더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뉴욕과 워싱턴 모두 한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3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신축이나 증축이나 대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에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여름 북버지니아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력회사인 도미니언 에너지는 30일 고객마다 전기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요금 상승폭에는 차이가 있지만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 측에 따르면 이번 여름 전기요금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장기간 지속된 극심한 더위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가정에서 에어컨을 더 오랜 시간 더 강하게 가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 미디어 커뮤니티 관계자인 아이샤 칸은 높아진 전기요금은 주로 사용량 증가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 Higher bills are primarily driven by higher usage. You know that when this last few weeks, even months, we've had prolonged periods of extreme heat, which means air conditioners have been working overtime.
0: 특히 에어컨은 일반 가정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절반을 차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된 연료비 조정 요금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평균적인 주거 고객의 경우 이 조정으로 인해 한 달에 약 8달러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된 데이터 센터 증가가 전기요금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미니언 에너지 측이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북버지니아 맥클린 지역 주민들은 전기요금 상승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최근 전기요금과 같은 생활비 상승이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서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전기요금이 올라갔다고 해서 특별히 전력 사용 습관을 바꾸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평소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어 월별 요금 변화가 크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외출할 땐 냉방 온도를 조금 높게 설정하고 집안의 커튼과 블라인드를 활용해 실내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권장했습니다. 또 세탁 시에는 뜨거운 물보다 찬물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조명과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플러그를 뽑는 것도 전력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냉방 수요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은 당분간 북버지니아 주민들의 주요 생활비 부담 요인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100일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공화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적극 투표층에서는 민주당 우세가 더욱 두드러지며 이번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11월 중간 선거를 10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공화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은 30일 여론조사 기관 SSRS와 함께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48%, 공화당은 40%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과의 격차를 20%포인트까지 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변화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도 공화당을 10%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 봄에는 공화당이 해당 항목에서 7%포인트 앞섰지만 민주당이 역전에 성공한 겁니다. 이 같은 수치는 현재 의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자의 과반은 이번 선거에서 현직 의원 대부분이 교체되는 것이 의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했던 2006년 중간선거 직전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의 70%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성향 유권자 가운데 자신의 투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41%에 그쳤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은 56%로 올 초 67%보다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입장은 지지 정당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다수는 이스라엘 지원을 축소하는 후보가 공천을 받아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는 이스라엘 지원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닷새 동안 미국 내 성인 1,2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2%포인트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뉴욕주가 치솟는 전기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자격이 되는 뉴욕 주민 800만 명 이상에게 최대 $200의 리베이트 체크가 지급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뉴욕주가 치솟는 전기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규모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자격이 되는 뉴욕 주민 800만 명 이상에게 최대 $200의 리베이트 체크가 지급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뉴욕주가 올해 가을부터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한 일회성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명 파워 체크로 총 10억 달러 규모로 마련됐습니다. 주정부는 약 820만 명의 뉴욕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4년 뉴욕주 세금 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는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이면 $200, 15만 달러 이상 30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150를 받게 됩니다. 개인 신고자의 경우는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일 경우에 $100가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뉴욕주 세무 당국이 세금 보고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확인해 체크를 발송하게 됩니다. 지급 기간은 9월부터 12월 사이로 예정돼 있습니다. 뉴욕주는 최근 전기료와 가스비 등 생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높은 공과금 때문에 실내 온도를 편안하게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답변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급되는 환급금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있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지원이 정당한 세금 환급이 아니라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공사하는 이민자들을 단속해 일자리가 미국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특히 트럭 운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 남성이 다수 종사하는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운전자 2만 4천여 명을 이미 도로에서 퇴출시켰다며 또한 각 주에서 불법 외국인에게 불법적으로 발급된 사업용 운전면허 2만 8천여 건을 취소시키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불법 외국인들을 도로에서 쫓아내면서 자격 미달 트럭 운전사 이민자들을 자격이 충분한 미국인 참전 용사로 대체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8월 트럭 운전사들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작년 4월에는 미국 내 상용차 운전자들이 반드시 영어 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미 당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 트럭 운전사의 약 16%가 미국 외 지역에서 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무부는 6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4: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급등했던 휘발유 가격이 최근 하락하면서 지난달 미국의 핵심 물가 지표가 시장 전망에 대체로 부합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3.3%, 전월 대비 0.1%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PCE 가격 지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대체로 부합했습니다. 근원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만 전문가 전망치 0.2%를 밑돌았습니다. PCE 가격지수는 미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지난 2월 이후 상승폭을 키워왔으나 최근 유가 하락이 반영되면서 전월 대비로는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항목별로 보면 서비스 물가는 전월 대비 0.1% 상승했지만 상품 물가는 0.6% 하락했습니다. 재화 부문에서 자동차와 부품을 포함한 내구재 물가는 전월과 같았고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이 9.2% 급락하면서 비내구재 물가가 1.0% 내렸습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운송 0.6%, 보건의료 0.3%, 금융보험 0.2% 등이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락과 외식 숙박 물가는 마이너스 0.1%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PCE 가격 지수는 가계가 소비하는 재화 서비스 가격을 반영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통상 연방준비제도는 2% 물가 상승률이라는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날 함께 발표된 6월 개인소득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명목 PCE는 전월 대비 0.3%, 물가 변동을 반영한 실질 PCE는 전월 대비 0.4% 각각 늘었습니다. 개인저축률은 2.7%를 기록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에 힘입어 분기 매출 2천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아마존은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늘어난 2,006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시장조사기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이 집계한 분석가들의 전망치 1,964억 7천만 달러를 웃도는 정도입니다. 실적 성장은 핵심 수익원인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웹서비스가 이끌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7% 급증한 422억 3,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8분기 만에 가장 빠른 성장률입니다. 연환산 매출은 1,69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아마존은 웹서비스의 AI 사업 부문과 자체 칩 사업 부문의 연환산 매출도 나란히 지난해 대비 세 자릿수 성장해 각각 25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매 부문은 북미 부문과 해외 부문이 15에서 16% 연성장해 각각 1,161억 8천만 달러와 42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광고 서비스 관련 매출만 따로 집계하면 전년 대비 성장률이 26%에 달한다고 아마존은 강조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난 274억 6천만 달러였지만 순이익은 엔트로픽 투자에 따른 이익이 반영되면서 지난해 3배가 넘는 626억 2,100만 달러로 폭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순이익도 5.75달러로 월가 컨센서스 1.82달러의 3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은 3분기 매출을 1,970억에서 2,020억 달러로 전망했는데 이는 LSEG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2,041억 달러에 미달하는 정도입니다. 특히 아마존은 올해 자본 지출 전망치를 기존 2천억 달러에서 2,2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앤디 제시 CEO는 메모리 단가 상승이 수치를 끌어올렸다며 그 정도 규모라고 하더라도 올해 예상되는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자본 지출은 데이터 센터와 서버 네트워킹 장비에 투입되는데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자본 지출은 2년 뒤부터 수익을 낸다며 데이터 센터가 가동을 시작하면 즉시 수익 창출을 시작하며 이후 추가 지출 없이 30년 이상 운영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서버와 네트워킹 장비는 그보다도 시차가 짧아 몇 달이면 수익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아마존의 연간 기준 자본 지출은 542억 8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4% 늘었는데 대부분 AI 부문 투자를 반영한 겁니다. 뉴욕시가 고가의 비거주용 주택 소유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추진 중인 피에다 테르 세금이 시행 초기부터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만단이 행정부가 고가의 세컨하우스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세컨하우스가 아니라 실제 거주자들에게도 세금 대상자라는 통지가 전달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뉴욕시가 부유층의 세컨하우스 주택을 겨냥해 도입한 세금인 피다테르 세금 정책이 시행하기도 전에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피다테르는 프랑스어로 여행자가 잠시 머무는 임시 거처, 즉 잠깐 발을 붙이는 곳, 주 거주지가 아닌 별장 또는 제2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만다니 시장은 뉴욕시 재정 부족난을 해결하고 공공자금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의 세컨하우스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세금 징수 계획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초 과세 대상은 뉴욕 시내 고가의 주택을 세컨하우스로 보유한 소유주로 비거주용 단독주택의 경우 500만 달러 이상, 코업이나 콘도의 경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 1단계 시기에는 재무부 평가 가치가 100만 달러 이상일 경우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뉴욕시 재무부가 해당 기준에 따라 과세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재무부는 약 90만에서 100만 채의 부동산이 잠재적으로 피다테르 세금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했으며 이후 약 17,000개 주소에 세금 징수 대상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컨하우스가 아니라 실제로 주 거주지인 주택까지 포함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뉴욕 어퍼 웨스트사이드에 30년 넘게 거주해온 캐런 명은 자신의 유일한 거주지에 대해 4만 3천 달러, 한화 6,2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캐런 명은 이 집은 항상 우리의 유일한 거주지였다며 마치 죄가 있는 사람이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방식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 거주지임을 입증하기 위해 운전면허증과 소유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뉴욕시 온라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료를 업로드하는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뉴욕시의 피다테르 세금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부동산 관련 변호사는 뉴욕시가 납세자들에게 자신들의 행정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듯 보인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일괄적으로 통지서를 보낸 뒤 실거주자인지 아닌지를 소유주가 증명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피다테르 세금 도입에 찬성했던 뉴욕시 의원인 게일 브루어 의원 역시 자신의 유일한 주택이 대상 명단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어 의원은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는데 자신의 부동산이 왜 명단에 올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새로 도입된 세금 제도로 이미 불안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맘다니 시장은 이 같은 행정 절차는 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세금은 500만 달러 이상의 세컨하우스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부과될 것이라며 실제 과세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I think we're always going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to ensure that we're communicating clearly to New Yorkers. The Department of Finance sent informational resources to homeowners to ensure that they understood the tax, that they understood the options before them, and also if they did not believe it to apply to them, that they had the time in order to be able to appeal.
2: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혼란의 원인으로 뉴욕시의 오래된 부동산 평가 시스템과 법인 신탁 명의의 부동산 관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세컨하우스 소유자를 겨냥한 정책이 자칫 잘못하면 일반 실거주자들에게까지 부담과 불안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해당 통지를 받은 주민들에게 실거주 증빙 자료를 제출해 이의를 제기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신청 마감일이 8월 중순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6: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삼색 피망 한 팩 2불 99,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4불 49, 니아벨 포도 3파운드 크렘쉘 9불. 99! 신선!
7: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한 번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케이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8월 한여름 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 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0: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릭스 에지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엔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성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종교인 대회가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마음을 열고 평화통일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페어팩스에 있는 성공회 워싱턴 교회에서 열립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회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신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서울 지명부터 지하철까지 서울 역사를 받아 이제는 한강나루 역사까지 파버린 구서울 거주 현 경기도 거주민 아리수가 키워낸 남자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3: 여러분 서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 어디이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강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뭐 날씨도 워낙에 한강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한강 나루를 이용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강은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는 좀 휴식 공간 느낌이 강한데요.
4: 그렇습니다.
3: 네, 조선시대에는 한강, 또 이제 한강에 있는 나루가 거대한 물류 허브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4: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사와 관련한 역사 표현을 할 때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급격한 성장을 거두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
3: 아, 그렇죠.
4: 이런 표현을 씁니다.
3: 보통 강을 다른 나라도 많이 붙이죠.
4: 그렇습니다.

0: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한강은 한 일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배경이 되는 이유는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염두에 두는 거고 라인강과 한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강이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큰 성장을 거둘 때 물류의 허브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 한강이?
0: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한강 변의 기적.
1: 아, 한강 변의 기적이.
0: 그렇죠. 한강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과연 그러면 예전에도 한강이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못했느냐라는 거를 보면은 짧게는 일제강점기, 좀 멀리 본다면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한강은 굉장히 중요한 물류의 역할을 했고요. 그 중심에 나루가 있었습니다.
1: 나루.
0: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한강의 수운을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포인트가 되었던 나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1: 그리고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통했던 얘기인 거네요?
0: 100년까지도 안 가요. 한 70,
1: 80년 전까지만
0: 하더라도 나루가... 한강은 굉장히 중요한 물류의 중심지였다라고 본다면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의 모습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다.
1: 한번 이런 걸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한강을 거의 뭐 이제 출퇴근할 때도 매일 보면서도 한강 시작과 끝이 정확히 어디서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0: 네.
1: 어딥니까? 예, 시작과 끝이.
0: 이제 한강은 크게 북한강하고 남한강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양수리에서 합쳐져서 그때부터 한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거든요.
1: 아, 북한강, 남한강. 그렇죠.
0: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났는데 예. 둘 중에 하나를 본류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본류로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강폭, 강규모 이런 게 아니라 네. 길이에요.
1: 강의 길이? 어디가 네. 더 길죠?
0: 그러니까 네. 북한강하고 남한강 중에 어디가 더 긴가를 네. 측량을 해봤더니 네. 남한강이 북한강보다 훨씬 더 길더라라고 해서 결국은 한강의 본류는 남한강이 되고요.
1: 메인스트림.
0: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북한강이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본류로 들어오는 첫 번째 물길이어서 제1지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북한강이?
0: 네. 그러면 이제 제1지류가 북한강이니까 북한강이 들어가는 소양강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소양강은 제2지류가 되는 거예요.
1: 가지치네요. 이렇게.
0: 그렇죠. 만약 만약에 이제 한강이 쭉 흘러가다가 저쪽에서 중랑천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중랑천은 제1지류가 돼요. 레벨만 놓고 본다면 북한강하고 레벨이
1: 동급이다.
0: 동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는 큰 물줄기를 중심으로 이제 남한강을 본류로 보고 북한강으로 보는데 네. 남한강이 발원한 데를 예전에는 오대산으로 봤지만 최근에는 이제 태백 검룡소라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선, 영월, 단양, 충주, 양평을 지나서 양수리에 도착을 하고요. 네. 북한강 같은 경우는 금강산에서 발원을 해서 화천, 인제, 춘천을 지나서 역시 양수리로.
1: 금강산이 발원지구나.
0: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양수리에서부터 한강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얘가 쭉 흘러가다가 김포 앞에 네. 오두산 전망대라는 곳이 있잖아요.
1: 아, 있죠. 예.
0: 거기에서 북쪽에서 흘러들어오는 임진강을 만납니다.
1: 아, 예.
0: 그래서 거기 두 물이 합쳐지니까 여기는 한강이라고 부르기 좀 곤란해서 네. 여기는 조강이라는 표현을 써요.
1: 아, 조강이라고?
0: 네. 그래서 이 조강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조강이 강화도의 북쪽으로 흘러나가거든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흘러나가는 바로 위에 또 예성강이 이제 흘러들어와서 네. 강화군의 표시본 물길이 세 개가 있는데 네. 이게 파도가 아니라 네. 예성강, 임진강, 한강이 강화도로 들어온다.
1: 아, 그 뜻이구나.
0: 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물길을 잡고 있으니까 네. 한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게 네. 예를 들어 바다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북쪽에선 평안도, 황해도, 남쪽으로 보면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일대의 물류가 한강 하류를 통해서 내륙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1: 그러네요. 네.
0: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영월, 그다음에 화천에 있는 물류가 네. 강의 흐름을 따라서 역시 지금의 경기 서울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1: 동서를 또 이어주고.
0: 예, 그러니까 네. 한편으로는 해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운, 한편으로는 물길을 타고 내려오는 내륙수운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강이 여러 한반도에 굉장히 많은 강들이 있는데 네. 가장 유역이 넓은 쪽에 속합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압록강이 가장 넓긴 하지만 네. 조금 이제 그거는 요동 지역까지 그 만주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 한강이 가지고 있는 물길을 눈여겨봤던 게 바로 누구냐면 조선의 개국자들이에요. 어디에 도읍지를 정할까를 고민하다가 계룡산 밑에도 고민을
1: 그랬죠,
0: 했었는데
1: 그랬죠. 예.
0: 문제는 금강으로부터 물류가 너무 먼 겁니다.
1: 아.
0: 지금이야 이제 도로 철도가 발달해 있지만 당시는 물길이 가장 중요한 물류의 통로가 됐으니까
1: 네.
0: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강이 닿는 여기다가 정하자. 그런데 동네 이름을 풍수에서 강의 북쪽을 양이라 그러거든요.
1: 양.
0: 그럼 한강의 북쪽이 한양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1: 아, 한양의 한이 한강이구나.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이름 한자가 아니라 중국의 한족을 뜻하는 한자인데 사실은 이제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리수라고도 불렀던 대수라고도 불렀던 이 한강을 네. 기준으로 지명이 결정된 게 한양.
1: 강북이란 뜻이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명에 볕 양자가 들어있으면 강북이에요. 대동강 북쪽 평양. 이런 말들이 네. 그런 말에서 붙었기 때문에 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행정구역 한성 보통 지명으로서 한양이라는 말은 한강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1: 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한강이. 네. 그럼 이제 한강에서 이제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곳에 나루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0: 그게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나루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강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이제 육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A하고 B 사이를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나룻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걸 나룻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는 수운이 아닙니다. 유군이에요.
1: 유군이라고?
0: 그러니까 바다, 그러니까 물길이 아니라 육로에 해당하는 겁니다.
1: 아, 육지와 육지를 물을 타고 이어도?
0: 그러니까 육지와 예. 육지를 건너줘야 되니까 예. 이 나루터 바깥쪽에는 예를 들어 남쪽으로 향하는 길이 있고요. 예. 나루터 북쪽에는 북쪽으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 길이 없으면 나루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1: 아, 길이 없으면?
0: 네,
1: 아,
0: 사람들이 그렇죠. 쭉 예. 와서 예. 여기서 강을 건너야 된다. 예. 그래서 강을 딱 건너면 다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1: 그렇죠, 길이 있어야죠.
0: 그러니까 원래 나루는 예. 육로와 연결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1: 물 위에 길이 있다 보면 되겠네요.
0: 그렇죠. 예. 그 육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배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나루들이 쭉 만들어지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닷길을 타고 왔던 배든 예. 아니면은 그 상류에서 내려오던 물길을 타고 오던 배든 예. 이 나루를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나루 중에서 몇몇 나루들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피어 그 배를 접안하는 시설이었던 것이 네. 나중에는 포트, 항구 개념으로 예. 바뀌어 나가서 큰 이름을 가진 항구들, 뭐 마포나루라든지 이제 뭐 광나루라든지
1: 광나루,
0: 예.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나루만 하더라도 네. 한양에서 쭉 왕십리를 타고 와서 광나루로 도착을 하면은 네. 광나루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나루를 건너면 네. 남한산성 쪽으로, 광주 쪽으로 가는 예, 예, 예. 이 길의 통로가 광나루 역할을 하는
1: 지금 거예요. 한강 다리 역할을 한 거네.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조 임금님이 노량진까지 와서 예.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 노량진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수원으로 가잖아요. 예. 과천 지나서. 예. 그러니까 그 길에 나루들이 있었는데 이 나루들을 이왕 있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수원의 중요한 거점, 터미널 역할을 하는 곳을
1: 터미널 역할이네.
0: 만들자라고 하면서 결국은 나중엔 수원의 거점이 이 나루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나루가 만들어지기 좋은 곳은 이제 육지에서 바로 길이 이어지는 곳.
0: 그렇죠. 보면 네.
1: 지금도 이제 한강 나루와 관련한 지명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들었는데.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지명들이 몇 개가 있죠. 대표적으로 네. 잠실 일대 사는 분들한테 이 지역에서 치욕적인 1637년 1월 달에 있었던 치욕적인 역사 사건 아시죠? 그러면 알죠.
1: 삼전도의 구려.
0: 삼전도의 구려.
1: 저기 놀이동산 있는.
0: 맞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석촌호수 옆에 삼전도 비도 예.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삼전도를 섬도로 생각을 해요.
1: 삼전도의 도자요?
0: 아니에요.
1: 여의도처럼 그런
0: 물을 건너는 도자를 써서 나루 도자를 씁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한자로 나루를 가리키는 조선에서 나루를 가리키는 낱말이 한 서너 개가 있는데 네. 도진포.
1: 도진포.
0: 네, 이렇게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제일 큰 나루를 가리키는 게 도예요.
1: 아, 삼전도의 도가 나루도구나.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삼밭, 그, 말을 많이 심어가지고, 아, 네. 삼전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숫자 3으로 그냥 바꿔 쓰자 했고, 삼마자가 마전이 삼전으로 바뀌었고, 아, 거기에 나루가 생긴 게 삼전도거든요.
1: 아, 원래는 삼배밭 나루네요.
0: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삼전도라는 이름이 생겼으니, 요거랑 가장 비슷한 사례가 개성으로 닿는 국제항이었던 네. 병난도.
1: 병난도가
0: 섬도자가 아니라
1: 섬도자가 아니에요.
0: 나루도자인
1: 줄 알았어.
0: 나루도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루는 그러니까 거의 항구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예. 이게 이제 도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광진 노량진하는
1: 진.
0: 이거는 진짜는 한자로 나루 진자로
1: 양화진.
0: 뭐. 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이나 바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살짝 움푹해서 배를 대기 좋은 곳이 있어요. 여기를 포라 그래요. 포.
1: 포.
0: 그러니까 이제 한강에도 보면은 물길이 살짝 들어와서 여기는 조그만 배를 댈 수 있는 별도 시설이 없어도 그런 곳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는 개가 열려 있네. 열린 개. 개포동.
1: 아, 개포동. 아, 지금 개포동.
0: 네. 근데 개포동도 원래는 네. 나룻가에 있었던 조그만 동네였던 것이 이제 지금은 뭐 큰
1: 지금은 아주
0: 고을처럼
1: 한 바퀴 나오죠, 거기
0: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러네.
0: 네.
1: 그럼 선생님 당시 한강에 나루가 몇 곳 정도나 있었을까요?
0: 네, 그 조선 전기 기록은 한 50곳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19세기 기록을 보니까 한 100개 정도가
1: 엄청 많았네.
0: 예, 남한강, 북한강까지 그다음에 지금 서울 한양까지 나루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도 나루의 밀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양수리 이하에서 서해까지. 여기가 한 100km 정도 구간인데 네. 한 30곳 정도의 나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루가 있었던 곳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 지금
1: 한강다리?
0: 한강다리.
1: 아, 다리 있는 네. 곳이군요. 예.
0: 그래서 삼전도 가는 데는 잠실, 그다음에 이제 광마루 있는 데는 광진교.
1: 예.
0: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예. 이제 다리가 놓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원래 나루 역할은 육로를 기준으로 남과 북, 강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어떤 통로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나루의 규모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수은의 거점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1: 그렇죠.
0: 가장 예. 대표적인 곳이 그 마포 나루가 있는데.
1: 아, 마포 나루. 예.
0: 마포 나루는 1930년 기준으로 마포에 1년 동안 그 접안을 했던 배가 16,300척입니다.
1: 16,300척이 1년 동안요?
0: 네.
1: 불과 1930년대까지만 해도?
0: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배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 예. 이때 배 가운데 그 분류를 해봤더니 한 7,000척 정도는 어선이었고요.
1: 네.
0: 그다음에 곡식을 치러 나르는 배가 한 1,600척. 그다음에 땔감을 치러 나르는 배가 한 1,000척. 그 외에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가 한 6,000척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때 그 어선 7,000척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왔던 배가 때로 한꺼번에 몰려 들어옵니다.
1: 예.
0: 한 1,000척 정도가 들어왔대요.
1: 와.
0: 그래서 마포 앞에 배가 한 1,000척 정도가 이렇게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 아, 진짜 바글바글 했겠네.
0: 네, 봄에. 예. 이 배들이 무슨 배냐면은 연평도 파시에서 조기를 잡아서
1: 조기.
0: 그거를 여기로 가져오면 여기가 팔리는 거예요.
1: 아, 시장 역할.
0: 네, 마포 조기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1: 야, 지금 상상이 안 간다 지금.
0: 네, 그럼 마포 조기 시장이 이게 봄에 열리잖아요.
1: 예, 예,
0: 그럼
1: 예.
0: 봄에 열리면 내륙에 있는 경기도 사람들, 그다음에 강원도 사람들이 제일 귀한 음식이 제가 조선시대 음식 중에 제일 귀한 음식이 생선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생선사로 다 어디로 오냐면은
1: 마포로
0: 오는 거. 여기가 어마어마한 시장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한강의 모습과는 다르게 배가 유람선 몇 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궁영용 배 몇 척 이렇게 살짝 뛰어다니는 그런 배가 아니라, 어선 천 척이 한꺼번에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한강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 일반 배반이었을 것 같아요.
0: 네.
1: 잠시 한강의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왼쪽으로는 서해바다에서 이제 오른쪽으로는 내륙에서 이제 배가 들어오는.
0: 그렇죠. 이제 상류에서 이제 하류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1: 네.
0: 그런데 배를 타고 들어오는 방식이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1: 그럴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상류 같은 네. 경우는 가능하면은 물건을 여기서 실어가지고 강원도나 경기도에서 실어가지고 또는 충청도에서 실어가지고 서울로 보내고 나중에 빈 배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네.
0: 문제는 하류에서 들어오는 배, 아까 이제 조기 배가 굉장히 많았다고
1: 그렇죠.
0: 하는데
1: 예, 예.
0: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어떻게 갔을까?
1: 아, 역류라서?
0: 역류라니까.
1: 아, 그러네요.
0: 물론 이제 그 돛을 달고 바람을 타면은 갈 수는 있겠으나 예, 예, 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한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가 서해 바다와 다 있다라는 점이에요.
1: 다 있죠. 예.
0: 이 서해 바다가 조수간만이 굉장히 크잖아요.
1: 예.
0: 밀물 때는 예. 이게 어디까지 물이 높아지냐면은 예. 마포까지.
1: 마포까지 물이 찰 정도예요?
0: 마포까지 물이 거꾸로 흘러요.
1: 아, 거꾸로 흘러요?
0: 물이? 왜 이게 물이 바닷물이 되게 높아지니까.
1: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0: 그때 이제,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이, 물때가 가장 큰 때가 1일 기준하고 15일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8일, 23일 기준에는 물이 별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1일, 15일 기준으로, 야, 물이 몇 시 물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배를 다 강화도 앞에 대기했다가 네. 쭉 타고 들어옵니다.
1: 아,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오죠.
0: 네, 그러다가 이제 며칠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네. 이제 썰물 때는 물살이 빨라지잖아요. 네. 이왕 나가는 거 빨리 나가는 게 좋으니까 그럼 썰물 때는 또 물살 타서 하구로 다시 나가요.
1: 마포 조기 시장은 한 보름에 한 번씩 이제 활성화됐군요.
0: 그렇다고 볼 수가 예.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륙수운 역할을 해서 실제로 이제 강을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배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1: 네.
0: 다만 이제 그 바다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별로 생각을 못 해보셨을 텐데 이런 방식으로 썼다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이제 문제는 이 한강이 수심이 너무 얕아요.
1: 그러니까 아무리 뭐 조수간만을 이용한다고 해도 한강이 그렇게 깊지 않은 강이라고 알고 있는데
0: 맞아요.
1: 배가 다닐 수가
0: 네, 지금은 이제 그 한강 일대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수심이 굉장히 깊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50년대 이전의 분들은 여차하면 좀 가면 들면 한강을 걸어서 건너갔다고 합니다.
1: 아, 그 정도라고요?
0: 네, 실제로.
1: 아, 진짜로?
0: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한강의 서울 일대 한강을 보면 평균 수심이 1m를 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1: 아, 그때
0: 근데 이게 평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뭄이 들어서 갈수기가 되면 그 절반으로
1: 발목이겠네, 발목.
0: 줄어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정도로 그냥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1: 야, 그렇구나.
0: 그러니까 물길을 아는 분들은 아, 여기 물이 어느 정도 흐르는 걸 아는 분들은 여긴 얕은 데야라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1: 네. 아, 그 거기가 배를 어떻게 다녀?
0: 문제는 이제 배라는 거예요.
1: 배가 어떻게 다녀요?
0: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원양으로 나가지 않기도 하지만 연안을 타고 오는데 이 배에 최종 항구가 대부분 강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전라도에서 곡식을 실어 갖고 오든 네. 아니면은 황해도에서 여러 소금을 싣고 오든 네. 결국 도착하는 데가 인천이나 군산이 아니라 네. 삼랑진이나 아니면은 마포가 되는 거예요.
1: 네, 강의 중간 정도.
0: 강의 중간 정도로 도착을 네, 해야 돼요. 그럼 네. 강을 거슬러 올라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바닥이 뾰족하면은 걸려.
1: 네. 걸리겠죠. 예.
0: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가 전통적으로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
1: 아, 그게 우리 배의 좀 특징이에요.
0: 네, 우리 배의 특징이 평저선입니다.
1: 평저선.
0: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 당시에 뭐 판옥선이라든지 거북선도 보면 밑에가 평평해요.
1: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0: 일본 배는 청저예요. 그러니까 일본 배는 속도가 빠르고 우리 배는 속도가 느린데.
1: 일본 배는 아래로 뾰족한가요?
0: 그렇죠. 예. 일반 우리 지금 현재 배들이 전부 다 아래로 뾰족하고 이게 파도와 속도에 좀 편한 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저가 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뭐 하류 쪽에서 이렇게 오거나 하는데 상류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은 네. 이 강 바닥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다가
1: 초인길이라도 하면
0: 큰일 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여기는 강 바닥이 한 1m, 1.5m 되다가 한 70cm, 80cm로 줄어드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1: 모래에 걸리겠죠.
0: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내려서 끌거든요.
1: 아유, 예.
0: 실제로 그래서 그 근대에 왔던 선교사들을 보면은 배가 막 가다가 갑자기 사공들이 내려가고 배를 끌고.
1: 그 차력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올라갑니다. 예, 예. 이제 그런데 그렇게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곳이 뭐냐면은 파요. 밑을. 배만 한 척 지나갈 수 있도록.
1: 아, 수심이 낮은 곳은 네. 땅을 파요?
0: 네, 그래서 길이를 한 30m, 15m, 폭을 한 3m 정도에서 배 한 척 정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파는 곳을 뱃골이라고 합니다.
1: 뱃골?
0: 네, 그래서 골짜기를 파는데, 네. 뱃골은 또 금방 메워지거든요. 네. 물이 흐르면은. 그러니까 이 여울 같은 데를 지나다 보면은, 물이 지나다 갑자기 막 물소리가 나는 데를 여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물소리가 난다는 이유는 수심이 얕아지기 때문에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가서도 파도가 높은 경우는 대부분 거기가 수심이 얕기 때문에 파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1: 돌여울처럼.
0: 네. 예. 그래서 여울 탄자를 쓴 동네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 가면은 물길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얕아지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소리가 크게 난다라는 의미로 쓰는데 네. 이런 여울들을 지나갈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백골을 만들게 되는데 이 백골이 가득가득 채워지니 그때그때 채워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때마다 이렇게 물길을 파줘야 돼요.
1: 아, 동네 사람들이요?
0: 네.
1: 어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0: 어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근데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뭘 하냐면 조합을 하나 만드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앞으로 이 백골을 지날 때마다 배 한 척당 얼마씩.
1: 아, 주민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0: 네.
1: 톨비네, 톨비.
0: 톨비예요. 그게 골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아, 골세.
0: 네. 그래서 백골을 지나는 골세를 당시 조선시대 후기의 기록으로 보면은 배 한 척당 쌀 한 마를 지불하고
1: 네, 센 거 아닌가?
0: 네, 쌀이 없는 동네는 소금을 네. 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이런 백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강일동에 보면 가래 여울.
1: 강일동에 가래 여울이라.
0: 거기에 여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백골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배 한 척 지나갈 때마다 사람 말씩 막.
1: 네, 달란대로 줘야죠. 뭐 안 그러면 답이 없는데.
0: 배가 못 지나가죠. 네,
1: 그렇죠,
0: 그렇죠. 네, 네.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강의 상황에 따라서 뭐 대선, 중선, 소선 해서 여기까지는 대선이 가는 길, 여기는 중선이 가는 길, 여기는 소선이 가는 길 이렇게 해서 네. 예를 들어 이제 북한강 같은 경우는 화천까지, 그 다음에 남한강 같은 경우는 영월까지는 대체로 배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
1: 네.
0: 이제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움직일 때 네. 육로로 가는 것보다 백길로 가는 데가 편할 때가 있잖아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0: 네, 예. 그럴 때 이제 배를 타고 가고 그런 걸 자주 이용했던 분이 이제 정혜경 선생님.
1: 정약용 선생, 역시 네. 실용적이시죠.
0: 네, 조카가 춘천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네. 걸어가기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한 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숙식이 가능하도록
1: 만들어. 버스 대절이 없던 시대에
0: 네, 네,
1: 배를 몰고 결혼식.
0: 배를 몰고 이제 춘천까지 가서 그래서 소양리 일대 보면서 이놈들 바라하면서 시도 한 수 쓰고 하면서 했는데.
1: 아, 춘천 남양주에서 춘천에 간 거예요.
0: 그렇죠. 부산강을 타고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신 거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동네 애들한테 야 내 배 멋지지 않니?
1: 그래요?
0: 꼬맹이들한테 네. 자랑을 했던 할아버지 같은 모습의 정약용 선생도 만날 수가 네. 있습니다.
1: 세차 뽑고 자랑하는 느낌이네요.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예전에는 이렇게나 많은 배들이 오가던 한강이 지금은 이제 유람선 몇 척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물길이 막힌 걸까요?
0: 네,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일단 내륙순, 그러니까 강을 타고 내려왔던 여러 물류들이 막혔던 거는 댐의 등장입니다. 댐.
1: 아, 댐 때문에.
0: 네.
1: 어느 댐이요?
0: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후반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제련 공장을 포함한 군수 물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1: 아, 네.
0: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화력 발전 말고 수력 발전을 영두에 두고 압록강의 수풍댐이라든지 이제 그 한강 수계 중에 북한강의 이제 뭐 청평댐이라든지
1: 아, 네.
0: 이런 댐들을 계획한 게 39년 40년이에요.
1: 화천댐이라든지.
0: 그렇죠. 네. 화천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39년 40년 41년에 계획이 들어가서 완성되는 게 44년 45년 이때쯤에 완성이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건설에 들어가는 그 시기부터 강물이 막히기 시작하고요.
1: 아, 그렇구나.
0: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댐목이 흘러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한때는 시위도 벌어졌어요. 여기다가 뗏목이 지나갈 수 있도록 물길 하나 내달라.
1: 아, 그 댐 사이에 구멍 같은 걸 만든 거죠?
0: 그렇죠. 어도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잠실 같은 데 보면은 물길을 수중부로 막아놨지만
1: 네.
0: 거기 어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뗏이
1: 예, 예.
0: 지나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수풍 댐에는 적용이 됐는데 압록강에.
1: 네.
0: 근데 한강 쪽에 있는 댐들은 모두 적용이 안 됩니다.
1: 막혔네요.
0: 일단 그래서 1차로 막히게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서울을 홍수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논의 속에서 만들어진 게 팔당댐입니다.
1: 팔당댐.
0: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북한강이라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팔당댐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양수리 남쪽에 댐이 들어서니까
1: 네.
0: 이제 북한강 남한강이 모두 막힌 거예요.
1: 그러네요. 근데 서해 쪽은 아직 뚫려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서해 쪽이 뚫려 있어서 그게 뭐 댐하고 상관없이 운영될 뻔 했는데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53년까지는 전쟁 통해 뭔가 물류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다가 53년 정전협정이 맺어지게 되면서
1: 네.
0: 한강 하류 조강 일대가, 그러니까 한강하고 인진강이 만나는 그 조강 일대가 이른바 중립수역으로 묶여버립니다.
1: 아.
0: 이 중립수역은 남한, 북한 모두 접근이 불가능한 수역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1: 아.
0: 여기에는 군용선이 아니라 민간인 배도 어떤 어선도 여긴 접근이 안 됩니다.
1: 지금까지도?
0: 지금까지도.
1: 아.
0: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딱 그 길목이, 유도 일대 그 길목이
1: 네.
0: 여기는 애 공백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진공 상태로.
1: 아. 그럼 거기도 이제 못
0: 그러니까 예. 황해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 충청도에서 올라오던 모든 배들이 여기에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한강이 바다 수온으로 들어오던 길도
1: 네.
0: 막혀버리니까
1: 네네.
0: 예전에 조기배가 들어왔던 그 광경을 1953년 이후로는 볼 수가 없게 되면서 그래서 상류 쪽은 댐으로 막히고
1: 예.
0: 그다음에 하류 쪽은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1: 그러네요.
0: 막히게 되면서 한강은
1: 예.
0: 어느 순간 가만히 있는 조용한 강이 됐고 그래서 한강의 기적 속에서 한강은 물류에 기여하지 못한 채 한강 주변의 번화함을 바라보게 됐고요. 무엇보다 이제 나루의 소멸은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경인선 철도를 중심으로 했던 한강 철교가 놓이면서 또 나루조차도 소멸이 됩니다.
1: 진짜 생각보다 오랜 역사가 아니라는 게 생경하게 느껴집니다.
0: 네.
1: 자, 이제 마치면서 한강나루 관련해서 예,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 한강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을 아름다운 풍광으로만 즐기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옆에 큰 도로 놓이고 그러면서 한강으로 접근이 어려워졌던 것을 그나마 이제 한강공원이 생기면서 한강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
1: 네.
0: 조금 더 한강이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한반도의 어떤 지리적인 어떤 모습과 연결해서 적절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서해 바다를 통해서 올라왔던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좀 남북이 좀 완화가 돼서 그래서 저 배가 지금 이제 한강 조강을 통해서 들어와서 마포에도 서고 남아진에도 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한강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이렇게 한강나루의 과거와 현재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

0: 정치, 램프 요정 진희를 만나면 소원 세 개를 다 쓰고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램프 다를 때까지 문지를 것 같은 남자, 숨쉴 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다름 아닌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요술램프 진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과학 코너에서 진희를 다루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1: 저희가 뭐 귀신 편도 했었고,
0: 그 맥락을 보면 했었고, 만들 것도 없긴 하죠.
1: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했었기 때문에 또 진희도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또 풀어본다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혹시 소원이 있으신가요, 작가님은? 가령 뭐 스웨덴 공주님을 만난다든지 뭐 이런 소원이 있으신가요?
1: 스웨덴 대사님이나 스웨덴 공주님이 10월 중순에 오셨다.
0: 며칠 전에 왔다 가셨어요.
1: 그래서 스웨덴 공주님이나 아니면 스웨덴 이 국왕패아님과 함께 뭔가 이렇게 우리 잡지사 에피소드를 하나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저의 소원이지 않겠느냐. 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0: 저도 그 소원을 갖고 있고 제 또 다른 소원이 하나 있다면 지금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고
1: 그렇군요.
0: 많은 분들이 02로 시작하는 번호 전화 잘 받으시고 이강민의 잡지사를 또박또박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술램프 진희의 유래 전설 기원은 무엇인지 또 과학으로 풀어볼 얘기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라는 존재는 알라딘에서 나오는데 뭐 어디에 처음에 등장하는 존재인가요?
1: 일단 세계적으로 널리 대중화된 것은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야화라고 하는 이 책에서 등장한 이 진희가 워낙에 유명해졌기 때문에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야화 뭐 세계적인 인기 고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진희가 등장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온갖 세계 여러 곳에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이렇게 퍼졌을 만큼 이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 유행과 함께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는 이 아랍권, 이슬람권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전설들을 모아놓은 그 거대한 책을 나름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유럽에서 소개된 것이 다시 이제 퍼져나간 것인데요. 크게 보면 앙투안 갈란이 프랑스에서 번역한 버전하고 리처드 버튼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번역한 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국에서 번역한 영어 버전이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퍼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거를 좀 더 팔려고 좀 더 노력하신 그런 면도 있고 이분이 좀 더 뭐랄까요 좀 인기 스타처럼 인기 작가 모험가 이런 식으로 활동한 것도 있어가지고 영어판이 좀 더 많이 퍼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야기다 소재다라고 하면서 흔히 익숙한 것 중에서 들어보면 앙투안 갈란 버전의 프랑스에서 소개된 버전의 이야기도 꽤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는 그 뿌리는 이슬람권 아라비아에서 출발한 거지만 그거가 퍼져나간 거는 영국 프랑스 두 사람들 두 나라의 작가들 번역가들의 눈을 타고 좀 퍼져나간 그런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0: 거쳐서
1: 거쳤다가 번역 번안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세이라 자데라고 하는 저는 이런 거 너무 재밌는데요. 아라비안 나이트가 이 세이라 자데라고 하는 어떤 새롭게 왕비가 된 사람이 그 자기의 남편인 왕이 자신을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면 처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0: 맞다.
1: 밤새도록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처형을 안 하고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를 계속 듣자 라고 해서
0: 보면 진짜 얼마나 숨막힙니까 이야기하면서
1: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까 천일 야화가 천일에서 일이 날짜란 뜻이 아니라 천일 숫자 천일입니다. 그래서 천일일 동안에 그러니까 천한 밤 동안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야기로 흘러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해서 천일 야화, 그래서 thousand night and nights and one night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하죠.
0: 천일이었구나.
1: 숫자 천일입니다.
0: 그렇구나.
1: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뭐 사실 딱 굳이 따지자면 재밌는 건데 이거를 엄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 왕이나 공주가 어디 출신의 누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도입 부분에 특히 이제 리처드 버튼판 기준으로 보면
0: 영국판.
1: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가 일어나는 그 배경은 제목이 아라비안 나이트인데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0: 아, 페르시아는
1: 어.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이슬람권이긴 하지만 아라비아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란 지역을 페르시아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 페르시안 나이트인데 사실은 아라비안 나이트가 아니라 그 페르시아에서 세이라자드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라비아와 이슬람권 전체에 걸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라비안 나이트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보기에 아라비아잖아. 이슬람권의 중심지 메카 뭐 이런데 바그다드 이런 데가 아랍권 근처에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된 거고 사실은 이 말하는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은.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이거 리처드 버튼판 기준으로 굳이 따져보면 이야기, 그러니까 세레자드가 하는 이야기의 무대는 이 아라비아와 이슬람 문명권의 전성기인 비교적 후대 시기거든요. 중세 시대, 중세 후기 이럴 때거든요. 10세기, 11세기까지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야기를 하는 세레자드 이 사람들의 시대는 그러니까 액자 구조 이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액자 내부의 시대는 이슬람권의 전성기인데 액자 밖의 시대는 아직 그 시대가 오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세라자드는 말하자면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신라시대의 공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조선시대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그런 건 거예요.
0: 그렇구나.
1: 그래서 굳이 따져보자면 아라비안 나이트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약간 SF 같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도 굳이 갖다 붙여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속에서 자주 나오는 소재로 원래는 진이라는 말보다는 이 아랍권에서는 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진. 약간 BTS처럼. 진이라고 불렀습니다.
0: 예, 예, 예.
1: 근데 그게 이제 말이 프랑스, 영국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약간 변형돼가지고 좀 더 불편하고 아마 프랑스어인가 이런 유럽어권에서 진이라는 발음이 같은 말이 요정 이런 뜻으로 좀 사용되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음도 어감도 비슷하다 보니까 진이라는 말을 좀 변해서 진이라는 말로 더 많이 유통되게 된 거죠.
0: 네.
1: 원래 진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하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현대에 추측하기로는 여러 가지 설은 있고 진이라는 것의 형태가 되게 다양합니다만 아마도 각종 잡신들 뭉뚱그려서 부르는 말로 좀 이해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0: 아, 포괄적인 개념이다.
1: 네, 그런데 이 이슬람교라는 거는 이제 뭐 이슬람교 경전 중에는 구약 성경도 들어있고 약간 이런 유일신은 있는 종교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뭐 신이 하나지 뭐 딴 신도 있고 뭐 옛날에 이 지역에는 무슨 신도 있었고 이슬람교가 들어오기 전에 아랍권에서 페르시아에서 믿던 여러 가지 딴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다. 네. 그 신을 더 이상 숭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런 신은 하죠. 없는 거죠. 네.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풍습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동네에는 뭐 저 신이 뭐 8월 달마다 내려와가지고 무슨 이상한 마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 폭풍이 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많이 믿고 남아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좀 격화돼가지고 그거는 신은 아니고 뭔가 사람하고 좀 다른 그렇지만 조금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약간 요정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그런 괴물이라든가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타협적인 그런 생각들이 탄생을 했는데
0: 신계에서 요정계까지 내려왔네요.
1: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하는 그런 이름이 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변해서 진이가 됐고 특히 이제 많이 알려진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좀 유명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 진이가 소원을 들어준다. 무슨 일이든 다 해준다.
0: 네.
1: 우리 이제 잡지사에도 이제 유진이 PD님께서 다 잘 해주시지 않습니까?
0: 평소에 따뜻하게 이름 한 번 안 불러주다가 방송 중에 자기 한번 재밌으려고.
1: 진이 생각나니까. 유진이
0: 잡지사 진이가 있죠.
1: 잡지사의 진이 아니겠습니까?
0: 지니는 이제 램프 속에 이제 낑겨 살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램프를 문질러야 이제 등장하는데. 왜 하필 램프라는 장치를 썼을까요?
1: 이것도 이제 재밌는 이야기예요.
0: 네.
1: 일단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냥 그렇게도 이렇게 관심 없이 보시는 분들은, 램프가 일단 뭔지를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0: 램프?
1: 램프가 도대체 뭘까요?
0: 저게 인도 요리집 가면 저런 데다 카레 주잖아요.
1: 그러니까 저게 뭐 주전자나 무슨 카레 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램프라고 부를 리가 없잖아요.
0: 그러네. 진짜 램프 기능을 하나?
1: 네, 램프는 램프기 때문에. 램프라는 게 원래는 뭡니까? 뭐.
0: 불 밝혀. 네,
1: 불 밝히는 거, 뭐, 헤드라이트 뭐 이런 걸 램프라고 하잖아요.
0: 네.
1: 등불을 램프라고 하는데 원래의 기본적인 용도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제 재미삼아 저런 모양 만들기도 하고 다른 용도로도 쓰기도 했지만은 원래는 불 밝히는 용도로 출발한 그런 제품입니다.
0: 어디를 밝혀?
1: 저기에 기름을 담아놓고 심지를 넣어가지고 불을 땡겨서 불을 밝히는 거죠. 심지를 보통이 우리가 주전자라고 생각하면 물 따르는 부분이 있죠. 예. 저쪽으로 심지를 넣는 구조의 제품들을 보통 많이 만듭니다.
0: 그럼 그 구멍에서 불이 나오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 구멍, 아. 구멍에다 심지를 달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놓고 기름 다 떨어지면 예. 주전자로 치면 주전자 뚜껑 부분 있죠. 예. 거기 열어가지고 기름 채워놓고
0: 아.
1: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손잡이 부분 들고 다닐 수도 있고
0: 아.
1: 등장. 옛날에는 이제 뭐 이렇게 플래시 같은 게 없었으니까.
0: 그러네.
1: 예. 그래서
0: 플래시처럼 쓸 수 있네 진짜.
1: 예. 원래는 등장 플래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예.
1: 그래서 만약에 현대를 배경으로 어떤 램프의 진이가 산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이제 플래시 모양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게 좀 더 실용적이죠. 네, 그죠? 건전지가 한번 건전지가 빠져 있는 네. 한 50년 동안 안 쓴 것 같은 낡은 플래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0: 네, 네.
1: 아, 이것도 작동되나? 그러면서 건전지 넣어가지고
0: 웬 플래시가 있어요?
1: 건전지 넣어가지고 딱딱딱 해봤더니 갑자기 불이 켜지면서 안에서 진이가 나온다. 아니면 되게 낡은 휴대전화가 있는 거예요.
0: 왜 휴대전화 하셨어요?
1: 휴대전화 막 이렇게 사용하다가 네. 뭐 어두운 데 있어서 잘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 기능 한번 켜볼까? 딱 누르면 그때 쨍 하면서 진이가 나온다. 이게 약간 좀 현대적인 거죠, 사실은.
0: 예, 예.
1: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가 탄생을 했느냐, 이게 왜 진이하고 램프가 연결되느냐를 좀 이야기를 따져보면 어떤 식의 전설하고 연결을 해볼 수가 있냐면 옛날 사람들은 특히 이제 유럽권이나 중동권 이런 쪽에서는 사원소설이라는 걸 많이 믿었죠. 요즘은 화학적으로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주기율 표상의 원소가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재료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라 땅, 불, 바람, 물 뭐 이런 네 개의 원소가 조합돼서 세상에 수많은 게 만들어진다.
0: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1: 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0: 예.
1: 뭐 이집트 이런 데서도 이런 거 믿었고 그러다 보니까 딴 지역으로도 이런 게 많이 퍼져나와가지고 좀 비슷한 그런 믿음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0: 네.
1: 그렇다 보니까 사람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그런 생각 많이 했지만 뭐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은 뭐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 이런 식의 신화나 전설 같은 게 많이 퍼져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온 어떤 그런 유기체. 뭐 어떤 그런 영혼을 가진 것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흙 말고 딴 거에서도 비슷한 어떤 요정이나 무슨 그런 신비로운 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좀 신비로워 보이는 거 땅, 불, 바람, 물 중에 신비로워 보이는 거 불에서도 뭐가 생기면 그 신비로운 마력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흙을 빚어서 만들게 사람이라면 불을 빚어서 혹은 불에서 바탕이 돼서 나온 게 그런 마력을 가진 진이다라는 식의 전설이 좀 보입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을 만들어내는 불을 켜놓는 램프에서 뭐가 튀어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생긴 거죠.
0: 예.
1: 왜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기 좋았을까요? 과학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0: 왜 하필 불이랑 엮었느냐?
1: 네. 이런 중동이나 유럽에서는 땅, 불, 바람, 물이 세상의 모든 걸 이루는 네 개의 원소라고 생각을 했고
0: 네.
1: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화수목금토 다섯 가지가 음양오행해가지고 이게 역시 어떤 원소처럼 엮여서 세상에 수많은 게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0: 그죠? 나무가 들어갔네.
1: 네. 불은 서로 겹칩니다. 바람이 빠진 거는 서로 또 차이고. 그죠?
0: 아, 그러네. 네,
1: 그래서 불은 둘 다 겹쳐 있어요.
0: 예.
1: 불이 공통인데 두 개의 상상 속에 다 불이 공통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죠? 네. 이게 저는 이유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소편에서 산소할 때 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0: 산소? 아마도 컸네. 네,
1: 땅, 불, 바람, 물이거나 아니면 화수, 목금, 토거나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땅이나 바람이나 물, 여기서 바람을 공기라고 한다면 나머지 세 개는 실제 물질입니다. 원소는 아니지만 땅도 흙도 잡을 수 있는 물질이고 공기도 실제 물질이고 사실은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죠. 그죠? 물도 물이라는 하나의 물질이에요.
0: 예.
1: 화수목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쇠도 물질이고 뭐 나무도 물질이고 그런 어떤 한 가지 물질이에요.
0: 예.
1: 그렇지만 화는 옛날 사람들은 그게 어떤 하나의 물질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화, 불이라는 물질이라는 건 없습니다.
0: 잡을 수도 없고.
1: 예, 불이라는 거는 산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과 빛을 일으키는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변화하는 현상을 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0: 예.
1: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잘 못했어요. 뭔가 불이라는 별도의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나무든 뭐 가스든 석탄이든 석유든 종이든지 간에 그게 산소하고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다른 물질로 변하는 과정에서 열과 빛을 일으키는 그 모습 그 현상의 명칭이 불인 거거든요. 불이라는 물질이 따 따로 불을 잡을 수 있는 불이라는 물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게 된 게 18세기에 라부아지에 같은 프랑스의 과학혁명기의 과학자들이 등장하면서 라부아지는 미터법의 탄생에도 큰 영향을 미친 위대한 과학자죠.
0: 그렇지요.
1: 이런 일단의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면서 불의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게 된 거거든요. 불이라는 건 하나의 물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과 물이 반대라는 생각은 사실은 틀린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해봐도 불에다가 물을 끼얹으면 꺼진다. 그러니까 물과 불이 반대다. 이렇게 옛날 사람은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부어도 꺼지고 불에다가 모래를 끼얹어도 꺼지고
0: 맞죠.
1: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잖아요.
0: 예, 예. 그러니까
1: 두 개가 반대가 아니에요. 불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0: 불은 틀이에요.
1: 예, 그게 과학적으로 제대로 된 사실인데 아주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불이라는 것을 하나의 물질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불의 성질이라는 걸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것일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0: 가져와야 되는구나.
1: 네, 그러다 보니까 불이 이런 신비로운 이상한 특성, 이상한 괴물, 이상한 신령 이런 거하고 자꾸 연결이 되면서 불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가 쉽다 보니까 중동에서는 진이, 네, 우리나라에서는 도깨비 이렇게 엮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아하, 그렇군요. 예. 하나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1: 아, 벌써요?
0: 아, 근데 뭐 궁금한 게 좀 있긴 한데 양탄자 얘기도 궁금하고.
1: 아, 양탄자.
0: 양탄자로 갈까요?
1: 아, 양탄자로 끝내죠. 예. 양탄자로 끝내죠. 양탄자 이야기 뭐 그렇게 길지도 않으니까.
0: 그렇죠. 알라딘이랑 이제 자스민 공주도 양탄자 타고 날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1: 양탄자가 뭡니까? 탄자라는 게 지금은 거의 안 쓰는 말인데 네. 탄자라는 게 사실은 담요 비슷한 그런 거를 부르는 좀 옛날에 많이 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탄 양탄자라는 말의 원래 뜻은 양털로 만든 담요를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 담요라는 게 깔아서 깔개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0: 네.
1: 그래서 양털로 만든 깔개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양탄자예요. 사실은 국어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근데 이제 영어권에서 퍼져나간 그런 전설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에서는 이거를 매직 카펫이라고 부르거든요.
0: 그렇죠. 담요보다는 진짜 카펫 네. 느낌이죠. 네.
1: 그래서 네. 카펫을 그냥 번역해서 양탄자가 된 건데 사실 양털인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사실은
0: 양털 재질처럼 네. 망고리는
1: 어떻게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양탄자로 번역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한 번역이다. 양털이 사실은 핵심은 아닌데.
0: 그러네.
1: 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예.
1: 이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 속에서 양탄자는 타고 다니면 날아다니는 그런 재질의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어떤 마법적인 물건이죠. 이런 거를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면 과연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늘을 나는 이런 양탄자 비슷한 물건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양탄자 같은 재질까지는 모르지만 그냥 말하자면 좀 대나무 돗자리 같은 그런 좀 딱딱한 재질의 깔개 정도 되는 거는 엇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게 더 쉬워요?
1: 비슷한 제품이 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하늘로 뭐를 띄어 올리려면 제일 만만하게 특히 이제 양탄자가 날아오르면서 비행기처럼 활주로에서 막 달리다가 떠오르고 이러면 좀 어색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 자리에서 바로 떠오를 수 있어요.
0: 네, 공중부양. 네,
1: 그렇게 네. 떠오르려면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헬리콥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는 거를 프로펠이라고 그러죠.
0: 네.
1: 그래서 프로펠러는 원래는 엄밀하게 따지면 프로펠러는 돌려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프로펠러입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날개처럼 돌아가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는 프로펠러라고 부르지 않고 도는 거다라고 해서 로터라고 부릅니다.
0: 로터.
1: 그래서 헬리콥터 로터 같은 거를 돌려서 떠오르는 방식이 가장 간단하게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평평한 이런 판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네. 거기다가 이 로터 같은 걸 이렇게 잘 달아가지고 고속으로 회전하게 하면서 그 위에 사람이 타고 올라가게 하는 장비 그 비슷한 거를 만드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백투더퓨처에 보면 백투더퓨처 2편에 보면 호버보드라고 해가지고 스케이트보드 같은 건데 타고 날아가는 그런 제품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그렇죠.
1: 그거를 그런 식으로 로터를 돌려가지고 날아가게 하는 시제품 같은 거를 만들어본 사람들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런 유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면 우리는 보드가 아니라 약간 양탄자만한 크기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 판판한 사람이 앉는 부분은 뭘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거기는 얄팍하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쫙 깔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왜냐하면 배터리 용량이 커야지 힘을 많이 내면서 오래 날 수가 있을 테니까
0: 예, 예, 예.
1: 그리고 내 귀퉁이 부분에 로터를 달아가지고 네 개를 돌리면서 떠오르게 하면 그 비슷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0: 알라딘 양탄자처럼 이렇게 뒤로 뒤집히는 것도 가능해요.
1: 아, 그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0: 할 수 있나?
1: 사람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0: 예.
1: 근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네, 네. 이게 진짜 절묘한 게. 진짜
0: 뭐가요?
1: 너무 재밌는 이야기.
0: 아, 복분자 광고 아저씨처럼
1: 너무 재밌는
0: 이야기.
1: 너무 재밌는 이야기.
0: 예, 예, 예.
1: 이거 진짜.
0: 네.
1: 보통 우리가 드론 조종한다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드론, 방송국에서 뭐 촬영한다고 쓰는 드론 이런 거 보면 이 로터 돌아가는 이 날개가 몇 개가 보통 달려 있는 게 제일 많습니까? 흔히
0: 몇 개지?
1: 흔히 보통 네 개가 달려 있는 모양이 제일 많아요. 네 개가. 네. 왜 네 개일까요? 세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한 개도 아니고.
0: 그러니까 헬리콥터 날개처럼 그렇게 네 개 말씀하시는 겁니다.
1: 네 짝이 달려 있어요.
0: 네 짝. 네 짝.
1: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붙어 있어요. 예. 그게 동시에 돌면서 올라갑니다. 예. 왜 네 개가 붙어 있을까요? 세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왜 네 개일까요?
0: 한정적이잖아요.
1: 예? 근데 아닌가? 두 개로 하면 비행기 날개는 두 개인데. 왜 세 개도 완전적이지 않나? 삼바리도 있고 막 이런데 왜 네 개일까요? 일단 이게 절묘한 이야기예요. 일단 그렇게 날아오르는 거는 한 개를 쓰면 안 돼요. 일단은 한 개를 쓰면 안 됩니다.
0: 하나 고장 날 수 있으니까.
1: 아니요. 아,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한 개로 쓰면 한 개는 일단은 택도 없다고 봐야 돼요. 한 개는 왜냐? 로터를 잡아 돌리면 로터를 돌면서 앉아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상관없는데. 공중으로 떠오르면 로터를 잡아돌리는 이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 로터가 붙여져 있는 본체는 반대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돌아가는 힘이 한쪽 방향으로 돌다 보니까 붙어있는 본체는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짜리로 날아가면 그 타고 있는 사람이 빙빙빙 돌게 됩니다. 빨리 돌면 빨리 돌수록. 골치 아프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있는 헬리콥터는 대부분 꼬리 날개가 하나 더 있어요. 돌지 말라고. 아니면 날개가 저기 뭐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까모프라고 부르는 러시아에서 들여와가지고 사용하는 그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이 로터가 두 짝이 나란히 아래 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 두 짝은 있어야지 사람이 타고 있는 부분이 뱅뱅 안 돌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두 짝은 있어야 됩니다.
0: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1: 두 개만 있어도 되긴 돼요. 올라가는 것까지는 두 짝만 있어도 어느 정도 돼요. 그죠? 그런데 네 짝이 있으면 뭘 할 수가 있느냐. 네 짝이 있으면
0: 방향.
1: 그렇죠. 어느 쪽을 어떤 정도의 속도와 방향으로 돌게 할 거냐를 이용을 해가지고 돌게 하거나 한쪽으로 기울이거나 요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짝이 있으면.
0: 예.
1: 그래서 네 짝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뒤집는 것도 잘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0: 리튬이온 양탄자 네 쪽에다가 달면 되네요.
1: 그렇죠. 그래서 그걸 쿼드콥터라고 합니다.
0: 쿼드콥터.
1: 네, 그래서 네 개라는 말에 쿼드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래서 쿼드콥터 네 짝짜리 드론을 제일 광범하게 쓴 겁니다. 다섯 개, 여섯 개를 써도 네 개를 돌리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더 에너지도 많이 들고 무게도 더 무거워지니까 네 짝이 기본이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날아가는 양탄자를 만든다면 이거 뭐 양탄자도 아니죠. 양하고 아무 상관 없으니까 날아가는 깔개를 만들다면 네 짝을 돌려가서 나는 방식으로 만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별로 그렇게 실용적이진 않겠지만 만들어 볼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양탄자처럼 진짜 이런 하늘거리는 재질로.
0: 아, 그렇죠. 고마시거든요.
1: 그렇지.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을 주려면.
0: 걔는 약간 이렇게 소통도 해요. 이렇게 고개도 까딱.
1: 그리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앵 거리면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 같은 게 없잖아요.
0: 그렇죠.
1: 우아하게 그냥 물체 자체만으로 부드럽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0: 소음 없이.
1: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느냐.
0: 그게 된 걸 생각할 수 있나요?
1: 그것도 나름대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희한해 뭐 억지로 잡아 돌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바닥과 반발력을 가져서 떠오르는 방식 이런 거를 이용해서 날개하는 거를 뭔가를 이용하면
0: 물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1: 물?
0: 예, 뭐 수상 스포츠 중에 요새
1: 내뿜는 방식으로
0: 네, 물 이렇게 해서 막 아이언맨처럼 돌아다니던데 요새
1: 내뿜는 방식으로 네. 로켓처럼 뭔가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0: 그것도 번거롭네요.
1: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하늘거리는 그 재질로 만들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죠. 하늘거리는 재질로 하려면 근본적인 힘 중에서 반발력을 가지는 힘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자석이나 전기가 가진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그 전자기력에 자력이 밀어내는 힘같이 N극과 N극 같은 느낌 밀어내는 힘처럼 그 힘을 이용해서 떠올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초전도체 같은 게 개발이 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초전도체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전도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바닥에 깔아놓고 좀 해야 돼요. 그 위치를 벗어나는 데서 뛰어올리긴 좀 어렵거든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자유자재로 뭘 날아가는 데 사용하는 거는 좀 또
0: 활동 범위가 극히 제약돼.
1: 그거는 또 좀 아니잖아요.
0: 모양 그죠? 빠지지 알라딘이 홀리월드를 보여줘야 되는데.
1: 일단 초전도체라는 것 자체도 없는데.
0: 예.
1: 아직까지도 그렇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초전도체라는 것 자체도 없는데.
0: 그렇죠.
1: 그게 있어도 제한된 미리 깔아놓은 그 위에서만 할 수 있다.
0: 그렇죠.
1: 약하잖아요.
0: 약하죠. 그렇죠? 예.
1: 그래서 어디에나 이미 깔려 있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중으로 붕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좀 화끈한 것이자 현대 과학 기술로는 아직 엄두를 내볼 수는 없지만 SF 같은 데서 종종 등장하는 게 뭐가 있냐면 반중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안티그래비티.
0: 반중력.
1: 네, 모든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몸무게를 느끼고 돌을 던지면 사과를 던지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도 중력 때문에 지구와 그 사과가 지구와 우리 몸이 끌어당기는 힘, 지구와 우리가 던진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땅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그것도 그런 게 아직까지 개발된 게 없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마치 전기도 자력도 N극과 S극은 끌어당기지만 N극과 N극은 밀어내듯이 네. 우리가 지금 끌어당기는 중력만 알고 있지만 뭔가 더 탐구를 해가지고 밀어내는 방식의 중력을 어떻게 찾아내는 만들어내는 그런 원리를 찾아낸다면 그런 중력의 반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물질을 잘 모아서
0: 그렇지.
1: 그걸로 카펫을 만들어내면 둥둥 떠오르지 않겠느냐 밀어내는 힘으로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0: 아직
1: 있죠.
0: 찾아낸 건 하나도 없죠.
1: 그런 거 전혀 없어요.
0: 전혀
1: 마법의 양탄자를 만드는 거는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0: 뭐 그렇지 뭐 허무하게
1: 에, 마법의 예. 양탄자가 아닌 예. 그냥 마법의 딱딱한 대나무 대짜리 정도 코드포터 정도
0: 우리 정세에 맞죠. 에,
1: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만족해야 되는 에, 그런 걸 수도 있다.
0: 그게 어때요?
1: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초던조태 이런 걸 이용하면 깔아놓은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그 범위 내에서 좀 날아다닐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만족해야 될 수 있다.
0: 한국판으로 해서 지니 대신 도깨비 나오고.
1: 아마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한국판에서 램프 대신 뭘 해야 되나요? 뭐 표주박 이런 걸 해야 되나?
1: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사용하던 그런 등장 같은 거
0: 있었거든요. 호롱불 이런 거.
1: 어, 예. 그런 거.
0: 그거 문지르면 도깨비 나오고.
1: 그런 거. 예.
0: 자, 램프의 요정 지니 얘기를 하다 보니 또 과학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오늘 재미난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곽식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심리학 용어 중에 램프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0에 가까운 일에 대해서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불러내듯 수시로 꺼내서 걱정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가령 머리 위에 천장이 지금 무너져버리면 어떡하지? 비행기가 추락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능성이 없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은 걱정거리를 기록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하면서 생각을 최대한 객관화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청취율 안 나오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 오후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보안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하죠. 청와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된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충청권, 내일 모레는 부울경 순회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전당대회 초반 기세를 누가 잡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장도혁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된 후 올림픽 공원을 찾았습니다. 잠시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대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예, 박종현 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자, 일단 주식 주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연속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저 오늘은 또 폭등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3: 네, 오늘 코스피는 1,000포인트가량이 올랐습니다. 18%가 오른 거고요. 예. 6,59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11%가량 오르면서 719.76에 도달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SK

0: 하이닉스와 일부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상한가를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매수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기도 했고요.
1: 예.
0: 코스피 역사에서 하루 상승률이 10%를 넘었던 것은 2008년 10월 30일 이후 처음입니다. 그 당시에는 외환위기 공포 속에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뉴스가 전해지면서 11.95%를 기록한 바가 있었고요.
1: 예.
0: 그리고 참고로 오늘 상승세는 외국인 수급이 견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매도세가 우위였고요. 오늘 국내 증시의 급등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최근 조성되어 있던 불안함을 부식시키면서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간밤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 넘게 올랐고요. 마이크론, AMD, 인텔 등의 주요 반도체 종목들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불안정한 주식시장의 요인 중으로 지목됐던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예탁금 강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이 된 거죠?
0: 네, 오늘부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기본 예탁금 기준이 기존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1: 예.
0: 이에 따라서 오늘 거래량 감소 현상이 나타나기는 했고요. 다만 시행하는 오늘 첫날인데 공교롭게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또 수익이 매우 불어났습니다.
1: 예.
0: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중에 하나는 58%가량의 하루 수익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결제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화를 했더라도 2거래일이 지나야지 실제 결제가 완료돼서 기본 예탁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1: 예.
0: 주문 가능 금액만 보고 결제가 가능한 줄 알았던 투자자들이 기본 예탁금 3천만 원이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1: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빡세게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0: 네.
1: 자 일단 주식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박완성 의원이 오늘 웃으셨습니까?
2: 뭐 웃고 울고 할 문제가 아닌 것
1: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2: 근데
1: 아.
2: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1: 네.
2: 대한민국 금융사에 가장 크레이지했던 7월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대 상승폭과 최대 하락폭을 같은 달에 다 경험을 하고 지금 서킷 브레이크가
1: 네.
2: 우리 그 증시에서 총 몇 번입니까? 14번? 발동이 됐는데 올해만 8번, 이달에만 4번이에요.
1: 예.
2: 이게 거의 도박판 같은 그런 증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1: 예.
2: 정부도 이 상황을 조금 저는 무겁게 생각하고
1: 예.
2: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관련해서 최근에 그 김영범 정책실장의 얘기가 또 약간 구설이 됐잖아요.
1: 개인의 투자다.
2: 뭐 예.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는 예. 뭐 사실이죠. 그것 때문만이겠습니까?
1: 예.
2: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급등 급락 이걸 반복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1: 예.
2: 근데 정책 당국자가 그런 식으로 개인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듯이 얘기하면 아니 정부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식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본인 책임이지만
1: 예.
2: 대통령도 뭐 집 팔아서 투자해라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근데 뭐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과는 별개로 정책당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가 구두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을 때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좋다 생각을 합니다.
1: 예, 침묵도 금이다.
3: 침묵할까요, 저도 그러면?
1: 아니요, 하세요. 비판하셔야죠.
3: 그 제가 요즘에 그 책을 좀 읽고 있어요. 1929년에 있었던 그 대공황
1: 예.
3: 바로 직전에 있었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검은 금을 뭐 검은 뭐 월요일, 화요일 이런 얘기 네. 있을 때 있잖아요.
1: 예.
3: 그때 보면 상황이 비슷해요. 진짜로. 그 어떤 분위기가 비슷하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혼란스러움. 그래서 오늘 다행히 뭐 올라가서 조금 그 뭐 만회를 하신 분들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근데 주식이 이렇게까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불안정하게
1: 예.
3: 거래가 되는 것은 결코 좋은 사인은 아닌 것 같다.
1: 아니, 하루 만에 1000포인트가 오르면 어떡해요, 그 다음날에.
3: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보통 이거에 대한 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영향은 또 후에 나타나더라고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사람들이
1: 예.
3: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러운데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게 사실은 정부와 여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1: 예.
3: 왜냐면 이게 막 올라갈 때 기억나세요?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는 심지어 주식 시작 때문에 자기네가 지방선거 이길 거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 주식 시장 올린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표를 던질 거다. 이렇게까지 해서 앞장서서 이걸 홍보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성은 해야 되는데 그런 기미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언젠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예. 아무튼 뭐 오늘은 뭔가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지만 또 이러한 상황이 다음 날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불확실성은 굉장히 큰 상태에서의 상승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뭔가 찜찜하다라는 지적인데 김승인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상승세를 견인한 거는 외국인들이었거든요. 한국 국내 개인들은 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아마도 소위 물려있던 사람들이 올라온 김에 일단 팔아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살짝 이득을 봤을 때 일단 팔고 현금을 확보하자 이렇게 한 것 같고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선뜻 들어오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다.
1: 예.
0: 그러니까 그 요즘에 또 장세가 선강 후약으로 가던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오른다고 샀는데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뭐 이런 현상도 있고 설령 오늘 하루 계속 오른다고 해도 오른 만큼 또 밀려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들 때문에 좀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확실하게 살아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런 때일수록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포모 심리를 좀 다스릴 수 있는 생각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1: 나만 못 본 거 아니야.
0: 네, 그래서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그래도 물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 나만 주식 없어.
0: 크게 잃지는 않는 방법으로 가야 되니까
1: 예.
0: 네, 좀 급하게 매수를 안 하는 게 좋고 월요일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대응을 얘기를 해주는데
1: 예.
0: 월요일이 이제 갭상승이라고 하죠. 이미 떠서 시작하는 거. 근데 그때 떴다고 사지 마라.
1: 네.
0: 그리고 보통 떠서 시작할 때 나중에 결국에는 내려가서 그 갭을 메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1: 예.
0: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오전에 들떠가지고 급하게 매수하는 것은 좀 삼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오전에 일단 주무시기 낫겠네요. 아니면 주식 앱을 꺼이 그 삭제하거나. 예. 김승인 평론가도 주식 많이 하시나 보네.
2: 아니,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김승인 평론가는 네. 투자를 해본 꽤, 사람인 것 같아요.
1: 꽤 하고 있어요.
2: 네, 용어의 사용이 자연스러워요. 네,
0: 당해봐서.
1: 딱 얼굴이 물리는 얼굴이.
3: 아니, 근데 제가 라디오 들었는데 네. 엊그제인가? 네. 레버리지는 본인이 네. 공부하고 안 한다 그랬잖아요.
1: 아, 맞아요. 그 교육 이수하고.
0: 네. 네. 근데 네. 오늘은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이 크게 벌었습니다.
1: 아.
0: 그리고 레버리지는 하더라도 그날 단타로 끝내는 것이 맞다. 이게 이 시간을 지나게 되면은 사실 레버리지가 결국에 결과적으로 뭐 1만큼 하락했을 때 마이너스 2로 끝나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는 손실은 생각보다 더 커져버리는
1: 예.
0: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레버리지를 좀 길게 갖고 가는 건 아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아무튼 뭐 오늘 레버리지 예탁금 한도도 3천만으로 1천만원 3천만원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또 실효성 논란도 있긴 한데 과연 이게 또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와서 정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검찰의 보안수권 폐지 오늘 국회 필리버스터에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표결 처리가 됐고 조금 전에 속보는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이제 형소법 개정안 통과 소식 안타깝고 막막하다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거네요. 전해주실까요?
0: 네,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오늘 표결까지 했습니다.
1: 예.
0: 일단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고요. 주호영 의원이 단상에 처음에 오른 직후에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1: 예.
0: 민주당은 애초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오늘 오후 4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다.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었고요.
1: 예.
0: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김태규 의원 등이 나서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발언을 신청을 했지만 12번째 뒷순서기 때문에 발언 때에 서지는 못했고요.
1: 예.
0: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이후에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이 가운데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이렇게 가결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유일하게 곽상원 의원이 반대를 했고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권 1명은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1: 아, 이소영 의원은 기권을 했군요.
0: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 과정에서 민주당의 애초 당론하고 조금 다른 안을 냈었던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 의견을 냈었던 뭐 김남희 의원이라든지 예. 이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서 일단은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1: 예. 곽상원 의원은 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긴 하겠네요.
0: 네, 지난번에도 네. 법 왜곡죄에 대해서 네.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었죠.
1: 네, 일단 법률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자, 또 하나의 그 특검법, 선관위 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또 의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0: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선관위 문제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는 그 특검법에서 여야는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막판에 진통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1: 예.
0: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 합의를 도출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재석 의원 228명이 투표해서 찬성 266표, 반대 2표로 통과가 됐고요. 수사 대상과 범위는 참정권 침해 의혹,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 12가지입니다.
1: 예.
0: 이에 따라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도 가능해졌습니다. 특검 활동 기간은 기본 90일에 30일씩 두 번에 걸쳐 연장할 수도 있는 이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장 170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제 본회의에선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을 했습니다.
1: 예.
0: 이에 따라서 국회의 국조특위는 8월 말까지 활동합니다.
1: 예, 자 일단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 결국은 이제 국회 본회의를 오늘 오후 통과가 되면서 일단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 그동안 뭐 굉장히 아이템으로 많이 다뤘고 하지만 또 들으시면 피로감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아무튼 오늘 상징적인 날이기 때문에 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2: 뭐 일단 이제 결정은 됐습니다. 때문에 남는 거는 이제 책임의 시간이 저는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전 과정을 보면 저는 그 여당의 구성원들, 정부의 구성원들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두가 무책임했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1: 예.
2: 그러니까 역대 이런 입법을 한 적이 있었나, 집권 여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지금 국민 여론이 반대하고 관련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
1: 예.
2: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또한 깊이 우려하는데 이게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이라는 원론과 명분을 내세워서 여러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을 했는데요. 상당한 혹과와 혹폭풍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물론 민주당에서는 여러 우려를 감안해서 최대한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보완책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이게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여러 혼란들이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고 형사소송법은 개정이 됐지만 중수청 공소청이 10월 2일 날 출범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체계 변경에 따른 수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그 세부 과제들이 과연 잘 이행이 될지
1: 예.
2: 특히 이게 당사자인 검찰의 협력 그리고 검경의 어떻게 보면 협력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진행이 돼야 될 사안인데
1: 예.
2: 이런 상황에서 그게 과연 긴밀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그 공백들이 결국에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2: 때문에 이거는 두고두고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치적 책임은. 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이걸 강행을 했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1: 예.
2: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160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당이 이걸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거는 무능이죠. 현재 여권에.
1: 예.
2: 때문에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일은 전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형사사법 체계라는 게 결국 그 국민의 안전과
1: 예.
2: 뭐 생명 이런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장은 이게 내일이 아닌 것 같아도 누구라도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와 관련돼서 어쨌든 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거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그 책임을 묻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책임의 시간이 왔다라는 한 문장이 굉장히 강한데 이재용 의원님도?
3: 네,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72년 만에 직접 수사권이 이제 박탈된 거잖아요.
1: 예.
3: 그래서 뭐 역사적인 거죠. 근데 야 이렇게까지 왜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뭐 이미 통과됐지만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앞서 이것에 대한 책임은 이제 여당에서 져야 된다, 정부에서 져야 된다는 부분은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걸 보면서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참 대단하다. 나쁘게 얘기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1: 예.
3: 들었어요.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다 그러면서 글을 길게 썼더라고요.
1: SNS에
3: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보고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아주 길게 썼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대통령님을 외치면서 이거를 이 상황에서 자기 선거, 전당대회 선거에 써먹고 있는 거잖아요.
1: 사위는 반대표 던졌는데.
3: 그러니까. 게다가 예. 본인은 지금 대통령님한테 보고를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아하.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아. 이 전당대회에서 계속해서 적통 논란에 뭐 누가 노무현 사람이고 아니고 이거 가지고 계속 초반에 굉장히 많은 기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진짜 글쎄요 정치는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반대했던 사건을 가지고 돌아가신 노무현을 다시 소환해서 본인의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어찌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치졸한 그런 행위라는 걸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1: 저도 살펴보니까 엄청 길게 썼네요. 이거 전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캡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길게 했는데 김수희 평론가도 논평 주시죠.
0: 네, 일단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그리고 한간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았으면 보통 또 여당이 통과시킨 법안인데 대통령이 그 법안에 반대를 한다면 내가 법안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물밑으로도 전달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은 없었던 걸로 봤을 때 뭐 아주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은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남아있는 관문은 한편에서 이게 또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게 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결국에 검사 영장 청구권을 박탈한 것이다라는 위헌론이 있고 물론 반대편에서는 경찰이 신청한 것을 검토하는 것도 청구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 논란이 그다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1: 예. 잘 때면 잠시 후에 또 여의도 내전에서 관련 법안을 또 많이 다듬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보고요. 자, 올림픽공원이 또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출입을 막은 분이에요. 여성이 검찰로 송치가 됐다면서요?
0: 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서울 동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1: 예.
0: A씨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올다르크라고 불렸고 유튜브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에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채 나타나 핸드볼 경기장 2-1 출입구 문고리를 잡고 1시간 넘게 온몸으로 대한체육회 측에 진입을 가로막은 예. 혐의를 받아왔고요. 당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중재로 체육단체들이 경기장 안으로 진입을 할 뻔했지만 A씨가 그때 혼자서 문을 막으면서 진입을 무산시켰었습니다.
1: 예.
0: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1: 예. 이 A씨가 올림픽공원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하겠다는데 어떤 내용을 했어요?
0: 네. 영장 기각되고 나서 8일 만에 지난 29일입니다. 오후에 A씨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약 53분간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했습니다.
1: 예.
0: 그때 A씨는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보를 두고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6.3 지방선거 시기쯤 현장으로 뛰쳐나오면서 나설 일에 더 나서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다는 말도 했고 또 스틸 주한미국 대사를 환영하는 집회에 참석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예.
0: 또 그에 앞서서 석방 직후에 유튜버 박주현 변호사와 만난 자리에서는 유치장에서 불편했던 경험을 언급을 하면서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사용하는 언어나 단어들을 보면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자 올다르크, 올림픽공원의 잔다르크 줄여서 올다르크인 거죠?
2: 뭐 잔다르크라는 말은 잘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1: 예, 무슨 다르크.
2: 뭐 이분이 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1: 예.
2: 본인이 범죄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할 의사도 없어 보이고 일종의 확신범이라 그러죠. 이런 경우를.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영장이 기각된 것 같고 영장이 기각돼도 재판은 받겠죠. 이제 특검이 출범해서 부실 선거 부실 문제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1: 예.
2: 저는 그 특검 수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고
1: 그렇죠.
2: 얼마 전에 전산 입력 조작 관련된 논란까지 터졌기 때문에 이대로라면은 이제 2년 뒤에 총선인데 그 총선의 선 그 투표 결과는 신뢰하겠습니까? 그 전에라도 어쨌든 이 문제를 좀 불식시키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뭔가 좀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는 그런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저 올림픽공원이 이러한 문제의 상징이 될 줄 몰랐는데 자, 이재용 의원님도 전해 주시죠.
3: 그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분이 지금 하는 쓰는 단어나 예? 했던 행동들이 불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그게 과연 그 구속 청구까지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예?
3: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게다가 지금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건 그냥 한 사람의 일이고 앞서 이제 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검이 시작할지도 않았는데도 현재 선관위가 했던 행동들 중에서 야 저렇 진짜 저랬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아까 예. 말씀하셨던 전산 입력 오류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불법 선거 주장하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저도 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오류일 수도 있고 무능함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잘못하다는 진짜 폭발력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회 이슈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됩니다.
1: 예, 이게 송원의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또 진실과 그것에는 좀 두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참 뭐 밝혀질수록 뭔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 김수인 평론가도 말씀 주실까요?
4: 네. 일단 진상규명이 중요한 것은 진상 그 자체로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예, 하지만 예. 계속 음모론이 번져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 그 음모론 내용이 정확하게 선관위의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음모론하고 별개의 다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만 봐도
1: 예.
4: 음모론이 진상규명에 도움이 안 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런 음모론들을 또 물론 팩트체크라든지 이런 것들로 당장에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1: 예.
4: 이런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올다르크 현상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런 행동으로 이제 뭐 이게 사회 일각의 일이겠지만 영웅처럼 부각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극우 인사라든지 뭐 혐오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크게 부상할 수도 있다는 그 징후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 올다르크란 분도 크게 스타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1: 예.
4: 김건희 씨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마이너스 효과가 아닐까. 오히려 차라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무관한 맥락에서 새로운 노선으로 등장한 극우라면 더 예. 위협적이었을 텐데 윤어게인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분 같은 경우는 외연 확장이 막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1: 예, 저는 이분은 특검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이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라는 단어 갖고 있는 함의에 대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부정선거라고 하고 이 부정선거의 정확한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비슷한 용어 중에 하나로 너무 광의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라는 건데 이것도 조작된 정보라든지 정말 잘못된 뉴스라든지 이거에도 정말 혼용돼서 굉장히 넓게 쓰이거든요. 근데 이 부정선거라는 용어 자체도 너무 넓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이 수사를 통해 어떤 정확한 사회적인 재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혼재된 개념이 아니길 기대해 봅니다. 일단 브리핑 여기까지.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여의도 대표 주자들의 대격돌 여의도 내전.
1: 예, CBS 박종현 판승부. 아, 여의도 내전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법사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 수석부 대표님 어서 오세요.
6: 네, 제주시일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1: 예, 오늘 바쁘셨죠?
6: 지금 본회의가 하고 있죠. 네. 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 뭐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예, 저희는 뭐 꼭 요즘은 지키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국회 예. 예.
1: 방송을 통해서 알리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엘레강스정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그 브로치가 예 눈에
7: 제가 이거 자주 하고 나왔는데
1: 예
6: 검은 옷에 잘 어울려서
1: 예. 더 그런가 봐요. 잘 띕니다. 예. 네.
7: 근데 주로 예쁘다. 검은 옷에 하고 나왔어요.
6: 죄송합니다. 개구리. 자주 나와야겠어요.
1: 예, 청개구리. 예. 그린 프로그. 예.

0: 자, 일단은 형소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존중한다라는 거고, 곽성원 의원은 또 반대표를 던지셨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개정안 발의는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또 국민적 우려도 있고 또 시원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1: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던 법안인데요. 좀 객관적으로 사안을 보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되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0: 예.
1: 이게 뭐 이념적인 목표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주변의 검사, 판사 이런 분들도 많이 보고 느낀 게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수사 체계를 어떻게 정하는지의 정책이고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0: 예.
1: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다 가능하다. 다만 저희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과 기소를 담당하는 사람이 분리돼야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사였는지 견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했던 민주당의 정책이었는데
0: 예.
1: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이 형소법 요번 개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 국민들께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의총에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들한테 그동안 선배님들이 예전부터 해왔던 그 검찰개혁의 대장정의 마지막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개혁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물론 실행까지도 저희가 잘 챙겨야 되지만 이제는 또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뭐 서로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분도 있지만 합의안을 잘 만들었으니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일에 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0: 예.
1: 세부적인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추상적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0: 예, 아무튼 큰 틀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부분을 또 보완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지금까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정욱 의원님이 들으시면서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저는 예. 그 제가 무슨 율사는 아니고요.
0: 예.
2: 근데 제가 아는 사실 중에 하나는 많은 그 변호사들이라든지 현직의 율사들이 이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출했고 예. 오늘 그 반대표를 던진 곽상원 의원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이는 개정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0: 예.
2: 저는 무슨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분이 바로 그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잖아요. 그런데 예. 사실은 그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한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0: 예.
2: 그래서 그런 어떤 역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참 이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에 보완책이 있어요.
0: 예.
2: 예를 든다면은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든지
0: 예.
2: 또는 뭐 그 7대 범죄와 관련해가지고선 이제 여러 가지 그 보완책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0: 예.
2: 아마 그러한 약자 외에도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앞으로 도드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보완 수사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사가 이런 식으로 왜곡됐다라는 것이 이제 그 나올 때마다 민주당이 부담해야 될 정치적인 그런 짐이랄까? 이 부분은 제가 경고한다기보다도 법무장관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사실은 이전 제도 하에서도 수사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재판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 뭐 제도가 있지만 뭐 어떠한 휴먼 에러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치환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엄청 경로 속에서 이게 이제 폐지된 다음에 어떤 희생자들이 생긴다거나 혹은 수사가 잘못되거나 이렇게 휴먼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거 다 이게 보안수사 폐지해서 그렇다 혹은 사법개혁때 이런 거 다 민주당이 홀로 감당해야 될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뭐 비판은 많이 네. 있을 수 있죠.
0: 네.
1: 근데 언제든지 특이한 사례들은 생기는 거죠.
0: 네.
1: 근데 이제 우리가 검찰 수사들 중에서도 자의적인 수사 아니면 뭐 정치적 수사도 많이 있었지만
0: 예, 예.
1: 그렇다고 해서 뭐 공소 자체도 검찰한테 맡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도 전체를 정합성을 잘 갖춰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예외적으로 어떤 경찰의 뭐 수사 부실이나
0: 그렇죠.
1: 아니면 비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경찰의 수사 자체 경찰의 수사를 맡기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민했던 거는 수사를 검찰에 맡겨두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분리를 했는데 일부를 그대로 남겨두는 게 맞냐. 그러면 저는 수사 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뭐 군검찰관 하면서 수사를 해보면
0: 예.
1: 일단 저한테 온 이상 저는 피의자의 변명보다는 내가 잡아넣어야 될 구속을 시켜서 유죄를 받아야 될 적으로 이렇게 상대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0: 예. 예.
1: 그런데 이게 한 발짝 떨어져서 경찰이 한 수사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계속 혹시 잘못된 수사는 없는지 유죄를 받기에 적정한지 굳이 이걸 기소할 필요가 기소하지 말고 내가 계속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서
0: 예.
1: 그래도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건 무혐의를 하게 만들고 기소를 하지 않게 하는 이런 식의 저희가 시스템을 구현해내는 거거든요.
0: 예.
1: 물론 효율성 측면으로 보면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를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에 맞게 유죄를 받기에 적합한 수사를 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경찰 수사는 계속 그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수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0: 예.
1: 이거는 당장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이 단순히 범죄자를 잡고 단순 자백을 받는 게 아니라
0: 예.
1: 지금 검사가 유죄를 받기 위해서 법적인 요건을 잘 갖춰서 질문을 하는 이런 식의 노하우가 서로 전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수사 기록이 경찰청에서 검찰청을 올 때까지 물리적으로 기록이 오는 시간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0: 예.
1: 이번에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수사 기록을 전자화해 갖고
0: 열람할 수 있다.
1: 예,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과거하고 달리 보안 수사도 전산 시스템으로 바로 즉시 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0: 예.
1: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다라는 거는 정말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다라고 보고요.
0: 예.
1: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법조인들이 경찰보다 낫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0: 예.
1: 그래서 법을 사법시험도 안 본 어떻게 경찰이 어려운 수사를 할까.
0: 법률가가 아니다.
1: 법률가들은 그게 어떤 변호사들도 법조인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불안함이 기본적으로
0: 예.
1: 있죠.
0: 예.
1: 하지만 그런 것들은 법조인들이 통제를 하면 되는 거고 수사를 꼭 법조인이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은 막 시행착오가 여러 번 생길 거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비난을 받을 겁니다.
0: 예, 예.
1: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는 이게 맞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비난을 덜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0: 그 시간을 이제 통과하겠다는 말씀이네요.
2: 아니 단순 무식하게 간단한
0: 네, 하시고 박원석
2: 예.
0: 예.
2: 그런 법 취지와 정신이라면 그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 또는 검사 출신들은 딱 저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프레임을 걸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논리로라면 특검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특검 제도가 있는 한 특검은 지금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를 상당히 그 혼란스러워하는 그리고 이제 특검의 피의자 경우는
0: 네.
2: 당신이 왜 수사를 하냐고 그럴 것 같은데
3: 아니 당연히 그 시비가 걸릴 거고
0: 위헌 소송을 낼 수도 있다.
3: 네. 이게 질문할 게 너무나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0: 네.
3: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검찰이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을 오남용 해가지고 정치검찰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여러 역사적인 사례와
0: 예.
3: 또 잘못된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수사기소를 분리하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주주의에서 이 권력이나 권한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0: 예.
3: 그걸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그 제도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0: 예.
3: 경찰이 아니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고 뭐 영장 청구권도 가지고 있고 일종의 이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걸 분산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0: 예.
3: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국민에게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안 수사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의 수사권마저 이거는 이제 직접 수사권, 즉 수사 개시권이나 수사 지휘권하고는 다른 거예요.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을 가능성, 그건 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어쨌든 보완하기 위한 이런 제도인데 그거마저 없애는 게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제가 범죄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 입장이라면 경찰이 하든 검찰이든 상관없어 나는. 어쨌든 내 수사가 제대로 돼서 맞아. 정의가 실현되고 그리고 내 그 피해가 회복됐으면 좋겠어.
2: 그리고 신속하게.
3: 그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한 번 더 보는 게 안심이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없앤 거예요.
0: 예.
3: 자,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론으로 자꾸 돌아가서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 아닙니까라고 묻지 말고 누구한테 좋은 건지를 답을 좀 해주세요.
1: 저는 피해자, 피의자한테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3: 피해자한테 어떤 면이 좋죠?
1: 피해자 입장에서도
0: 과도한 수사 안 받을 수 있다.
1: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도 사안에
3: 피의자.
1: 네. 아,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수사가 장기화될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인정되는 거니까
0: 예,
1: 유죄 사건의 경우에 검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봐서 혹시라도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거를 검찰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0: 예.
1: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런데 경찰이 무죄로 판단하는 거는 보완 수사가 아니라 그건 재수사 요구를 하는 제도거든요. 보완 수사는 유죄로 인정했을 경우의 사건이고 보완 수사는 경찰이 무죄로 판단했을 때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0: 아.
1: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엄격하게 해서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 사건, 무혐의로 본 거를 피해자가 스스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도 검사가 사건을 가져와서 다 보게 돼 있는데 사회적 약자가 이의 신청조도 제대로 못 할 수 있으니 아예 이거는 그러면 경찰이 최종 판단 못 하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해 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지금 보완책을 만들어 뒀다라고 생각하고요.
0: 예.
1: 검사가 이중적으로 보는 게 저는 수사의 효율성 면에서도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아니, 검사가 모든 사건을 이중적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3: 보완수사권이 존치됐을 때도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해왔습니다. 형사사건이 1년에 한 140만 건 이렇게 된다는데 그 달을 보완수사를 한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송치된 거 그대로 그냥 기소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이거는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보기에 피해자들이 보기에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강간살인이 의심이 되는데 왜 그냥 그 일반 살인으로만 송치 의견을 보내. 그래서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더 정확하게 이 범죄 실체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역할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피해자라면 그게 아쉬울 것 같아. 피의자라면 좋아요. 경찰한테 한번 조사받던 거 검찰한테 한 번도 안 받게 되니까 특히나 힘 있고 돈 있고 이런 피의자들은 혹은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좋아요. 좋은 변호사 쓰면 경찰만 막으면 돼. 이제는 검찰이 두렵지 않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고요. 난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이 없어지는
0: 아니,
3: 게.
1: 아니 피해자 입장에서 그거는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도 검사가 사건의 적정한 처리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여전히 있는 거죠. 수사를 분산하면 수사가 이중적으로 되는 건데 어차피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하고 달라지는 거는 중수청이라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서 중수청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하고 달리.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경찰을 믿고 다시 경찰한테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10월 2일 이후에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경찰 국수본 중수청이 생기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경찰이 아니라 상급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중수청에 요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 기능을 분리해놔서 검사의 수사 기능을 빼서 중수청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놨는데 여전히 중수청의 수사 기능을 그대로 두면 아니 검찰의 수사 기능을 그대로 두면 중수청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3: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제 지름길이 있고 신장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름길 신장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들판 산길 이걸 갖다가 새로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0: 우회해서 복잡하게. 예.
3: 그 절차만 복잡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안수사 요구라는 것도 글쎄요. 뭐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권 송치를 한다는데 예. 보이스피싱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노인이나 주부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예. 그럼 이거 정권 송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1: 정권 송치 대상 아니죠.
3: 그렇지 아니잖아요.
1: 하지만 검사가 사건을 볼 수 있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모든 무혐의 사건은 검사한테 사건 기록을 송부해서 검사가 90일 내에 위법한 부당한 수사가 있는지 판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경찰이 예. 수사를 해서 제대로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건을 예. 경찰이 하고 검사가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3: 아니 그건 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치 그걸 검사가 이중적으로 했는데 예. 그걸 못하게 만드는
1: 안 한 게 문제인 거죠. 검사가.
3: 얘기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대부분은 경찰에서 송치한 대로 검찰이 그 송치 의견에 따라서 기소를 해왔어요.
1: 그게 전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검사층 논리인데요.
3: 아니 각별한 사안에 한해서만 보안수사를 했던 거 아니에요.
1: 아니 보안수사랑 자꾸 헷갈리시는데 예. 무혐의 사건은 재수사 요구를 검사가 하는 건데요. 지금은 검사들이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경찰이 무혐의 한 거를 안 봅니다. 90일 내에 자기네들이 위법 부당한 수사를 보게 되는데 예? 왜냐하면 자기 수사 그러니까 내가 꼭 봐야 되는 거 아니니까 잘 안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건 검사도 인정하는 거예요.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직접 수사를 하게 되지 않으면 예? 검찰의 수사 인력들이 남잖아요, 예전보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고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건을 봐야죠. 이런 사건들을 봐야 되는 건데, 검사가 이제까지 안 받고 자기네들이 보기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경찰 내부에서 앞으로는 무혐의로 오는 수사 기록을 그냥 넘기지 말고 90일 동안 의무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경찰이 수사 잘못을 찾아낼 수 있는가 예. 그 제도가 있거든요.
0: 예, 여기서 이제 질문. 오늘 김한경이 잘 오셨네요. 법안 통과 후에 바로 한판 승부해줘서 다른 방송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 김한경님 어려우시겠지만 보안수사는 요구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검사가 자 봐요. 보고 부족하다. 이거 왜 안 했을까 하고 요구하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지금 제도적 논의에서 제일 또 궁금해하는 건 과거처럼 지휘 권한이 없잖아요. 네. 범사가 지휘를 할 수 없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등한 관계고 요구해서 했을 때 그 요구를 잘 안 들어. 두 달 안에. 그리고 또 아, 예, 했어요. 해보니까 문제 없네요. 검사님. 이렇게 끝나는 경우에 그럼 네. 검사는 또 뭘 더 할 수 있는 거죠?
1: 검사는 첫 번째로요. 네. 그럼 기소 안 해.
0: 아.
1: 왜냐하면 경찰도 실적이거든요. 유죄로 송치됐는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해주면 끝이에요. 검사는 내가 기소를 안 할 수 있어요. 물론 경찰이 의도적으로 예. 범죄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형식적으로 유죄로 송치할 수 있죠. 예.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보안수사 요구라고 안 들면 직무배제, 교체, 징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에서도 자기네들은 이런 사건이 있으면 징계를 법에다가 의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 요구는 조금 더 엄격하게 봐서 의도적으로 수사 지연이라고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 예.
1: 지금하고 달라진 게 이제 중수청이 생기는 예, 거죠. 예. 이제 검사가 얼마나 갈진 모르겠지만 예. 여하튼 경찰하고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수사기관, FBI 같은 중수청이 생기면 검사가 그럼 난 중수청에 넘길 게 사건을 뺏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경찰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예? 중수청에 넘기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예? 경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겠죠. 이제 이런 일들 반대로 중수청이 보안수사 요구를 듣지 않으면 반대로 이 사건을 국수본 같은 데다가 보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새롭게 만든 제도죠.
3: 근데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중수청은 예. 6대 범죄라는 이를테면 좀 특별한 범죄, 과거에 검찰이 하던 특수수사 영역이죠. 그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기구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보안수사권을 준다 그러면 중수청의 인력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라고 충분한 수사 역량일까 싶은데 그 보안수사권 처리하다가 여기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어쨌든 국가 전체의 범죄 수사 역량이라는 걸 봤을 때
0: 예?
3: 검찰이 지난 그 70년 이상 축적되어온 특히 이제 특수사 영역에서의 범죄 수사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0: 예?
3: 근데 이게 이제 중수청으로 혹은 경찰로 이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검찰총장 대행도 그 사표를 네. 냈는데 네. 별로 협조적일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중수청으로 안 간다. 특히 검사들이. 별로 지원자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사관들이야 뭐 의무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면 이 범죄 수사 역량이라는 게 그냥 소실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공소청은 수사를 못하니까 그 범죄 수사 역량 축적된 걸 쓸 일도 없고 그리고 당신들이 그래도 그 노하우를 좀 전달해줘. 굳이 그걸 협조할 네. 이유도 없고.
0: 예.
3: 그러면 이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보안 수사를 계속 검찰에 남겨두면 검사와 수사관들은 옮겨가지 않습니다. 여기 있어도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0: 예.
1: 근데 중수청이 만약에 수사 인력들이 다 모이게 되면 예. 그러면 수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옮겨갑니다. 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도 앞으로는 중수청에서 사건의 1차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중수청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많이 그러니까 변호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변호사들의 불만이 뭐냐면 옛날에는 검찰에 가서 설득하면 되는데 경찰에 가서 설득해야 되는데 경찰은 법조인 출신 법조인을 특별히 대우를 하지 않는다.
0: 예?
1: 뭐 이런 얘기거든요.
0: 아.
1: 근데 그거를 우리가 법조인들끼리는 서로 검찰 변호사들 얘기가 잘 됐는데 경찰은 잘 안 된다라는 게 예. 많은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0: 예. 예.
1: 근데 그런 그 불만은 이제 앞으로 자연스럽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0: 예.
1: 같이 사법시험 붙지 않고 로스쿨 같이 안 나오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객관적으로 변호를 해야 되는 거고요.
0: 예.
1: 수사 인력들은 제가 봤을 때 미래 변호사 개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무장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부서로 옮기게끔 유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0: 네.
1: 그리고 보안수사는 말씀하신 대로 원래 중수청은 보안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아니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싸움이 나서 보안수사를 뺏어갖고 다른 기관에 보내는 일이 많이 생기면 안 되죠.
0: 예.
1: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0: 예.
1: 하지만 여하튼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중수청에서는 보안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두겠다라고 잠깐만. 하는 상황입니다.
0: 예, 한 1분 남았어요. 물론 2부 계속됩니다. 한 질문만 하고 1부 마무리합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민주당 강경파의 완승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1: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송치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제도들은 아주 엄격하게 이념적으로만 보면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피해자 단체, 사회적 약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일부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그거는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기타 국민들의 우려가 저희한테는 더 좋은 제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정옥희 의원님 뭔가 이해 안
2: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0: 네.
2: 검사 출신들이 네. 중수청에 갔다가 경력만 네. 쌓고 나갈 것 같아요. 네. 오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소명감을 갖고 안갈 가능성이
0: 안
2: 높고
0: 갈 가능성이 없다.
2: 가더라도 경력을 위한 다리
1: 특검
2: 역할.
1: 얘기는 지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0: 예.
1: 그건 뭐 나중에 더 얘기하죠.
0: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특별히 김한규 의원님 국회 회 중에 또 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의도 내전 네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7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8월에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종교인 대화와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마음을 열고 평화통일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페어팩스에 있는 성공회 워싱턴 교회에서 열립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화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그런 영화가 있었죠. 테이블 위에 각자의 휴대폰을 올려놓고 모든 통화와 메시지를 공개하는 게임을 하는. 영화니까 망정이지. 그게 내 휴대폰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가방 안주머니, 책상 깊은 서랍, 냉장고 맨 아래 칸, 그리고 복잡하게 그지없는 내 머릿속. 이 모든 걸 당당히 공개할 자신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0: 누군가에게 7월은 뜨거운 태양 아래 열심히 달린 한 달이었을 거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비바람을 견뎌낸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의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우리는 모두 이 한 달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인데요. 혹시 이 7월에 이루지 못한 일이 있거나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너무 자책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세요. 인생사 뭐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요새 박성준 역술가라는 분이 사주 보는 프로그램이나 짤이 나돌고 있던데 저도 처음엔 재미나게 봤어요. 근데 요새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안 나오는 것이 없어요. 신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모든 사람의 사주를 다 맞출 수 있겠어요. 아시다시피 이 사주라는 것이 통계잖아요. 이런 얼굴을 갖고 있거나 이럴 때 태어난 사람은 보통 이렇게 살더라. 엄연한 통계이기 때문에 확실히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나간 과거는 그 사람의 얼굴이나 말투, 행동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역술가가 아니더라도 좀 촉이 있는 분들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들 만나 몇 분 대화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이구나 하고 좀 잘 맞추는 편이거든요. 그냥 웃으면서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시네요 하면은 어머 어떻게 하세요? 너무 잘 맞추신다 하면서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또 저는 신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쩔 때는 재미로도 끝나지만 또 어쩔 때는 상대방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 내내 불편하죠. 어쩌면 이런 것도 선입견인지 모릅니다.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거든요. 혹시 나는 선입견을 갖고 상대방을 본 적은 없는지, 경험도 안 해보고 누구의 말을 듣고 상대방을 평가해 본 적은 없는지, 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들은 이야기가 단순히 사실이 아닐 때도 많은데, 한 달을 마무리하는 오늘 조용히 나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 갖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살비비고 몇십 년을 함께 산 내 남편, 내 아내도 어쩔 땐 모를 때 있거든요.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이런 면이 있었나 하고 실망할 때도 있고 심지어 내 자신한테도 놀랄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의 상처를 덜 받기 위해 조금은 강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내실을 단단히 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생활상식 들려드립니다.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또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세일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날씨 이야기. 25년 동안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프랑스 중부 욘 지방에서 밀, 보리, 옥수수를 재배하는 이 지역은 숨막힐 듯한 7월을 보냈으며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가진 노력을 기울였지만 작물들은 타는 듯한 더위와 심각한 물 부족 사이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95도, 섭씨 35도가 넘어가면 작물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이미 비축해둔 물도 거의 바닥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프랑스 와인 업계가 속이 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달 보르도의 프랑스 원산지 명칭 제도는 와인산지 12곳 포도밭에 물을 대기로 결정을 했는데 포도나무의 고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규정상 이론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심각한 가뭄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됐다고 합니다. 프랑스 일부 지역을 휩쓸고 있는 새로운 폭염은 와인 품질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전 폭염의 영향을 덜 받았던 남부 지역에서도 이번 폭염으로 포도 숙성이 지연될 것이라며 수확기에 40도를 넘는 고온은 와인의 산도를 낮추고 와인의 특징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유럽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이번 달 프랑스 본토 토양의 96.5%가 건조한 것으로 분류됐으며 이는 2012년 4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프랑스 곡물 생산자 협회 회장 또한 어느 지역도 예외가 없다며 올해가 세기 최악의 해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고요. 프랑스 농민연합의 대변인도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심지어 재앙적이라며 1976년 여름도 가뭄이 극심했는데 올해는 그때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농가는 2월의 폭우, 5월 말부터 시작이 된 몇 차례의 폭염, 거기다 최근 산불까지 겪으며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그 피해 규모는 이미 45억 유로, 약 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겨울 작물은 그나마 피해를 덜 입었다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수확량의 최대 100%까지 손실을 본 작물도 있다고 하고요. 특히 상추, 양파, 마늘 등인데 물을 많이 소비하는 옥수수의 경우도 40% 감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일부 작물은 생육 주기를 마치기도 전에 고사할 것으로 보고 일찌감치 곡물 수확을 포기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조기 수확이라도 해서 최소한 가축 사료로라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일부 농가는 가축 사료를 외부에서 구매해야 하는 처지라고도 합니다. 내년 농작을 위한 종자나 파종에 적합한 토양을 확보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토양이 건조해서 파종도 어렵다는 거죠. 반복되는 어려움에 지친 일부 농민은 생업을 아예 접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구기온이 4도 더 오르면 상황은 얼마나 더 악화하겠느냐고 탄식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농민 대표들은 정부에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호소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정부로서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1976년 기록적인 대가뭄의 피해가 극심하자 농가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를 추가 징수하는 특별 부담금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를 가뭄세로 불렀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왜 모든 납세자가 농민 피해를 부담해야 하느냐는 반발이 일어서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 와인 사실 때 더더욱이 연도를 꼭 확인해보고 사셔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옥수수 또한 이미 나온 것은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앞으로 나올 옥수수도 크게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격도 좀 오를 것 같죠? 이런 폭염에 우리가 살고 있는 DMB 지역은 그래도 무사히 이 7월 한 달을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모두들 무고하시죠?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화창한 날씨와 함께 80도 후반에서 90도 안팎의 좀 더운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85도이고요. 섭씨 29도. 어제보다는 다소 높은 기온입니다만은 그래도 쾌적한 습도로 여름철 이 정도 날씨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자외선이 높긴 하지만 야외 활동하기엔 아주 좋은 날씨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9로 매우 높으니 반드시 차단 지수가 높은 선크림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은 대체로 조용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최저 기온은 교외 지역은 60도대, 도심 지역은 7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으며 습도는 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구름이 드문드문 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빛나는 저녁밤이 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DMB 지역은 다소 무더운 여름 날씨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90도, 지역에 따라 90도를 훌쩍 넘는 곳도 많겠는데요. 오후와 저녁에는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고요. 워싱턴 DC의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는 않겠지만 워싱턴 서쪽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후 늦게부터는 습도가 높아지겠고 바람은 남풍으로 10에서 15마일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 바람은 남동풍으로 불겠고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몰려들어 매우 흐린 저녁이 되겠습니다. 전날 흐린 날씨로 인해 일요일 또한 흐린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상 변화를 앞두고 습도도 높아지면서 날씨가 더욱 눈에 띄게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일요일은 대체로 흐린 하늘 아래 비교적 건조한 날씨 이어질 전망이고요.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 주일은 매우 후덥지근한 하루가 되겠네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다시 찌는 듯한 더위 예상되고 있는데 올여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복도 아직 남아있고요. 하지만 7월 말에 오늘 같은 날씨 흔하지 않으니 밖에 나가셔서 호흡 한번 크게 쉬시고요. 맑은 하늘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바이타민 D가 풍부한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1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0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이무진의 신호등. 요새 거리에 숨은 경찰들 많더라고요. 저 티켓이었어요. 유유유. 아무쪼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상식. 알뜰살뜰 생활상식, 모르면 완전 손해보는 생활상식. 오늘은 세정제와 관련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놓고 서랍 한켠에 방치가 된 손소독제. 꺼내보면 유통기한이 훌쩍 지나있는 경우 많으시죠? 살균 목적으로는 쓰기 애매해서 버릴까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이 손소독제는 청소도구로는 여전히 쓸모가 있습니다. 손소독제의 주성분은 에탄올. 개봉 후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이 날아가서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손소독용으로는 효력이 떨어지는데요. 다만 에탄올 특유의 기름 용해력과 빠른 증발성은 농도가 다소 낮아지긴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표면 청소용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통기한 지난 손소독제,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먼저 옷에 묻은 볼펜 자국 지우기. 볼펜 잉크의 색소 성분은 알코올에 잘 녹는데요. 얼룩 밑에 마른 천이나 휴지를 받치고 얼룩 부위에 손소독제를 소량 묻힌 면봉이나 천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톡톡 두드리듯 닦아내면 잉크가 밑에 받친 천으로 옮겨가면서 옅어지게 됩니다. 다만 색이 있는 옷감은 탈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이 안전하고요. 두 번째, 스티커 잔여물 제거하기. 병 뚜껑이나 새로 산 물건에 붙은 스티커를 떼면 끈적한 접착제 자국이 남아있는 경우 많잖아요. 에탄올은 아크릴계, 고무계 접착제 성분을 녹이는 특성이 있어서 자국 위에 손소독제를 바르고 몇 분 기다렸다가 마른 천으로 슥슥 문지르면 깔끔하게 지워진다는 사실. 세 번째로는 냉장고 손때 얼룩 제거하기입니다. 냉장고 문 손잡이 주변에 쌓이는 손때와 기름 얼룩도 에탄올의 지용성 오염 용해력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요. 마른 천에 손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면 됩니다. 소독제 특유의 보습제, 겔 성분이 남아 끈적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닦은 뒤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정리하는 깔끔함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 거울 지문 제거하기. 네 번째, 거울 지문 제거하기. 거울에 남은 지문이나 물방울 자국도 알코올 성분이 기름기와 얼룩을 빠르게 분해해 닦아냅니다. 일반 물걸레보다 얼룩이 덜 남고 빨리 마르는 것도 장점인데요. 천에 소량 묻혀 닦은 뒤 마른 천으로 마무리하면 자국 없이 깔끔히 깨끗이 정리됩니다. 다섯 번째, 개수우두 찌든 때 청소하기. 후두 필터에 쌓인 끈적한 기름때도 같은 원리로 손소독제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스펀지나 헝겊에 적당량을 묻혀 닦아낸 뒤 물로 헹구면 됩니다. 다만 이 역시 가스레인지 화구와 가까운 곳에서 작업하는 만큼 반드시 불을 끄고 환기를 시킨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스레인지 주변 기름때 청소하기인데요. 가스레인지 주변에 튄 기름 얼룩도 에탄올이 지용성 오염을 녹이고 표면 장력을 낮춰주는 원리로 닦아낼 수 있는데 다만 이 용도로 쓸 때에도 반드시 불을 끄고 화구가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에탄올은 인화점이 13도로 매우 낮아서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손소독제, 손소독용 효력을 상실했을 수는 있지만 에탄올 특유의 기름 용해력과 빠른 증발성 덕분에 생활 속 청소용으로는 여전히 제 몫을 톡톡히 해낼 수 있습니다. 스티커 자국부터 가스레인지 주변 기름때까지 어떠세요? 그냥 버리기 전에 활용해볼 만하죠?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4: 그럼 딱 한 모금?
3: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본국의 소식으로 현지 시각 오늘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미셸 스틸 대사는 한국말로 첫 인사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며 한미동맹은 전쟁을 통해 단련이 됐고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웠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미의 철통 같은 동맹이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 축으로 남아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955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난 미셸 대사는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미국 정계에 입문을 해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으로 지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보수 성향이 짙은 인사로 분류됐는데 북한과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틸 대사가 다뤄야 할 첫 현안은 쿠팡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당시 쿠팡 문제에 대해 공동 팩트시티에 있는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자신이 인준된다면 이 문제를 분명히 챙기겠다고 한 만큼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기조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 시절 위안부 역사 왜곡 등 한국 관련 문제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각종 현안의 조율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입국장 주변에서는 진보 보수 성향 단체가 각각 반대와 환영 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스틸 대사는 다음 달 초 우리 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하면서 공식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DNA가 한국인디 뭐죠? 기대하지 말까요? 아니 괜히 기대였다가 실망하면 미워하게 될까봐 그렇지. 그것이 좋겠네. 그냥 잘하다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은주 대사님 이름은 나랑 한끗 차인데 참 인이는 대단하시네.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거센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뻔한 10살이 된 어린아이를 구조한 16세의 신참 수상안전요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극찬을 받으며 현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 시블라이트 해변에서 강력한 이안류 현상이 발생을 해 당시 물놀이를 즐기던 어린이는 높이 3m에 달하는 파도에 순식간에 휘말려 바다 쪽으로 떠밀려갔습니다. 현장에 있던 16세 인명구조원 라이더 윌리엄스는 상황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윌리엄스는 강한 물살 탓에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몸을 단단히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몰아치는 파도에 물속으로 들어가기를 반복하며 약 2분간 사투를 벌인 끝에 동료 대원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를 무사히 해안으로 구조했는데요. 윌리엄스는 이날 인명구조원 근무 첫 해임에도 해당 어린이 구조 이후 추가로 4명을 더 구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된 어린이는 현장에서 응급구조대의 상태 확인을 거친 뒤 부모에게 인계됐으며 현장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며 찬사가 이어지자 윌리엄스의 어머니는 SNS를 통해 아들은 그저 본인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후원금은 아들이 교육받은 주립공원 프로그램에 기부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정작 윌리엄스도 이건 내가 하는 일이라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 소식을 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 젊은 영웅과 그 가족, 영웅이 구조한 어린이까지 모두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며 민간인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훈장 수여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 용감한 청년으로 훈장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덧붙였으며 그의 아들 에릭 트럼프 역시 진정한 미국인의 본보기라고 칭찬했다고 하네요. 사람 목숨을 구했는디 칭찬만 받아갖고 대가니 이 백악관으로 초청까지 해주신다니 참 고맙긴 헌디.
1: 부지게 더 많은 목숨을 구하란 약은 줄 알고 얘가 의기충천여서 지 목숨 생각 안 할까봐 지는 그것이 살짝 걱정이 되네요.
0: 중국의 한 애니메이션 행사에서 코스프레 참가자들이 자신의 발을 담근 레몬물을 발 주스라며 판매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관람객은 이를 사기 위해 줄을 서거나 직접 핥는 행동까지 보여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린 반딧불 만화 페스티벌에서는 일부 여성 코스프레 참가자들이 레몬 조각을 넣은 물통에 맨발을 담근 뒤 해당 물을 컵에 담아 한 잔당 50위안, 약 6달러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는 오락을 위한 퍼포먼스일 뿐 부적절한 행위를 조장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안내문도 설치됐다고 합니다. 행사장을 찾은 일부 관람객은 이른바 Fit Juice, 이 발주스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섰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을 해 SNS에 공유한 것인데요. 일부 영상에는 남성 관람객이 바닥에 누워 코스프레 참가자의 발에서 떨어지는 물을 입으로 받으려 하거나 발을 직접 핥는 모습도 담겼는데 행사 주최 측은 현장이 혼잡해지자 해당 참가자들을 퇴장 조치했으며 주최 측은 공공질서와 행사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며 이 같은 퍼포먼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확산이 되자 중국 SNS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누리꾼은 파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사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다며 전염병이라도 옮기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으며 일부 누리꾼은 해당 코스프레 참가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퍼포먼스가 지난 5월 미국의 한 애니메이션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발주스를 컵당 10불에서 30달러에 판매해 논란이 된 사례를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1: 아니, 미국서도 이런 미친 행사가 있었단 말이오? 아니, 받아 먹을 것이 없어서 더러운 놈의 발바닥에 묻은 주스를 먹는단 말이오?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나 아주 그냥 별 치료들을 다 하고 자빠졌네.
0: 아내의 살해와 아동 성범죄 혐의로 미국에서 수배된 도피범이 중국에서 붙잡힌 지 8년 만에 미국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미국 사법당국의 수배를 받아온 53살의 대니엘 윌리엄스 하이어스 주니어라는 남성을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피해 이름을 바꾸고 상하이의 한 유명 대학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2004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10살인 여아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잠적했다고 합니다. 그가 사라진 뒤 자택에서 아내가 총을 맞아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미국은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수배자 명단에 올렸으며 이후 그는 중국으로 도피해 이름을 바꾼 뒤 상하이 화등사범대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2018년 미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 대학 졸업생이 과거 영어 강사가 수배 중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붙잡힌 것인데 중국 경찰은 신병을 확보했지만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 실제 미국 송환까지 무려 8년이 걸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송환이 오는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양국 간 우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차원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도피한 범죄 피의자를 잇따라 송환하는 등 범집행 분야에서 제한적 협력을 이어가는 흐름 속에서 송환이 이루어진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24년 필리핀에서 중국인 사업가 등 두 명을 살해한 뒤 미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남성도 2년 만에 중국으로 송환이 됐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이참에 아주 그냥 잘 됐네요. 이 중국 오고 미국만 화해하면 이 지긋지긋한 전쟁도 끝날 판인데 어쨌든 잘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 날씨도 이상기후로 지랄 맞은디 전쟁이라도 없이야지. 안 그리오? 당체 이지가지로 불안이었어.
0: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 영토 세우타에 만 하루 사이 4만 9천 명 인파가 육해상으로 무단 진입을 하는 국경 대혼란 상황이 벌어지면서 19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소식입니다. 이는 유럽에서 비교적 온건한 난민 정책을 펴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정부를 둘러싼 스페인 내 정치 공방뿐 아니라 유럽 회원국 간 외교 마찰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스페인 내무부는 국경을 넘어 세우타로 들어온 이주민이 4만 9천 명으로 추산이 되며 월경을 시도하다가 숨진 사람은 19명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망자 상당수가 바다에서 사망을 했고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방파제를 넘으려다 아수라장이 되면서 숨진 이들도 있는데요. 월경한 사람 중에는 젊은 남성이 많지만 어린이가 있는 가족이나 고령층,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스페인과 모로코 정부는 접경지로 군경을 늘린 상태입니다. 모로코 당국은 접경지 등지에 물대포 차량을 동원해 사람들을 밀어내려 시도했으며 군중과 충돌이 벌어진 곳 인근에는 불에 탄 차량 여러 대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한 주간 세우타 지역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1,800명으로 집계가 됐으나 그 수가 갑자기 늘더니 심할 때는 1분에 200명꼴로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우타는 스페인 특별자치 도시이며 멜리아와 함께 유럽연합에서 유일하게 아프리카 대륙과 육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입니다. 총 17만 인구의 두 도시는 국경에 수미터 높이의 철책이 에워싸고 있으나 유럽 이주를 바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단 입국을 시도해 왔었습니다. 세우타에는 이주민 수용시설이 이미 과포화 상태이며 수천 명이 공원이나 도로변에서 노숙을 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현지 경찰 근로자협회 대표는 엄청난 인도적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며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고 증파된 인원은 부상자를 돕는 등의 일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도 오늘 내무장관과 함께 직접 세우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제1야당인 국민당과 극우 복수당은 산체스 정부가 국경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국가 안보가 위기라며 정부를 비판했으며 외교 마찰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외무장관도 전날 스페인과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을 규정한 쌩겐 조약 중단에 찬성했다고 밝혔고 스페인 정부는 편파적 선동이라며 자국 주재에 이탈리아 대사를 불러 항의했는데 그러자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소셜미디어에 특별 조치를 거론하며 여기에는 스페인에 대한 쌩겐 체제의 적용을 중단하는 안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접경국인 프랑스도 세우타에 몰려든 불법 이민자들이 프랑스로 넘어올 것에 대비해 국경 검문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런 상황은 부패 스캔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내년 총선을 앞둔 산체스 총리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산체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약 50만 명에게 합법적 체류 지위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온건한 국경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세우타를 통한 스페인 무단 입국이 급증한 원인은 분명치 않다고 하네요.
1: 햇볕 정책도 이젠 옛말이오. 이 요샌 잘해주면 그것이 지들 권리인 줄 안다니까. 이.
0: 파키스탄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해 광부 34명이 숨지고 2명이 매몰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외곽에 있는 탄광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고로 갱도 일부가 무너지면서 광부 34명이 숨지고 2명이 지하에 매몰됐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폭발음이 들리자 사고 현장에 있던 광부들이 내부에 갇힌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가 함께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고는 축적된 메탄 가스로 인해 폭발이 발생하면서 서로 가까운 두 광산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합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하 1200m 깊이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며 무너진 탄광 내부에 갇힌 광부들을 모두 발견할 때까지 계속 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메탄가스가 폭발한 뒤에는 산소 농도가 제로로 떨어지기 때문에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줄어들긴 하지만 구조대원들은 탄광 내부에서 신중하게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희생자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사망한 광부 한 명당 유가족에게 $1,80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무엇보다 폭발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대책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석탄 광부 노조는 이번 사고가 과실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의심된다며 책임자들을 조치하라고 당국에 촉구했는데 사실 광산이 많은 파키스탄에서는 안전시설이 부족한 데다 열악한 작업 환경 탓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도 발루치스탄주 광산에서 가스 폭발로 노동자 12명이 숨졌고 지난해 1월에도 같은 지역 광산에서 광부 12명이 매몰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란하고 국경을 맞댄 발루치스탄주는 각종 광물자원이 풍부하지만 파키스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때문에 광부 수천 명이 저임금과 위험을 무릅쓰고 생계를 위해 광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1: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먼. 이 이래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지가 파키스탄에서 태어났다고 쳐봐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나 있것이오. 택도 없는 소리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설사 땀 흘려 일한다고 해도 죽을 일은 없잖요. 큰 게 그저 범사에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0: 군 병력 확대를 추진 중인 벨기에가 신병 유치를 늘리기 위해 신체 검사 기준을 완화한다는 소식입니다. 벨기에 국방장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군 입대를 위한 의료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군 복무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 덕분에 입대 지원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군대에 가고자 했으나 신검 기준에 미달이 돼 탈락했던 사람 가운데 약 10에서 20%가 입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장관은 일부 보직의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면서 모든 군인이 동일하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 가령 시력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F-35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지원자들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신체 상태는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벨기에가 군 입대를 위한 신검 기준을 완화한 것은 병력 규모를 늘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병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발맞춰 벨기에 국방부 역시 2035년까지 병력 규모를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1993년 징병제를 폐지한 뒤 모병제로 전환한 벨기에는 현재 약 2만 3천 명 수준의 병력을 보유 중이라고 하네요.
1: 솔직히 말이오, 이 시상에 미친놈 아닌다며야. 아이, 군대 가고자 푼 놈이, 아이, 어디 있대요? 이? 차라리 돈을 준다고야, 돈을. 그럼, 나라도 갈 수 있으니까. 나는 못 가나.

그래도 요즘 군대는 갈만하다고 하더만 옛날에는 서울역에서 그 비둘기 오죠. 완행열차 타고 참 이 군대 가신 분들 많으시죠. 참 그런 분들 이 노래 꼭 들으시대. 최백호입니다. 입양 천야.

0: 최백호의 입영자냐 들으시면서요. 1부 순서 잠시 줄이고요.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H마트 셀프모 알아보는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최대 한인 규모의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기도에는 마음을 열고 평화 통일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페어팩스에 있는 성공회 워싱턴 교회에서 열립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화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2부 순서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갈래커스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뷰 세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역시 오랜만에 카톡을 주신 우리 준 팀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인데요. 모노, 넌 언제나. 와, 이거 저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이 시간에 처음 들려드린 것 같은데요.

안경 씨 벌써 또 불금이네요 하시면서 사연을 주신 우리 조석진님 너무나 분주한 그리고 너무 바빴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오늘 어울릴 법한 글과 시 함께하고 싶네요. 하시면서 좋은 글귀 보내주시고 시도 한 편 보내주셨습니다. 일주일의 무게를 내려놓고 오늘 밤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선물해봐요. 드디어 찾아온 자유의 시간. 마음껏 웃고 편안하게 숨쉬는 금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고민은 내일의 해에게 맡기고 지금 이 순간에 달콤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그러시면서 이혜인의 오늘을 위한 기도문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작은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게 하소서. 바쁜 하루 속에도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 아멘 아멘. 정말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바쁜 하루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별명이 기쁨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조석진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Earth, Wind and Fire September 신청해 주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 주신 우리 복별님, 주님의 가호가 가득하시길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진짜 우리 복별님은 감사와 사랑을 정말 늘 달고 사시는 분 같아요. 평강과 은혜가 풍성한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세옹지망,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를 생각하고 서로서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의 충족함이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같이 듣고 싶은 곡은요, 박지현의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 신청해 주셨네요.

0: 광고 듣고 라라라 퀴즈 이어지겠습니다.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0: 703-354-1950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0: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0: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뭐 정답을 보내주실 분들은 거의 다 보내주신 것 같고요. 네, 뒤늦게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자 그래도 오늘까지 어떤 퀴즈인지는 들려드려야겠죠. 아유 갑자기 목이 이렇게 막히고 말이야. 자 다섯 곡 노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주 예,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한 곡 한 곡 들어보시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카톡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요 들으셨고요. 두 번째 안달성이 부르는 곡 들으셨습니다. 세 번째 들으시는 곡은 큰 별의 곡입니다.

티보이스의 바닷가에서 듣고 계시는데요. 들으셨어요? 어우, 얼떨결에 정답을 얘기해버렸어요. 어우.

0: Duck in the house.
1: Come on.
0: Duck. Are you ready?
1: 싹쓰리의 곡 마지막 다섯 번째 곡 듣고 계십니다. 자, 이 다섯 곡 들으시고요.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세 글자 아니면 다섯 글자. 맞추시는 분은 물론이고요. 또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드리는 상품.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립니다. 여러 가수들에 의해서 리바이벌 됐는데요. 이번에는 김추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닷가의 추억.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2: 그럼 딱 한 모금?
3: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오늘은 왠지 얌전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빌의 H마트 양주호 부지점장이 오늘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양주호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성격 자체가 굉장히 샤이하신 것 같아요. 그죠?
1: 아, 예, 좀 차분한 거죠. 예.
0: 우리 방 부장님은 오시자마자 그 큰 눈을 보고 막 부릅뜨면서 저랑 막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부지점장님은 오시면 그냥 앞에만 세일 품목만 보고 계세요. 자, 오늘은 어떤 세일 품목을 갖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1: 예, 저희 이번 주에도 저희 H마트에서 다양한 세일 품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일단 저희 H마트 스마트 카드 고객님들을 위해서 또 스페셜 딜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스마트 카드 장 보러 오실 때 꼭 챙겨 오셔서 이 스페셜 딜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예. 스페셜 그 스마트 카드 스페셜 아이템은요. 하루하루 쌀입니다. 하루하루 쌀 15파운드가 9불 99예요. 정말 초특가로 준비를 했고요. 9불 99에 15파운드 하루하루 쌀이고요. 또 황금 쌀하기 참외, 참외 한 박스가 12불 99예요. 요즘에 참외가 맛도 좋고 품질도 아주 좋습니다. 참외 한 박스 12불 99. 그리고 청정원 고추장이죠. 청정원 고추장이 13불 99. 그리고 소불고기, K타운 저희 H마트 소불고기 11불 99고요. 저희 광천 녹차김 2종이 11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광천 녹차김 진짜 맛있죠?
1: 예, 정말 고객님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이번에 저희 스마트카드 고객님들을 위해서 또 저렴하게 담아놨습니다. 또 저희 동원 참치 그 4개들이 번들팩을요, 8불 99전에 저희 스마트카드 고객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저희 청과팀에서 준비한 상품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드리스콜 딸기 한 팩에 2불 49전이고요. 저희 도넛 복숭아 파운드에 2불 99전, 그리고 무화과가 8불 99전, 또 망고 한 박스 9불 99전, 네. 또 워싱턴 레드체리가 3불 99전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키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골드키위 한 박스 24불 99전이고요. 또 여름이니까 복숭아 드셔야죠. 네. 천도 복숭아와 예, 백천도, 황천도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2불 49전에 천도 복숭아 준비가 되어 있고요.
0: 혹시 드셔보셨어요?
1: 예, 저희는 이제 매장에서도 들어오면은 먹어보는데요.
0: 어때요?
1: 맛이 아주 좋습니다. 예.
0: 사실 복숭아도요, 예. 맛있는 거 만나기가 그 쉽지 않더라고요.
1: 맞아요. 어려워요. 근데 예. 요즘에 다행히 과일들이 맛이 좋아요.
0: 아,
1: 예,
0: 그래요.
1: 맛이 좋은 편입니다.
0: 알겠습니다. 믿고 사보겠습니다. 예.
1: 그리고 핑크 파인애플이 한 개 7불 99전이고요.
0: 네.
1: 이제 파가 세 단에 99전, 예, 청경채는 파운드에 1불 29전씩,
0: 오.
1: 그리고 한국고추 2불 49전,
0: 네.
1: 그리고 줄기토마토도 한 상자에 5불 99전에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뭐 특별히 뭐 청과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핑크 파인애플을 이번 주에 세일로 또 해드리고 있는데, 핑크 파인애플은 저희 H마트 말고는 좀 보시기가 쉽지 않은 상품이에요.
0: 파인애플이 핑크색인가요?
1: 예, 안에
0: 어,
1: 잘라보시면 안에가 핑크색입니다.
0: 노란색이 아니고?
1: 예, 예. 델몬트에서 이제 독점 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희소성이 있어서 가격이 좀 일반 파인애플보다 비싼데, 그만큼 이제 럭셔리 파인애플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세요.
0: 아니, 그런데 뭐 주사를 놔서 색깔을 변한 게 아니고?
1: 예, 델몬트에서 예. 이 품종을 개발하려고 16년 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0: 진짜요? 네.
1: 이게 그 토마토하고 수박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0: 네.
1: 들어있어서 그런 붉은 빛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당도가 좋고 그 파인애플 드셨을 때 그 혀가 아린 그런 게 그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챙겨가시는 파인애플입니다. 일부러 7불 99전에 세일해드리고 있으니까 예, 놓치지 마시고 꼭 아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라이코펜이 예.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1: 예.
0: 예, 노화와 감을
1: 그렇죠.
0: 예방하는
1: 좋은 거죠.
0: 그래서 대단한 거잖아요. 예,
1: 토마토도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드시는
0: 네네네네.
1: 건데 그 성분이 파인애플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0: 와, 이게 전립선 암하고요.
1: 예.
0: 위암에 그렇게 좋대요.
1: 예, 맞습니다.
0: 내가 거세 또 이게 찾아봤잖아.
1: 예. 이 파인애플은 이제 다른 파인애플하고 틀리게 이제 위에 그 이파리라고 하죠. 저희는 이제 그걸 왕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게
0: 네.
1: 없어요.
0: 오.
1: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걸 잘라서 다른 데서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델몬트에서 나올 때 아예 통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0: 예.
1: 원래 그렇게 나오는 파인애플이니까 믿고 드셔도 됩니다.
0: 이 라이코펜이 예. 그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더 좋고 좋대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를 그냥 먹는 것보다 살짝 뭐 가열을 하거나 이러면 더 좋다 그러잖아요.
1: 아, 예, 맞아요. 토마토.
0: 그럼 이 파인애플도 그렇다는 얘기네요?
1: 아마 그 피자 같이 살짝 데쳐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이 파인애플하고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궁합이 좋은 거 있어요. 일단 얘기해보세요. 제가 생각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1: 예, 알겠습니다.
0: 아, 계피.
1: 아, 예.
0: 계피하고 파인애플이 그렇게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이 파인애플에 계피를 살짝 뿌려가지고 구워 드시면 기가 막힙니다.
1: 아, 그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또, 그, 무화과가 세일인데요. 네. 지난주에도 세일을 했는데 고객님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셔서 이번주에 한 줄 더 요청을 해서 한 주 더 세일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1: 이 무화과는 이제 아무래도 소화 촉진이 좋고 혈당 이제 내려가는데 좋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혈당 조절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이 무화과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꼭다리를 자르면 이렇게 하얀색 유액 같은 게 나와요. 근데 그 유액이 알러지를 유발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또 무화과는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드시면은 설사를 하실 수도 있대요.
0: 네,
1: 복통이 올 수도 있고.
0: 예, 예,
1: 그러니까
0: 예.
1: 무화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너무 과다 섭취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은 그런 예, 그런 복통도 유발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1: 네, 저희 또 수산팀에서도 저렴한 상품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라이브 랍스타가 9불 99전에
0: 와우.
1: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성게알입니다. 성게알 우니가 18불 99전,
0: 네.
1: 그리고 한치가 6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홍도미가요, 8불 99전에 준비되어 있고,
0: 네.
1: 금병어도 4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빠지면 안 되는 새우도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새우가 6불 99전에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예.
1: 저희 수산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으셔가지고, 여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0: 네.
1: 이 랍스터를 어떻게 취사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산 그 부서장님과 대화를 해서 좀 많이 배웠는데,
0: 네.
1: 이제 사시면은 밴드를 풀지 마시고 집게에 밴드가 있거든요.
0: 예, 있죠.
1: 네, 그거 풀지 마시고 수돗물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넣어놓으시면은 기절을 한대요.
0: 개가.
1: 예.
0: 그러니까 살아있는 랍스터를
1: 예.
0: 사서 집에 가져가서 찬물에 10분 동안
1: 예.
0: 수장을 시키는군요.
1: 예. 그러면은 기절을 해서 네. 힘이 빠진다 그럽니다.
0: 아하.
1: 예. 그러면은 이제 구석구석 이제 솔로 싹싹 세척을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하시고
0: 솔로 닦아야 예. 되는군요.
1: 그리고 또 나무 젓가락을 꼬리하고 네. 배가 만나는 부분에
0: 네.
1: 깊게 찔러 넣으시래요. 네, 넣어가지고 세워두시면
0: 네.
1: 그 나무 젓가락을 타고 피하고 배설물 같은 것들이 빠져나온대요.
0: 그거 상상을 네. 하려니까 조금 징그럽긴 한데. 네.
1: 근데 그렇게 네. 피랑 배설물이 나와야
0: 네.
1: 그 특유의 비린 향이 안 난다고 그럽니다.
0: 예,
1: 그렇게 세척해서 드시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
0: 알겠습니다.
1: 랍스타 세일할 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나는 못할 것 같은데.
1: 예, 그리고 또 저희 정육팀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준비를 했는데
0: 네.
1: 정육팀에서는 육개장용 앞치마살이 9불 99전 그리고 아롱사태 심박살 오늘 10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삼겹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삼겹살이 7불 99전 돼지 토막갈비도 4불 99전에 갈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또 오늘 닭다리가 파운드에 79전씩 그리고 양념마늘 벌집 돼지 목살 스테이크가 5불 99전입니다.
0: 네.
1: 특히 정육팀에서는 그 양념마늘 벌집 돼지 목살 스테이크가 정말 요즘에 인기가 많은데
0: 네.
1: 이게 그 마늘 향을 쓰는 그 소스, 특제 소스, H마트 특제 소스를 쓰는 거거든요.
0: 네.
1: 그게 이제 그 고소한 마늘하고 그 짭조름 그 양념이 같이 버무려져 가지고
0: 네.
1: 고객님들이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맛도 좋고 그 마늘 향 때문에 그 돼지 잡내가 안 나서 고객님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0: 예.
1: 이번에 세일도 하니까 한번 저희 마늘 양념 그 특제 소스를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저희 그로서리 팀에서는요. 특별히 이번 40주년을 맞이해서 속초식 명태 회냉면 회냉면을 저희가 비빔냉면도 있고 물냉면도 있는데 두 가지를 하나로 묶었어요.
0: 와, 명태회를요?
1: 예,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0: 와,
1: 4인분입니다.
0: 이게 건강식이겠는데요?
1: 예, 이게 그 속초에서는 엄청 유명한 예, 속초 명물인데요.
0: 네.
1: 예전에 이제 뭐 6.25 때 함경도 분들이 와가지고 드시면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속초에.
0: 그게 원래 이북 음식?
1: 예, 이북 음식인 거죠. 예, 함경도에서는 원래 이제 가자미를 넣는데, 속초는 이제 명태가 많다 보니까 좀 네. 대중적인 명태를 올려서 드시는데, 그 맛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찾아가십니다. 이제 평소에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번에 묶음으로 또 스페셜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0: 예, 예.
1: 놓치지 마시고, 비빔냉면에 물냉면을 자작하게 함께 드시면은
0: 맛있겠다.
1: 네,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1: 또 저희 그 고등어를 준비를 했어요. 고등어. 통통배 더 맛있는 고등어인데요.
0: 네네.
1: 고등어를 40% 중량을 더 늘려서 저희 40주년 기획으로 9불 99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0: 고등어도 사실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삭혀서 예. 회처럼 먹어도 되고 쪄 먹어도 되고 아우 맛있죠. 구워 먹어도 되고.
1: 예, 한국 분들은 냉동실에 꼭 들어있는 예, 식자재 중에 하나죠.
0: 하나죠.
1: 고등어.
0: 예.
1: 근데 이게 양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리밋이 있습니다. 리밋이 3팩이니까 그래도 놓치지 마시고 세일할 때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 방부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롭게.
1: 예.
0: 그 리밋에 네, 구애받지 맞습니다. 마시고 지혜롭게.
1: 예, 지혜롭게 장박하시면 되고요.
0: 네.
1: 또 저희 동원 모음전을 이번 주에 준비를 했습니다. 동원 상품들이 저렴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뭐 딤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세요. 뭐 새우 하가오부터 부추 창펀 많이 이제 그 찐만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가시는데 동원 딤섬도 4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고.
0: 와.
1: 또 동원 참치는 6불 99전이에요.
0: 하나에?
1: 예, 지금 네 개들이 한 팩에 6불 99전.
0: 네 개들이 한 팩에 699.
1: 작년이나 했었던 가격인데요. 올해는 아. 참 보기 힘든 가격이 저도 놀랐었는데 아니, 6불 99전.
0: 예. H마트가 뭘 팔아 남기지.
1: 저렴하게 동원 참치 준비가 되어 있고
0: 네.
1: 뭐 김도 세일을 하고 있고요. 뭐 네. 동원 떡볶이도 세일을 하고 있고 저희 육수, 한알 육수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골뱅이도 유명하잖아요.
1: 예,
0: 동원
1: 골뱅이도
0: 거.
1: 유명하죠. 그리고 또 양반죽이 유명하잖아요. 예,
0: 예.
1: 동원 양반죽도 2불 99전씩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뭐 그 외에 다른 상품들은요. 네. 저희 현미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스루마이 현미인데요. 안 그래도 찰진 맛이 강해서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인기 품종인데 12불 99전에 스루마이 현미를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북어채가 저희 해오름 북어채로 10불 99전씩 북어채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북어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어탕 좋아하시는 분들 네. 날씨가 덥지만 이열치열로 추어탕 찾으시는 분들 계신데 4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또 곧 돌아오잖아요. 말복.
1: 예, 예 맞습니다.
0: 그때 추어탕 드시면 좋겠네요.
1: 예, 남원 산초 추어탕이 4불 99전이고요.
0: 네.
1: 또 저희 볶음밥 K타운 볶음밥이에요. H마트 K타운 볶음밥이 4불 49전씩 볶음밥 3종 그리고 짬뽕밥 1종에서 총 4종이 4불 49전이고요.
0: 네.
1: 우리 하남 쭈꾸미 고객님들 이미 이제 많이들 아셔가지고 많이 찾으시는데
0: 네.
1: 이번 주는 8불 99전에 하남 쭈꾸미도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쭈꾸미 꼭 이용해 보시고요. 또 단무지가 요즘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0: 왜 그러죠?
1: 아무래도 그 단무지 수입량이 지금 살짝 딸리는 것 같습니다.
0: 아...
1: 예. 그래가지고 단무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0: 네.
1: 이제 저희가 그래도 저렴하게 고객님들 단무지 좋아하시는데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스시 단무지를 3불 99전에 준비를
0: 와,
1: 했습니다.
0: 너무 싼데요?
1: 예, 3불 99전 저렴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이들 이제 그 나들이철에 소풍 가기 좋게 저희 뽀로로 음료수를 4개 다 5불씩 4개 구매하시면 5불이에요. 또 종류별로 종류가 다양하니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리고 여름 맞이해서 메로나 아이스크림 4불 99전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
0: 네.
1: 또 오리온 스낵 믹스입니다. 스낵들이 종류가 뭐 고래밥도 있고 초코송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0: 네.
1: 7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들이 가실 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리고 청정원 오푸드 만두 7불 99전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5종이고요.
0: 네.
1: 뭐 소고기부터 돼지고기, 뭐 김치, 뭐 골고루 있는데요. 7불 99전에 평소에도 고객님들 많이 찾으시는 만두로 준비를 했고요. 또 런천미트입니다. 저희 아얌육 런천미트를 2불 99전씩, 2불 99전씩 준비를 해놨습니다.
0: 네.
1: 또 저희 농협 부산어구 사막, 부산 어묵 사각 어묵이에요. 부산 네. 어묵이 5불 99전씩 오.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0: 어묵하면 역시 부산 어묵이죠.
1: 예, 맞습니다. 부산 어묵. 농협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농협 아이템으로.
0: 싸고 준비했어요. 무엇보다. 예. 양도 많고.
1: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계란이 또 세일인데요. 네. 저희 투데이팜 계란이 미디움 사이즈로 원더즌이 아니고 원더즌 앤 할프 18개 들어있어요. 오. 1불 49전씩. 1불 49전씩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뭐 다 소개해드리진 못했는데 뭐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고 광고도 나가고 있으니까 신문도 한 번씩 보셔가지고 네네. 필요하신 것들 놓치지 마시고 알뜰히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신문은 뭘 봐. 그냥 라디오 듣고 그리고 카톡으로 다 보내잖아요.
1: 예, 물론이죠. 예. 카톡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0: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어우, 그러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소개해 주신 것 중에 요것만큼은 꼭 구매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 있다면요.
1: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핑크 파인애플하고요.
0: 아, 지금 네. 우리 영미님께서 핑크 파인애플과 계피 먹어볼게요 하셨어요. 네.
1: 그리고 랍스타 놓치시면.
0: 아, 랍스타 갑자기 먹고 싶다. 특히 이 파인애플은 소화력도 좋잖아요. 고기 그럼. 드시고 난 후에 드시면 소화도 되고 좋습니다. 계피 꼭 같이 드세요.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에 우리 양주호 부장님 자리하셨고요. 아, 양주호 지점장님 자리하셨고요. 글쎄, 저희는 다음 주에 보나요?
1: 다음 주에는 글쎄요. 다음 주가 돼봐야지 할 것 같습니다.
0: 글쎄요. 예. 아직 그 방정규 부장님 안 오셨죠?
1: 예, 예. 지금 휴가를 가셔가지고. 예.
0: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H마트, 센터빌 H마트 부지점장님이십니다. 우리 양주호 부지점장님.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31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데 어우 날씨 너무 좋습니다. 또 오늘이 불금이잖아요. 행금이기도 하고요. 하늘에 구름이 좀 많이 끼긴 했습니다. 먹구름도 군데군데 있긴 하지만 너무나도 화창한 오후. 괜히 집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어디로 좀 새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만의 생각인가요? 자, 이렇게 한 주가 지나고 주말 저 좀 푹 쉬고요. 월요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를 통하여 부동산 관련 상식과 지식을 수년째 전달하다 보니까 간혹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하고 문의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부동산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60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Real Estate Pre-Licensing Education Instructor Certification을 가지고 라이선스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간단히 버지니아에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는 절차를 현재의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흔히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Sales Person 라이선스가 있고 다음에는 Real Estate Broker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처음 라이선스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Sales Person 라이선스를 어플라이 하셔야 하는데 버지니아의 경우 공인된 라이선스 교육 학교에서 공인된 강사로부터 60시간의 수업을 들으셔야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온라인 학교도 있고 부동산 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DPOR로부터 공인된 학교인지 공인된 강사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60시간은 공인된 강사가 수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받으신 수업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60시간 교육을 마치시면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National Portion, State Portion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의 시험이 있고 각 주마다 따로 요구하는 주정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셔널 시험은 105분 동안 80문제를 풀어서 70%를 맞춰야 하고 버지니아 스테이트 시험은 45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서 75%를 맞추어야 통과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오래전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암기 과목과 이해 과목으로 나누어 공부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암기 과목은 책을 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과목은 컨셉을 알기 위해서 애쓰시던 기억이 있으십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라이선스 시험은 컨셉 위주의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책을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시험 문제는 책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 나오는 내용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컨셉을 이해하고 아셔야 풀리는 문제이고 어떤 예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몇 가지 질문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 예문에 나오는 컨셉을 이해하시는 것이 시험을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셨다면 다음

1년 수입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무한대입니다. 세일즈 직업이 한편으론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력한 만큼 계속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내 손님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보금자리를 거래한다는 큰 보람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직업이라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팔레스타인의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합의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요르단 미군기지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전사한 뉴욕시 퀸즈 출신 미 육군 하사의 장례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지원을 위해 최소 1억 달러를 투입할 전망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 발생 나흘째인 오늘 지진 관련 사망자 수가 소폭 늘어난 상황에서 단수와 폭염이 계속되는 등 현지 주민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신분을 숨긴 채 해외 IT 기업에 취업해서 외화를 벌고 이를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과 관련한 사망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MTA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내년 3월 전철과 버스 요금, 교량과 터널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월드옥타 뉴저지 명칭 사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여름 버지니아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난 데다 연료비 조정 요금까지 반영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버지니아주 알링턴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교실 내 인공지능 활용을 둘러싼 정책 개편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만화상인 아이스너 시상식에서 한국 만화가 처음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시작부터 최고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케이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팔레스타인의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합의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호응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이스라엘 철군이 먼저인가, 하마스 무장해제가 먼저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우리는 이스라엘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스라엘은 아주 마음에 들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직접 발표한 하마스의 무장해제 합의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환영하는 입장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호응을 촉구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들 어려울 것으로 봤지만 합의가 성사됐다고 치켜세우면서도 이제 우여곡절을 겪게 될까 아주 복잡한 상황이고 아주 복잡하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합의 이행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가자지구 평화 정착을 위해 설립된 평화위원회는 전날 하마스 무장

0: 해제와 이스라엘 철군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직접 발표하며 기념비적인 진전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가 무장해제의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지만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특히 10월 말 총선을 앞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철군을 결단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합의 이행에 험로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생산 허가를 주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면서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7일 요르단 미군 기지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전사한 뉴욕시 퀸즈 출신 미 육군 하사의 장례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도 참석해서 고인을 추모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고인의 이름을 학교와 거리 이름에 남기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욕시 퀸즈 오존파크 출신인 미 육군 엔젤 램퍼사드 하사의 장례식이 31일 금요일 오전 오존파크의 칼버리 어셈블리 오브 갓 교회에서 거행됐습니다. 장례식에는 캐티 호컬 뉴욕주지사와 소람 맘다니 뉴욕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으며 장례 예식이 끝난 뒤 운고 행렬은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의 롱아일랜드 국립묘지로 이동해 안장식을 진행했습니다. 램퍼사드 하사는 지난 17일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가 이란의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미군 장병 3명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트리니다드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삶의 대부분을 뉴욕시 퀸즈 오존파크에서 보냈으며 대학을 졸업한 뒤 약 7년 전 미 육군에 입대해 복무해왔습니다. 장례식에 앞서 이번 주 초에도 오존파크 주민과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한 추모 행사가 열려 고인의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2: The rank represents more than a title. It represents the dedication, responsibility, and service that Sarah gave to her country. While we wish she were here to receive that recognition, we can take comfort in knowing that her service and sacrifice have been acknowledged. And that her name will forever be associated with the honor of Staff Sergeant Angel Sarah Rampersad in the United States Army.
1: 지역 주민단체인 오존파크 주민협회는 고인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96스트리트과 133에비뉴 교차로를 고인의 이름을 탄 명칭을 지정하는 성원 운동을 시작했으며 고인이 다녔던 PS63 초등학교의 이름도 고인의 이름을 딴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램퍼사드 하사에 대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지역의 영웅으로 기억하겠다며 그녀의 희생과 헌신을 오래도록 기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I ask you, in fact, I beg you, at the end of the service, meet me, share your secret so I can pass it on to other families. Let's remember even in our sorrow and grief.
1: Hey Radio, 이화입니다.
0: 11월 미 중간선거를 100일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공화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적극 투표층에서는 민주당 우세가 더욱 두드러진 가운데 이번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11월 중간선거를 10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공화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은 30일 여론조사기관 SSRS와 함께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48%, 공화당은 40%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과의 격차를 20%포인트까지 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변화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도 공화당을 10%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 봄에는 공화당이 해당 항목에서 7%포인트 앞섰지만 민주당이 역전에 성공한 겁니다. 이 같은 수치는 현재 의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자의 과반은 이번 선거에서 현직 의원 대부분이 교체되는 것이 의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했던 2006년 중간선거 직전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의 70%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성향 유권자 가운데 자신의 투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41%에 그쳤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은 56%로 올 초 67%보다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입장은 지지 정당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다수는 이스라엘 지원을 축소하는 후보가 공천을 받아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는 이스라엘 지원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닷새 동안 미국 내 성인 1,2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2%포인트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백천도 펀드당 2불 99, 참외 박스당 12불 99, 대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2 박스까지 박스당 14불 99, 파 5번드당 1불 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7불 99, 돼지 목살 소금 구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지원을 위해서 최소 1억 달러를 투입할 전망입니다. 거액의 정치 자금이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테슬라 CEO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거액을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30일 정치 매체 악시오스 따르면 머스크는 직접 설립한 슈퍼팩 아메리카팩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카팩은 2024년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머스크가 2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해 화제를 모은 슈퍼팩입니다. 당시 머스크는 미국 역사상 단일 선거에 가장 많은 금을 지원한 개인 정치 기부자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머스크는 아메리카팩에 최소 1억 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아메리카팩의 새 현장 프로그램에 1억에서 1억 2천만 달러를 쓰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메리카팩은 알래스카와 아이오와 메인, 미시간, 오하이오 등 5개 주의 상원 선거에 집중할 계획이며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텍사스 선거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 지역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여대야소 구도를 흔들 수 있는 경합주로 꼽힙니다. 아메리카팩은 추가로 캘리포니아, 위스콘신, 워싱턴 하원 선거 지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메리카팩은 머스크의 정치 고문 크리스 영이 이끌며 향후 보수층 유권자의 집에 방문하거나 디지털 광고, 우편 등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2014년 대선 당시에도 아메리카팩은 경합주 약 6곳에서 1천만 가구를 방문해 투표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블레어 대통령 수석 정치 고문은 아메리카팩은 2014년 우리의 역사적인 고티비 운동의 중요한 파트너였으며 2016년 이들의 복귀는 전국 공화당원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024년 대선과 2015년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 당시처럼 머스크가 유세 현장에 직접 보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스콘신 선거에서 패배한 후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자금력 확보 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 슈퍼팩은 민주당 슈퍼팩보다 약 3억 달러를 더 보유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슈퍼팩인 마가가 4억 달러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메리카팩까지 더해지면 공화당이 자금 우위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미국 내에서 장기 거주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이 연방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7년 이상을 살아왔고 범죄 기록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서류 미비 청년, 장기 비자 소지자, 전문직 종사자 등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소속의 알렉스 파딜라 연방 상원 의원과 딕 더빈 의원 등이 주도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에 일정 기간 정착해서 생활해온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 취득 경로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제한된 내용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소 7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범죄 기록이 없는 등 기존 영주권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에 레지스트리 조항은 1929년에 만들어진 제도로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한 사람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86년 개정 이후 자격 기준일이 1972년 1월 1일 이전 입국자로 고정돼 사실상 현재 이민자들에게는 활용이 어려운 제도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대신에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7년 이상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미국 사회에 정착해 일하고 세금을 내며 지역 사회에 기여한 장기 거주 이민자들에게 합법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혜택 대상에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인 다카 수혜자, 또 일부 난민 및 보호 대상자,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의 가족, 필수 산업 종사자, 그리고 H1B 전문직 근로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안 지지 측은 최대 8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저지 출신의 연방 상원의원 앤디 킴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이민 정책을 둘러싼 민주, 공화, 양당 간의 입장 차이가 크고 특히 불법 체류 문제와 국경관리 강화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법안 처리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민단체들은 이번 법안을 장기 거주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반대측에서는 새로운 합법화 프로그램 확대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신분을 숨긴 채 해외 IT 기업에 취업해서 외화를 벌고 이를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계 영킴 연방 하원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1개국도 공동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김승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영김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IT 인력 원격 위장 취업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31일 영김 하원 의원은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과 함께 북한 국정자의 위장 취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냈습니다. 북한 국적을 숨기고 IT 회사에 취업해 원격 근무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행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창출된 수익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북한 인력 위장 취업 관련자에 대한 제재 등 제한 조치를 위해 국무장관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조율하도록 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장관이 사이버 보안을 다루는 민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 북한의 이러한 활동 저지에 협력하도록 하고 관련 활동 신고에 지급되는 보상금도 증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국무장관이 북한의 위장 취업 활동 및 미국과 동맹의 협력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북한 국적 IT 인력의 원격 위장 취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조직적 위장 취업 시도를 수사해왔고 지난 4월에는 북한 근로자의 미 IT 기업 위장 취업을 도운 미국인 남성 2명이 징역 9년과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북한 인력의 미국 기업 위장 취업을 도와준 후 회사가 원격 근무용으로 보낸 노트북을 대신 수령, 중국 등지에 있는 북한 인력이 미국에서 원격 근무 중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11개국은 이날 북한 IT 인력 관련 주의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참여국들은 우리는 모든 국가, 기업 및 기타 기관이 북한 IT 인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북한의 수법과 기업의 유의 상황 등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오는 8월 4일 버지니아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연방 상하원 주요 선거구의 후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현역 마크 워너 상원의원에게 도전할 공화당 후보 선출과 함께 연방 하원 제5선거구 등 주요 지역에서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선거자금 경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승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버지니아주 정치권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유권자들은 8월 4일 예비선거를 통해 각 정당의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되며 선출된 후보들은 오는 11월 본선에서 연방 상하원 의석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예비선거에서 특히 연방 하원 제5선거구와 연방 상원 선거를 가장 주목할 주요 경쟁으로 꼽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제5선거구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경쟁적인 예비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현역 존 맥과이어 연방 하원의원이 멜라니 루세로 후보와 맞붙습니다. 선거자금 보고서에 따르면 맥과이어 후보는 현재까지 17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지만 루세로 후보의 모금액은 아직 10만 달러를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직 연방 하원의원 톰 페리엘로 후보가 수잔 크르지자 노프스키, 롭 트라친스키 후보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페리엘로 후보는 21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으며 나머지 두 후보의 모금액을 합쳐도 10만 달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티븐 판스워스 메리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의 자금력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판스워스 교수는 페리엘로 후보는 민주당 내 기반과 연결성을 바탕으로 상당한 자금을 모았고 맥과이어 후보 역시 강력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화당의 루세로 후보에 대해 정치적 인지도나 정당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상당한 자금을 모으며 현역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판스워스 교수는 맥과이어 후보가 결국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권자 참여와 투표권 문제가 또 하나의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8월 4일 예비선거는 버지니아 유권자들이 11월 중간 선거의 향방을 가늠하는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마크 워너 상원의원의 압도적인 선거자금 우위 속에서 공화당 후보가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지 또 주요 하원 지역구에서 정당 간 세력 균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동시에 투표권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실제 유권자 참여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버지니아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차차 흐려지는 날씨 보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대체로 맑지만 습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흐리고 습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대체로 흐리고 약한 바람 부는 하루 보내겠습니다. 뉴욕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조금 흐리고 습한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90도, 섭씨 32도 나타냈으며 오늘 밤까지 흐린 날씨는 계속됩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로 조금 흐리고 덥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워싱턴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뉴욕과 워싱턴 모두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4: 안녕하세요. 최신 핫 이슈와 뉴스 그리고 실전 영어를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스마트폰과 줌,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기사 The Trap of the Digital Double, 디지털 도펠갱어의 함정 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하루 종일 줌 화면이나 SNS 전면 카메라를 통해 내 얼굴을 관찰하고 관리하는 현대인의 삶이 단순한 자아도취, 나르시시즘을 넘어 스스로의 정신적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역시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울과 화면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진짜 인간관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Modern technology continuously forces individuals to confront their own reflected images, turning self-observation into an exhausting daily routine. 현대 기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어느새 지치고 피곤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Force A to B, A가 B하도록 강요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사에서는 현대의 디지털 기술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도록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Confront, 맞서다, 직면하다, 마주하다 라는 의미이고 self-observation, 자기 관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exhausting routine, 피로감을 유발하는 일상, 지치는 일상과 반복된 작업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줌 회의를 하며 내 얼굴 모양을 신경 쓰고 SNS 셀카를 보정하는 행동이 매일 반복되면 정신적으로 지치죠. 바로 이런 exhausting routine, 피곤한 일상을 꼬집고 있습니다. Major spiritual traditions have historically warned that constant gaze into the mirror fosters unhealthy pride and obscures deeper spiritual truths.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주요 종교와 영적 전통은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습관이 지나친 자만심을 키우고 삶의 더 깊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Major spiritual traditions, 주요 영적 전통, 오랜 종교적 가르침을 말하는데요. Spiritual은 단순히 종교, religious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영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Warn that, 넷절 이하에 대해 경고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전문가들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한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Experts warn that excessive stress harms health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Foster, 키우다, 촉진하다, 조장하다 라는 뜻이고 Obscure는 진실이나 형체를 가리다, 모호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인데요. 안개가 풍경을 가리듯 거울 속 내 모습에만 집착하면 삶의 진짜 중요한 가치를 Obscure, 가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By obsessively curating perfect digital doubles online, people inadvertently fragment their identity and weaken their real-world mental stability. 온라인에서 완벽한 또 다른 나를 만들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체성이 분열되고 현실에서의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약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Obsessively, 집착하듯, 지나치게 또는 강박적으로 라는 의미로 Obsession 하면 집착이란 의미가 되죠. Curate, 전시를 기획하다, 작품을 선별하다 라는 의미로 흔히 전시장에 전시물을 기획,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 curator라고도 하죠. 그리고 inadvertently, 의도하지 않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기사에서는 SNS에 잘 나온 사진만 올리며 멋진 척을 하지만 실제 나의 외로움과 격차가 커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inadvertently, 마음이 불안해지는 현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Over-reliance on self-focused screens diminishes genuine human empathy, reducing fellow citizens to mere obstacles or tools.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화면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사람에 대한 진정한 공감 능력이 약해지고 다른 사람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아니라 그저 방해물이나 이용 대상처럼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Over-reliance on, 무엇무엇에 지나치게 의존함, 과도한 의존이란 의미이고요. Rely on이 의존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데 앞에 over가 붙으면 지나치게 의존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Diminish, 감소시키다, 약화시키다 또는 떨어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reduce A to B, A를 B의 상태로 전락시키다 또는 낮추다 라는 관용구인데요. 예를 들어 전쟁은 사람을 단순한 숫자로 전락시킬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war reduces people to numbers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True self-knowledge comes not from admiring idealized reflections, but from engaging in honest, uninterrupted relationships with others. 진정한 자기 이해는 거울 속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진실하고 꾸밈없는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얻어진다고 말합니다. True self-knowledge, 진정한 자기 이해, 참된 자기 인식이란 의미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Idealized reflection, 실제보다 훨씬 예쁘거나 좋게 포장된 이상화된 반사 이미지를 뜻하고 기사에서는 완벽하게 꾸민 SNS 속 자신, 그리고 필터를 씌운 셀카 속 이상적인 자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필터를 씌운 셀카 화면, idealized reflection 대신 친구와 대화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장하는 것이 진짜 나를 찾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사에서 칼럼니스트는 육아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인지 비로소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나 소셜미디어 속 예쁜 디지털 분신은 나에게 불쾌한 소리를 하지 않지만 진짜 타인과의 관계는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비춰주는 진짜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카메라와 거울에서 눈을 돌려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5: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6: 모기지는?
5: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6: 모기지는?
5: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7: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6: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5: 재융자도 뱅크오홉 홈모기지.
8: 뱅크오홉 홈모기지.
9: 뱅크오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들.
10: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11: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10: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11: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2: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11: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 투어 프리미엄 유럽 여행.
12: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3: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서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샌더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이 어퍼 이스트 사이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추가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사망자가 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보건당국은 감염원이 제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스트빌리지 주민들은 대응이 늦고 안내가 혼란스럽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5: 뉴욕시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과 관련한 사망자가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당국은 마지막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일이 지나도록 추가적인 환자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레지오넬라균의 감염원은 제거된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는 모두 76개 건물의 냉각탑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사가 진행됐으며 양성 반응이 확인된 냉각탑은 모두 소독과 방역 조치를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의 저소득층 주거단지인 헤이븐 플라자에서는 건물 급수 시스템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이후 주민들은 흑갈색 수돗물이 나와 두 달 가까이 샤워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주민들은 건물관리위원회와 뉴욕시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행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6: I collapsed in my apartment. I'm afraid. So I buy water now.
7: Give us water. Give us a lower rent.
8: Just the planning took over four weeks. That shouldn't be.
5: 뉴욕시 의회 하비 앱스틴 의원은 어퍼 이스트 사이드 집단 감염과 헤이븐 플라자 사례가 서로 다른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받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9: This is an older population with many tenants with disabilities. They deserve the attention.
5: 헤이븐 플라자 관리사무소는 이번 주부터 급수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수처리와 소독 작업을 시작하는 등 레지오넬라균 제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은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신속한 대응과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 People are hearing different information.
5: K-Radio 이하이입니다.
0: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월드옥타 뉴저지 명칭 사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판결로 상대 측의 월드옥타 뉴저지 명칭 사용이 영구적으로 금지됐다고 밝혔으며 수년간 이어져온 단체 간의 갈등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본부를 둔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 본부 차원의 입장과 향후 대응은 앞으로 주요 변수로 남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10: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7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드옥타 뉴저지 명칭 사용을 둘러싼 법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9일 뉴저지주 상급법원이 상대 측의 월드옥타 뉴저지, 옥타 뉴저지, 뉴저지, 월드옥타 등 관련 명칭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손해배상과 소송 비용 지급도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는 올해 창립 38주년을 맞은 경제단체로 오랫동안 월드옥타 뉴저지 지회 명칭을 함께 사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이후 지회 자격과 명칭 사용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뉴저지에서는 서로 다른 두 단체가 각각 월드옥타 뉴저지를 주장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인사회에서는 어느 단체가 정통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계속됐고 양측의 갈등도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는 지난 2022년 통합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2024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헨리 회장과 홍진선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승패를 넘어 한인사회 분열을 끝내고 경제인들의 화합을 회복하라는 의미라며 앞으로는 갈등보다 경제인 권익신장과 차세대 경제인 양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미국 뉴저지주 법원의 민사 판결입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는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경제단체인 만큼 향후 월드옥타 본부가 뉴저지 지회 운영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한동욱 회장이 이끄는 월드옥타 뉴저지 지회가 별도로 활동하고 있어 미국 법원의 판결 이후 한국 본부 차원의 후속 조치와 양측의 향후 대응이 이번 갈등의 최종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전망됩니다. K-Radio입니다.
0: MTA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내년 3월 전철과 버스 요금, 교량과 터널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행될 경우에 올해 요금 인상 이후 1년여 만에 또다시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 MTA는 최근 공개한 장기 재정계획에서 2027년 3월부터 운임과 통행료 수입을 전체적으로 약 4% 늘리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요금을 일괄적으로 4% 올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철과 버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노스 그리고 교량, 터널 통행료가 각각 얼마나 조정될지는 향후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인상안이 시행되면 MTA는 2027년 약 2억 8천만 달러, 이후 매년 3억 달러 안팎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TA가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갈수록 커지는 운영 적자입니다. 공사는 앞으로 인건비와 건강보험 비용, 전력 비용 등이 계속 증가하면서 재정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의료보험 관련 비용 상승과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인 보조 교통수단 운영비 증가 등이 주요 부담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MTA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력 운영 개선 또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지출을 모두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뉴욕시 전철과 버스의 기본 요금은 올해 1월 4일부터 기존 2달러 90센트에서 3달러로 인상된 상태입니다. 만약 내년에 추가 인상이 승인되면 승객들은 짧은 기간 안에 또 한 번 교통비 증가를 문제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TA는 2029년도에도 추가로 약 4% 수준의 운임, 통행료 수입 증가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까지는 공청회와 MTA 이사회 심의, 표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MTA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에 세수 감수로 재정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높은 생활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뉴욕 시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올여름 버지니아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는 데다 연료비 조정요금까지 반영된 탓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올여름 북버지니아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력회사인 도미니언 에너지는 30일 고객마다 전기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요금 상승폭에는 차이가 있지만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 측에 따르면 이번 여름 전기요금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장기간 지속된 극심한 더위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가정에서 에어컨을 더 오랜 시간 더 강하게 가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 미디어 커뮤니티 관계자인 아이샤 칸은 높아진 전기요금은 주로 사용량 증가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2: Higher bills are primarily driven by higher usage. You know that when this last few weeks, even months, we've had prolonged periods of extreme heat, which means air conditioners have been working overtime.
11: 특히 에어컨은 일반 가정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절반을 차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된 연료비 조정 요금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평균적인 주거 고객의 경우 이 조정으로 인해 한 달에 약 $8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외출할 땐 냉방 온도를 조금 높게 설정하고 집안의 커튼과 블라인드를 활용해 실내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권장했습니다. 또 세탁시에는 뜨거운 물보다 찬물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조명과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플러그를 뽑는 것도 전력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냉방 수요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은 당분간 북버지니아 주민들의 주요 생활비 부담 요인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셨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 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청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 전화 718-879-2340, 718-879-2340.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여러분, 21살 때 기억나시나요? 뭘 해도 예쁘고 아름답던 그때의 기억. 어른인 척 해보려 해도 뭔가 사회의 문턱에 서 있는 듯 아직 서툴고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자신감과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동시에 공존하던 시절. 저희는 이것을 청춘이라고 부릅니다. 주머니 속엔 동전 몇 개와 세상에 대한 호기심 뿐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지구 한 바퀴쯤은 거뜬히 들 수 있을 만큼 뜨거웠던 그때. 서투른 감정 표현에 후회하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도 온 세계가 무너진 것처럼 아파하다가도 친구의 장난스레 건넨 말 한마디에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듯 환하게 웃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참 별것 아닌 일들에 목숨을 걸었고 어설프기 짝이 없지만 그 엉성함조차 빛이 나던 유일한 계절이었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는 바로 그 21살의 시기가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훌쩍 지나가버린 그 시절을 그리움 하나로 품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오늘 하루는 마음 깊은 곳에 고이 적었던 그 시절의 나를 꺼내어서 다독여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청춘은 어땠나요? 여러분의 21살, 21살은 혹은 20대는 어땠나요? 오늘 테마는 청춘입니다. 지금은 노는 시간, K-Play DMB, 제이든과 함께합니다. 지금 이곳은 워싱턴 버지니아 메릴랜드 대표 방송국 K라디오입니다.

0: 2026년 7월 30일 금요일에 제이든의 K-Play D&B 시작했습니다. 후!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동방신기의 풍선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노래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어릴 적 신나게 따라 불렀던 동방신기 풍선이 사실은 1986년도에 발표된 다섯 손가락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곡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사실 저 몰라요, 이 노래. 다섯 손가락. 아,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파란 하늘 위로 둥실 떠나간 하얀 풍선처럼 잊고 살았던 우리들의 순수했던 시절과 추억들이 노랫말처럼 귓가를 간지럽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요. 라떼 시절이요. 그 가수들 응원할 때 응원봉이 아니라 저렇게 풍선으로 응원했어요. 그리고 그 하얀색은 이제 뭐 H.O.T였나? 그 노랑 하늘색은 G.O.D인 거 알고 아무튼 이렇게 풍선으로 각 그 가수마다 이 팬덤이 있어가지고 그 콘서트 같은 데 보면은 풍선만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팬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옆에서 아 그렇구나. 나는 모르겠고.
1: 죄송해요. 제 시절 얘기가 아니라서.
0: 아무튼 오늘 K-Play DMV에서는요. 이렇게 가슴 한 구석을 아련하게 또 때로는 미소 짓게 만드는 청춘에 대해서 추억의 명곡들과 함께 여러분들 이야기들을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2: 청춘 렛츠 고!
0: 예, 오늘 옆에는요. 우렁이님 나와 계십니다.
2: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매주 금요일날마다 반가운 얼굴. 사실 깜짝 놀라긴 했어요.
1: 네. 매주 놀라시더라고요. 저를 보실 때마다.
0: 오늘 좀 놀랄만 했다.
2: 인정합니다.
0: 네, 오늘 되게 그 게임을 하다 보면 레벨이 높아져가지고 밤에 만나면 뭔가 되게
1: 레벨업이
0: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게임을 할 때 열심히 진짜 곡괭이로 광산도 캐고 나무도 캐고 돌멩이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열심히 뭔가 번쩍번쩍거리는 금색 갑옷을 만들었어. 너무 행복해. 이야. 다음날에 이제 하늘 날아다니면서 이제 타이타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1: 네, 저는 이제 현질을 네.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말로 따지면 현질이죠. 맞죠, 게임 맞죠. 현질.
0: 그 제가 그 게임 중에 패럴드라고 있어요.
1: 네.
0: 그 약간 포켓몬 잡아가지고 포켓몬 노동시키고.
1: 너무 잔인하다.
0: 아, 근데 하면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포켓몬 중에 하얀색 말인데 핑크색 뿔을 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유니콘 같은 그 네. 포켓몬이 있어요.
1: 네.
0: 그 친구를 열심히 사냥을 해서 잡은 다음에 안장, 말 안장 그거를 만들어서 타고 다녔거든요. 아, 너무 나는 이 정도면 나 오늘 게임 열심히 했다. 내가 끄고 이제 다음날 일어났는데
1: 네.
0: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엄청 큰 공룡들이 나옵니다. 이 레벨 차이가 또 크게 나면은 이질감이 느껴가지고 좀 게임을 접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1: 오늘 네. 마침 근데 또 주제가 청춘인데
0: 맞아요.
1: 청춘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제이드님의 이제 청춘은 네. 포켓몬들과 함께한 청춘을 텐데 정작 그 포켓몬들은 이제 노동력으로
0: 그렇죠.
1: 청춘을 보내버린
0: 아, 예전이랑 좀 게임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내가 열심히 클릭클릭질을 해가지고 노동질을 한다면 요즘 게임들은 살짝 일꾼들을 만들어서 네가 게임을 해라 뭐 이런 느낌이 좀 다릅니다. 옛날만큼 제 청춘은 아니고요.
1: 생산성은 네, 좋아졌네요.
0: 네, 그렇죠. 훨씬 좀 더 약간 일시키는 그런 느낌. 저는 그래요. 게임에서 내가 굳이 게임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일을 해야 돼? 이런 느낌이 났는데 요즘에는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1: 네,
0: 거기서 그 되게 신기한 게 그 광물들이 있어요. 광물, 네. 돌 있고 나무 있고 그런 걸 다 채취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포켓몬들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넣어놓으면 알아서 채취합니다.
1: 여러분 단어 표현 들으셨죠? 넣으시면은
0: 아니 그 뭐랄까
1: 넣어놓는다, 네. 가둬놓는다는
0: 게임
1: 뜻이죠.
0: 게임 유닛입니다. 게임 유닛.
1: 감옥 속에 가둬놓는다는 뜻이죠.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벌써 7월 마지막 날이에요. 아, 진짜 저희 2026년도 된지 이제 엊그제 같은데 다들 이런 얘기 하겠지만
1: 그렇죠.
0: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여러분들 몸짱 된다고 그 운동하는 짐 예약하시잖아요. 지금
2: 맞습니다.
0: 잘 다니고 계신가요? 아니면 돈을 바치고 계신가요?
1: 그리고 여러분들 1월 1일 되면은 미라클 모닝 하시겠다고 주말에도 아침 6시에 일어난다고 약속들 하셨는데.
0: 하셨는데.
1: 다들 6시에 일어나고 계신지요?
0: 계신가요? 저는 옛날 1월 1일에 그렇게 해를, 해돋이 보는 거에 좀 약간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 가가지고.
1: 언제까지 아침에. 보셨어요?
0: 10년 전까지?
1: 네. 꽤 오래 보셨네요, 네. 그러면은.
0: 매년 그걸 했었는데, 이제 저는 그, 이렇게 열심히 아침에 뭐 기도하면서 해를 보고 이러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 될 줄 알았는데.
1: 그렇게만 했으면 이제 모두가 이제 108배 하면 이루어지는 거면은 그러니까. 모두 108배를 하고 있겠죠.
0: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면 굉장히 뭐 대단한 것 같고요. 네. 사실 진짜 반년이 또 훌쩍 지나가지고 뜨거운 저희 여름 한복판 있잖아요. 너무 더워요, 요즘에.
1: 근데 그래도 저는 제가 미국에 온 지 아직 2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한국의 여름과 비교를 했을 때
0: 한국은 뭐 대프리카라고 대구 가면 난리 난다고 막 그런 얘기
1: 한국은 지금 바나나가 자라요.
0: 에이 설마. 에이.
1: 한국은 지금 제주도에서 바나나를 지금, 재배 중이에요.
0: 지금 약간 머리 오늘 뭐라고 하죠? 이거 콘로?
1: 이건 이제 네. 이제 브레이드 헤어라고 하는데 네 개 머리라고
0: 브레이드랑
1: 하죠.
0: 약간 바나나랑 좀 잘 어울리긴 해요. 열대야 이런
1: 아.
0: 느낌. 자메이카 이런 느낌.
1: 이게 안 그래도 자메이칸 샵에 가서 받고 온.
0: 오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대단하게 다 한 올 이렇게 장인의 솜씨로.
1: 60가닥 이상을 네. 따왔답니다, 머리.
0: 60가닥이요. 와.
1: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0: 야, 다음 주에 한번 제대로 얘기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네. 하고요. 예, 저는 이분이 저 지인 아니었으면 눈 피했을 거예요. 네, 굉장히 센케로. 예, 네, 아무튼 그.
1: 근데 이제 추구미는 네. 섹시한 미국언이었는데 아. 하고 나니까 그냥 일본 갸루가 되어 있다는 거.
0: 야호.
1: 야호. 우랑 야호.
0: 스무 살 때 대학교 OT 가서 선배랑 눈 맞아서 사귀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 만에 헤어지고 강의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영혼 가출했던 기억이 나네요. 캠퍼스의 로망은 개뿔. 진짜 숨고 싶었습니다. OT가 MT 뭐 이런 건가요?
1: 오리엔테이션.
0: 아, OT인데 왜 눈 맞죠?
1: OT도 눈 맞을 수 있죠. MT는 이제 약간 그 네. 같은 이제 과나 선배들이랑 이렇게 뭔가 같은 동기들이랑 놀러 가는 거라고 하면은 오리엔테이션은 말 그대로 약간 신입생 환영회 약간 이런 아, 느낌이더라고요.
0: 그럼 이제 또 거기서 끝난 다음에 이제 술 마시고 뭐
1: 그렇지,
0: 이런
1: 느낌. 뒤풀이가 있죠.
0: 아, 또 그게 있어요. 술 마시고 저녁 때 느낌이 괜찮았는데 막상 이제 만나고 다음 날 보니까 완전 그 있잖아요. 낮에 보는 사람,
1: 밤에 보는 사람.
0: 다를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 네, 어떤 사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매력이 더 넘치네. 근데 낮에 보니까 진짜 눈을 뜬 거야. 불이 켜진 거지.
1: 그걸 보고 우리는 술이 깼다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는 술이 깼다고 합니다.
0: 네, 약간 같이 해장하면서, 아, 어제 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1: 우리는 그걸 술이 깼다고 말하기로 사회적인 정의를 했어요. 우린 사회적인 약속을 했어, 그거를.
0: 어떡하죠, 이분? 아, 생각이 났다고? 뭐, 지금은 옛날 얘기겠네요. 네. 21살 때 호기롭게 자취방 구해서 독립했는데, 아, 첫날 밤에 바퀴벌레 나타나서 홈런볼 잡는 F킬러 들고, 홈런볼 잡는 F킬러가 뭐지? 밤새 거실에서 뜬 눈으로 세웠어요. 독립의 로망은 3초 만에 깨졌습니다.
1: 제가 근데 이 사연자분한테 좀 죄송한데, 네. 에프킬라로는 바퀴벌레를 잡을 수 없어요.
0: 그럼 뭘로 잡죠?
1: 아, 왜냐면은, 네. 여러분, 에프킬라는 우리가 네. 살충제인데, 어떤 네. 살충제냐면요, 걔가. 파리 잡는 살충제예요, 목이랑.
0: 아,
1: 그래서 바퀴벌레 아니구나. 전용 살충제랑은 조금 달라요. 그걸.
0: 살충제 아니고, 그걸, 그 뭐야, 덫 같은 거.
1: 트랩 말고도 이 살충제가 있는데, 네. 바퀴벌레 살충제랑은 조금 사실 달라요.
0: 바퀴벌레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정치자분들께 바퀴벌레가 그 옛날 공룡 시절 때부터 살아나오는 크리처.
1: 징그러워.
0: 그러면 얼마나 또 센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F킬라로는 택도 없겠죠.
1: 저는 그래서 만약에 F킬라로 바퀴벌레를 잡으시려면요. 네. 오른손에는 F킬라를 드시고요. 네. 왼손에는 라이터를 하나 들어주세요.
0: 그거 맞나?
1: 그리고 화형을 시켜야 돼.
0: 쉽지 않네요. 역시 오늘 생캐. 21살 여름방학 때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간다고 영어 공부 한마디도 안 하고 비행기 탔다가 현지공항 입국 심사에서 벙어리 돼서 하마터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될 뻔했습니다.
1: 이거는 그럴 수 있지.
0: 폐기만 넘치던 무식한 시절이었죠. 지금 누가 한국에서 미국 온다고 하면 공부 정말 많이 해서 와요. 인터뷰 어떻게 뭐 이런 거.
1: 그런 거 같아요.
0: 근데 이제 20살 때는 폐기로 가는 거야. 야씨 아메리카다 막 이러면서.
1: 제가 그렇게 왔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 저는 미국에 맨 처음 왔을 때요. ABCD밖에 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2년 전에 왔을 때.
0: 너무 웃기다.
1: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그 얘기하다가 그 입국 심사 보시는 분이 가.
0: 아 그냥 가라고?
1: 못 알아들어서.
0: 어? 너무 좋다.
1: 어? 하고 있는데 네. You go 이러는 거예요.
0: 너무 좋은데. 오, 그래도 이런 또 꿀팁. 네.
1: 어리버리하게
0: 지금은 또 달라졌으려나? 2년인데
1: 2년 사이에 조금 달라졌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20대의 패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대학교 교양 수업 그룹까지 하는데 프리라이더 형 때문에 열받아서 혼자 밤새워서 PPT 만들고 발표까지 다 떠맡아 했습니다. 사회의 쓴맛을 책이 아니라 조별과제로 먼저 배웠던 20살이었어요. 그룹과제 이런 거 많이 해보셨나요?
1: 그룹과제요. 저는 사실 그 가방끈이 조금 짧아서리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그룹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0: 어떠셨어요?
1: 이게 제가 20대 초반 때 처음 맡았던 프로젝트인데 아무래도 이제 같이 하시는 팀원분들이 저보다 나이대가 연령대가 한 20살씩 더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요령도 많고 노련함도 있는데
0: 그래도 좀 좋은 괜찮은 또 멤버를 만났나 봐요.
1: 그게 아니라 다들 요령만 부리시고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결과물은 또 완벽했다. 이게 바로 노련함이다.
0: 그렇구나. 본인은 좀 약간 어떤 스타일이에요? 약간 주도적으로 이 리더를 해서 이 팀을 이끄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은 그 뭐랄까 묻어가는 스타일?
1: 저는 팀에 맡을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리더가 되는 사람이고요.
0: 아,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또 멀티 이런 유저네요.
1: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누군가 리드를 해준다면 굳이 나서지 않아도 괜찮아요.
0: 되게 어떻게 보면 다방면으로 있으면 괜찮은 그런 스타일.
1: 그냥 뭐 좋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솔직히 이렇게 톡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 뭐 어쩌겠냐 약간 이런 맞아, 느낌의 맞아. 사람인 거죠.
0: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었어.
1: 맞아요. 네.
0: 20살 성인 되자마자 친구들이랑 민증 검사하는 술집 골목 돌아다니면서 어른 된 것 같다고 어깨 으쓱했던 기억이요. 지금 생각하면 풋내 풀풀 나는 애기들이 폰만 잡았던 건데 얼굴 화끈거리네요. 이게 있잖아요.
1: 네.
0: 미국은 21살이에요.
1: 언더에이지가.
0: 술 마실 수 있는 게. 21살 되면 그날은 이제 나와서
1: 파티예요?
0: 민증을 주는 그 행위를 되게 설레해져.
1: 한국이랑 비슷하네. 네, 그런 부분.
0: 친구랑 이제 야 나는 된다. 같은 동갑인데
1: 생일이 아니었어요.
0: 한국은 또 그 연도로 가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생일로 가니까 이제 어린 친구들은 약간 그럴 때가 또 있죠.
1: 이게 근데 약간 그러면은 이제 출입을 할 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한국은요 술집 자체를 출입을 못해요 언더에이지는.
0: 여기는 출입할 수 있어요.
1: 출입은 할 수 있는데 술만 못 먹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그래서 몰래 이렇게 하고는 합니다. 예, 물론 제 얘기 아니고요.
1: 네 여러분 지금 제이드님의 빠른 손절 잘 보셨고요.
0: 슉슉 슉슉 바로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그때가 좀 되게 근데 좀 억울한 게 뭐냐면 한국은 술 마실 나이가 좀 더 몇 살이죠?
1: 만 19세.
0: 19세잖아요. 그러니까 19세가 돼서 술 마실 나이인 친구들이 미국 오면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야.
1: 진짜 근데 그거는 불쌍하다.
0: 그러니까. 불쌍하다고요?
1: 여러분 근데 술은 몸에 좋지 않으니까
0: 맞아요.
1: 저희가 마셔서 없애버릴 테니까 네? 아직 언더에이지이신 분들은 이제 오렌지 주스 드시면서
0: 제가 술 얘기를 좀 하자면 요즘에 제가 친구들을 만난 친구들은 술을 안 마십니다. 오히려 되게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돈이 굳고요.
1: 돈은 굳죠.
0: 돈 많이 굳어요. 생각보다 많이 굳어요.
1: 술값이 생각보다 안주값
0: 술값하면. 진짜 많이 굳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같이 이런 친구들이랑 노니까 되게 힐링되는 느낌이 있어요.
1: 그리고 이제 밀크시스 값 아끼셨네요. 간 건강제.
0: 아 그게 밀크시스예요?
1: 네.
0: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 간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1: 밀크시스 드세요.
0: 얼굴에서 나오죠. 간 안 좋으면.
1: 간이 안 좋으면은 뭐 얼굴도 안 좋고 그냥 매일 피곤하고 그 옛날에 차두리 씨가 광고했던 그 칸 때문이야. 모르세요?
0: 어떻게 하냐고. 대학교 21살 때 운전면허 필기시험 3번만에 붙고 기분 좋아서 바로 주차하다가 학원 담벼락 박살냈습니다. 아이고 엑셀이랑 브레이크 헷갈렸던 그날의 기억 때문에 지금도 주차할 때마다 식은땀 나요. 이거는 기억이
1: 안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요 이거는?
0: 아, 쉽지 않네.
1: 근데 그 정도 실수가 이제 교훈이 됐다면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저는 중학교 때 학교 체육창고, 그 비품 모아놓은 체육창고에서 저희 청춘입니다. 저희 청춘인데.
0: 벌써 나오는 거예요? 청춘 이야기?
1: 그 좋습니다. 비품 창고에서 네. 이제 고구마 구워 먹는다고 이제 낙엽 모아다가.
0: 아, 귀엽다.
1: 불 붙이다가 창고를 홀랑 채워 먹었어요.
0: 진짜 청춘이다, 그거는.
1: 네. 네. 이거보다는 낫지 않는지.
0: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창고를 홀랑 채웠다고요?
1: 부모님들 일곱 명에서 다시 지어주셨습니다.
0: 아, 일곱 명이서?
1: 그, 이제 공사업체에 돈을 주고 새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내 봉사 2주만 했습니다.
0: 우렁이님의 그 청춘이 이제 낱낱이 까발려지는 그런 재밌는 시간.
1: 화려한 날 청춘.
0: 좋습니다. 자취 시작하고 엄마가 싸준 김치 곰팡이가 펴서 버린 게 7월의 최고 대참사입니다. 살림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엄마 보고 싶다.
1: 김치 곰팡이는요. 네. 그 한 겹만 벗기고 먹이시면 돼요.
0: 어, 진짜요?
1: 네, 김치 곰팡이, 하얀 곰팡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그거는 그것만 이게 뺏겨서 먹어도 돼요.
0: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20살 때는 사회 초년생이라서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이게 좀 창피한 거긴 한데
1: 네.
0: 그 빨래를 했는데
1: 네.
0: 드라이를 하면 빨래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드라이를 해도
1: 어째서?
0: 뭐지? 하면서 티셔츠를 그냥 버리고 다시 계속 샀어요. 몰라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았죠.
1: 뭘요?
0: 드라이기에 먼지 제거를 안 하면 말리지가 않는다.
1: 이거는 좀 충격적이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0: 아니에요. 다 이런 거 해요. 내가 봤을 때는. 어?
1: 오,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챗GPT 쓰세요. 챗GPT.
0: 지금이야 그런 게 좀 있는데.
1: 근데 그때도 네이버랑 구글 검색만 해도 나오지 않아요?
0: 아, 그럴 생각 절대 안 했고. 그래서 아,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저희 그 집 관리하시는 분에게
1: 네.
0: 이거 드라이기가 문제가 있다.
1: 그 사람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0: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초년생에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처음 살아보고 혼자 뭐 이런 느낌. 네. 언제 혼자 처음 살아보셨어요?
1: 저는 중학교 1학년.
0: 에?
1: 왜냐면 저는 이제 좀 가족들이랑 이사를 조금 많이 다녔는데 그러다 이제 중학교를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또 이사 갈 수가 없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혼자 살고 저를 이제 돌봐주시는 시터 이모님이 있으셨어요.
0: 네. 아, 그랬을 때 막 여러 가지 혼자 그래도 한 것들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1: 그쵸. 저희 집은 거의 이제 아지트였죠.
0: 사람들 친구들 놀라오고.
1: 왜냐면 혼자 사니까 얼마나 그 애들이.
0: 그쵸.
1: 중학생 애들이. 최고지.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서 게임 마음대로 하고. 맨날 그 배달 음식 시켜먹고.
0: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리면 뭔가 되게 그. 아무리 일탈 해봤자 되게.
1: 소소한
0: 귀여운 거.
1: 귀여운 거.
0: 저는 이제 미국에 오면 고등학교 다니면 친구들이 많이. 이제 스킵이라고 학교를 땡땡이 치는 그런 걸 스킵이라고.
1: 아우 재밌지.
0: 그거를 이제 하는 거를 저는 친구들이 하는데 네.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같이 만화책방 가서 만화책 보고 냉면 먹고 게임만 가고
1: 좋지 떡볶이 사
0: 이런
1: 먹고
0: 거. 이런 거가 갖고 저렇게 그렇게 뭐 스킵을 해서 가는 곳이 고작 그런 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저는 그 땡땡이를 네. 진짜 다이내믹하게 한번 사고를 친 적이 있어요.
0: 아하.
1: 정말 다이내믹하게.
0: 어떤 걸까요?
1: 중학교 2학년 때예요.
0: 자,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또 꿀잼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To be continue.
0: 이모진이 부릅니다. 청춘 만화.

0: 이무진의 청춘 만화
1: 잘 듣고 왔습니다. 아, 목소리가 항상 이분은 좀 뭐랄까 굉장히 감미로워요. 이런 또 빠른 곡을 불렀는데도 그런 분들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2: 예.
1: 허스키하고 뭐 이런 것들. 어떤 노래 좀 좋아하세요? 보통?
2: 저는 사실은 네. 저의 취향은 약간 고전이라서
1: 네. 고전? 아, 잘 어울려요 지금.
2: 머리 말고요. 네네. 경고 아니면 네. 뭐 이브의 경고 이런 거. 아, 네네네. 좋아하네요, 제가.
1: 경고를 좋아하시네. 그렇군요. 네. 아까 전에 뭐 어떤 얘기를 또 하려고 하셨는지 또 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네.
2: 저의 청춘을 한 장 꺼내보자면 아. 중학교 2학년 때 일이 많아요.
1: 2학년 때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2: 이게 약간
1: 그게 중2병이 그래서 중2병이구나. 중2병이 약간 자아가 형성되랄까 이런 느낌.
2: 나 이제
1: 좀 잘 나갈게 이런 느낌.
3: 나 생각 좀 해볼게 이런 시즌에 오는 게 중2병 같은데. 네.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1: 네네네.
3: 어느 여름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이 아니라 이제 등교를 했어요.
1: 등교하시는 날.
3: 등교를 했는데 네. 제가 지각을 20분이나 한 거예요, 글쎄.
1: 아하.
3: 지각을 20분이나 하고 교복도 입고 가지 않았어요. 왜냐? 교복을 드라이 맡겨놓고 전날 안 찾아갔거든요.
1: 아.
3: 체육복을 입고 등교한 날이었습니다.
1: 드라이 맡기면 다음날까지 너무 늦나?
3: 바로 줘요, 원래.
1: 아.
3: 근데 이제 제가 찾으러 안 간 거죠.
1: 네.
3: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전날에 PC방에서 아이온 하다가. 아. 이제 교복을 드라이 클리닝 맡겨둔 거를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살았기 때문에 교복을 대신 찾으러 가줄 사람이 없었어요.
1: 아...
3: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노는 게 더 컸던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러고 체육복을 입고 20분 지각을 해서 학교 담을 넘어서 학교를 갑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벌점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례 시간에 선생님한테 살짝 꾸중을 들은 거예요.
1: 아, 담 넘을 때는 이미 그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3: 음흠.
1: 그죠?
3: 아니요, 있는데.
1: 아, 옆에
3: 뒤쪽 담으로 이제.
1: 뒤쪽 담으로
3: 넘어서 학교를.
1: 아니, 학교는 왜 일부러 그 담 넘게 만들었는지도 좀 웃기긴 해요, 사실.
3: 사실 그 담이 넘으라고 있는 담이 아니었거든요.
1: 그러니까.
3: 근데 이제 그 학교 반대쪽 담에다 이제 박스 같은 거 엄청 쌓아놓고 넘고 이랬거든요.
1: 네.
3: 높아가지고. 이제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조회 시간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어머, 우렁아야, 너 교복이 그게 뭐야 하면서 이제 한 소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선생님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1: 근데 교복을 또 줄인 게 아니잖아요, 그게.
3: 근데 체육복을 입고
1: 그러니까,
3: 갔죠. 네. 근데 이제 그 체육복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거든요. 학교 체육복이 저희는 무릎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1: 체육복이 무릎 밑에? 바지 아니에요?
3: 바지.
1: 네.
3: 근데 그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는
1: 아, 반바지가
3: 반바지인데
1: 아, 뭔지 알아요, 뭔 느낌인지.
3: 제가 근데 반바지를 잃어버려가지고 아. 겨울 체육복을 입는데 이게 너무 더워서.
1: 아.
3: 가위로 반을 잘랐습니다. 겨울 체육복을.
1: 네.
3: 근데 이제 그게 선생님들 눈에는
1: 싫어하는 거지.
3: 싫은 거죠.
1: 그래서
3: 이제 한 소리를 듣고 너무 서운한 나머지 선생님 진짜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 진짜 아 참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이제 밖에 나가서 벌까지 서게 된 거죠.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내가
1: 서운할 수 있어 그런 거.
3: 내가 우리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꾸중을 하고 모든 아이들 앞에서 나한테 창피를 주었다는 게. 그 중학교 2학년의 머리로는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이건 선생님이 나에게 도전하는 거다.
1: 오, 그러면 이제 그 권상우처럼 이제 쌍절곤 하고서 대한민국 학교 뭐 이러면서.
3: 그래서 어떻게 네. 선생님한테 복수를 하지라는 네. 귀여운 생각을 하다가 중학교 그때 그 2교시가 담임 선생님 담당인 도덕 시간이었는데.
1: 아, 도덕 시간.
3: 이제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죠. 쉬는 시간에 교탁 앞에 제가 당당히 걸어 나가서 말을 합니다.
1: 어, 뭐라고 했죠?
3: 나랑 같이 학교 짤 사람! 소리를 한번 질러요. 아무도 안 나간다 그래요, 처음에는.
1: 쟤 왜 저래?
3: 야, 그쵸?
1: 왜 저러는 거야?
3: 그게 맞는 반응이에요.
1: 야, 밥이나 먹자.
3: 근데 이제 제가 한 명 한 명 이제 여자친구들을 설득해서 반 여자 학생들 17명을 다 데리고
1: 오, 17명?
3: 반의 여자 학생들이 17명이고 남학생이 18명이었거든요.
1: 아, 맞아. 오, 옛날에 그래도 네, 출석률이 또 괜찮았네요.
3: 예, 17명을 모두 끌고 교문으로 갑니다. 네. 근데 이게 학교 시간에 학교가
1: 네.
3: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에 학교 밖을 나가려면은 네. 경비 아저씨한테 이제 외출증이라든지 조퇴증을 보여줘야 되는데 17명이 우르르르 나가니까 경비 아저씨가 너네 어디 가니 이러는데
1: 네.
3: 당당하게 제가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선생님 심부름 겁니다.
1: 어, 심부름 그 몰려서 뭐 하나보다.
3: 어, 17명이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심 없이 이제 경비 아저씨는 교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시작하고 이제 핸드폰 안 낸 친구들이 있어요. 제 때는 핸드폰을 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공기계를 내고 그쵸. 자기 폰은 가지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돈이 많은 친구들이네.
3: 핸드폰이 모두의 핸드폰이 한 명씩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전화기 다 꺼놓고
1: 너 어디니?
3: 다 같이 일단 17명이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긴급 회의를 해요.
1: 긴급 회의 떡볶이 먹으면서?
3: 떡볶이 먹으면서 오케이, 분식점에서.
1: 오케이. 무슨 회의를 했을까요?
3: 일단 우리 학교에서 빨리 멀어지자. 근데 거기 그중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4명 그룹 있잖아요. 네. 그룹이 또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은 이제 아 우리는 가야 될 것 같아. 엄마가 알면 큰일 나. 그래서 그 친구들을 먼저 들여보내고 나머지 친구들끼리 또 노래방도 가고요.
1: 쉽지 않았네요. 그래도 이미 또 나왔는데.
3: 그쵸.
1: 네, 이렇게 뽕을 뽑아야죠.
3: 게임도 하러 가고요. 그러다 이제 조금 조금씩 친구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학교로.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우리의 용사들은. 마지막 남은 용사들이 있어요.
1: 용사들.
3: 그 용사들은 총 8명.
1: 8명. 오, 많이 모였네, 그래도.
3: 그쵸, 아직 많이 남았죠.
1: 거의 뭐 서바이벌이네요, IOI.
3: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프로듀스 땡땡이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다들 모두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학교 시간으로 하면 점심시간. 근데 저 멀리서 어디서 많이 본 차가 보여요. 거기서 누군가가 당구 큐대를 들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살을 살짝 찌푸리고 봤는데
1: 담임 선생님?
3: 학주쌤인 거예요.
1: 학주쌤. 그때는 체벌이 됐었나요?
3: 안 되는데 저희는 했어요.
1: 열받아서?
3: 아니, 원래 안 되는데 때렸어요. 근데 애들이 그걸 신고할 생각을 하니까 체벌이
1: 내가 워낙 잘못을 했으니까
3: 체벌 금지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도입된 지 얼마 안 될 때라서 아직 그
1: 실감을 못하는
3: 그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을 시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거 큰일 났다. 또 저희 학교가 산 쪽에 있었거든요. 여자애들 8명에서 진짜 제 인생에서 그렇게 빨리 뛰어본 적이 없거든요. 다 같이 있었는데 이제 한 명은요 논두렁 쪽으로 뛰어가고 한 명은요 강둑 쪽으로 뛰어가고요. 갈라져서 뛰는데 논밭에서 뛰던 친구가 잡혔어요. 그래서 근데 논밭 그 뚝 쪽으로 뛰던 친구 있죠. 걔는 논에 빠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잡혔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도
1: 어떻게 되셨어요? 나
3: 저요?
1: 네. 잡혔나요?
3: 저는
1: 그 봉고차가 지금 보면은 총 몇 명 태울 수 있지? 8명은 태울 수 있구나. 다 데리고 갈 수 있구나. 연행이니까.
3: 그렇죠.
1: 연행 됐나요?
3: 저는 집으로 튀었습니다. 가다 남서. 그리고 학주쌤한테 엉덩이 맞을까 무서워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갔어요.
1: 에? 일주일 동안?
3: 그리고 나중에 학주쌤이 이제 우렁아 학교 나와 왜 안 나와 해서 싫어요. 저 학교 가면 선생님 때릴 거잖아요. 하면서 선생님 때리면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결국은 학교를 나갔고 부모님의 설득과 학주쌤의 설득으로 학교에 가서 학주쌤이 따주시는 비타500을 마시면서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반성문을 쓰는 걸로 조용히.
1: 그리고서 이제 학교 잘 다녔다.
3: 그쵸.
1: 그게 있지 않아요? 그 나가야 될 출석일?
3: 출석일 수가 있죠.
1: 그거는 그 정도는 괜찮은 거죠?
3: 그러니까 아무래도 졸업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1: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뭔가 학교 안 나가는 거는 사실 저는 엄청 큰일이라고 가지고 생각도 못했던 거여가지고.
3: 전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사실.
1: 되게 자유롭구나. 신기하다.
3: 약간 점심 먹고 땡땡이 치는 적도 되게 많고.
1: 쉽지 않습니다. 네. 학교는 또 다녀야죠. 네.
3: 다녀야죠.
1: 네. 우리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2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죠.
3: 우리 중학교 2학년 우리 학생 여러분.
1: 머리가 제일 클 시기잖아 그때가.
3: 맞죠. 네.
1: 지금 중2병이라는 게 있는 거고.
3: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요. 절대 그 시절의 무언가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멋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들이 20대에 내가 되어서 보면은 누가 그거 보여주면 진짜 어디 쥐구멍에 숨고 싶어요, 진짜.
1: 그때가 정말 사춘기가 잘하고 약간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청춘은 21살이 아니라 중2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3: 아, 약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오늘의 핫이슈, 한 주간의 핫이슈를 담았다. K-업데이트. 배우 임수정이 최근 고열을 동반한 건강 악화로 스케줄을 긴급 조정하고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31일 열리는 제5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임수정은 디즈니 시리즈 파인 촌뜨기들로 여우조연상을 후보에 오르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어 팬들의 안타까움과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축구선수 손흥민,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올스타전 MVP 선정. 박지성 이후 15년 만에 쾌거. 네, 미국 무대를 누비고 있는 손흥민이 MLS 올스타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최우수 선수 MVP에 올랐습니다. 한국 국적 선수가 이상을 받은 것이 지금 2011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이었던 박지성 이후 무려 15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 기록으로 북미 축구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0: 아, 최근에 저희 월드컵 때 다들 손흥민 잘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시원하게 또 골 넣어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공개 열애 중이던 개그맨 김준호와 개그우먼 김지민 부부가 시험관 시술 단 한 번 만에 임신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둘에서 셋이 되었다며 팬들의 뜨거운 축하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최근 가짜뉴스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던 스타들의 이야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수 장윤정 씨가 KBS2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황당한 가짜뉴스를 직접 언급했는데요. 이날 모델 야노시오가 남편 추성훈과의 이혼설에 대해 이야기하자 장윤정 씨도 저 역시 이혼했다는 가짜뉴스가 정말 많았다라고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윤정 씨는 얼마 전에 병에 걸려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돌았다. 어머, 곧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특히 자신의 영정사진, 어머나, 영정사진까지 합성돼 퍼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 걱정하는 팬들을 위해 직접 SNS에 해명글을 올렸지만 영정사진 자체를 보는 것이 너무 기분이 나빠 곧바로 삭제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같은 피해를 겪은 야노시오에게는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좋다, 정신건강에 해롭다 라며 따뜻한 조언도 전했습니다. 사실 클릭수를 노린 자극적인 가짜뉴스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제 가족과 팬들에게까지 큰 상처를 남기곤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일수록 여러분은 한 번 더 확인하고 무분별한 공유는 하지 않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매일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지만 요즘 연예계는 유독 마음 무거운 소식들로 시끄럽죠. 특히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아온 배우 황정민 씨의 사생활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면서 많은 분들이 씁쓸한 눈길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양측의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먼저 폭로자 A씨는 과거 영화 시사회에서 황정민 씨를 알게 된 후 사적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 과정에서 정서적이고 노동적인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성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죠. 반면 황정민 씨의 입장은 다릅니다. 소속사에서는 A 씨를 악의적인 스토킹 범의 피의자로 규정했는데요. 실제로 A 씨는 이미 세 차례의 접근 금지 명령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정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머리 아픈 공방 속에서도 각자의 진실이 온전하게 밝혀지길 바라면서 마음을 조금 가려앉혀줄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늘 맞출 가수 Who is this? 자, Who is this? 시간이 돌았습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힌트 사실 한두 개만 들어도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약간 뭐랄까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수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이 내가 알겠다라고 하시면 맞춰주시면 돼요. Who is this? 자, 이 가수는요, 호주,
1: 네,
0: 멜버른에서 자란,
1: 어?
0: 인재입니다.
1: 어?
0: 팀에서는 메인 보컬을 맡고 있고요. 특유의 매력적이고 유니크한 음색 때문에 음색 깡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인터넷 검색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리고 최근 솔로 활동으로 그야말로 전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빌보드 메인 차트에도 올라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글로벌 팝스타 반열에 완전히 쐐기를 박았죠. 이 가수는 데뷔 전 2012년 정말 유명한 그 친구의 그 유명한 그 가수의 미니 앨범 수록곡 결국이라는 곡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앨범 표제는 이름 대신 물음표 오브 뉴 걸 그룹으로 표기되어 베일에 쌓여 있었죠.
1: 들을수록 모르겠는데요, 지금?
0: 왼손잡이인 이 가수는 기타를 연주할 때만큼은 오른손잡이용 기타를 사용합니다. 연습생 시절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서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음악 외적으로는 탱탱볼처럼 몸이 엄청나게 유연해서 박스 안에 들어가는 개인기도 있습니다.
1: 아, 통아저씨예요?
0: 그리고 2021년 솔로 싱글 앨범 타이틀곡으로 한국 솔로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열리는 세계 최대 패션 자선 행사 맥갈라에서 한국 여자 아이돌 최초로 참석하기도 했죠. 아직도 감이 안 오신다고요?
1: 저는 제 표정을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0: 좀 있어요. 카메라에. 전 세계 사람들을 중독시킨 한국의 술자리 게임 채영이가 좋아하는
1: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0: 바로 이 가수는
1: 로제
0: 로제였습니다. 아, 이거 맞추기 또 어려웠었나 봐요.
1: 네, 근데 운명님이 맞춰주셨어요.
0: 운명님 되게 잘 맞추시네. 요즘 또 네, 로제를 또 잘 맞추셨습니다. 로제 노래 듣고 저희 3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3부에서 봐요.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

0: doing it like yo. Radio. Monday to Friday, 6 to 8K, play DMV. K-Play DMB, 제이든의 K-Play DMB 3부로 돌아왔습니다. 유후! 오늘 사실 그 청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1부에서 좀 많이 이렇게 새 나아갔긴 했지만 이분이 사실 20대라서
1: 야호!
0: 아직도 청춘이 아닐까 싶어요, 이분. 21살이 청춘일까요? 아니면 지금이 청춘일까요? 우렁이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야호, 우렁입니다. 청춘.
0: 야호가 약간 그 뽀참이 아닌데?
1: 야호.
0: 그 야호 할 때 그 코 비음이 필요하거든요. 뭔지 알죠?
1: 알죠. 네. 이게 약간 귀여운 약간 네. 갸루 스타일.
0: 그 트렌드 빠르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야호가 뭐 하는 건지 대충 말해주세요.
1: 야호가요.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그쵸? 그냥 약간 미국으로 따지면 그냥 약간 그런 추임새? 네. 약간 What's up? 같은 추임새인데 이걸 좀
0: 일본스러운
1: 일본스럽게 귀엽게 트렌디하게
0: 이게 저는 사실 많이 들었어요. 야호를 전에부터 어떤 분들한테 들었냐면
1: 네.
0: 제가 같이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약간 오타쿠적인 게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항상 이제 인사를 할 때 야호 이러길래 너 뭐하냐?
1: 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0: 보통 약간 저희 세대나 이런 친구들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 이거가 난 것 같지. 무야호! 이런 거.
1: 아, 무야호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네, 뭐, 저 다시 인사를 드리자면은, 네,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렁이고요.
0: 네.
1: 네, 지금 청춘 질문 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00년생이니까.
0: 그쵸.
1: 26살인데, 저는 사실 지금 제 나이에도 저는 네. 20대 초반 친구들 보면은 아직 마냥 좀, 부럽거든요?
0: 어때요? 만약에 그 26이 본 21살이란?
1: 내가 저 나이 때 저랬구나. 저걸 내가 언니로서 말려줘야 된다. 저게 흑역사 행성이라는 걸 내가 말려줘야 된다. 근데 말하면은 나는 젊꼰, 젊은 꼰대라고 하죠.
0: 저 젊은 꼰대 좋아요. 중간에서 약간 커트해주는 그런 느낌.
1: 근데 그게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게 내가 되고 싶진 않더라고요. 나쁜 건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0: 그런 느낌.
1: 그래서 그냥 뭐 그래. 저 때는 뭐 저러고 다니는 것도 그냥 네. 나도 저랬지 하고 말죠 그냥.
0: 오늘 저도 개성 있는 사람을 주위에 정말 많이 보거든요. 또 이제 이쪽으로 아티스트 쪽으로 일하니까 되게 많아요 사실 제가 일하는 필드가.
1: 아무래도.
0: 이분도 빡셉니다. 머리 막 오늘 장난 아니에요. 거의 누가 보면 여전사에다가 힙합 네, 살짝 아쉬운 게 선글라스를 걸쳤어야 됐어.
1: 근데 제 선글라스 저 못 네. 끼고 다니는지 아세요 혹시?
0: 어떤 거 끼고 다니세요?
1: 그 혹시 외계인 눈 모양 선글라스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
0: 그런 거 해줘야 돼요. 그 Y2K 감성으로 해줘야 됩니다.
1: 제가 그거를 쓰고 다녀요 원래
0: 있어요,
1: 평소에. 그거? 집에 있죠.
0: 다음에 꼭 가지고 오세요.
1: 오늘 햇살이 별로 안 세가지고.
0: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라디오.
1: 보이는 라디오예요?
0: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야호 한번 해주시죠.
1: 화장을 그럼 하고 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지 그랬어요.
0: 아무래도 저희가 좀 베타 테스트 기간이어가지고.
1: 아 그래도 일단 한번 해봐도 될까요?
0: 야호 한번 해주세요.
1: 우렁이야?
0: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음악방송 제이든의 K-Play DMB 실시간으로 기빨리고 있는 제이든 씨 보고 계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 옛날에 그 21살 때 해본 혹시 일탈 중에 이건 진짜 엄마한테 절대 못한다라는 거라든지 좀 셌던 일탈 있을까요?
1: 진짜 너무 많아서.
0: 그러면 그걸 다음 주에 가지고 오는 걸로.
1: 오케이.
0: 다음 주 주제는 일탈.
1: 일탈.
0: 네, 여러분들 듣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일탈 많이 하셨잖아요. 솔직히 지금 되게 얌전한 척 하시고 계신 거 다 아는데 다 저희는 일탈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렇죠?
1: 여러분, to be continue. 네.
0: 요즘 그 20대 분들, 네, 그 초반, 21살 이거 안 하면 간첩 소리 듣는 유행이나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기상천외한 놀이 문화 같은 거 있을까요?
1: 요즘 20대들 네. 사이에서는 네. 그 약간 아기들 하는 촉감놀이 슬라이.
0: 아 슬라이 맞아 맞아.
1: 키캡.
0: 그거를 하시는구나.
1: 제가 오늘 또 가지고 왔거든요. 응? 키캡을.
0: 보여주세요.
1: 제가
0: 키캡 키캡은 많이.

0: 있어요.
1: 그 제가 이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ASMR 해드리려고.
2: 아, ASMR 좋다 좋다.
1: 또 들고 왔어요. 잠시만요.
0: 좋다, 좋다. 네네네.
2: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저 항상 이 시대마다 변하고 있는 그 유행이 항상 달라지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와.
1: 이게 요즘 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 그 왁부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2: 들어봤어요.
1: 왁부볼, 키보드 키캡, 슬랑이, 말랑이, 슬라임. 이제 슬라임의 시대는 갔어요. 그리고 이제
2: 아, 슬라임 갔습니까?
1: 슬라임은 이제 가고 아~ 슬랑이가 왔어요. 슬랑이.
2: 슬랑이는 뭐예요?
1: 고무공 같은 실리콘공 같은 데다가 네. 슬라임 같은 걸 채워놓고 바삭바삭 만지는데 이제 그걸 업그레이드 시킨 게 아니, 왁부볼.
2: 그게 약간 그런 건가? 피제토이 같이 약간 만지면 기분 좋은 그런 건데.
1: 맞아요. 제가 일단 그래서 살짝 들려드릴 게 키캡인데 네. 이게 축이 그 아삭아삭한 소리가 나는 축이 있고요.
2: 아 축마다 다른 거예요?
1: 네, 그리고 조각조각 거리는 조각조각 아닙니다. 조각조각이에요. 조각조각 거리는
2: 킹바다.
1: 키캡이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딸깍거리는 키캡이 있고
2: 조각조각 딸깍 그리고
1: 촉촉한 키캡이 있어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네. 촉촉한 키캡이에요. 들어보세요. 네.
2: 간지러워요. 귀가 좀 간지러운 느낌. 그리고 제 소리는 제 귀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1: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2: 다르다고요?
1: 해보세요.
2: 촉감만 다른 거 아니에요?
1: 아, 눌러봐. 이게 아, 내 손가락으로 다 눌러보시라고요. 네, 그렇게 천천히.
2: 오, 똑같은데요?
1: 오 마이 갓.
2: 죄송합니다. 다르구나. 아무튼 그 이름이 뭐라고? 슬라이?
1: 아, 이건 슬라잉가 아니고요.
2: 아,
1: 그렇죠. 이거는 키캡입니다. 이거는
2: 좀 많이 봤어요.
1: 클리커라고 많이 해요, 네, 보통. 클리커라고 부르고요.
2: 사실 저거를 제가, 써요. 제가. 저걸 왜 쓰냐면, 와일레스로 이제, 네. 판매처 알려달라고, 포닉스님이.
1: 아, 판매처.
2: 제가 저거를 언제 쓰냐면, 제 장비로 써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카메라를 여러 대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네. 저 멀리서 이제 가수들한테 다가가서 찍다가 다른 카메라로 넘겨야 될 때 네. 제가 저 와일레스가 있거든요. 해가지고 이렇게
1: 죄송한데 그거랑 이거랑 다른 것 같은데
2: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
1: 아니 약간 네. 그거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2: 버튼 4개짜리 해가지고 제가
1: 아니 이거랑 다르다니까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일단 네. 자 요즘 20대들
2: 저 때 또 얘기하자면 저는 피제토이라고 이렇게
1: 만득이 아니셨어요?
2: 만득이?
1: 만득이
2: 만득이라뇨 여보세요.
1: 만득이 시절 아세요?
2: 아 물론 그 누군지 모르겠고요. 네네 그 피제토이라고 이렇게
1: 돌리는 거.
2: 저 그거랑 큐브 같은 거.
1: 너무 오래됐다.
2: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거 돌렸어요. 돌리는 거. 약간
1: 요즘에 슬랑이 왁부볼이 되니까요. 왁부볼? 여러분 유튜브에 이제 슬랑이 네. 왁부볼 한번 쳐보시면.
2: 제가 한번 그거를 구매를 해서 우리 네네. 청취자분들께 또 이제 선물로 드리는 코너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거 제가 가지고 싶은데.
2: 제가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니까.
1: 게스트 선물로는 안 주나요?
2: 게스트 선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두 개 살게요 그러면. 하나는 드리고 하나는 그... 아, 그거 있잖아요 지금.
1: 아니 이거 말고 왁부볼이 가지고 싶다고요. 왁부볼이랑 슬랑이, 황치즈 슬랑이 가지고 싶다고요.
2: 거칠없네요. 좋습니다. 그... 청치... 아무튼 간에, 어쨌든, 슬랑이, 왁부볼, 여러분들, 따라가고 싶으시면 유행을, 한번. 근데, 만지면 좀, 기분이 좀 편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1: 네, 유행이. 많이 편해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님, 뽀닉스님한테 알려드리자면은, 네. 저기, 타이슨 코너몰에 가시면은,
2: 있어요.
1: 많이 팔아요.
2: 약간, 카트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이죠.
1: 네, 맞아요. 아~ 이게, 그리고 그 슬랑이는 꼭 주사기를 같이 구매하셔야 돼요.
2: 저 이거 하시는 분 알아요, 한국분. 다음에 제가 그분 섭외해가지고 올 테니까.
1: 그럼 혹시 제가 친하게 지낼 수 있나요?
2: 네, 다음 주 제가 한번 섭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분이 주사기도 가지고 오시나요?
2: 주사기요?
1: 슬랑이를 만질 때 기포를 빼고 만져야 되기 때문에 주사기가 필요해요.
2: 뭔 말이야, 도대체. 좋습니다. 우리 또 나중에 포닉스님이 유튜브나 이런 거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보여주셔가지고.
1: 네, 좋습니다.
2: 네,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새벽 3시쯤에 아무 이유 없이 감성 타서 인스타 부계정에 글 올렸다가
1: 제가
2: 다음날 이불킥한 기억 없나요?
1: 제가 사실 이거 대본을 보고 보여드리려고 인스타 게시물을 준비했거든요.
2: 뭐죠? 어떤 거죠?
1: 제가 읽기 좀 그러니까 혹시 직접
2: 제가 읽어드릴까요?
1: 직접 읽어주실 수 있어요?
2: 옛날, 언제예요 이게?
1: 이게 제가 21, 스무 살 때.
2: 그걸 가지고 있다고? 좋아, 좋아, 좋아.
1: 아, 잠시만요.
2: 잠깐만.
1: 잠시만요.
2: 아, 도파민 터지네요?
1: 제가.
2: 어, 좋습니다. 이게 바로.
1: 스무 살 때. 네. 첫 매장을 이제 오픈을 하고요.
2: 어, 무슨 매장을 오픈을 하셨어요?
1: 휴대폰 대리점을 오픈을 하고, 점장이 되고
2: 한국에서?
1: 나서. 네, 점장이 되고 나서. 네. 뽕에 차올랐을 때였어요.
2: 불려요.
1: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러니까 그걸 오케이, 감안하고 오케이, 읽으셔야 돼요.
2: 뽕에 차서 이제 글을 썼어요. 우와! 이분 누구시죠?
1: 21살에.
2: 와, 엄청 예쁘시네. 웃어. 그냥 이유는 없어. 평생 잘 살려고, 더 잘 살아보라고. 내가 나한테 집중하려고. 더 성공할 거야. 더 올라갈 거야. 누구보다 더 훨씬. 굿럭. 어, 그러면서 정말 예쁜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와.
1: 아, 잠시만, 죄송해요. 저 소름이 네. 쫙 돋았어요, 지금.
2: 어떻게, 신밖에 잘 읽었나요? 만족스럽나요?
1: 아, 약간 그런, 네. 근데, 그런 감사, 결이었어요.
2: 그렇죠, 그렇죠.
1: 사실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있는데,
2: 저도
1: 그거는.
2: 저도 있었어요. 뭐, 누구나, 아, 저는 좀, 이렇게 저희가 오픈하는 만큼, 여러분도 좀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흑역사 많거든요. 제가 제일,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랑.
1: 네네.
2: 제 친구가 그 친구를 또 좋아하는 거예요. 가지고
1: 최악이다.
2: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친구도 그냥 이제 한눈에 반한 거죠. 그 제 여사친을.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포기를 했어요.
1: 왜요?
2: 제 친구가 좋아하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네, 친한 친구여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만큼 또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1: 그래서 포기할 수 있었다.
2: 네, 그 싸이월드에다가 썼죠.
1: 아 설마.
2: 하얀색 글씨로 안 보이게.
1: 아 이렇게 드래그해서
2: 다이어리. 할 수 있게. 나는 오늘 수영을 갔다가 오늘 축구를 했다 이렇게 쓰고 밑에다가 하얀색 글씨로 난 정말 멋있는 놈이야.
1: 여러분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듣고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2: 노래
1: 노래 하나
2: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맛에 산다. 이맛에가 부르는 이맛인가요? 이맛인가? 이맛인가요? 이맛의 나이 댄서. 아, 오케이.

금요일까지 DMV. K플랜 DMV. 제이든의 신나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테마는요, 청춘인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나온 청춘의 풍경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1: 맞습니다.
0: 시대에 따라 우리가 청춘을 즐겼던 낭만의 결이 참 다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라떼 법정,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1: 젠지 세대,
0: 청춘의 극과 극 차이. 공중전화 카드에 침발.
1: 오 마이 갓.
0: 저 이거 아니에요. 침발 나가며 썸 타던 삐삐와 싸이월드 감성의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1: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인스타 DM과 릴스로 소통하는 젠지 세대.
0: 이 두 세대의 청춘 시절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지금 퇴근길 도로 위를 달리고 계신 DMB 청취자 여러분, 과연 내 청춘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눈 크게 뜨고 확인해보세요. 10위부터 사정없이 비교합니다. 자, 10위입니다. 썸딸 때 연락수단이 공중전화카드, 그리고 인스타 DM. 밀레니얼 세대는요, 밤마다 동네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줄 서서 카드 잔에 깎이는 소리 들으면서 애타게 목소리 듣던 낭만.
1: 자, 그리고 젠지 세대는요, 전화는 무슨 인스타 스토리 답장으로 대화를 시작해서 이제 DM으로 번호를 주고받는 스피드.
0: 신기하지 않아요? 공중전화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긴 해요. 그 공중전화라는 것들이 유물로 생각이.
1: 저는 죄송한데. 네. 공중전화 카드라는 거를
0: 상상이 안 가죠.
1: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엔 없는 거고.
0: 아, 그 방송하면서 계속 현타가 오는데.
1: 저는 그건 알아요.
0: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그 저기 뭐야, 게스테이션 가가지고 저희, 네, 카드 있잖아요. 데비카드, 크레딧카드. 넣었다가 빼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스와이프하면 돈이 나가는. 아닌가? 맞죠?
1: 저는 콜렉트콜까진 알아요.
0: 그거보다 그 카드에 잔액이 있어가지고 그걸 쓰는 느낌이었어요.
1: 어렵다.
0: 약간 오락실.
1: 어렵다. 뭐 버스카드도
0: 여러분,
1: 아니고.
0: 여러분 채팅 좀 쳐주세요. 도와주세요.
1: 약간 티머니 같은 건가요? 티머니?
0: 티머니 같은 거예요. 맞아. 네, 티머니 같은. 저는 티머니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1: 버스카드요.
0: 네. 뻑카충 뭐 이런 거.
1: 네. 뻑카를 이제, 네, 티머니 카드가 뻑카거든요. 네. 그런 느낌인 건가요?
0: 그러니까요. 인스타 DM은 뭐라고 해야 되지? 다들 컴퓨터로 이렇게 노트북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인스타 DM을 하시더라고요.
1: 이게 근데 약간, 네, 사실은 제 세대는요, 네, 제가 젠지잖아요. 야호! 이제 사실은 저희는요, 그 번호 주고받고도 안 해요.
0: 그러니까.
1: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네, 연락처 알려주세요, 이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0: DM으로 바로, 인스타로.
1: 인스타 알려주실 수 있어요?
0: 그렇죠.
1: 이게 느낌. 기본 그거고, 그리고, 네, 인스타 DM으로 대화 시작해서, 네, 전화 속도, 맞아요, 이렇게 교환을 하고, 근데 이게 또 인스타를 잘 안 하거나 스토리를 자주 안 올리면은 실제로 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스타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카드 주고받듯이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자, 9위 짝사랑 확인법입니다. 싸이월드 토탈 투데이, 그리고 카톡 프로필 송금 버튼에, 이거 맞아요? 밀레니엄은요, 걔가 오늘 내 미니홈피에 다녀갔나 확인하려고 새로 고침 누르면서 방문자 수 올라갈 때마다 심장 뛰던 시절이 있었고요.
1: 네, 젠지는요, 나를 차단했나 확인하려고 카톡 프로필에 들어가서 이제 우측 상단에 송금 버튼이 뜨는지 안 뜨는지.
0: 우와, 이거 신기하다. 나 몰랐어. 알고 있었어요?
1: 전 알고 있었죠.
0: 와.
1: 근데 이거는요, 네,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지금 미국이잖아요. 네. 이게 전화번호랑 계좌번호 인증을 받은 사람만 송금 버튼이 떠요.
0: 아,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 들었어요? 나를 차단했나 안 했나 확인하려고 프로필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송금 버튼이 뜬대요. 한국에 있으면. 와.
1: 이게 한국에서 본인 번호로 인증을 받았으면 뜨고요.
0: 아, 너무 신기해.
1: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그 내 친한 친구만 보이는 스토리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친한 친구에게만 거기다가, 맞아, 내가 짝사랑하는 짝남이나, 내가 좋아하는 남자만 넣어놓는 거야.
0: 오~ 그러면 보이니까?
1: 그러면은, 야~ 걔가 봤는지 안 봤는지 그것만 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0: 아, 장난 아니다.
1: 그런 거 많이 하죠.
0: 여러분, 아는 척해. 빨리 아는 척해. 맞아, 맞아. 해요, 빨리. 자, 8입니다. 대학 새내기 술자리. 스파르타식 대면 대물림 그리고 노트북 앞 줌 랜선 짠. 아, 밀레니엄은요 선배님들이 주는 사발주 다 받아먹고 동아리방 소파에서 시체처럼 널브러지던 찐득한 오프라인정. 그냥 약간 뭔가 저는 그거를 경험을 못했는데
1: 저도
0: 하라는 대로 막 하는 그런 거였대요. 막 그 술에다가 막 이것저것 다 타고
1: 오~
0: 그런 것들.
1: 예, 젠지는요. 네.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방구석에서 이제 웹캠 켜놓고 화면 넘어 동기들과 건배하면서 술 게임을 배우던 비대면 청춘. 이건 사실 저도 경험을 안 해봤어요.
0: 아, 웹캠 켜놓고 근데 이제 그 디스코드나 뭐 이런 걸로 술 게임 많이 하잖아요.
1: 아니 요즘에 제 친구들은 네. 술을 잘 안 마셔요. 사실.
0: 요즘 친구들은 술 안 먹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1: 마셔도 다들 이제 약간 문화가, 좀 술 같지 않은 술.
0: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그 강제적인 그런 술 문화가 있었다면
1: 맞아요.
0: 요즘은 되게 약간 프리한 것 같습니다.
1: 요즘에 회식도
0: 저는 그거 좋아요.
1: 회식도 되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0: 그래서 한국에는 술 가게들이 많이 망한대요.
1: 술집 진짜 많이 망한. 네.
0: 술집이 많이 안 사람들이 많이 안 먹어.
1: 술을 팔아서 버는 게 아니라 이제 안주나 분위기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 게 전부가 돼버리고 있죠.
0: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자, 7입니다. 길거리 인생샷 스티커 사진 부스 그리고 길거리 인생 내 것.
1: 이야.
0: 밀레 그렇게 그렇게 놀라지 말라고. 밀레니엄은요 좁은 천막 안에 다섯 명 찡겨 들어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가위로 삐뚤삐뚤 잘라서 필통 붙이던 아기자기함. 어?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1: 저는 이거 네. 찍어봤어요.
0: 네. 일단 네.
1: 젠지는요 힙한 선글라스랑 머리띠 장착하고 이제 고화질 필터로 찍어서 QR 코드로 영상까지 다운받는 영앤 힙.
0: 맞아요. 이거 많이 봤어요. QR 코드로 해서 영상 그 준비하는 것까지 다 올리더라고요. 약간 맞아요. 패스워드로 이제.
1: 근데 이게 저 스티커 사진도 저는 찍어봤거든요. 네. 스티커 사진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0: 근데 스티커 사진보다 사실 하나 더 있어요.
1: 뭐요?
0: 이미지 사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1: 5천 원 내고 인당 5천 원 내고
0: 어떻게
1: 찍는
0: 알지?
1: 그거.
0: 어떻게 알아요 그걸? 신기하다.
1: 제가 또 그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 이미지 사진이
0: 와 대박
1: 있었어요.
0: 어떻게 알지? 너무 신기한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공공 아니야.
1: 네, 넘어갈게요.
0: 네. 6입니다. 음악 듣는 감성인데요. CD 플레이어, 아이리버브 MP3, 아 그리고 에어팟 프로 멜론 스포티파이. 밀레니엄 안 붙어. 밀레니엄 세대는 가방에 CD 케이스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다가 거나 256메가바리
1: 우와 메가래
0: 짜리 MP3에
1: 기가도 아니고 메가래
0: 노래 50곡 신중하게 골라서 담당 감독. 이게 CD가
1: 네.
0: 20곡 들어갈까 말까요? 12곡
1: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0: 그 구우려면 신중하게 골라야 돼요. 그 노래를 다운받아가지고.
1: 아니 저도 MP3 썼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이제 아이팟
0: 네.
1: MP3 아시죠? 아. 그거를 썼었었고
0: 아이팟 MP3 아 그거 큰 거. 네, 그거 은근히 많이 들어가던데. 노래가?
1: 그거 생각보다 그거 소설도 넣어서 볼 수 있어요.
0: 소설. 소설을 어떻게 넣어서 봐요?
1: 텍스트 TXT 파일을 넣어서.
0: 맞아.
1: 소설도 넣어서 보고 오. 그리고 이제 좀 돈 좀 있는 애들은 이제 저처럼 이제 아이팟 쓰고요.
0: 오.
1: 그리고
0: 저는
1: 이제
0: 아이리버.
1: 그 미키 마우스 모양 그건가요 혹시? 그 미키 마우스 모양 MP3.
0: 아이리버라고 목에 걸고 다니는 거 있었어요. 되게
1: 그게 뭐예요 대체?
0: 나 좀 도와줘 얘들아.
1: 자 이제 젠지
0: 미키마우스 MP3 많이 썼었는데 하고 포카츠님이 그거 나도 모르겠다.
1: 그거 저 초등학교 때 유행했어요.
0: 포카츠님이 그 네. 우렁이님이랑 동갑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오 반갑습니다.
0: 자 5위는요 미팅 소개팅 공룰. 아 잠깐만 그래서
1: 젠지는요
0: 스포티파이 같은 거는 네.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해 주시죠.
1: 네, 젠지는요, 일단, 저희가 이제 에어팟 귀에 꽂고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키고,
0: 네.
1: 쇼폼 유행곡이나 이제 내 알고리즘이나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잖아요.
0: 네.
1: 저희는 그래서 이제 스포티파이나,
0: 네.
1: 이제 유튜브 뮤직.
0: 맞아요.
1: 아니면 멜론도 잘 안 써요, 사실 지금.
0: 제가 그, 포카침님한테 그런 거 한번 저기, 말로 얻어맞은 적이 있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1: 뭐요?
0: 제가 옐프를 쓰거든요. 옐프. 그
1: 옐프가 웹사이트. 뭐예요? 대체?
0: 옐프 몰라요? 옐프를 모른다고?
1: 뭐 소리바다 이런 거예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옐프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쓰는 건데 내가 있는 곳 주위에 어떤 음식점이 맛있는지 찾아보는
1: 게 옐프예요. 옐프요?
0: 네,
1: 솔직히 안 써요.
0: 다들 구글 쓴다고.
1: 구글 쓰고요. 네. 그거 아니면은 인스타 봅니다.
0: 어지러운 그런 K플레이 DMB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4위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청춘의
0: 자취. 아, 오이다.
1: 네.
0: 죄송합니다.
1: 미팅 소개팅 국룰. 지갑 시계 던지는 소지품 고르기 vs 카톡 프로필 교환 후 사진 필터링.
0: 밀레니엄 세대는 상대방 얼굴도 모른 채 테이블에 소지품 던져놓고 짝 맞추던 찌릿짜릿한 100% 현장 미팅.
1: 오, 낭만 있다.
0: 이거는 저는 안 해봤어요. 진짜 안 해봤어요. 진짜 맹세하고. 근데
1: 왜요?
0: 저는 저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1: 그래, 재밌을 것 같아. 일단 젠지. 네. 만나기 전 주선자한테 일단 인스타 아이디 받아서 피드 네. 샅샅이 염탐하고 갈지 말지
0: 맞지,
1: 결정하는 필터링.
0: 맞아. 인스타 있어? 사진 있어? 이런
1: 이게 느낌으로. 진짜 국룰 질문인 네, 국룰, 것 같아요.
0: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게 있대요.
1: 뭐요?
0: 이것도 지금 얘기하니까 또 현타가 많이 오는데 젠지들은 인스타에 사진이 없어요. 포스트 올린 게 없어.
1: 스토리만 올리지.
0: 있으면 세 개? 두 개? 하나? 요 정도? 나머지는 다 스토리.
1: 아, 이게 잘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설명을 살짝
0: 붙이자는데. 네네.
1: 자, 여러분. 네. 여기서 인스타 게시물은 세 개 있는데 스토리만 와방방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토리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사람들. 네. 난 그런 친구들의 감성을 잘 알아.
0: 어떤 거죠?
1: 여러분. 네. 그게 바로 홍대 감성과 일반 감성과 예술가의 감성의 차이입니다.
0: 오, 세 개가 있네요.
1: 젠지가 밀고 나가는 이제 첫 번째 병이 홍대병이 하나 있고요.
0: 홍대병.
1: 두 번째가 예술가병.
0: 예술가병.
1: 난 남들과 달라. 이런 병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약간 여행병. 여행에 미쳤다 병.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유형부터 얘기하자면은 네. 여행에 미치다. 이런 감성들은 피드에 자꾸 얜 돈이 어디서 났는지 칸쿤 가고 태국 갔다 오고
0: 맞아.
1: 코타키나발루 갔다 오고
0: 맞아.
1: 베트남 일단 아시아는 다 돌아.
0: 한국에 사는 친구들인데 막 되게 잘 돌아다녀. 외국으로.
1: 그리고 나서 이게 그 여행 감성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예술병 감성. 아무도 못 알아보는 현대미술. 네.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 난해한 작품들을 올리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싸이월드 감성처럼 이제 art is pain. 약간 이런 거.
0: 그게 뭐죠?
1: 저도 몰라요. 근데 실제로 내가 본 문구야.
0: 와우. 와우.
1: 내가 진짜 실제로 진짜입니다. 본 문구고, 그리고 홍대병은 네. 난 남들과 달라.
0: 달라.
1: 그건데, 네. 얘네가 게시물을 한 3개씩 올려놓는데, 네. 그 3개가 약간 머리 따로, 바지 따로, 발가락 따로 올려요.
0: 아, 발가락 따로는 뭐죠?
1: 신발 같은 거 있잖아. 딱 3개만 올려놓고, 인스타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잘 해놨는데, 네. 내가 봤을 때 그거 인스타 하이라이트 나누는 것도 반나절 걸렸을 텐데,
0: 신기하다.
1: 그런 게 좀 있습니다.
0: 신기합니다. 네. 네. 아, 오늘 또 재밌는 또, 예, 어질어질한 그런 시간 또 고품격 음악 방송 K플레이 DMB 제이든과 우렁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4위 한번 알아볼까요?
1: 네, 4위 청춘의 자취방 선배 동기 다 굴러먹었던 사랑방 vs 1인 가구 넷플릭스 영화관.
0: 사랑방이 뭐냐고. 비밀번호도 없이 온 동네 친구들 다 들어와서 라면 끓여먹고 자고 가던 퀴퀴하지만 정겹던 꽈방 같은 방. 아예 사랑방이군요.
1: 네, 젠지는 무드등 켜놓고 침대 머리맡에서 빔 프로젝터 쏴서 혼자 유튜브나 쇼츠 OTT 정주행하는 완벽한 1인 한식처.
0: 아, 이거는 저희도 합니다. 아, 저희라고 하니까 저희 무드등 하고 저희도 해요.
1: 트렌디하시네요. 네,
0: 네, 저희 빔 프로젝트 아닙니다. 울트라 쇼트 빔 프로젝트.
1: 네, 여러분은 네. 트렌디한 저희 제이든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니, 이게 프로젝트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알려드린 제가 또 테크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라가지고. 자, 3위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아이콘. 프로릴리전 부츠컷 본더치 모자.
1: 오 마이 갓.
0: Versus 와이드 팬츠 블로커 룩. 이게 뭐야? 밀레니엄. 동대문 밀리올에 뒤져서 산 엉덩이 꽉 끼는 나팔바지에 날개 자수 박힌 총바지 입고 폼 잡던 나팔바지요. 유행했었는데 저희는 하는 사람만 했어요. 이게. 이거는 나팔바지가 진짜 잘 어울리는 사람만 입어야 돼요.
1: 혹시 알라딘 구두도 신고 다니셨나요?
0: 저는 아니고, 저는 아니에요. 절대 알라딘 구두. 저 진짜 아닙니다. 네. 아무튼 젠지는요?
1: 젠지는 오버핏 와이드 팬츠 펄럭이거나 네. 축제 때 축구 유니폼 믹스 매치에서 영앤리치 감성 뽐내는 G세대루.
0: 아, 그렇죠. 요즘에 또 이것도 유니폼 아직도 입고 있는 거가 유행 아직도 하고 있죠?
1: 하고 있고 요즘 믹스 네. 매치도 많이 있고 요즘에 네. 워낙 긱시크부터 시작해서 패션이 워낙 많기 때문에
0: 다음번에 우리 좀 패션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1: 아우, 그럼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관심이 많습니다.
0: 네, 2위는요. 여행의 추억. 일회용 카메라 인화기 vs 실시간 인스타 스토리 하이라이트 박제. 일회용 카메라로 손가락 안 가리게 조심히 찍어서 사진관에 맡기고 일주일 뒤 현상된 사진 보며 입을 킥하던 기다림. 이야. 이거는 저희보다 좀 더 앞세대. 네. 일회용 카메라. 네, 감성은 있네요. 네. 유튜브에서 그런 거 봤어요. 일회용 카메라 던져주면서 너 이거 찍고 와라.
1: 내가 무료로 인화해 주겠다. 네, 네. 아, 저도 봤어요. 네. 자, 젠지는요. 네. 가는 곳마다 실시간으로 15초짜리 스토리 올리고 여행 끝나면 프로필 하이라이트에 예쁘게 아카이빙하는 실시간 상황 공유. 맞습니다.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저도 조금 약간 아 오늘 너무 재밌네 하면은 저도 이런 것도 해요.
0: 목소리 뭐죠? 킹받네요. 야호.
1: 야호.
0: 자, 1위입니다. 최고이죠. 챌린지 댄스.
1: 마카레나.
0: 클럽을 뒤흔든 테크노 마카레나 떼춤과 방구석 거울 앞 인스타 릴스 쇼폼 챌린지. 밀레니엄은 대학 축제나 나이트 클럽만 가면 전 국민이 오프라인에서 하나 되어 다 함께 줄 맞춰서 골 받는 듯한 떼춤의 전성시대.
1: 라인 댄스죠?
0: 아, 네, 저는 못 봤어요.
1: 네.
0: 송절.
1: 네, 젠지는 거실이나 방구석의 거울 앞에다 카메라 켜두고 최신 유행하는 힙한 비트에 맞춰 지망적인 표정으로 15초짜리 칼군무를 찍어 올리는 쇼폼의 시대.
0: 그러니까요.
1: 아. 근데 이거 라인 댄스는 네. 저 20살 때도 유행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클럽에서.
0: 에? 오, 신기하네.
1: 약간 그 레트로 감성 돌았을 때. 근데 아, 반짝했다 갔어요.
0: 감성 주점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었나요?
1: 감주는 정말 안 다녀봤고요. 네. 저는 이제 보통 클럽을 갔는데 네. 힙클에서 한창 라인댄스가 다시 유행을 했던 적이 잠깐 있어요.
0: 팝클럽에서 라인댄스요? 상상도 못하겠는데?
1: 약간 네. 그때 트렌드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때.
0: 막 그럴 때 있어. 확실히. 자, 저희 이렇게 알아봤고요. 예, 또 젠지와 또 밀레니엄 뭐 여러 가지 감성들 좀 알아봤는데 저희 노래 듣고 이번에는요. 또 금요 코너 있습니다. 추리 퀴즈 그리고 공포 스케리 라디오 노래 듣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은 음악으로 귀를 채웠으니 이제는 두뇌를 풀 가동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가 아닙니다. 베일에 쌓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대한민국의 특급 탐정이 되시는 거죠. 자, 조용히 문이 열리고 비밀스러운 서류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보내온 곳은 사건 번호 K. 새벽 형사님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다시 자, 찾아뵙게 된 새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케플 탐정분들과 함께할 기분이 좋습니다.
0: 네, 저희 또 케플 탐정님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의 퀴즈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퀴즈를 준비하셨나요?
1: 오늘 두 가지의 퀴즈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갈까요?
0: 좋습니다.
2: Let's go.
0: Let's go.
1: 경찰에게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사 살려주세요. 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범인은 노란 머리를 하고 있어요. 경찰은 즉시 달려갔지만 이미 신고자는 잔인하게 살해된 뒤였습니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5명의 노란 머리에 용의자들을 출연했습니다. 자, A. 피해자와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 이 사람은 어젯밤 피해자에게 심한 굴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용의자 B. 어제 아파트에 새로 이사온 사람으로 피해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C. 고깃집의 사장으로 피해자를 잘 챙겨주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요즘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용의자 D. 피해자의 친구로서 미용사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머리를 손질해주곤 했다고 합니다. E. 피해자의 지인으로 피해자는 이 사람에게 노란 머리가 어울리지 않다고 놀리곤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다섯 명의 용의자들 중에서 범인은 누구일까요?
0: 어려워요. 첫 번째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범인은 노란 머리를 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경찰에게 다급한 신호전화가 왔고요. 경찰은 즉시 달려갔지만 이미 신고자는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다섯 명 노란 머리의 용의자들을 출연했고요. 첫 번째로 A는요. 피해자와 아주 절친. 이 사람은 어젯밤 피해자에게 심한 굴욕을 당했고요. 두 번째는 어제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온 사람으로서 피해자와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C는요. 고깃집 사장으로 피해자를 잘 챙겨주는 사람인데 요즘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잘 챙겨줬대요. 네 번째는 피해자의 친구인데요. 미용사이고요. 피해자의 머리를 손질해줬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해자의 지인이고요. 피해자는 이 사람에게 노란 머리가 어울리지 않다고 놀리곤 했습니다.
3: 어쨌든 간 이 다섯 명이 다 노란 머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0: 그러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병아리 머리도 있을 거고 약간 색깔이 뭐, 좀 다르긴
3: 형광 같은. 옐로우도 있을 거고.
0: 그렇죠.
3: 개나리 색도 있을 것이고.
0: 그러니까요.
3: 저는 그러면은 왠지 E가 범인일 것 같습니다.
0: E 왜요?
3: 왜냐면은 네. 피해자의 지인인데 네. 평소에 이 사람은 피해자를
0: 놀렸으니까.
3: 아, 너 노란 머리 완전, 완전 중국집 짱깨.
0: 에바야.
3: 에바야. 얼굴 완전 노래 보여. 황인 같아.
0: 이런 느낌.
3: 이런 느낌을 놀리다가, 사실 그 놀린 게, 약간, 이가 이 피해자를 질투했던 거예요. 피해자가 노란 머리가 자기보다 잘 어울려서. 그리고 자기만 스페셜한 옐로우를 입었던 거지.
0: 질투했구나.
3: 그래서 죽였다.
0: 맞나요? 이?
1: 아닙니다.
0: 아니에요. 힌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1: 힌트는 이제 네. 피해자가 죽기 전에 경찰한테 한 이야기.
0: 경찰한테 한 이야기?
1: 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범인은 노란 머리를 하고 있어요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살인자의 가장 큰 특징이 노란 머리이기 때문에 노란 머리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0: 노란 머리?
3: 근데 다
0: 노란 머리 아니에요?
3: 노란 머리 아니에요?
1: 노란 머리인데 네.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게 노란 머리밖에 없어서
0: 노란 머리
1: 노란 머리가 같았어요. 가장 큰
0: 얼굴을 가렸나
1: 얘기하지 않았을까
0: 얼굴 가렸나 뭐죠
3: 이거 이렇게 제가 맞춰버려도 되나요
0: 뭐죠
3: 이렇게 제가 맞춰버려도 되는 건가요 형사님
0: 뭐죠
1: 아, 그럼요, 그럼요.
3: 형사님, 저는 B라고 생각합니다.
0: 아.
1: 아, 정답입니다.
0: 어.
3: 역시 지니어스 갸르냐?
0: 아, 이게 보니까 어제 만났네, 이 사람.
3: 그쵸, 왜냐면 생각해보면 아는 사람이었으면은 네. 이름을 말했겠지.
0: 그치.
1: 그쵸.
0: 오, 재밌는데요?
1: 네. 네. 이름을 모르고 아는 네. 것이 노란 머리밖에 없기 때문에 아~ 노란 머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0: 잘 들으면 이게 다, 답이 있는 그런 건데.
3: 야,
1: 호. 그쵸, 그쵸.
0: 어, 신기합니다.
3: 정답, 야, 호.
0: 네. 다음, 또 있나요? 퀴즈 저희?
1: 네. 자, 다른 하나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0: 네.
1: 자, 당신에게는 한 가지 선택이 주어진대요.
0: 네.
1: 자, 앞에 세 개의 방이 있어요.
0: 세 개의 방.
1: 첫 번째 방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방. 두 번째는 1년 넘게 굶주린 맹수가 있는 방.
0: 어, 야옹.
3: 네? 야옹이요?
0: 아니, 라우.
1: 그리고 세 번째는
0: 넘어갈게요.
1: 독가스가 퍼져 있는 방입니다. 당신은 이 세 개의 방 중 한 곳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데요.
0: 아하.
1: 무사하고 싶다면 어느 방에 들어가야 살 수 있을까요?
0: 어, 왜 웃으시죠?
3: 너무 쉬워서요.
0: 어, 왜죠?
3: Easy.
0: 불이 활활 타오르는 방이랑 1년 넘게 굶주린 맹수가 있는 방. 독가스가 퍼져 있는 방. 이거 맞추면 이거 똑똑한 것 같아요.
3: 저는 1년 네. 넘게 굶주린 맹수가 있는
0: 어,
3: 방이요.
0: 왜죠?
3: 아니, 1년 넘게 굶었으면 죽었겠지!
0: 어, 어, 맞나요?
1: 공학합니다.
0: 빰빰빰빰빰빰빰. 어, 잘 맞추시네, 되게.
1: 굶었다면 네. 이미 죽어 뼈다귀만 남았을 거니까.
3: 네, 여러분은 오. 지금 지니어스 우렁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와, 지니어스 우렁이, 지우, 지우.
3: 지우.
0: 좋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끊기는데. 어, 어떤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잘, 날카로운 또 추리로 잘 여러분들이 맞추셨나요? 여러분들 좀 빠르게. 예. 맹수의 방이요. 1년 넘게 줄 굶주렸으니 힘이 없네요. 똑같다. 오, 잘 맞추신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우리 또
3: 똑똑이들.
0: 캐플 탐정 여러분, 오늘도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또 짜릿한 또 손맛이 있는 시간이었죠? 세명 님.
1: 아, 네. 네. 네.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어렵고 심장을 뛰게 할 만한 흥미진진한 사건 파일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기대가 됩니다.
3: 기대가 됩니다.
0: 어,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스튜디오에 묘하게 서늘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예고해드린 대로 여름 한정 남량 특집 Scary Radio가 이어질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사건의 범인은 잡았지만 우리 주변을 맴도는 미스터리한 존재들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3: 오.
0: 귀로 듣는 공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잠시 후에 제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이번 이야기는 에어컨을 켜도 시원하고 얼음물을 안 마셔도 간담이 서늘해질 시간, 공포 라디오 시간, 스케리 라디오입니다. 시청자 새벽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1: 오랜만에.
0: 네, 뵙는 또 코너인데, 오늘 또 들려주실 이야기가 너무 섬뜩한 이야기라 기대가 됩니다.
1: 네, 오늘도 오랜만에 찾아왔거든요. 사실 우렁이님이 거의 많다고 들어서 사실 저번 주에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못 들려드린 거였거든요.
2: 네, 제가 사실 오늘 대본을 오늘 받아봤어요. 이거는 약간 인권유린이라고 생각을 한 거는
0: 인권유린이라뇨. 그러니까 약간 그만큼 또 재미를 또 주기 위해서
2: 지금 네. 제 눈이 3배 커진 거 안 보세요? 네, 넘어가고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준비가 되셨을까요?
2: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스탠바이가 된 이상 저는 프로페셔널 게스트이기 때문에
0: 시원하게
2: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엄마랑 손잡고 자죠 뭐.
0: 좋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한 오래된 원룸. 그곳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자꾸만 창밖에서 툭툭 하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3층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소리는 날이 갈수록 집요해졌습니다. 참다 못한 그가 어느 날 밤 확 블라인드를 걷어올리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바깥. 창가 바로 옆 난간에 어떤 여자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손가락으로 창문을 긁고 있었고 눈은 풀려 있었죠. 너무 놀라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눈을 질끈 감고 벌벌 떨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자 살며시 눈을 떠 창밖을 확인했습니다. 여자는 온데간데 없더구려. 그래서 하, 다행이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겨우 안도하려던 찰나였습니다.
0: 꽝꽝꽝꽝!
1: 갑작스러운 개념에 청년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굳어버린 그때 문 밖에서 기괴할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3: 여기 누구 있어요?
1: 난 왜 안 들여보내줘요?

0: ATJ 배드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우렁이님? 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1: 요 정도는 뭐 제가 다행히 괜찮은 것 같고요.
0: 네, 오늘 실험했으니까 다음번에 그 우리 새벽님 좀 더 이제 제대로 한번 갖고 와야죠.
1: 그렇다고 해서 제가 괜찮을 거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0: 네. 오늘도 또 날카로운 또 추리로 사건을 또 해결해 주신 우리 캐플 탐정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제나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시는 새벽 형사님 덕분에 미스터리 가득했던 시간이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추리 퀴즈에 이어서 무선 이어기까지 하느라고 이제 땀 좀 흘렸는데 오늘 함께하는 소감 어떠셨나요, 새벽 형사님?
2: 뭐 저는 언제든지 항상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추리 퀴즈랑 무선 이야기 스케리 라디오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고 유쾌한 또 형사님의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안녕.
2: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또 새벽 형사님 보내드리면서 또 우리 우렁이님도 오늘 또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왔어요. 오늘 금방 또 시간이 또 금방 갔네요.
1: 금방 그러니까요.
0: 오늘 또 준비한 코너가 되게 많은데 다 못했어요, 사실.
1: 네.
0: 오늘 또 청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 맞습니다.
0: 어떠신가요?
1: 네, 제가 오늘 또 마지막으로 준비한 말이 있는데요.
0: 좋아요. 멋있다.
1: 네. 여러분, 저는 청춘은 아직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남아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청춘을 다 20대로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고 사랑을 하고 실수하고 후회하면서도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까라는 마음만 있으면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청춘에서 삽시다.
0: 멋있어요. 좋습니다. 우리 또 조심히 또 오늘 또 가시고 오늘 또 끝나고 피클 붙이시고
1: 피클
0: 네, 안녕히 가세요.
1: 안녕히 계세요.

0: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말하는 MZ 청춘과 그전 밀레니엄의 세대의 청춘은 겉보기에는 참 많이 달라 보여요. 좋아하는 음악도 다르고 노는 스타일도 다르고 소통하는 방식도 다르고 근데 말이죠. 다 까놓고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다들 인생에서 처음 맞는 오늘을 사느라 되게 멍청하게 서툴고 되게 치열하게 불안하다는 거. 스타일은 달라도 그 속에서 느껴지는 온도는 똑같다는 거 말이죠. 사실 청춘이라는 단어 참 애매하잖아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춘인지 누가 자로 잴 수 있나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청춘은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엄청나게 멋진 추억을 쌓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문득 깨닫는 바로 그 찰나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늦은 밤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청춘의 한 페이지를 같이 쓰고 있는 셈이죠.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신나게 놀아요. 저는 제이든이었고요.
1: 우렁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지금은 노는 시간 K-Play! D&B.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마지막 페이지. 오늘은 서양 문학의 출발점이자 고전 중의 고전으로 불리는 오디세이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인셉션.